해보면 먼저 teen이라는 건 우리 thirteen, fourteen 할때그 teen이거든요. 그 자체로 10대라는 의미예요. 그 뒤에 ag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age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er은요, 뭐뭐 한 사람이에요. 합쳐보면요, 10대의 나이를 가진 사람이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10대의 청소년이라고 할 때, 우리 teenager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볼게요. 자, teenager, 정확한 스펠링으로 같이 써봐요. 자, T, E, E, N, A, G, E, R. 읽을 때는 teenager.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Their son is a teenager 이라고 했는데요. 그들의 아들은 10대의 청소년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teenager, 청소년. 하나 더. Many teenagers use social media today 라고 하였는데요. 자, many teenagers, 많은 청소년들이 오늘날 무엇을 사용해요? 소셜미디어를 사용합니다. 자, 우리 SNS라고 흔히 말하는 이 표현은 영어식 표현으로는 소셜미디어가 정확하니까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는 adult, 어른 성인입니다. adult 하면 어른 성인인데요. 자, 이 단어는 특이하게도 발음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쌤이 방금 발음했던 것처럼 adult 하셔도 되고요. 앞에 강세를 두어서 adult, adult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확한 스펠링을 같이 한번 써볼게요. adult, A, D, U, L, T, adult. 자, 스펠링 바로 외워주셨나요? 그러면 우리 예문을 보면서 빈칸 놓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I want to be a good adult. 나는 좋은 adult가 되고 싶다. 나는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가 되겠죠. 하나 더 볼게요. Act like an adult. Act like an adult. 여러분, act는요, 행동하다라는 표현이고요. 또 like는 무엇처럼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act like 누구누구 하면 누구처럼 행동해라 라는 표현이 되겠죠. act like an adult. 어른답게, 좀 어른처럼 행동을 해라.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이 child, teenager, adult 외에도 다양한 사람 나이 영단어들이 있는데요. 자, 딱네 개만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 나이를 불문하고 쓸수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 person, person. 혹시 몰랐다면 지금 꼭 기억해 두세요. 참고로, 이 사람들, 여러 명을 말할 때는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person의 복수형, people, people. 네, 얘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나이를 나타내는 단어, age가 있어요. age는 나이뿐만 아니라 나이 들다라는 표현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young, old인데요. 둘은 반대말이죠. young은 나이가 어린 혹은 젊은이라는 의미고요. 또 old는 나이 먹은, 늙은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young people 하면 젊은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old people 하면 나이 든 사람들, 노인들, 이렇게도 자주 쓰입니다. 자, 그럼 오늘 표현들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 영어로 뭐라고 하죠? child라고 합니다. child. 또두 번째 영단어 같이 말해 볼까요? 자, 청소년 영어로 teenager. teenager. 그리고 조금 더 자라서 이제 어른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나 성인은 우리 adult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영단어와 오늘 쌤이 추가로 보여드렸던 그 영단어들을 여러분이 꼭 다시 한번 복습하면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안녕하세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여러분은요, 혹시 물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내가 가벼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되게 무거워 보이는 화물선 같은 배가요, 둥둥둥 떠 있을 수 있는 이유. 도대체 이러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안에도요, 엄청난 힘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력에 대해서 함께 조사하고 발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가 됐다면요, 오늘도 여러분의 뇌속 포텐 함께 터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부력에 대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부력의 크기 측정 방법에 대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여러분도 부력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이렇게 질문하신 거 아니죠? 오히려 탄성력, 중력, 마찰력 이런 거는 여러분이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력이라고 하는 힘은 여러분 생소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력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 건지,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조금 자세히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부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거운 화물선이요, 이렇게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거, 거기에 부력이라고 하는 힘이 기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부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보면 바로 액체나 기체가 거기에 있는 물체를 끌어 올리는 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정말 그 힘이 작용하는 건지 우리는요, 탐구 하나를 먼저 실험을 해보면서 아, 정말 부력이 작용하는 거구나, 그걸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체, 액체나 기체가 그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이라고 했기 때문에 물 속에서 한번 부력을 측정해 볼 건데, 가정할 것은 추 한 개의 무게가 1N이라고 같이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실험 장치를 이렇게 한번 꾸며 둘 거예요. 여기에 보면 힘 센서가 있고요, 추 두 개를 매달았습니다. 추 한 개의 무게가 1N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힘 센서에는, 그렇죠, 2N이라고 하는 것이 측정이 되고 있겠네요. 지금 그것을 공기 중에서, 즉 중력의 크기, 무게를 측정해서 기록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실험할 거냐면, 부력이 정말 작용하는 건지, 그럼 그 크기는 얼마나 되는 건지 우리가 이거 확인하고 싶은 거니까요. 추 두 개를 매달았잖아요. 그럼 이 두 개 중에 하나의 추를 물 안에 잠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물이 그 추를 밀어 올리는 힘이 작용했다면 여기 힘 센서에 측정되는 값에 변화가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물이 담긴 비커에다가요, 추 한 개가, 우리는 추 두 개를 매달았지만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추 한 개가 물에 완전히 잠기도록 천천히 내려줍니다. 그리고 힘 센서의 수치를 측정해서 기록하는 거죠. 근데 이때 여러분이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는 건, 얘를 완전히 끝까지 내려서 추가 이 비커의 바닥면에 닿지는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따라서 추가 비커 바닥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요 부분까지 탐구의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지나고 나면요, 우리 추 두 개 걸어준 거니까요, 나머지 하나까지 비커 안에 있는 물 속에 완전히 잠기도록 넣어줄 거예요. 즉 물이 담긴 비커에 추 두 개가 물에 완전히 잠기도록 천천히 내리고, 그때 우리가 측정해서 기록하는 것은 힘 센서의 수치가 되겠죠. 그것을 측정해서 기록합니다. 이때 역시 추가 바닥, 비커의 바닥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측정했더니 결과값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 측정된 값 이용해서 부력의 크기를 지금부터 계산해 볼 거거든요. 그럼 우리 첫 번째 과정 1에서 공기 중에서 측정했을 때 추가 두 개였잖아요. 그러니까 2N 측정되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물에 잠긴다고 해서 이추의 질량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질량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지구와 같은 천체가 이추를 다 끌어당기는 힘, 중력의 크기, 무게가 2뉴턴이다라고 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추 하나를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했더니 두 번째 측정된 값은 1.6뉴턴이 되었대요. 그리고 두 개를 완전히 다 잠기게 했더니 그때는 힘 센서에 1.2뉴턴이 측정된 값입니다라고 여러분들 결과를 먼저 보시면 되겠죠. 아, 0.4뉴턴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 추 하나를 더 넣으니까 또 0.4뉴턴이 줄어들었구나라는 걸 캐치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는 여기서 일단락을 하면서 이러한 탐구 설계하려면 어떻게 질문했어야 되는지 그 부분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중학교 1학년이야. 물체가 물속에 들어가면 가벼워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궁금해서 이 부력을 측정해보고 싶어. 나의 궁금증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힘센서를 이용해서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을 측정하려면 어떤 실험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 힘센서를 이용한 부력 측정 실험 방법을 알려줘. 특히 내가 직접적으로 사용할 실험 도구를 반드시 언급하고 그것을 사용해서 탐구를 설계해달라. 이러한 연습들을 여러분 충분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서 결과를 얻었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하며 그 해석의 과정에서 부력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 그리고 방향, 크기까지 모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앞에서 부력, 아, 정말 이 힘이 존재하는구나 측정했어요. 왜요? 힘 센서의 값이 줄어들었거든요. 정말 그 액체가 그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이 작용했구나. 따라서 부력의 정의는요, 액체 또는 기체 속에 잠긴 물체가 그 액체로부터 위쪽으로 받는 힘이에요. 그 액체가 밀어 올리는 힘입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바로 부력입니다. 그럼 정의가 됐네요. 두 번째, 방향. 우리가 이미 얘기했어요. 그렇죠. 밀어 올리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력의 방향은 바로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항상 위쪽을 향하는 겁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바로 부력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공기 중에서 추를 이렇게 측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반쯤, 추두 개였다면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다 잠긴 거였거든요. 그러면 그때 밀어 올리는 힘이 발생한다고 했고, 그만큼의 물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부력의 크기는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라고 부력의 크기를 한번 보시면, 물속에서 받는 부력의 크기는요, 우리가 공기 중에서 측정한, 바로 힘센서에 측정한 값 있었죠? 거기에서 물속에서 측정한 힘센서의 측정값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라고 해서 그 부력의 크기를 측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15뉴턴이었어요. 근데 물속에 잠기게 하고 9뉴턴 측정됐다면 그 차이 6뉴턴이 바로 부력의 크기인 것입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물체에 잠긴 부피가 크면 클수록 부력의 크기는 커집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답을 얻기 위한 질문 같이 한번 생성해 볼게요. 물속에 넣은 물체의 무게를 힘센서로 측정해 봤더니 공기 중에서 측정한 값보다 작게 나왔어. 이게 부력 때문이라는데 부력이 무엇인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고 무엇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는지 궁금해. 측정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부력의 정의, 방향,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알려줘라고 이 실험 결과 데이터 활용해 달라라고 하는 표현도 익숙하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부력에 대한 질문 생성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생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 보는 과학의 김청혜였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판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러 온 선비 강용철이.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 겉에 보이는 것과 다른 속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 오늘의 속담은 위선과 가식에 대한 것이오. 그럼 지금부터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0: 이게 왜 인기야?
1: 어이쿠, 괜찮아? 기운내. 진짜 못하네.
2: 오늘의 속담, 겉다르고 속다르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생각이 서로 달라서 사람의 됨됨이가 바르지 못함을 이르는 말이지요. 즉, 마음속으로는 좋지 않게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좋은 것처럼 꾸며서 행동한다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그렇게 겉다르고 속다르게 행동하는 태도를 위선적인 태도라고 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요.
3: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호지, 박지원. 북곽 선생은 겉으로는 도덕적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위선적이고 욕정이 가득한 유학자이다. 독리자는 열려문을 하사받은 정숙한 과부이지만 아들 다섯 명의 아버지가 모두 다르다. 북각 선생은 밤중에 독리자의 집을 찾아가 미래를 즐긴다. 이때 독리자의 다섯 아들이 방에 들어오자 북각 선생은 당황하여 도망치다가 똥통에 빠진다. 겨우 기어나온 북각 선생은 호랑이를 마주친다. 호랑이는 북각 선생의 위선적인 행태를 거침없이 꼬집는다. 호랑이는 이마를 찡그리고 구역질하며 코를 싸지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 내뱉기를. 선비라는 놈들, 더럽기도 하구나. 호랑이에게 질타를 받은 후 간신히 목숨을 건진 북각 선생은 농부에게 발견된다. 북각 선생은 호랑이에게 혼난 것은 잊고 다시 위엄 있는 학자의 모습으로 허세를 부린다. 호질은 호랑이의 꾸짖음이라는 뜻으로 호랑이가 북각 선생을 질책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위선적인 인물들을 풍자하며 웃음 속

0: 있게 날카로운 비판을 담고 있답니다.
1: 오늘의 속담, 겉 다르고 속 다르다였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속담의 교훈을 잘 되새겨서 말과 행동 외모가 일치하는 그런 그대들이 되길 바라오.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의 실험 주제는 물질의 양에 따른 끓는 점 측정하기입니다. 같은 물질이라도 양이 많아지면 끓는 점이 달라질까요? 아니면 그대로일까요? 이번 실험에서는 에탄올의 양을 달리하여 가열하면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측정해 볼 거예요. 물질의 양이 달라질 때 끓는 점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 봄으로써 끓는 점이 물질이 지닌 고유한 특성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험 준비물을 함께 살펴볼까요?

에탄올 10ml를 가지 달린 시험관에 넣고 끓임 쪽을 넣습니다. 끓임 쪽은 액체가 가열될 때 갑자기 큰 기포가 생기며 피어오르는 현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넣어주면 에탄올이 보다 고르게 끓어 실제 끓는 점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실험 장치를 설치하고 물중탕하여 온도 변화를 측정합니다. 에탄올을 직접 가열하지 않고 물중탕하는 이유는 가열 속도를 완만하게 하여 온도가 서서히 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면 온도계가 가리키는 값이 급격히 변하지 않아 끓는 점을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에탄올 20ml를 물중탕하여 온도 변화를 측정합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에탄올의 양을 20ml로 늘리고 가열 방법과 장치 조건은 앞선 실험과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이렇게 해야 관찰되는 차이가 물질의 양 때문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두 실험에서 끓기 시작하는 온도를 비교하면서 에탄올의 양이 달라져도 끓는 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은 에탄올의 양을 달리하면서 끓는 점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에탄올 10ml를 가열하였을 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온도가 점점 상승하다가 약 78도에 도달한 이후에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에탄올 20ml를 가열했을 때는 가열하는 시간이 계속해서 지남에 따라 온도가 점점 상승하다가 끓기 시작하면 마찬가지로 78도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에탄올의 양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10ml에 비해서는 끓는 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같은 물질이라면 그 양이 달라져도 끓는 점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탄올의 끓는 점은 약 78도로 물질의 양이 달라져도 일정하였고, 다만 끓는 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끓는 점은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며 물질의 양이 많아질수록 끓는 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송현입니다.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의 시험 대비 강의이고요. 지금 선생님과 계속해서 문법 영역 공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어떤 개념을 잡고 있어야 할지 우리 개념 압축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과 함께 다뤄볼 내용은요, 국어의 문자 체계입니다. 자, 혹시 지난 시간까지 선생님과 다뤘던 내용은 단원의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렇죠.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국어의 의문 체계에 대해서 다뤘거든요. 의문과 문자는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의문 체계는요, 소리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은요, 소리가 아니라 문자, 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하는 핵심 개념 첫 번째는 한글의 창제 정신. 자, 이 한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세종대왕님이 만드셨잖아요. 이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들 때 어떤 정신을 담아서 만드셨는가? 라고 하는 이 한글의 창제 정신. 두 번째, 한글의 창제 원리. 그러니까 이 한글이라고 하는 글자를 만들 때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만들었는가? 이 창제 원리 알고 계셔야 하고, 마지막 이 한글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 한글의 창제 정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할 것 같아요. 선생님, 이 한글을 만드신 건 세종대왕님인데, 세종대왕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드셨는지 이 창제 정신을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세종대왕님께서는 그것을 모두 기록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훈민정음을 만들고 반포를 할 때, 내가 이런 생각으로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을 글로 밝혀두셨는데, 여러분 이 구절 들으면 이거 다 아실걸요? 나란 말싸미 듄기게 달아. 오, 아시죠? 거기에 바로 이 창제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세종대왕님이 한글의 창제 정신을 밝히기 위해서 글을 뭐라고 쓰셨냐면,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화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문자로 서로 이렇게 같이 쓸 수가 없다. 중국과 우리나라 말은 서로 다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말을 쓸 때는 우리나라의 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할 빼이셔도.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자신의 뜻을, 제 뜻을 실어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자신의 뜻을 실어서 펼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내가 28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하여 쉽게 익혀서 날로 씀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이것을 쉽게 익혀서 편안하게 잘 썼으면 좋겠다 하는 이 창제의 정신을 글로 밝혀두셨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 어떠한 창제 정신을 만나볼 수 있는지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어떤 구절이 있었냐면,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라고 하는 구절이 있었거든요. 이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의 말과는 어떻다? 그렇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말을 표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한자가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만의 글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말을 표기하기 위해 우리만의 우리 글자를 창제, 만든 거죠. 자, 이것은 자주정신. 중국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말을 표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글자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자주정신이 첫 번째에 담겨 있고요. 두 번째, 애민정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애민, 여러분 한자 혹시 무엇일지 짐작이 가시나요? 그쵸. 애 뭐예요? 사랑하다. 민 뭡니까? 백성. 그렇죠. 그럼 애민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백성을 사랑하는 정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문자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한글을 창제합니다.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할 빼이시어도,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한 놈이 많구나. 제 뜻을 이렇게 실어서 펼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면서 내가 이를 어엽비 여겨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어엽비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안타깝게 여기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이렇게 글로 잘 전달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백성을 보고 내가 이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만드노라라고 밝혀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애민정신 찾아볼 수 있고요. 마지막 실용정신. 이 글에 우리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마다 하여 쉽게 익혀서 날로 쓰는 것이 편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익히고 편하게 쓸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서 무엇을 만들었다? 그렇죠. 한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만의 글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을 창제하는 과정에 담겨 있는 이 자주정신, 애민정신, 그리고 실용정신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 한글이라고 하는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창제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주 과학적인 글자입니다, 이 한글은.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상형의 원리를 따르고 있어요. 자, 이 상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의 형태를 따르는 것. 을 말합니다. 본따서 만드는 것을 상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상형의 원리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음자는 무엇의 모양을 본떴냐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어요. 그리고 모음자는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자음의 기본자가 발음 기관의 모양을 어떻게 본따서 만들어졌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이 의문의 체계를 배우면서 기역이 어떻게 소리가 났었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기역 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소리가 납니까? 그렇죠. 혀의 뿌리가 어디에 닿았다가. 그렇죠. 목젖 앞에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소리가 나게 되죠. 선생님이 또 부족한 그림 실력이지만 발음 기관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혀가 있고, 자, 이렇게 있어요. 믿을 수 없겠지만 사람이에요. 자, 이거 입술, 이, 그 다음에 입천장, 목젖, 그리고 혀, 이, 입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역이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으면서 가 하고 소리가 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혀가 어떻게 됩니까? 혀가 여기서 여기에 닿아야 돼요. 이렇게. 어머, 이거 뭐처럼 생겼어요? 기역.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서 기역이 만들어졌고요. 자, 다음 니은 가볼게요. 자, 니은은 소리가 어떻게 바나? 나, 나, 나 해봤더니 혀끝이 어디에 닿아요? 윗잇몸에, 여기에 닿습니다. 자, 그래서 혀끝을 윗잇몸에 닿게 하려면 혀가 이렇게 생겨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뭐처럼 생겼어요. 니은처럼 생긴 거죠. 그래서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떠서 니은을 만들었고, 미음은 입의 모양. 입의 모양. 우리 입술 소리잖아요. 입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 시옷은 이의 모양. 스, 스, 스 하면 우리 이를 중심으로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의 모양. 시옷. 이렇게 만든 거죠. 그 다음, 목구멍 모양. 여기에 이렇게 이 동그라미.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서 이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음의 기본자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이에요. 자, 이 다섯 개의 기본자를 가지고 조금 있다가 나머지 자음자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자음의 기본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모음의 기본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 좀 생소하게 보일 거예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데, 자, 이것의 이름은 아레아. 입니다. 자, 이 아레아는요, 무엇을 모양을 본떠서 만든 거냐면, 하늘의 모양. 그래서 하늘, 둥근 하늘의 모양을 본떠서 이렇게 아레아를 만들게 되었고요. 으는 무엇의 모양? 그렇죠. 땅의 평평한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 이는 무엇이 서 있는 모양? 그렇죠. 사람이 서 있는 모양. 그래서 천지인의 모양을 본떠서 무엇을 만들었다? 모음의 기본자를 만들었다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의 창제 원리 첫 번째는 상형의 원리인데요. 자음과 모음의 기본자를 상형을 원리를 따라서 만든 거죠. 그래서 자음자 같은 경우에는 무엇의 모양을 본떠서? 그렇죠.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거고, 모음의 기본자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하늘과 땅과 사람의 모양, 즉 천지인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음과 모음의 기본자를 상형의 원리를 사용해서 만들었어요. 자, 다음 두 번째는 가획의 원리입니다. 자, 가획이라고 하는 말의 가는요, 한자로 더할 가입니다. 그러니까 가획이라고 하는 건뭘 더해준다는 거예요? 획을 하나 더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가획의 원리. 획을 하나 더해서 글자를 만들어요. 자, 자음 기본자에 획을 더함으로써 소리의 거센 특성을 나타내줘요. 그러니까 기본자에다가 가획을 함으로써 뭐까지 표현을 하냐면 소리가 어떻게 된다? 세진다. 소리가 거세진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낸 겁니다. 정말 과학적이죠. 획이 하나 더해지면 소리가 세지는 거예요. 자, 단, 이체자는 획을 더하였으나 소리의 세기와는 상관이 없는 예외 글자다라고 해서 밑에 지금 이체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체자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다른 예외 글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획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리가 세진 글자는 아닐 때 우리가 이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자음의 기본자에 우리가 방금 봤던 상형의 원리를 따라서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을 만들었어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 획을 하나씩 더할 겁니다. 자, 기역에다가 획을 더해서 뭐가 됐어요? 키읔이 됐어요. 자, 니은에다가 획을 더해서 디귿이 되었고요. 자, 디귿에다가 획을 더해서 티읕이 됩니다. 자, 니은, 디귿, 티읕은요, 모두 다 같은 곳에서 소리가 나요. 그래서 같은 곳에서 소리가 나는 글자들의 모양을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오, 정말 과학적이에요. 자, 미음도 마찬가지. 미음에다가 획을 더해서 비읍을 만들었고요. 비읍에다가 획을 더해서 피읍을 만들게 됩니다. 자, 가획의 원리. 그래서 소리가 세졌고요. 시옷에다가 획을 더해서 지읒을 만들고, 지읒에다가 하나의 획을 더

해서 치읓을 만드는데 지읒보다 치읓의 소리가 세죠. 그 좋은 가위개 원리. 자, 다음은 이응. 그래서 이응에 획을 더해서 이렇게 여린 히읗을 만들게 되고요. 여린 히읗에다가 또 획을 더해서 히읗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음의 기본자에다가 획을 더해서 과획자를 만들게 되고요. 밑에 보시면 이체자라고 되어 있는데 기역의 이체자는 옛 이응. 입니다. 근데 친구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응에다가 획을 더한 것 같은데 왜 이체자 기역 아래에 적혀 있나요? 라고 할것 같은데 이옛 이응은요 소리가 발음 받침에 이응입니다. 응할때 이응. 그래서 이 기역이 소리 나는 위치에서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기역의 이체자로 옛 이응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니은의 이체자로 리을,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유음의 리을이 있겠고요. 시옷으로 우리 이체자로 반치음이 있는데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 z 영어 알파벳의 G의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반치음의 소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예디음과 반치음과 여린 히읗을 사용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이체자들은 모양이 더해진 건 맞지만 획이 더해진 건 맞지만 소리의 세기가 세진 것이 아니라 이 아래에 있는 이체자들은 거의 울림소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의 창조 원리 세 번째입니다. 자, 이번에는 모음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모음을 만들 때는 어떠한 원리를 사용했냐면 합성의 원리를 사용합니다. 자, 합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합하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모음자를 서로 합하여 새로운 글자를 만들게 됩니다. 자, 모음의 기본자 뭐 있었어요? 아레아와 으와 이가 있었잖아요. 자, 이 모음의 기본자들을 처음 합해서 처음으로 나온 글자라고 해서 우리 초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출자 처음 나온 글자라고 해서 이렇게 이와 아레아를 합쳐서 아 만들고요. 아레아와 이를 합쳐서 어를 만들고 으와 아레아 합쳐서 우 만들고 아레아와 으를 합쳐서 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초출자 아, 어, 우, 오가 나왔잖아요. 자, 이 아, 어, 우, 오에다가 다시 한번더뭘 붙일 거냐면 아레아를 붙일 거예요. 자, 이것은 다시 한번더 붙인 거죠. 그래서 다시 제를 씁니다. 그래서 이 글자들은 제출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제출자는 만들어진 초출자에다가 뭘 붙일 거예요? 아레아를 붙일 거예요. 그래서 아에다가 아레아 한번더 붙여서 야, 어에다가 아레아 한번더 붙여서 여. 우에다가 아레아 한번더 붙여서 유, 그리고 오에다가 아레아 한번더 붙여서 요. 그래서 야, 여, 유, 요. 이 글자들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출자와 제출자 각각 4개씩 8개에다가 모음의 기본자 3개 해서 그 당시에 모음이 11개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우리 한글의 가치 한번 볼게요. 자,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이 한글이 더욱 빛을 또 발하게 되는데, 자, 빠른 자판 입력 속도로 정보를 신속하게 디지털화할 수 있어요. 자, 이 빠른 자판 입력 속도라는 건 이렇게 우리가 바로바로 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한자를 글자로 하는 나라들,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판으로 글자를 칠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어떤 발음으로 나는지 로마자로 먼저 쳐서 그 중에서 해당한 한자를 골라서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빠르게 입력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소리와 문자가 1대1로 대응해요.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아와 같은 이 문자는 언제나 소리가 아로 납니다. 그런데 사실 영어는 그렇지 않거든요. 영어에서 I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면 트립이라고 할 때는 I가 E 소리가 나지만 라이벌 할때 I는 I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소리와 문자가 1대1로 대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아로 읽죠. 그렇죠. 그래서 소리와 문자가 1대1로 대응하기 때문에 음성 인식 개발을 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음절 단위로 씁니다. 자, 이 음절 단위로 쓴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선생님의 이름에 성을 쓸때 강을 강 이렇게 쓰잖아요. 이것을 기역, 아, 이응의 방식으로 쓰지 않잖아요. 자, 이렇게 음절 단위로, 한 글자 단위로 모아 쓰는 방식, 음절 단위의

모아쓰기 방식으로 정보 인식 속도가 훨씬 빨라요. 만약 이렇게 쓴다면 여러분이 하나의 글자를 조합을 계속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보의 인식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래서 정보 처리에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예 문제 같이 볼게요.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한글의 창제 정신을 쓰세요. 볼게요. 세종대왕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글자를 몰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가엽게 여겨 한글을 창제하였다. 그러니까 세종대왕님이 백성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어떻게 여겼대요? 그렇죠. 가엽게 여겼대요. 이거 백성을 뭐 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즉 무슨 정신? 애민 정신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한 설명이 오르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하래요. 자, 자음 기본자와 모음 기본자는 모두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맞나요? 그렇죠. 자음의 기본자 5개는 무엇을 본따서? 그렇죠.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고요. 모음의 기본자 3개, 아래와 으, 이는요? 무엇의 모양? 하늘과 땅과 사람, 즉 천지인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어졌죠. 그렇죠.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것 맞습니다. 자, 리을은 자음 기본자 디귿에 획을 더하여 소리가 새짐을 나타낸 가획자이다라고 했는데 우선 자음의 기본자 니은에다가 획을 더해서 만들어진 거고 리을은 가획자가 아니죠. 뭐라고 했어요? 이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가획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X. 자, 히읗은 이응에 획을 더하여 만들어졌지만 소리의 세기와는 상관이 없는 이체자이다라고 했는데 히읗은 이체자 아니었죠. 그쵸? 히읗은 뭐였어요? 가획자였습니다. 자, 히읗은 가획자에 해당하게 되고요. 초출자와 제출자는 모음자를 서로 합하는 합성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초출자는 우리 아레아와 으, 이를 합해서 만들었고, 제출자는 초출자에다가 아레아를 더해서 만들게 되었었죠. 그래서 서로 합하는 합성의 원리로 만들어진 것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적절한 자음을 각각 써볼게요. 한글은 글자와 말소리의 관련성이 잘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 입술 소리인 니음, 그리고 기역에 뭐 들어가야겠어요? 그렇죠. 디읍, 피읍은 입술 소리, 니은, 디귿, 그리고 리을은 잇몸 소리로 소리 나는 위치가 같아 글자 모양도 비슷하대요. 그럼 여기 니은에 들어갈 글자는 뭐예요? 그렇죠. 디귿에다가 획을 더한 티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역에는 비읍, 니은에는 티읕을 써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글자의 모양에 따라서 어디에서 소리 나는지 그리고 소리의 세기가 어떠한지 우리가 가획의 원리를 통해서 알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위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우리 이 내용 수행평가에서 어떻게 나오게 될지 수행평가 따라잡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행평가 어떤 형식으로 나오게 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한글과 말소리의 관련성을 탐구해보자 라고 하면서 자, 1번이 뭐냐면 가에서 알수 있는 자음 기본자의 창제 원리를 쓰고 말소리를 각각의 글자에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설명해보자 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첫 번째 써야 할 것은 창제의 원리. 자음의 기본자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거든요. 그래서 가를 보니까 자음 기본자의 창제 원리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뭐가 그려져 있어요? 발음? 그쵸. 기관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역을 가를 발음하기 위해서 혀가 이렇게 목젖 앞에 여린 입천장에 닿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기역이라고 하는 글자를 만들었대요. 자, 그러니까 이 기역은 기역이 발음 나는 위치, 발음 기관의 모습을 상형해서 만든 거고, 니은도 마찬가지, 니은이 발음되는 위치의 모습을 상형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고, 니음도 입술의 모양을 상형했고요, 시옷도 이의 모양을 상형을 했고요, 이응도 목구멍의 모양을 상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음 기본자의 창제 원리를 쓰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형의 원리를 써 주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음의 기본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은 각각의 자음을 발음할 때의 발음 기관 모양을 본떠 무엇의 원리로 만들었다. 그렇죠.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에 먼저 언급이 되어 있어 줘야 하고요. 말소리를 각각의 그 글자에 어떻게 반영하였는가라고 하면 이제 각각을 여러분이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기역은 발음할

다른 자음자가 만들어졌다. 여기에 사용된 창제 원리는 기억의 원리이다. 자, 기억에 들어갈 말 뭔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합니다. 자, 이 원리에는 니은, 말소리의 특성과 글자의 관련성이 담겨 있다. 자, 그러면 이 원리에 말소리의 특성, 글자의 관련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까지 여러분 서술해 주시면 되겠죠. 자, 자음, 기본자, 기역, 니은, 니음이 만들어진 후 이렇게 만들어졌대요. 자, 이렇게 기역에서 희읍이 만들어지고, 니은에서 디귿, 티읕이 만들어지고, 미음에서 비읍, 피읍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 잘 드러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렇죠. 소리가 나는가가 우선 글자의 모양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이 각각에다가 뭘 더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렇죠. 획을 더해서. 그래서 우리 기역에 들어갈 말은 뭐예요? 가획의 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본자에다가 가획, 획을 더해서 만들어진 단어여서 이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글자의 모양이 유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획이 더해지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소리가. 그렇죠. 세지고 있어요. 소리의 세기까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사 소리와 거센 소리는 소리의 세기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획을 더함으로써 소리의 세기가 세지는 것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역에는 가획을 써주시면 되겠고, 니은은 첫 번째로는 글자의 획을 더함으로써 소리가 세진다는 특성, 그쵸? 예사 소리에서 거센 소리가 된다는 특성을 반영했고, 둘째는 소리 나는 위치가 같은 글자는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소리 나는 위치까지 여러분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한글이 지니는 가치를 탐구해 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에서 한글 아와 영어 알파벳 A의 발음을 비교하고 이를 근거로 한글이 음성 인식 기능을 활용할 때 유리한 까닭을 설명해 보자라고 했어요. 자, 아가 사용된 단어들을 보니까 아버지, 나이, 사과 있어요. 자, 이때 아는 모두 소리가 어떻게 나요? 아, 이렇게 납니다. 그쵸? 그런데 A가 사용된 단어를 보니까 father, age, f 모두 어떻게 소리가 나요? 아, A, 에 어떻게 돼요? 소리가 다 달라요. 그쵸? A로 쓰여져 있지만 소리가 날 때는 아, A, 에로 다르게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와 소리가 어떻게 대응돼요? 한글은 1대1로 대응하는데 영어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아는 아로만 소리가 났지만 A는 아, 에이, 에등 다양한 소리가 난다. 따라서 소리를 문자로 변환하는 음성 인식 기능을 활용할 때 한글은 소리와 문자가 1대1로 대응하기 때문에 알파벳보다 어떻다? 유리하다. 그래서 이 소리와 문자가 1대1로 대응한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꼭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나에 제시된 두 쓰기 방식 중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유리한 방식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까닭을 말해보자인데요. 지금 나에 제시된 쓰기 방식 두 가지는 모아쓰기와 풀어쓰기입니다. 자, 모아쓰기는 한글 자모를 가로, 세로로 묶어서 음절 단위로 묶는 방식, 쓰는 방식. 그러니까 이 초성, 중성, 종성을 묶어서 하나의 글자로 만들어주는 거죠. 중학교를 이렇게, 풀어서 지읒, 우, 이응으로 쓰는 게 아니라 중 이렇게 쓰고, 학을 히읗, 아, 기역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학으로 쓰고, 그리고 교를 기역, 요로 쓰는 것이 아니라 교로 이렇게. 그래서 음절 단위로 쓰는 방식을 모아쓰기라고 하고, 이렇게 풀어서 쓰는 것을 풀어쓰기라고 하는데, 이 정보의 전달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건 모아쓰기겠어요? 풀어쓰기겠어요? 그쵸. 한눈에 들어오는 모아쓰기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음자와 모음자를 풀어쓰지 않고 모았으면 문자 인식이 빨라지게 되고요. 문자 인식이 빨라지면 뭐를 더 빨리 인식할 수 있겠어요? 정보를. 그쵸. 더 많은 정보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처리에 무엇이 좋아진다고 보는 거예요? 효율성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모아쓰기 방식이 풀어쓰기의 방식보다 훨씬 더이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는 유리하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아쓰기 방식과 풀어쓰기 방식의 차이점, 그리고 이 차이가 이 우리의 지금 이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런 동기화 활동을 한번 해볼 텐데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읽어보는 거랑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선생님이 아까 한글의 창제 정신을 설명하면서 나란 말싸움이 듄기게 달아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긴 했지만 이걸 여러분이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훈민정음 언해를 치시면요.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그 나란 말씀이 중기계 달아라고 하는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 세종대왕님이 직접 쓰신 이 한글 창제의 정신이 담긴 구절이 있거든요. 그 구절을 직접 찾아보시고 여러분의 감상평을 선생님의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느라 아주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오늘 꽉 잡은 이 개념들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 테니까 문제 꼼꼼하게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저도 변함없이 문법의 얼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모두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정주고요. 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문법의 얼공, 영어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예고해드린 대로 실전 문제 1번부터 25번 문제까지 풀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다 풀어오신 거 맞죠? 1번 문제부터 즐겁게 출발해 볼게요. 다음 중 주어와 비동사의 현재형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 자, 1번 보기는요. is이 주어라면 비동사의 현재형은 그렇지요. is가 맞고요. 2번도 마찬가지네요. Mr. Park, 3인칭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is가 올바른 비동사의 현재형이 됩니다. 3번의 I는요. 전용 비동사의 현재형이 있죠.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am입니다. 그리고 4번은요. Your pencils, 너의 연필들이니까 is가 아닌 are가 맞아요. 자, 우리가 찾고 있는 정답은 바로 5번이네요. 너와 너의 여동생. 그러니까 비동사 현재형은 are. 자, 바로 1번에 우리 5번 보기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지는 2번, 3번 문제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주는 문제 유형인데요. 일단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보기에 비동사의 현재형 또는 과거형이 보이죠? 주어진 문장은, 그러네요. 뒤에 last week, 지난주, 우리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동사의 과거형이 맞고요. 주어는 Jason, 3인칭 단수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그렇죠. 4번 보기가 정답이 되겠고요. Jason은 was in London, 런던에 있었다. 언제? last week, 지난주에. 됐죠? 이번에 우리 4번 보기 정답이었고 3번. 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빈칸이 나와 있고요. 보기는 비동사의 현재형 또는 과거형이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now라는 단어가 보이죠? 지금 현재를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비동사의 현재형이 나와주는데 의문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Hawaii라는 주어 앞으로 비동사가 나와줬고요. 하와이에 맞는 비동사의 현재형은 당연히 그렇죠. is가 되겠네요. Is Hawaii hot now? 하와이가 지금 덥나요? 라는 의미의 의문문이 되겠고요. 어렵지 않았죠? 자, 이어진 네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합니다. 대화의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말을 물어보는 문제였는데요. 자, 우리 정답은요. 그렇죠. 3번 보기가 정답이었고요. 일단, 자, A번에 우리 빈칸 나와준 부분 의문문입니다. 주어는 누군가요? 제니 앤 린이에요. 의문문이기 때문에 주어 앞으로 비동사가 나와준 건데 자, 아가 들어가면 제니 앤 린 doctors? 제니와 린은 의사니?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첫 번째 빈칸에는 aunt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aunt가 뭐의 줄임말이죠? 아, not의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제니 앤 린 doctors 하게 되면 제니와 린은 의사니? 자, 근데 만약에 aunt가 들어가게 되면 제니와 린은 의사가 아니니? 라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4번 보기가 정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빈칸에는 aunt가 들어가는 거 가능하긴 하지만 답이요.

예스라는 긍정의 답이 나와준 거죠. Yes, they aren't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빈칸의 공통으로 알맞은 말이기 때문에. 자, 3번 보기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질문은 제니와 알리는 의사니? 이렇게 물어본 거고 답은요? 그들이 의사다 라고 답해주는 내용이에요. Yes, they are. 했죠? 자, 이어지는 5번입니다. 다음 중 낫이 들어갈 위치로 알맞은 것. 자, 결국에는 이 문제는 아, 그래요.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에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나 마찬가지고요. 자, 비동사 우리 지금 쌤이라는 3인칭 단수조를 만났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is로 나와 있네요. 바로 자, 3번 보기 정답이 되겠고요. 원래 주어진 문장은 Sam is at the gym. 쌤이 체육관에 있다라는 의미의 문장인데요. not 붙여주면 부정문이 되니까 쌤은 체육관에 있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의 우리 부정문은 비동사 뒤에 not 붙여준다라는 기본 원칙 다시 한번 문제 통해 정리해 주셔야 돼요. 6번 갑니다.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어색한 거를 골라주는 문제인데요. 자, 정답은 그렇죠. 2번이었죠. 왜냐면 데이가 좋은데 우리 wasn't가 왔네요. wasn't는 was not 이거의 축약형 줄임말이잖아. 그런데 데이가 주어일 때 우리 비동사의 과거형이 was가 나와주는 건가요? 아니죠. were가 나와주고요. 자, not 붙여주면 won't인데요. 우리 줄임말 축약형은 won't 이거지요. was not의 줄임말 wasn't가 아니라 자, 줄임말 축약형이 오려면 won't가 맞는 문장이에요. They weren't there. 자, 그들이 거기에 있지 않았다. At that time은 그때라는 표현이에요. 그들은 그때 거기에 있지 않았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문장입니다. 우리 6번의 2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자, 나머지 문장은 다 맞는데요. 3번 문장 여러분들 해석하셨나요? It isn't my fault. It isn't my fault. 자, fault란 단어가 잘못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 다시 한번 잡으셔야 돼요. 비동사 나와주고, from 다음에 나라나 도시를 나타내는 어떤 장소가 나와주게 되면, 어디 어디 출신이다. 기억나시죠? 여기는 부정문이에요. 그러니까, he isn't from Canada. 그는 캐나다 출신이 아니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정답은요. 어법상 어색한 거를 골라주는 문제였기 때문에 6번에 2번 보기가 정답이었고, day라는 주어를 만났기 때문에 비동사의 과거형은 당연히 was가 아니라 were가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부정문이에요. were not. 우리 축약형 써주려면 wasn't가 아니라 weren't가 와줘야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6번에 2번 보기 정답이었고, 자, 7번부터 9번까지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주는 문제의 유형인데요. 일단, 7번을 보니까, Is your father still sick? 자, still이라는 단어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도 여전히 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겠고요. 너의 아버지는 아직도 여전히 아프시니? 그에게는 편찮으시니? 우리말로는 이렇게 부드럽게 의역해 줘야 되겠죠. 너의 아버지는 여전히 편찮으시니?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노예예요. 다행이네요. 부정의 답이 나와줍니다. 그러면, your father, 너의 아버지. 인칭 대명사로, 그렇죠. he로 받아주는 거고요. 부정이니까, no, he isn't. 이런 식으로, 빈칸에는 he isn't. 바로 1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이어진 8번. Were you and your brother at the theater yesterday? 너와 너의 남동생이 극장에 있었니? 언제? 어제. 자, 여러분들, 어제 과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있었다란 의미로 비동사의 우리 과거형 주어에 맞게 were가 보이고 있죠? 의문문이기 때문에 주어 앞으로 were가 나와준 겁니다. 너와 너의 남동생이 어제 극장에 있었니? 근데 여러분들, 답이요. 긍정의 답이에요. yes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너와 너의 남동생. 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 yes라면 yes, we were가 정답 되겠죠. 정답은 바로 5번 보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9번 볼게요. 일단 단어부터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ready, 준비된 이란 의미예요. Was he ready? 그가 준비됐었니? For the show, 그 쇼를 위해.
예스의 여러분들.

그리고 고맙게도 원래 의문문에 인칭 대명사 주어가 나와줬네요. 그대로 he가 나와주고요. yes니까 he 다음에 그렇죠. was가 그대로 나와줍니다. 정답은요, 바로 5번 보기가 정답이에요. 자, 이어진 열 번째 문제. 밑줄 친 was의 뜻이 나머지와 다른 것. 그런데 우리 이런 문제 풀어봤죠. 비동사에 밑줄을 그어주고 의미를 파악하는, 구분해주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의 의미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쌤이 강조했던 거예요. 일단 1번 볼까요? 자, 1번은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 자, 써니가 화창한 날씨를 얘기해 준 단어잖아요. 날씨를 얘기하는 문장 가운데 주어 자리에 보이는 it, 우리말로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It was sunny. 날씨가 화창했다. 언제? 어제. 그런데 보세요. 화창한, 우리 어떠어떠한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말, 뭐죠, 여러분들? 형용사가 온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 비동사의 의미로는 우리 교재에, 그렇지요, 어떠어떠하다, 하다의 의미로 나와준 거였는데, 여기는 과거니까, 화창했다, 어떠어떠했다, 의 의미로 나와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 그러고 보니까 2번도 마찬가지예요. The firefighter, 뭔가 여러분들 소방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brave는 용감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방관은 was very brave, 매우 용감했다. 여기도 그치요, 어떠어떠했다라는 의미로 비동사가 나와준 거죠. 3번도 그러네요. His father was very tall. 그의 아버지는 매우 키가 크셨다. 역시 어떠어떠했다. 우리 비동사 과거형으로 그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고요. 그런데 4번을 보니까 She was at home last night. 그녀는, 뭐야 여러분들, 여기는 그치요, 우리 비동사의 의미 중에 하나 또 뒤에 장소를 나타낸 표현이 오게 되면 있다라는 의미. 기억하시죠? 여기는 과거기 때문에, 맞아요, 있었다의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그녀가 어젯밤에 집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자, 4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고요. 우리가 쉽게 뒤에 나오는 말을 통해 정답이 무엇인지 판단이 가능하네요. 5번 볼까요? He was great. 역시 great. 대단한, 훌륭한 형용사가 나와줬고요. 그는 대단했다. On the stage. 무대에서 언제? 어제. 됐죠? 자, 우리 10번에 4번 보기 정답으로 확인해 주면 되겠고요. 이런 문제가 나와줄 때는 결국 뒤에 나오는 말을 통해 우리가 쉽게 정답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1번, 대화 중 어법상 어색한 거를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바로 정답 가볼게요. 3번 보기 이상하죠. 자, 우리 were라는 비동사의 과거형이 지금 문장 맨 앞에 나오셨죠? 왜? 의문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어는 누군가요? Linda and her husband. husband가 남편이죠. Linda와 and her husband. 그녀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비동사의 과거형이 were가 나와준 거예요. Linda와 그녀의 남편이, 자, happy가 여러분들 행복한의 의미도 있지만 기쁜 네, 의미로 사용되기도 해요. 자, were Linda and her husband happy at the news? 린다와 그녀의 남편이 그 소식에 기뻐했니? 라는 의미의 문장이고요. 자, yes라고 답해준 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 주어가 린다만 나온 게 아니에요. 린다와 그녀의 남편입니다. 그렇다면 she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뭘로? 그렇죠, they로 받아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비동사의 과거형도 was가 아니라 were로 모양을 바꿔주셔야 돼요. yes, they were. 이런 식으로 답해주는 게 맞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11번에 3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나머지 보기들은 뭐 간단한 내용이고요. 우리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5번에 나와주는 absent from 이란 표현 잡아주셔야 돼요. 뭐뭐에 결석한, 뭐 직장 같은 경우에는 결근한 네, 의미로 가질 수 있는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여기는 was Emma absent from school? 엠마가 학교에 결석했니?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absent from, 뭐뭐에 결석한, 뭐뭐에 결근한, 이 표현 잡아줘야 되고. 자, 답이요. 엠마 결석했대요. 됐죠? 자, 자연스러운 대화인데요. 표현 때문에 선생님이 알려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표현 정확하게 잡아줘야 됩니다.

41번에 우리 3번 보기 정답이었고, 이어지는 자, 12번, 13번은요, 어법상 어색한 문장을 골라주는 겁니다. 12번 바로 정답 가볼까요? 3번 보기였죠. 왜냐면, 자, 그의 아들, 3인칭 단수주어예요. 아들 한 명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데, 비동사의 과거형이, 워가 웬 말이에요. 워즈로 모양을 바꿔줘야 되고요. 우리 lawyer는 변호사라는 의미의 단어죠. 자, lawyer, 철자와 함께 의미 정확하게 또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의 아들은 was a lawyer, 변호사였다. At the time, 그때에. 자, 이렇게 여러분들, 워가 아닌 워즈로 바꿔주셔야 되고, 자, 나머지 문장들 다 맞는데요. 특별히 우리 4번 같은 경우에 보세요. He isn't fat. Fat이 뚱뚱하니죠. 근데 부정문이에요. 그는 뚱뚱하지 않다. 그런데 부정문에 여러분들, at이 붙었죠? 이럴 때 at은 부정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우리말로는 전혀의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전혀 뚱뚱하지 않다. He isn't fat at all. 됐죠? 의미 잡아주시고요. 12번에 우리 3번 보기 정답이었죠. 자, 이어지는 문제. 역시 어법상 어색한 문장인데요. 바로 가볼까요, 정답? 자, 바로 3번이에요. 왜냐면, sandwich. 자, 이게 여러분들 단수형인데요. es를 붙여주면 복수형이에요. 그 샌드위치가 정확히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개 이상인 거야. 그러니까 복수형이 나와준 거죠. 그렇다면, 우리 비동사의 과거형이 was가 아니라 그렇죠. 워가 나와줘야 되는 문장이고요. Delicious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Delicious 뭐예요? 맛있는이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Delicious 맛있는. 자, 그 샌드위치들은 맛있었다 이런 식으로 The sandwiches were delicious. 됐죠, 여러분들? 3번이 정답이고요. 자, 우리 1번 보기에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단어가 들어가 있네요. Choice가 선택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문장의 의미는 뭔가요? It was my choice. 그것이 나의 선택이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 upset.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속상한, 뭐 화난, 언짢은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요, 우리가 속상했다. About the news. 그 소식에 속상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the magazine. 매거진은 잡지죠. 그 다음에 helpful 이런 단어가 보이죠. 도움이 되는 이란 의미의 단어예요. 자, 과거형에 우리 비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 잡지는 도움이 되었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우리 정답은 3번 보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지는 우리 14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법상 올바른 문장을 골라주는 겁니다. 1번은 로라인 아이가 좋아하기 때문에 M이 아니라 아가 나와줘야 되고요. 로라와 나는 좋은 친구다. 그 다음에 2번은 너의 여동생이기 때문에 아가 아닌 이즈가 되겠죠. Is my garden. 나의 정원에 있다. 우리가 찾고 있는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He was free. 그는 한가했다. 우리 free가 란들 한가한 네 의미 사용 가능하죠. 그 다음에 at the time. 그때에. 그 다음에 4번은요. day가 주어이기 때문에 wasn't가 아니라 축약형이 나오려면 그렇지요. won't가 나와주는 것이 맞겠죠. 그들은 파리 출신이 아니었다. 라는 문장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은요. that. 저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가 아닌 is가 맞겠네요. 저것은 뭐야? 나의 새로운 스카프다. 됐죠? 15번.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와 다른 것. 자, 일단 1번부터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자, 1번에 하는데, last year. 지난해 과거를 얘기해요. 그러면, 내용상으로, 그가 지난해 일본에 있었니? 우리, 있었다. 비동사 우리 과거형으로 he가 주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was가 나와주면 되겠네요. 의문문이기 때문에 주어 앞으로 was가 보이는 겁니다. 그가 지난해 일본에 있었니? 자, 그러고 보니까 2번도, 여러분들, 과거를 얘기해 주고요. last night, 어젯밤을 얘기하죠. 아이가 좋으니까 역시 was가 맞겠네요. I was lucky. lucky가 운이 좋은 예요. 내가 어젯밤에 운이 좋았다. 그 다음에 3번도, 자, 지금, 그러네. 어제를 얘기하고 있고요. your hairpin이 좋으니까. 너의 머리핀. 역시 was가 적절한 비동사의 형태가 되겠죠. 너의 머리핀이 was in my bag. 나의 가방 안에 있었다. 언제? 어제. 자, 4번도 메리가 좋아하기 때문에 맞아요. 워즈가 빈칸에 들어가 줍니다. 메리가 지난해, 작년에 치어리더였다라는 건데요. 자, 5번 여러분들, 지수와 로라가 주어이기 때문에 비동사 과거형 나와주려면 워즈가 아닌 그렇죠. 워가 보여야 되겠고요. 만약에 현재형이라면 뭐 아소 줘야 되는데 어쨌든 워즈는 안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15번에 5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지수와 로라는

What the same age? The same age. 같은 나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와 로라는 같은 나이였다. 동갑이었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16번, 17번. 자,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것. 영작 문제인데요. 일단 16번. 내 여동생과 나는 축구 팬이 아니다. 결국 여러분들, 그렇죠. 이다. 우리 비동사의 의미 중에 하나였는데. 자, 무엇이 아니다. 부정문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정답 바로 가볼까요? 우리 보기 가운데 정답은, 그렇죠. 5번 보기예요. 자, 주어에 맞게 우리 비동사의 현재형. 아가 나와주고요. 부정문이기 때문에 바로 비동사 뒤에 not 붙여준 형태입니다. My sister and I are not soccer fans. 이런 식으로 바로 16번의 정답 5번 보기였고요. 이어지는 17번째 문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 우리 가장 좋아하는 의미로 favorite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과목이라는 의미로 우리 subject라는 단어가 사용이 가능한데요. 우리말로는 굳이 과목들 이라고 얘기하진 않죠. 하지만 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 한 과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와 과학이다. 두 개의 과목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ubject라는 과목이란 의미의 단어에 s를 붙여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다라는 의미로 우리 비동사 현재형 주어에 맞게 아가 나와 줘야 되겠죠. 정답은 바로 4번이에요. 나의 가장 좋아하는 자, 과목인데 여러분들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영어와 과학 두 개의 과목을 얘기하기 때문에 subject, 우리 과목이란 단어에 그렇죠? s를 붙여주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동사의 현재형, 이다라는 의미로 아가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17번에 우리 4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는 과란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착지어진 거 골라준 문제였는데요. A번 문장은 지호가 좋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is가 맞겠죠. 지호는 용감하고 정직하다. B번은요, 우리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의 부정문입니다. 비동사 뒤에 not이 붙어주는 거죠. I am not a great cook. 나는 훌륭한 요리사가 아니다. 라는 문장 되겠고요. 자, C번은 수진이와 내가 주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동사 현재형은 아가 맞겠네요. 수진이와 나는 같은 나이다. 동갑이다. 라는 의미예요. 우리 보기 가운데 정답은요, 3번 보기.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였고. 19번째 문제, 어법상 올바른 문장을 모두 골라주는 겁니다. A번은요, Brian이 주어이기 때문에, 아가 아니라 is가 보여야 되는 문장이고요. 의미는 뭔가요? Brian이 호주 출신이니? 라는 의미의 문장 되겠죠. 그 다음에 B번은요, he가 주어이기 때문에 비동사의 과거형 were가 아니라 was가 나와줘야 됩니다. He was not hungry. 그는 배고프지 않았다. 그 다음에 C번은 잘못된 거 없죠? She was at the movie theater. 그녀가 영화관에 있었다. 라는 문장 되겠고요. D번은요? 좀 전에 본 대로 부정문, 그렇죠? not의 위치가 비동사 뒤에 와줘야 돼요. I am not a soccer player. 나는 축구선수가 아니다. 라는 문장 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올바른 문장, 바로 2번이었죠? Charlie and I are good friends. 찰리와 나는 좋은 친구다. 정답은 바로 2번 보기. 정답이었네요. 20번. 자,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말입니다. 주어 자리가 비어 있고요. 비동사 우리 현재형 아가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자, 우리 보기 가운데는 맞아요. 3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줘야 돼요. 왜냐면 민수라는 3인칭 단수 주어가 나와 주게 되면 비동사의 현재형은 당연히 is가 맞겠죠. 됐죠? 우리 20번의 3번 보기 정답이었고 21번 갑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 일단 표현 잡아보도록 할게요. Office worker. 우리말로는 사무직 근로자의 의미가 되겠고요. Office worker. 사무직 근로자. 자, 소피아가 사무직 근로자니? 라고 질문한 내용이에요. 자, 소피아는 그렇죠. 여자 이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Yes, she is. 아니라면 No, she isn't. 우리 보기 가운데는 긍정의 답이 보이고 있네요. 21번에 우리 2번 보기 정답으로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 남은 문제로는 네 문제뿐이 되지 않고요. 조금만 더 힘내주기 부탁드릴게요. 이어지는 두 개의 문제는 그림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어진 거 골라주는 문제였는데요. 일단 The Gray Cat, 회색 고양이를 얘기합니다. 이 귀여운 고양이에요. 자, 보면 집 밖에 나와 있죠. 근데 여기

빈칸 보이고요. inside the house. inside는 뭐뭐 안에, 안쪽이라는 의미예요. 자, 회색 고양이가 집 안에 있지 않다라는 의미가 맞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비동사 어디 있다라는 의미 사용 가능한데요. 여기는 부정문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빈칸의 올바른 형태는 the gray cat, 회색 고양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비동사 현재 우리 is가 나와주고요. 부정문이니까 is not. 우리 보기 가운데는 축약형 isn't가 보이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역시 빈칸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is가 보입니다. 앞에 지금 보니까 the gray cat, 회색 고양이 얘기했잖아. 그 고양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 대명사, 인칭 대명사 써주는 거예요. 그것이죠, 여러분들. 바로 is 빈칸의 정답 되겠고요. 그것이 있다. 어디 있는 거예요? outside는 바깥에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집 바깥에 있는 거야. 누구랑? with a brown dog. 갈색 개와 함께 있는 거죠. 그 정답 우리 3번 보기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보니까 비가 오고 있네요, 여러분들. 그러면 써니가 화창한 이건데 날씨가 화창하지 않죠? 부정문이 돼야 돼요. The weather가 주어니까 역시 여기에 여러분들 isn't. 첫 번째 빈칸에 정답이 들어가주고요. The weather isn't sunny. 됐죠? 우리 보기 가운데 3번, 5번 일단 정답 후보가 되는 거고요. 날씨가 화창하지 않다. But 하지만 the children 그 아이들은 보니까 밝은 얼굴이에요. 아이들이 슬프다가 아니라 슬프지 않다가 되겠죠. 역시 부정문이 되어야 되는데, 요번에 보니까 child가 아이를 얘기하고 그런데 ren 붙여주면 아이들 복수를 나타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 비동사의 현재형은 are가 맞고요. 슬프다가 아니라 슬프지 않다니까 부정문 돼야 돼. 그러면 are not 우리 줄임말 aren't가 보기 가운데 보이죠? 정답은 바로 5번이에요. 됐죠? 그다음에 그들은 happily, 행복하게 play, 논다. 좀 어려운 단어가 보이는데, 여러분들. puddle이라는 단어는 물 웅덩이를 얘기해 줍니다. 그들은 물 웅덩이에서 행복하게 논다. 이렇게 글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23번에 우리 5번 보기 정답이었고, 24번, 25번, 표를 보고 질문을 답해 주는 건데요. job, 직업이고요. favorite food, 가장 좋아하는 음식. 그다음에 age는 나이를 얘기하는 거죠. 24번, 대화 빈칸에 알맞은 말. 그레이스가 제이슨에게 질문합니다. 제이슨, is 김치 your favorite food? 김치가 너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니? 제이슨은 스파게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no, it isn't. 이런 식의 답이 맞겠네요. 바로 5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위에 표현 내용과 일치하는 문장. 자, 그레이스가 32살이래. 자, 지금 30살이에요, 여러분들. 일치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2번. 제이슨 isn't a soccer player. 부정문이에요. 제이슨은 축구선수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축구선수네? 일치하지 않아요. Grace and Jason are the same age. 그레이스와 제이슨이 동갑이다. 같은 나이다. 나이 같지 않네요. 역시 오답이고요. 우리가 찾고 있는 정답 바로 4번이었죠. Grace is a nurse. 그레이스는 간호사이다. 맞아요, 여러분들. 바로 4번 보기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고. 자, 5번 볼까요? Jason is 30 years old. 제이슨은 30살이다 라고 나와주는데요. 32살이죠. 자, 우리 표현 내용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 그래요. 4번 보기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했나요? 자, 이렇게 오늘은 자, 우리 실전 문제 1번 문제부터 25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 풀이를 할때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그냥 정답만 맞추는데 만족하시면 안 돼요. 혹시나 풀었던 문제 가운데 헷갈렸거나 틀렸던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정답도 확인하셔야 되지만 사실은 쌤과 공부했던 개념 가운데 내가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그 개념을 충분하게 정리하는 시간 먼저 가져주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실전 문제 풀이 두 번째 만남입니다. 우리 1번 문제부터 25번 문제까지 오늘 풀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26번부터 50번 문제까지 풀이해 드릴 거예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오늘 헷갈렸거나 틀렸던 문제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해 주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풀게 될 문제들 미리 풀어 주시고 다음 시간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도 많은 문제 푸느라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 우리 실전 문제 풀이 두 번째 만남으로 함께하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들 안녕.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일 은혜쌤이 왔어요. 자, 6단원 작품을 즐겨요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요, 우리 교과서 내용학습의 29번부터 40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숙제 잘해오셨나요? 퀴즈 정답 확인해보려고 해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려면 쓸 대상과 비유할 대상의 다른 점을 떠올리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는데요. 정답은 X였습니다. 다른 점을 떠올리면 되나요? 아니죠. 쓸 대상과 비유하고자 하는 대상, 비유할 대상의 같은 점, 비슷한 점을 떠올려야 두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은혜 선생님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다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김은혜 선생님의 마음과 바다, 넓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점이 아니라 같은 점, 비슷한 점을 찾아야 우리가 비유적 표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얘기했었죠. 시에서만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에서도 비유적 표현이 들어간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요. 오늘은 사랑이 뭔데요? 라는 이야기 조금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교재는요. 149쪽을 펼쳐주시면 됩니다. 1까지 읽었었는데 우리 2로 이어지는 내용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 여기서 끊으면 어떡해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뭔데요? 아주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박사님 방금 전까지 어머님을 생각하고 계셨군요. 라고 로봇이 말한 거예요. 로봇이. 로봇처럼 말하려면 박사님 방금 전까지 어머님을 생각하고 계셨군요 라고 말하는 게 어울릴 수 있지만 그래도 인간의 감정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로봇이니까 사람처럼 읽었다고 가정하고 선생님 읽어보겠습니다. 응, 그걸 어떻게 알았지? 는 누가 얘기한 거예요? 김수철 박사님이 얘기하신 거겠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 로봇이 어떻게 알지? 개발을 한 로봇이 이제 성공했습니다. 인간의 감정, 사람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는 로봇이 된 거예요.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파장이 물결처럼 꽤 오랫동안 지속되니까요. 지금 박사님이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군요 라는 것을 로봇이 읽어낸 겁니다. 이 파장이 물결처럼 꽤 오랫동안 지속되니까요. 이 문장에서 비유적인 표현 여러분 찾으실 수 있나요? 그렇죠. 물결처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럼 물결과 무엇이 같다는 거예요? 그리움이 비슷하다는 거죠. 둘 다 꽤 오랫동안 지속된다라는 공통점, 비슷한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이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휴머니드, 너 이젠 사람이 다 됐구나. 문제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 사람이 문제라고 하지? 로봇이? 그 이유는 좀 더 생각해 보고요. 지금 이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박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개발한 휴머니드 로봇 아주 잘 개발이 되었어. 사람 다 됐네. 이제 감정을 다 읽고 이해할 수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래요. 왜 그럴지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만. 로봇 휴머니드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것 같았다. 김수철 박사는 로봇을 살포시 끌어안으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낮게 작은 목소리로 나직하게 속삭였어요. 속삭인 건 소리치는 거랑 다른 거죠. 이렇게 작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속삭였을까요? 사람이 왜 문제인데? 물어본 거예요. 이유를. 저는 이제 사람의 감정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거든요. 여기서 휴머니드가 생각하는 사람의 문제가 나오는군요. 나, 로봇은 이제

기술은 개발이 되어서 사람의 감정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나오죠. 어머님을 생각하고 계셨군요. 읽어냈는데 반대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대요. 그렇지 못하다는 건 뭐예요? 감정을 읽어낼 수, 느낄 수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김수철 박사는 로봇의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이 도시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았는데 지금은 자신이 생각해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자, 그럼 처음부터 김수철 박사가 감정을 느끼지 못한 것이 아니죠. 처음에는 느낄 수 있었는데 도시로 들어오고 나서 많이 달라진 것 같았다. 그런 감정을 내가 정말 잊고 살고 있었네 하면서 깜짝 놀란 거죠. 박사님, 사랑이 뭔줄 아세요? 사랑. 사랑, 사랑이라? 거부세요. 모르고 계시잖아요. 라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로봇이 얘기한 거죠. 생각해보면 웃기지 않나요? 로봇보다 사람이, 인간이란 존재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반대로 개발된 로봇이 인간의 감정을 읽을 수 있고, 사람, 박사님이 사랑이란 감정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김수철 박사는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나지 않았다. 아, 큰일이로군요. 손나발을 만들어가지고 어머니께서 사랑이 뭔지 잊으면 안 된다라고까지 하셨는데 정말로 이 도시에 들어와서 개발에 막 몰두하고 하다 보니까 이 감정에 대해서 잊게 된 거예요.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나지 않았다. 아, 심각한 문제인데요. 선생님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 사랑이 뭔데요? 를 읽고 김수철 박사가 사랑이 정말 모르고 생각이 안 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선생님 머리와 귀와 그리고 여기 옷에 하트를 잔뜩 달고 왔습니다. 몇 개의 하트가 있을까요? 여러분 퀴즈 정답도 맞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 오늘 하트를 몇 개나 달고 온 거야? 이런 것들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힌트를 좀 주겠습니다. 네.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나지 않았대요. 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인데 일단 여기까지 읽고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29번이에요.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이에요. 로봇은 사람이 되었다. 갑자기 휴머니드가 삐비비빅 하더니 나는 뭐, 김 누구누구가 됐다.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됐나요? 아니에요. 사람이 된건 아니에요. 사람처럼 감정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사람도 감정을 잘 읽을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이 된건 어쨌든 아닙니다. 로봇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다? 아니요. 알고 있어요. 감정을 읽어낼 수 있게 됐거든요. 김수철 박사는 어머니를 그리워한다. 맞나요? 네, 그리워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알수 있죠? 박사님 방금 전까지 어머님 생각하셨죠? 라고 로봇이 얘기하니까 응, 어떻게 알았어? 라고 하잖아요.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아마 그리움의 감정은 느낄 수 있나 봐요. 그쵸? 김수철 박사는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 선생님, 이렇게 문제 나올 줄 알았어요. 과거에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는데, 도시에 와서 그렇게 삭막하게 막 살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된 거죠. 달라졌다고 스스로 느꼈다고 했잖아요. 김수철 박사는 감정을 느끼는 로봇 개발에 실패했다? 아니죠. 휴머니드 개발 성공했어요.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우리가 글을 다쭉 읽어보면서 단서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죠. 30번 중요한 문제인데요. 기역부터 미음 가운데에서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됐어요. 뭐 뭔가 쓸 대상이 있으면 그것과 비슷한 것, 어떤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었을까요? 하는 거예요. 그리움, 물결, 감정, 로봇, 사랑입니다. 여러분 글을 읽어보면서 원래 말하려고 하는 대상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된 것을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적은 답은 몇 번이에요? 그쵸, 물결입니다. 물결. 2번이에요. 일단 답은 2번인데 왜 2번이냐? 그리움이라는 감정, 로봇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파장이 물결처럼 오래 지속되니까요라고 했어요. 이 그리움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파장이 물결처럼 오래 지속되니까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뭐처럼. 그러면 그리움이 물결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된 것이니까 원래 말하려던 것이 아니라 물처럼이라는 단어가 붙은 물결이 비유적 표현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2번 정답입니다. 31번.
다와 같이 말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문제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로봇인데 이것을 읽을 수 있는데 사람은 이것을 읽을 수 없어요. 자, 찾아봅시다. 사람들이 로봇에 너무 의존하기 때문이다. 너무 의지하고 로봇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나요? 그것은 아니에요. 로봇을 개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역시 찾을 수 없는 내용. 사람들이 감정을 느끼는 능력을 잃어가기 때문이다. 그렇죠. 사랑이라는 감정. 박사님, 거 봐요. 사랑 뭔지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로봇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느끼는 능력을 잃어가는 것, 그것이 사람이 겪는 문제다라고 우리가 찾을 수 있네요. 사람들이 서로의 감정을 너무 신경 쓰기 때문이다. 저 사람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 그것을 예민하게 꼬집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능력을 잃어가는 것이 문제예요. 사람들이 교감하는 능력이 로봇보다 뛰어나요? 그러면은 사람이 문제라고 얘기를 안 하죠.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32번이에요. 로봇 휴머니드가 가진 특징이 무엇인지 쓰시오. 다른 것과 구별되는 것, 휴머니드만이 가진 것이 무엇이었죠? 감정을 느낀다. 감정을 느끼는 로봇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개발하는데 성공을 해서, 박사님 지금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계시군요. 라고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로봇 휴머니드가 가진 특징, 뭐, 크기가 크다, 무슨 새끼다, 이런 것은 특징이 아니죠. 여기서는 그래서 나온 특징은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휴머니드라고 붙였다고 했죠. 자, 그럼 더 읽어보겠습니다. 4번이라는 숫자가 붙었네요. 로봇 휴머니드와 어머니가 서로를 힘껏 끌어안았다. 자, 어머니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들인 김수철 박사가 개발한 휴머니드가 함께 서로를 힘껏 끌어안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로봇의 큰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흘러나왔다. 로봇이 이제 크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어머님께서는 지금 아들을 무척 보고 싶어 하시는군요.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감정도 얘가 이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머니가 대답할 차례였다. 어머니는 다시 한번 로봇을 힘차게 끌어안은 다음 큰 소리로 외쳤다. 서로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건가 봐요. 그럼 로봇은 아들을 무척 보고 싶어 하는 어머니의 감정을 읽는데 성공을 했고요. 어머니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얘야, 로봇, 넌 지금 사랑에 빠져 있구나. 자, 그러면 어머니도 로봇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쵸? 나는 아무리 안 와도 로봇, 너가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모르겠는데가 아니라 로봇도 맞췄고 어머니도 로봇의 감정을 맞힌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로봇이 활짝 웃으며 소리쳤다. 네, 맞아요. 전 지금 사랑에 빠져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럼 이 사랑이라는 감정 로봇이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네요. 구경꾼들이 모두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고개를 갸웃거리는 건 뭐죠? 뭔가 의아한데? 또는 궁금한데? 할때 이렇게 갸웃갸웃거리잖아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지금 로봇이랑 그 김수철 박사의 어머니가 서로를 끌어안으면서 감정을 서로 읽고 있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은 서로 약속이나 한듯 한꺼번에 물어왔다. 사랑이 뭔데요? 자, 이것이 우리 이야기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구경꾼들이 지금 이렇게 물은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사랑이 무슨 감정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는 것은 무언가 그것에 대해서 모를 때 물어보잖아요.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박사 어머니와 그리고 휴머니드가 서로 막 감정을 얘기하니까 갸웃갸웃 거리는 거예요. 사랑이 뭔데요? 무슨 감정인데요? 그 말을 들은 김수철 박사가 갑자기 어머니 앞으로 내달렸다. 그러고는 있는 힘을 다해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끌어안으면 이제 감정을 알수 있으니까. 어머니는 그제야 아들이 사랑의 감정을 되찾는 것을 보며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아, 우리 아들이 삭막하게 도시에서만 살면서 감정을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지금 드디어 이제 너가 사랑의 감정을 되찾았구나 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에요. 이거 슬퍼서 흘렸다. 뭐 이런 내용 있으면 틀린 겁니다. 자, 문제 볼게요. 33번입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 선생님이 글의 내용을 찾아보세요 하면 다시 한번 보면 거기에 다 단서가 있다고 했었죠? 하나하나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로봇의 감정을 읽었다. 맞아요?
얘야, 너 지금 사랑에 빠져 있구나 라고 감정 읽었잖아요. 1번에 바로 알맞은 내용이 있네요. 2번부터 5번까지는 왜 틀렸는지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 모두 로봇의 감정을 읽었다. 아까 사람들이라고 하면 구경꾼들을 말하는 거겠죠? 구경꾼들도, 아, 그래, 맞아요, 맞아요. 로봇 지금 사랑에 빠져있네요. 라고 했어요? 아니죠. 갸웃거리면서, 사랑이 뭔데요? 라고 했잖아요. 감정을 읽은 게 아닙니다. 김수철 박사가 감정을 되찾지 못했나요? 아니죠. 어머니에게 내달려서 안으면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되찾은 것 같으니까 어머니께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자, 로봇이 어머니의 감정을 읽지 못했다. 로봇이 어머니의 감정을 읽지 못했어요? 아니죠. 아드님에 대한 마음, 이런 것도 읽어냈잖아요. 사람들이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자,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느끼고 있어요? 갸웃거렸다니까요. 지금 사랑의 감정을 느낀 사람이 누구예요? 김수철 박사, 어머니, 그리고 휴머니드만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34번입니다. 기억의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서로를 힘껏 끌어안았어요. 까닭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왜 서로를 힘껏 끌어안았는지를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죠. 반가워서 끌어안았을까요?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끌어안았을까요? 서로의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끌어안았을까요? 자, 무엇이 맞아요? 1번이랑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어머니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끌어안은 거예요? 아니죠. 힘껏 끌어안으면서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읽어내려고 했잖아요.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죠. 보호한다 이건 확실히 아닌 거 알겠는데 반가워서 안는 거 아니야? 우리 오랜만에 만난 친구 반가우면 힘껏 끌어안잖아.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만 푸는 거죠. 여기서는 힘껏 끌어안는 이유가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예요. 네, 이렇게 1번에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35번이에요. 니은을 알맞게 사용한 문장을 보기에서 찾아 기호를 쓰는 거예요. 니은이 뭐죠? 갸웃거렸다. 갸웃거리는 거죠? 이렇게 고개를 응? 뭐지? 의아하고 궁금하고 할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알맞게 사용한 문장 찾아볼게요. 가, 집 주위를 갸웃거린다? 집 주위를 막 갸웃거리면서 돌아다녀요? 아닌 것 같은데. 나, 그네 주위를 앞뒤로 갸웃거린다. 갸웃거린다는 건 고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집 주위, 그네 주위는 너무 범위가 넓잖아요.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걸어 다닌다? 좀 아닌 것 같은데. 다. 소녀는 잘 모르겠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린다. 자, 여기에 사용된 게 맞겠죠? 잘 모르겠다는 듯이. 이런 행동을 언제 한다고요? 자꾸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기울이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하거나 할 때요. 그래서 다에 사용된 것이 알맞은 표현이죠. 잘 모르겠다는 듯이 갸웃거린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할 때 학생들이 이러면은 갸웃거리면 이해가 안 됐구나 하면서 다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갸웃거리다라는 것은 이쪽 저쪽으로 기울이는 거죠.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하거나. 자, 가와 나에서는요. 갸웃거린다가 아니라 아마도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을 거예요. 기웃거린다를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기웃거린다. 말이 비슷하죠? 갸웃거린다, 기웃거린다. 기웃거리는 건요, 고개나 몸을 이리저리 기울이는 것까지는 굉장히 비슷한 행동인데, 무엇을 살피거나 엿보는 행동이에요. 뭔가 이렇게 살펴보는 거 있죠? 기웃거리는 거. 근데 갸웃거리는 건 뭐예요? 이런 느낌이고, 기웃거리는 거는 살피거나 이렇게 엿보려는 거예요. 조금 행동이 비슷하기도 하고, 말이 비슷하기도 하지만,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갸웃거렸다가 알맞게 사용된 것은 다예요. 차이 아시겠죠,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세요. 기웃거리는 거랑 갸웃거리는 거. 네, 좋습니다. 36번은요, 서술형 문제예요. 김수철 박사가 디귿과 같이 행동한 까닭을 쓰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보니까. 김수철 박사가 갑자기 어머니 앞으로 내달렸다. 로봇이랑 어머니가 같이 안고, 뭐, 감정을 바치는 걸 보면서 갑자기 어머니 앞으로 내달렸죠.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생각해 보면 사랑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원래는 알고 있었어요. 가장 처음에 김수철 박사가 사랑이란 감정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도시에만 있고 막 기계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 감정을 잊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자신이 개발한 휴머니드와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같이 끌어안고, 아,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군요. 서로 맞추는 걸 보면서.

때부터 진짜 맞아. 내가 잊고 있던 이 사랑이라는 감정 정말 중요한 것이었지라고 깨달으면서 갑자기 어머니 앞으로 내달리는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선생님 36번 조금 어려웠어요라고 했다면 지금 다시 한번 알아두시면 됩니다. 왜이 행동을 했다고요?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됐죠?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이야기 끝난 게 아닙니다. 5. 구경꾼들도 그들 두 사람처럼 서로를 끌어안은 채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내려 안간힘을 썼다. 자, 구경꾼들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휴머니드와 어머니께서 끌어안고 막 얘기를 하는 거 보시면서, 갸웃거렸잖아요. 그런데 그들 두 사람처럼 서로를 끌어안은 채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안간힘을 썼다, 노력을 했다, 이런 뜻이죠. 구경꾼들은 어느새 자신들의 가슴이 따스하게 데워져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진짜로 끌어안아 보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쵸? 가슴이 따스하게 데워져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선생님 옷에 달린 것처럼 갑자기 없었다가 따스하게 이렇게 데워져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구경꾼들은 모두 한마디씩 말했다. 아, 이런 게 사랑이군요. 깨닫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야 사랑이 뭔지 알겠어요. 이런 걸 사랑이라고 하는군요. 지금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경꾼들이잖아요. 모두 한마디씩 말했다니까. 다 다른 사람이, 아, 이런 게 사랑이군요. 아, 이제야 뭔지 알겠어요. 이런 걸 사랑이라고 하는군요. 알게 된 겁니다. 어머니와 김수철 박사는 한동안 그렇게 멍하니 서 있었다. 멍하니 서 있었다는 건 뭐예요?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서로를 끌어안은 채 있었다라는 거죠. 구경꾼들 역시 한동안 서로를 그렇게 껴안은 채 움직일 줄을 몰랐다. 이렇게 되찾은 감정을 조금 더 오래 누리고 싶은 마음에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문제 한번 볼게요. 37번입니다. 기억에서 구경꾼들의 가슴이 따스하게 데워져 오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이것을 찾는 거죠. 왜 가슴이 따스하게 되어져 왔을까요? 자,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요?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직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로봇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로봇 휴머니드의 우수성에 감동했기 때문이다. 어머니와 김수철 박사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가슴이 따스하게 되어져 오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잖아요. 1번. 1번과 2번의 내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둘중 하나의 답이 있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무엇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38번입니다. 이 글을 읽고 인상적인 부분을 바르게 말한 친구예요. 인상적인 부분, 내 기억에 남는 부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6단원에서 작품을 즐겨요 했을 때, 뭐, 시에 드러난 비유적인 표현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 분위기에 맞게 낭송하기도 하고 하는데, 인상적인 부분을 찾아와서 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이번 단원의 목표예요. 라고 선생님이 말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 글, 무슨 글이에요? 이야기, 사랑이 뭔데요? 라는 글을 읽고 인상적인 부분을 바르게 말한 친구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아유리, 구경꾼들이 어머니를 쳐다보고 웃는 장면이 인상적이야. 어머니를 쳐다보고 웃어요? 아니죠. 갸웃거렸죠. 다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어. 사랑의 감정 느끼지 못하나요? 아니죠. 서로를 끌어안고, 아, 이런 것이 사랑이군요. 막 가슴이 따뜻하게 데워져 오는 것도 느끼고요. 안타까워서 틀린 내용. 서윤, 김수철 박사가 어머니를 안고 사랑의 감정을 되찾은 모습이 인상적이야. 맞나요? 내용이? 어머니를 안고, 막 내달려가지고 와가지고, 껴안고 사랑의 감정을 되찾은 거죠. 원래부터 몰랐던 거 아닙니다. 원래 알았었는데, 잊고 있다가 다시 되찾은 거죠. 아,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대요. 바르게 말했다고 볼수 있네요. 서윤이. 39번입니다. 밑줄 그은 낱말의 뜻을 찾아 알맞게 연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단어의 뜻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의 멍하니. 그리고 토끼가 안간힘을 쓰며 도망갔다. 안간힘의 뜻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정신이 나간 것처럼 얼떨떨하게는 멍하니와 안간힘 중에 어떤 단어에 대한 뜻일까요? 그렇죠. 멍하니죠, 멍하니.

한번 문제 볼까요? 서술형 문제네요. 니은에서 어머니와 김수철 박사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던 까닭이 무엇인지 쓰시오. 되어 있어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대요. 우리가 멍하니 서 있었다 할때 멍하니의 뜻은 우리가 방금 알아보았는데요. 왜? 왜 그렇게 서 있었던 거죠? 서로 싸워서요? 사이가 좋지 않아서요? 아니에요. 오랜만에 되찾은 사랑의 감정을 더 느끼기 위해서 멍하게 서 있었죠. 이야기 읽으면 선생님 저도 궁금했어요. 막 같이 기뻐가지고 울고 웃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아는 채로 멍하니 서 있었던 건지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되찾은 만약에 처음 느낀 사랑의 감정을 더 느끼기 위해서 하면 틀린 내용이에요. 처음 느낀 게 아니에요. 원래 느꼈지만 잊어버렸다. 되찾은 거라고 했었죠. 그것을 더 느끼고 싶어서 오랫동안 껴안은 채 멍하니 서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유를 아셨나요? 네, 멍하니 서 있었던 까닭은 오랜만에 되찾은 사랑의 감정을 더 느끼기 위해서. 사랑이 뭔데요? 라는 이 글을 읽고 선생님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뭘까? 여러 가지가 될수 있죠. 누군가를 사전에서는 그래요. 누군가를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또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하트. 하트 같지 않나요? 이렇게 빨간 하트로 그려보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이제 사전적인 의미고 우리가 느끼는 마음을 떠올려 보면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해주면서 뭔가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죠. 맛있는 걸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거나 아니면 기다려주고 싶어요. 친구가 나를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도 아휴 짜증나 왜 이렇게 나를 기다리게 하는 거야 지루해 죽겠네가 아니라 아 그래 친구가 이제 오면 우리 같이 재밌게 놀수 있겠지? 그 시간마저 막 기다려지고 기다려주고 싶고 하는 것이 사랑의 마음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사랑의 마음일 수 있겠죠. 아까 우리가 갸웃거리다 말고 기웃거리다의 뜻도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괜히 그 사람을 한번더 보고 싶어가지고 근처에 이렇게 기웃거리고 이런 것도 사랑의 감정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이 글을 읽으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좋지만 작품을 즐겨야잖아요, 여러분. 아, 정말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의미가 뭘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내준 문제 풀기 전에 선생님이 그거 맞춰보라고 했었잖아요. 김수철 박사에게 또는 구경꾼들에게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오늘 하트를 몇개 하고 나왔을까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오늘 수강하기 게시판에 답을 올릴 때 그것까지 한번 달아줘 보세요. 선생님은 답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 만점왕 그거 마치기 전에 선생님이 내는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뭔데요? 라는 이야기에서 구경꾼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맞으면 O, 틀리면 X인데요. 선생님이 어떤 함정을 파놓았을 수도 있고 또는 진짜 맞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이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로봇 아니고 어머니 아니고, 김수철 박사 아니고, 구경꾼들입니다. 구경꾼들이 서로를 끌어안으며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뭐, 감정이 다른 감정일 수도 있고,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이 정답인지, 또는 왜 정답이 되지 않는지, 이유와 함께 써주시고요. 선생님이 달고 있는 하트의 개수도 같이 남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너무 재밌게 읽었죠? 문제 푸느라 고생했고요.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다양한 물질의 특성을 배우고요. 그 물질의 특성을 활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은요, 조금 더 범위를 더 넓혀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지구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정리해 볼 거고요. 또 지구 내부는 과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미션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조금 친숙한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태양계의 모습인데요. 우리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의 중령에 묶인 여러 천체들의 집합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태양계에서 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생님, 아무래도 어떤 집합이나 모임은 아닐까요? 라고 추측하신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감을 잘 잡으셨습니다. 과연 오늘 시간 개는 무엇이고 또 지구계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아이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 요소들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이 계의 정의입니다. 계라고 하는 것은 과학 시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이거든요. 우리 이미 앞에서 보았던 1학년 때 배웠던 태양계도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생태계도 있습니다. 우리 생태계도 1학년 때 한번쯤 들어봤던 개념일 것 같은데 생물과 비생물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물질과 에너지를 교환하는 그러한 집합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소화계와 순환계는 무엇이냐? 2학년 때 우리 이 개념을 배우게 되거든요. 소화계는 말 그대로 우리 몸에서 소화와 관련된 기관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어떤 기관들이 있냐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 식도, 그리고 위, 소장, 대장을 거쳐 소화가 됩니다. 이러한 기관들을 합쳐서 우리는 소화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순환계는요. 우리 혈액순환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심장에서 혈액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혈액은 혈관을 통해서 이동할 거고요. 이 혈관 안에는 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의 모임을 순환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소화를 하기 위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모임, 그리고 순환을 하기 위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모임이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우고자 하는 지구 역시 지구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모임이겠구나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읽어보면요. 지구계는요.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모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구 안에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자신을 중심으로 두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나라고 하는 생명체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나는 지금 어디 위에 있어요? 땅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숨을 쉬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공기도 있네요. 또 물도 마셔야 돼요. 물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혹시 지구 밖의 공간도 지구의 영역일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지구계는요, 총 5개의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어떤 권역이냐면요,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외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시간 이 5개의 권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는 우리 하늘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분포하는 영역이래요. 그러면 뭘것 같아요? 우리 대기권 혹은 우리가 대기권을 줄여서 기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이 기권을 이루고 있는 기체들이거든요. 우리 어떤 기체들이 있냐면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체가 바로 이 질소입니다. 선생님, 이 비율도 외워야 하나요? 아니요, 우리 이 숫자를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요. 상대적으로 크기 비교 정도는 할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공기 중에는요, 가장 많은 기체가 바로 이 질소고요. 질소 어디서 많이 볼수 있냐면요. 혹시 과자 좋아하시나요? 과자 봉지 보시면 굉장히 빵빵해요. 과자 봉지가 그렇게 빵빵한 이유는

안정한 질소기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질소가 공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는요, 두 번째로 많은 것이 바로 산소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호흡을 할때 필요한 기체죠. 그러면 여러분들 질소와 산소를 한번 합해 볼까요? 몇 퍼센트인가요? 21에다 78을 더하면요, 99%입니다. 아,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대기는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어요. 세 번째로 많은 기체는요, 아르곤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기체는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리고 그 비율이 굉장히 적구나라는 거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권역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바다가 보이고요. 지구상에 물이 존재하는 영역. 즉, 물 수자 써서요, 우리가 수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수건은요, 지구를 멀리서 보면 파란 바다가 굉장히 많이 보이죠. 수건의 대부분은 무엇이? 해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물 대부분은 바다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육지의 물은 2.8%로 굉장히 비율이 적습니다. 그러면 이 육지의 물 중에 가장 많은 물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강과 호수다 보니 강이나 호수를 많이 떠올리지만요. 사실 육지의 물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고체 상태의 물이죠. 빙하입니다. 빙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육지에서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많은 육지의 물은 땅속에 흐르는 지하수예요. 그리고 실제로 호수와 강물은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은 물은 해수이고 그 육지의 물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빙하, 그 다음에 지하수, 그리고 강물과 호수이구나라고 이 순서 정도는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질문 하나만 할게요. 우리 수증기는 기권일까요? 수권일까요? 수증기? 물인가? 근데 기체 상태의 물 아닌가? 이렇게 혼동할 수 있는데요. 우리 수증기는요, 기체 상태의 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권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 하나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권역 볼게요. 지구의 겉부분과 지구 내부라고 되어 있네요. 보다시피 우리 땅과 관련된 권역이죠. 바로 지권입니다. 이 지권은요, 암석과 토양으로 이루어진 지표와 지구 내부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지구 내부도 깊이 살펴볼 거고요. 이두 번째 대단원의 이름이 지권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권을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배우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권역 보도록 할게요. 인간을 비롯한 지구에 살고 있는 이와 같은 생물들을 뜻합니다. 우리가 생물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생물권에는 동물, 식물, 균등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포함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생명체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땅 위에도 땅 안에도 살고 있을 것 같고요. 물 속에도 굉장히 많은 생명체가 있고요. 또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생물권은요, 기권, 수권, 지권 등 다양한 권역에 많이 분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권역입니다. 우리가 태양, 달 등의 천체를 포함한 지구 바깥의 우주 공간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한문으로 바깥 외자를 써서 바깥쪽이다, 지구 바깥쪽이다라는 말에 외권을 씁니다. 이 외권은요, 태양과 달은 지구 환경과 생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생님, 우주 공간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구계의 구성 요소면 서로 분명히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1학년 때 혹시 배웠던 태양풍 기억나시나요? 태양에서 우리 오는 태양풍에 의해서 지구에는 오로라가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전파가 두절되기도 하고요. 이처럼 태양은 지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식물 같은 경우는 양분을 스스로 합성해야 하는 광합성이라고 하는 걸 해야 하는데, 그때 광자가 빛광자입니다. 즉,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양분을 합성해요. 이처럼 우리가 우주에 있는 천체들도 지구와 많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다음 개념 아이템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지구 내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땅하면, 직권하면 이렇게 겉에만 생각하기 마련인데 실제로는 이 지구 내부도 굉장히 흥미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지구 내부는 어떻게 조사하는지 방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직접적인 조사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내가 지구 내부를 직접 두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직접 보면 얼마나 확실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직접적인 조사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은 이렇게 땅을 파는 겁니다. 읽어보시면요. 땅속 깊숙이 구멍을 뚫어 지구 내부를 직접 조사하는 방법을 우리는 시추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구의 한 반지름이 6,4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6,400km 중에 우리는 몇 km나 시추해 볼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12km 정도밖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건 엄청난 비용과 에너지가 듭니다. 우리가 땅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도 올라가고요, 압력도 커져요. 그래서 땅을 실제로 파고 들어가는 데는 한계가 커요. 그래서 6,400km나 우리는 알아내야 되는데 그중에 12km밖에 들어가지 못했구나. 한계가 정말 많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오는 화산 분출물을 조사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를 화산 분출물 조사라고 합니다. 화산이라고 하는 건이 지구 내부에서 생긴 녹은 마그마가 바깥으로 분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분을 조사하면 지구 내부 성분을 알수 있겠죠. 그런데 이 화산 역시도요, 지구 어디에서나 분포하는 것도 아니고요. 마그마라고 하는 게 한없이 깊이 깊이 들어가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산 분출물 조사도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조사 방법으로는요, 지구 내부 구조 전체를 알아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우리 지질학자나 지구 물리학자들이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그래서 간접적인 조사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 땅이 흔들리는 현상, 지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진이 꽝 하고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발생한 그 에너지가 파동의 형태로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지진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읽어보시면요. 지진이 발생할 때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지진파를 분석하는 방법. 어떤 방법? 지진파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지진파를 이용하면요, 지구 내부의 구조를 간접적으로 알아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진파 중에서 어떠한 지진파는 액체 상태의 물질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런데 지진파가 막 지구 내부를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뚝 끊겼어요. 그런데 그 지진파는 액체 상태를 통과하지 못한대요. 지금 지구 내부에 액체 물질을 만난 거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고체 물질을 막 지나가다가도 이 고체의 밀도 차이에 따라서 이 지진파의 속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진파의 속력 변화를 가지고 지구의 내부 구조를 알아냈는데요. 이 지구 내부는 크게 네 개의 층 을 이루고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층이었냐면요. 지구 내부는 지각, 멘틀, 외핵, 내핵 네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그럼 우리 이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 조금 더 상세히 공부해야 되겠죠? 그림을 보면요, 직권의 층상 구조라고 되어 있고요. 층상이라는 말은 지구 내부가 층을 이루고 있고 그 층은 우리가 네 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이 바로 지각인데, 지각은 지표로부터 약 5에서 35km 깊이까지의 그 층을 지각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지각의 뜻을 좀 살펴보면요. 땅지자의 껍질 각자예요. 아, 우리 지구의 가장 껍질 부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바깥쪽이면서도 제일 얇습니다. 그래서 이 지각은 다시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 중에 뭐가 더 깊이가, 즉 두께가 더 두꺼운 것 같나요? 그렇죠. 대륙 지각이 훨씬 더 두꺼워 보이죠? 대륙 지각은 대략 평균 약 35k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해양 지각의 경우는 대략 평균 5k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이 대륙 지각의 암석 성분을 봤더니 주로 화강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선생님, 화강암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암석의 종류인데요. 우리가 다음 단

에서 이 암석의 종류 굉장히 자세히 공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아, 대륙지각은 화강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그냥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반면에 이 해양지각은요, 제주도의 많은 돌이죠.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각은 크게 해양지각과 대륙지각으로 나뉘어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지각 밑에 멘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멘틀은 보다시피 지구의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멘틀은 지각과 성분물질이 조금 다릅니다. 지각보다 조금 더 밀도가 큰 감남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멘틀 밑에 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굳이 핵을 외핵과 내핵으로 나누었어요. 사실 지구의 핵은 모두 철과 니켈이라고 하는 무거운 성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핵을 외핵과 내핵으로 나눈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외핵 때문이었습니다. 이 외핵이 액체 상태를 통과하지 못하는 지진파가 이 외핵 구간에서, 즉, 5,100km에서 이 2,900km의 이 구간 사이, 이 외핵 구간에서 뚝 지진파가 끊겨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 외핵은 고체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외핵은 액체 상태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다시 5,100km에서 6,400km 이 구간. 여기는 고체 상태인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그림으로만 설명했으니까요. 뒤에 글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권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층, 우리 지구의 껍질이다라고 해서 지각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이 지각은 다시 무슨 지각과 무슨 지각으로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륙지각은요, 두께가 더 두껍습니다. 평균 약 35k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밝은 화강암질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양지각은요, 두께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두껍지 않습니다. 평균 약 5k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색깔이 주로 어두운 현무암질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지각 밑에 멘틀이 나와야 되는데, 이 지각과 멘틀 사이에 면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가 그 면을 뭐라고 하냐면, 모호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호면은 축약 표현이에요. 원래는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호로 비치치는 사람 이름이고요. 불연속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물질이 일정하게 연속되지 않고 끊겨 있다,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해서 불연속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연속면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호면은 아,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는요, 멘틀이 위치하고 있고요. 멘틀은 지각 아래서부터 약 어디까지? 2,900km 깊이까지의 층입니다. 그리고 멘틀은 외핵을 제외하고 모든 다른 층은요, 고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구 전체 부피의 약 80%를 차지한다. 그리고 하나만 추가적으로 알아두면요. 멘틀은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말로만 설명했는데, 감남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이번에는 핵인데요. 우리 핵도 두 구간으로 나뉘죠. 멘틀 아래서부터 깊이 약 5,100km까지의 이 층을 우리는 외핵이라고 부릅니다. 이 외핵만 특이하게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액체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우리가 액체 상태로 추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이렇게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무거운 물질, 철과 니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외핵을 지나다 보면은요, 이 내핵 구간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다시 고체 상태로 바뀌죠. 즉, 외핵 아래서부터 지구 중심부인 약 6,400km 깊이까지의 층을 우리는 내핵이라고 하고요. 내핵은 다시 고체 상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물질, 철과 니켈 등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직권의 층상 구조를 네 개의 층으로 잘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앞에서 모아본 개념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플레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 해당하는 지구계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구계는 총몇 개의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네, 우리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직권도 있었던 것 같고요. 수권, 그리고 기권, 생물권, 그리고 마지막 외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그림은요, 딱 봐도 물과 관련됐죠? 아, 수권이구나라고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읽어볼게요. 바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나요? 그렇죠. 우리 수권의 대부분은 90% 이상이 훨씬 넘는 그 퍼센테이지가 바다, 해수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육지해물은 굉장히 비율이 작았어요. 3%도 안 됐거든요. 그럼 육지해물 중에 가장 많은 건 무엇이었죠? 그렇죠. 빙하였어요. 그 다음은요. 빙하 다음에는 지하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강물과 호수다라고 해서 우리가 각각의 크기 비교 정도는 할수 있어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은 볼게요. 질소, 산소 등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졌대요. 기체로 이루어진 권역은 수권이 아니라 무슨 권? 기권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디귿은요, 육지의 물 중에서는 빙하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디귿도 맞죠?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개념책 46쪽 문제네요. 그림은 직권의 층상 구조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위 A와 D 중에서 다음 가나에 해당하는 층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각각의 이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A는 가장 바깥쪽 껍질로 제일 얇습니다. 우리가 지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B의 경우는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멘틀. 멘틀 밑으로는 유일하게 액체 상태로 추정되는 외핵이고요. 그리고 다시 외핵 아래쪽으로는 고체 상태의 내핵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요, 가. 지구 전체 부피의 80%를 차지한대요.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것은 멘틀이었고요. 멘틀의 기호는 뭔가요? 그렇죠. 비가 멘틀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액체 상태로 추정되는 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액체를 통과하지 못하는 그 지진파가 뚜껑 꼈던 층입니다. 어디예요? 그렇죠. 외핵이죠. 외핵의 기호는 C입니다. 따라서 B와 C를 찾으면 답은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위 A와 D 중 철과 니켈과 같은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진 층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여러분들, 우리 A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대륙지각은 무슨 암질로? 화강암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해양지각은 무슨 암질로? 색깔이 어두운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무암질. 자, 그렇다면요. 그 밑에 있는 멘틀은요. 이 지각보다 밀도가 좀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 B의 경우는 무슨 암질? 감남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남암질 암석. 그리고 C와 D는요, 가장 밀도가 큰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거운 물질, 무엇과 무엇? 철과 니켈처럼 무거운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답은 C와 D가 될것 같아요. 3번으로 답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요, 지각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A와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기억. A는 대륙지각으로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A가 굉장히 두꺼운 것으로 보아 대륙지각이 맞긴 한데요. 대륙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이 아니라 무슨 암질? 화강암질 암석입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B는요, 바다 밑에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얇죠. 그런 것으로 보아 해양지각인 건 맞는데 화강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진 않죠. 무슨 암질?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지금 이 암석이 바뀌었죠. 그래서 모두 틀렸고요. 디귿 C는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이며 모호면이라고 한다. C를 봤더니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씨는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을 줄인 모호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디귿도 맞고요. 리을. D는 고체 상태이며 지각과 다른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D는요, 지각 밑에 뭐예요? 멘틀이고요. 멘틀은 고체 상태인 거 맞죠? 그리고 지각과 다른 암석. 선생님이 어떤 암석이라고 얘기했죠? 감남암질 암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을도 맞고요.

하는구나. 그러면 정답은 디귿과 리을 몇 번? 3번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고난도 탐구 문제이네요. 그림은 지구계의 구성 요소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네요. 위 A와 E 중 다음 가와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구계는 이렇게 다섯 개의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은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가부터 읽어볼게요. 해안가에서는 파도에 의해 절벽이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파도라고 하는 거, 물이죠. 물이 속하는 권역 어디예요? 그렇죠. 수권입니다. 이 파도에 의해 절벽이 만들어졌대요. 여러분들, 절벽은 어떤 권역과 관계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암석, 돌, 어디예요? 지권입니다. 그렇다면 가는 수권과 지권의 상호작용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수권과 지권의 상호작용의 기호는 뭐예요? 이라고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나는요, 낙엽이나 풀이 땅에서 분해되면 토양의 성분으로 변한대요. 여러분들, 낙엽이나 풀, 식물과 관계됐어요. 식물은 어느 권에 속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물권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물권. 그런데 이 생물권에 속했던 낙엽이나 풀이 분해되어서 뭐가 됐어요? 토양이 됐어요. 토양은 땅과 관련됐죠. 지권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지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지권 있고요. 생물권 여기 있어요. 상호작용의 기호는 D. 아, E와 D 찾아주면 되겠어요. 정답은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준비한 모든 개념 문제는 모두 플레이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에서 클리어해 보도록 해야겠죠? 오늘의 원대한 개념 클리어는요. 지구 내부는 무엇, 무엇, 무엇, 무엇이라고 하는 네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여러분들이 이거 쓰실 때 요쪽이 제일 첫 번째 크기 가장 바깥층 측이고요. 선생님이 가장 바깥쪽 껍질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지구 중심부 쪽이라고 합니다. 이 순서에 맞게 답잘 써주셔야 되거든요. 이거 답 어디에 써주시면 돼요? 그렇죠. 수강 후기 게시판에 3강의 원대한 개념 클리어의 답은 무엇입니다? 라고 써주시면요. 선생님이 종종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개념 클리어 정도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응원의 답변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소통하면서 한강 한강 공부하는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벌써 오늘 3강의 수업도 끝이 났습니다. 오늘 지구계의 구성 요소와 함께 지구 내부의 구조 하나씩 살펴보았어요. 꼭 복습하고 문제 꼼꼼히 풀어보고 다음 강의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 더 힘차게 만날게요. 모두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라면 친구들 반갑습니다. 43강 들어갈 차례예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판적으로 읽어요. 두 번째 시간이고요. 비판, 잘못했어 너! 이게 아니라고 했죠. 판단, 판단하며 읽는 것을 비판적으로 읽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도 라면을 들고 지난 시간하고 뭐 저번하고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라면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얇아졌지롱 얇아졌지롱 여러분이 라면을 아주 잘 먹었기 때문에 라면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읽고 생각하고 말하고 쓰는 우리들의 활동 시작! 비판적으로 읽어요. 아, 이 글은 무조건 잘못됐어. 이거 아니라고 했죠. 그런 비판이 아니고, 네, 바로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 나오는 주장하는 글은요, 물론 짜임새 있게 썼느냐도 우리가 잘 봐야겠지만, 그거보다는 혹시 이치에 맞지 않은 그런 그 이유나 근거가 들어가 있진 않아. 네, 이런 걸 한번 쭉 보세요. 자, 판단하며 읽어보시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갈 텐데요. 저번에 뭘 읽었더라? 혹시 기억하지 못하는 친구를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거 배웠어요. 읽어봤어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 하고 첫 번째 문단부터 뭐 서론이겠지, 그지?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서론, 본론, 결론 이 주장하는 글의 짜임은 진짜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서 서론, 본론, 결론 이럴 지경이라고 했죠. 자, 이 처음 문단이니까 서론이 되겠죠.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물건이라고 할수 있다. 스마트폰에는 전화, 문자, 사진 찍기, 카드 결제, 인터넷 같은 기능이 모두 들어있다. 자, 이렇게 작고 가볍고 가지고 다니기 쉬워서 우리 생활이 굉장히 편리하다. 그런데, 예, 여기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까진 좋은데, 과다하게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 중에 하나를 알리기 위해서 여기 출처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많이 보던 짜임이죠? 예, 그냥 주장하지 않아. 예, 증거가 될수 있는 건다 수집해서 내용을 생성해서 잘 표현을 했습니다.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네, 바로 여기죠.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람의 스마트폰 폐해 경험, 대인관계 문제에서 특히, 그죠? 예, 실태조사. 과의전 실태조사 자료를 이렇게 떡하니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과 문제가 있었어요. 야, 이만큼이나. 그다음, 주위 사람과 대화나 만남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주위 사람에게 거짓말이나 변명을 했어요. 그것도 무시하지 못할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왜 우리는 너무 많이 과다하게 사용하면 안 될까? 여기, 과다하게 사용하면 사람들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여기까지 또 봤죠.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내놓은 그 자료를, 아까 앞쪽에 있었던 그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직접 대화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얼굴 보면서 대화하는 것보다, 대화를 할

내 얼굴을 보는 것보다 밥 먹었니? 너 떡볶이 먹었니? 이게 아니라 밥 먹었니? 응? 떡볶이 먹었니? 이게 더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좀 많은 문제점을 역시 갖고 있구나. 그냥 느껴지죠?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얼굴 보면서 안녕? 밥 먹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밥 먹었니? 이렇게 옆에다 두고 이게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러는 거죠. 자, 오늘은요. 예. 그 뒤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제 읽어볼 거예요. 세 번째 문단입니다. 자, 우리 그첫 번째 이유까지 읽었는데, 이번엔 두 번째 이유 살펴볼게요. 이 스마트폰을 과대하게 사용하면요, 왜안 되냐고 누가 묻는다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사실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자, 수업을 듣거나 과제할 때 스마트폰에 신경을 쓰다 보면, 찔리네. 그죠? 수업을 들을 때, 어제 했던 그 게임이 생각나. 막 이런 거.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 온전히 집중하기 어렵다. 온전히가 무슨 뜻일까요? 완전히, 완벽하게. 이런 뜻이 있겠죠? 네. 완벽하게, 또 뭐, 완벽히, 뭐, 다 되겠죠? 수업을 듣거나 과제를 할 때에는요,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온전히 여기에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나의 이 신경이 다른 데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알림 소리가 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스마트폰을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자랑이 아니라 실제로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드릴게요. 선생님이 이제 학생 때 방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팍 열리는 거야. 딱 봤더니 엄마야. 엄마가 와서, 아니, 너는 왜 불러도 대답을 안 하니? 그런 거예요. 근데 대답을 안한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소리가 안 들렸던 거야. 선생님도 깜짝 놀랐어요. 나를 불렀냐고. 근데 진짜로 몰랐거든요. 이 집중이라는 게 그런 현상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자, 봐요. 알림 소리가 나요. 알림 소리가 나는 걸 느낄 수 있어. 알아챌 수 있어. 왜? 내가 집중을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알림 소리가 나는 것까지면 뭐 괜찮아. 그런데 이거 뭐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 저거 꺼줘야 되는데. 아니면 띠링 하고 끝났어도 뭐 때문에 알림이 울렸을까? 이렇게. 네. 그런 거죠. 자, 그러니 하던 일을 멈추고 스마트폰을 보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갈 것도 없어. 사실 옆에다 놓고 하기 때문에. 그죠? 왠지 저기 멀리 있으면 불안해. 그런 거 있죠. 그 정도 되면 뭐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두 글자. 중독이다. 예, 중독이 뭐라고요? 거기에 의존하고 의지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중독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알림 소리가 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스마트폰을 보기도 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스마트폰에는 방해 금지 상태 기능이 있대요. 알림 소리를 잠깐 꺼둘 수 있대요. 있으면 뭐해? 사용을 안 하는데. 아니야, 나는 알림 소리 들을 거야. 나는 안 꺼둘 거야. 이제 이러잖아요. 하지만, 그거 봐요. 하지만, 있지만. 자,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여기 나오네요. 이 기능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지? 너무나 공감이 가. 그치? 자, 알림 소리가 나지 않아도, 아까 얘기했죠. 자꾸 스마트폰을 확인해. 이렇게 하다가, 심심하네. 멀리 두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래. 응? 뭐라고? 그래서 너 여기 또 봐. 보다가, 나 어디까지 했더라? 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상하게 일을 할 때, 예, 책상 위에 있는, 예, 모니터를 통해서 하다가, 뭐 일을 하는 것보다 이 작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뭔가 조사를 하면 더 엉뚱한 데로 가게 됐다고. 예,
하다가 괜히 실실 웃고 있어. 왜 웃나 하고 보면 엉뚱한 거 보고 있어. 이제 이런 거죠. 어쩜 이렇게 우리를 꿰뚫어 보는 것처럼 이렇게 글을 잘 썼을까요? 어쨌든,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라는, 자, 또 짜임 나오죠? 주장에 대한 이 부분이 이유가 되겠고, 아, 이유 나오면 그 뒤에는 근거지. 예. 자, 여기 이렇게 좋은 근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스마트폰 왜 과다하게 사용하면 안 되는데 왜? 자, 왜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유라고 했죠. 자, 이세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은 공부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스마트폰으로 영어 동화를 읽거나 원어민 선생님의 이 실제 발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옆에 원어민 선생님이 안 계셔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예, 발음을 들을 수 있죠. 수학 문제도 풀어볼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풀지? 열심히 막 내가 문제를 풀어봐. 근데 안 풀린다. 어떡하지? 다시 해볼까? 아니지. 내가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래. 이거 똑같이 어떻게 푸는지 알려주니까 여기 한번 들어가 보자. 이거 할수 있잖아요. 예, 혼자 자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스스로 학습을 할수 있어. 인공지능이 들어있는 교육 애플리케이션은 학생이 잘 모르는 부분을 찾아내요. 예, 실제로 그렇죠? 문제를 막 풀어. 그렇죠? 답도 얘가 맞춰줘.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그러면서 잘 모르는 부분 딱, 이제 틀린 부분 딱 찾아주고요. 그 부분 설명이 휙 하고 나오죠. 자, 이렇게 설명까지도 해줘요. 자,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유와 근거를 잘 했는데 가지고 왔는데 뭔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하지? 분명히 맞는 말을 했는데요. 어디가 잘못된 거죠? 힌트 통일성. 통일성 얘기했었었죠. 자, 글의 통일성. 통일성이 뭐다? 한 편의 글이 주제를 향해서, 그 글의 주제를 향해서 똘똘똘똘, 모든 것이 똘똘똘똘 뭉쳐져 있는 상태에, 일관성이 있는 상태에 이것을 우리는 통일성이라고 했어요. 글의 통일성이 있어야 읽는 사람이 잘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글의 통일성. 그런데 보세요. 분명히 우리 제목이 뭐였더라?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가 주제면서 또 제목이었잖아요. 이 글쓴이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과대하게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면 공부에 도움이 된대요. 갑자기.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이유는 엥? 하게 되겠죠. 갑자기 이 과대하게 그러니까 너무나 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어떤 점이 해로운지 안 좋은지 쭉 설명하다가 아니 스마트폰이 도움이 되는 쪽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자, 이것은 타당하지 않은 이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유 중에 어떤 이유? 타당하지 않다. 자, 이건 뭐다? 내가 판단한 거죠? 이건 타당하지 않아. 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한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했다? 비판적으로 지금 읽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혹시 알아챘어요? 알아챘다면 그 사람은 판단하면서 글을 읽은 것이고 비판적으로 읽으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라면을 아주 잘 드셨어요. 나라면 비판적 읽기 할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그 단원에서는요, 이번 전체적인 내용은요, 우리가 짜임새 공부하는 건 지난 시간에 정말 많이 잘했고요. 이번에는 짜임새도 중요하지만 여기 타당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이치에 맞지 않아서 옳지 않은 부분 찾기예요. 그게 목표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공부하는지, 학습 목표가 무엇인지를 학교에서도, 자, 오늘 학습 목표는 하고 그거부터 시작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계속 비판적 읽기 해보도록 해요. 문제 풀게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까닭은 뭘까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짧아져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과제를 할수 없어서, 스마트폰이 자주 고장나서 일을 미루게 되어서, 스마트폰의 기능이 너무 많아 선택하기 힘들어서, 스마트폰에 신경을 쓰다 보면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워서, 정답은 집중력과 관련된 거죠? 어떻게 하면 집중력이 떨어질까요? 온전히 집중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스마트폰에 방해 금지 상태 기능을 설정할 수가 있대요. 자, 그러면 어떤 점이 편리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거 그냥 그 본문에 있는,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확인만 하시면 돼요. 자, 알림 소리를 잠깐 꺼둘 수 있다. 네, 불필요한 광고를 차단할 수 있다. 스마트폰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다. 자동으로 문자와 전화에 답해 준다. 오, 이거 좋은데? 자, 각종 통신 장애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 자,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찾는다면 1번이 되겠죠? 네. 이 방해 금지 상태 이 기능을 잘 설정하기만 하면 알림 소리를 잠깐 꺼두고 자, 무엇을 할 때? 어떤 공부를 하든가 아니면은 뭐 일을 할때 집중력 있게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예. 자, 기억과 바꿔 쓸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기억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이거 보고 하고 있지 말라고 했죠. 어떻게 하라고? 스스로 찾아보세요. 이게 공부하는 습관이에요. 온전히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온전히 뭘까? 완벽히 또는 완벽하게. 예, 다 맞는 말이겠죠? 4번입니다. 순순히가 뭘까? 지금 먹을 것을 내놓지 않으면 그만한 두겠어. 뭐 이런 거. 순순히 내놓으라고. 자, 순순히가 뭘까요? 예, 온순히. 네, 이렇게 주는 거죠. 먹을 거 여기 있어요. 뭐 이렇게. 온순하다. 예, 이런 뜻으로도 되고요. 뭐 고분고분하다. 예, 고분고분히 먹을 것을 내놔. 뭐 이런 거. 예, 이게 바로 순순히. 예, 뜻이 되겠고요. 정중히.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요? 정중히 사과하자. 예, 미안하다고 얘기할 때, 아, 미안해. 이건 정중히가 아니죠? 점잖으면서도 엄숙할 때, 예. 이때 정중히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사과는 어떻게 해요? 정중히. 미안해. 사과할게. 이게 정중히죠? 예, 학교에서도, 예, 사과를 한다고 하는데, 영 기분 안 좋게 사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정중히. 예, 점잖고 엄숙하게 사과하는 것이 좋겠죠? 자, 문단 4의 내용의 타당성을 바르게 판단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여기 중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교재에요. 이런 중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어떤 문제에 이렇게 중요라고 딱지가 딱 붙냐면요. 학습 목표를 잘 알고 있는지, 잘 이해했는지 묻는 문제에 보통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 그러면 어려운가 보다. 이것보다는 아, 이건 내가 공부하는 오늘의 학습 목표와 관련이 있는 문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문단 4의 내용, 타당성이 있었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문단 4의 이유는 무엇을 잘 뒷받침해 줄 수가 없었어요. 주장을 잘 뒷받침해 줄수 없는 이유였어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었죠. 스마트폰 활용의 좋은 점을 가지고 와서 떡하니 써놨기 때문에 전혀 원래 이 글쓴이가 주장하던 그 주장과는 상관이 없는, 관계가 없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판단한 친구는 현준이죠. 현준이 잘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넷째. 어떤 이유를 가져왔을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할 때 불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정말로 너무 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불안함을 느낄까?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스마트폰을 잠깐만 쓰지 못해도 조마조마해. 이게 초조한 거죠. 그리고 불안해진대요. 진짜 그렇죠. 왜?

중독이 되었으니까. 자, 2015년 미국 미주리대학교 연구에서는요, 사람들이 퍼즐을 풀다가, 뭐, 낱말 퍼즐이든 무슨 뭐, 퍼즐을 풀고 있었겠죠? 막 이렇게 이렇게 풀다가, 여기 알림 소리가 띠리링 하고 나요. 근데 이걸 가지러 가지 않게 만약에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풀다가, 불안해. 불안함이 심해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심지어 혈압도 올라갈 때요. 왜 그럴까요? 초조하니까. 불안하니까. 네. 이런 신체적인 반응으로 일어났다. 이 말이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안한 증세가 나타나면 계속 스마트폰 생각만 하게 될수 있습니다. 퍼즐을 풀어야 된다는 건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고 있는데, 따랑 하고 알림 소리가 났어. 그런데 알림을 끄지 못해. 또는, 무슨 알림이지? 하고 딱갈수 없어. 자, 그랬을 때이 사람의 혈압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야, 아, 진짜 그런가 보다. 왜 우린 이걸 믿을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연구 자료잖아요. 연구 결과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야, 네? 너 스마트폰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면 너 초조하고 불안해진다, 너. 안녕. 간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요즘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은 가장 자주 쓰는 물건일지도 모릅니다. 스마트폰은 기능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줍니다. 이건 좋은 점이죠? 좋은 점이죠. 이게 왜 여기 들어와 있을까요? 이 글이. 여러분, 토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론에서 반론하는 경우가 있었었죠. 그 단계에서요. 어떤 그 반론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과다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그렇게 나쁜 점이 많다는데, 그럼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까? 뭐 이렇게 누가 따져 물을 수 있죠? 반론할 수 있죠? 그냥 거기에 대한 어쩌면 좀 대비? 예, 그런 내용일 수도 있어요. 아, 맞아요. 이 스마트폰 기능이 많아서요. 우리 생활 편리하게 해주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다고 스마트폰을 아예 사용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네. 미리 반론을 딱딱딱 차단하고 있죠, 지금. 자, 이 스마트폰의 좋은 점은 잘 활용하면 좋지요. 아까처럼 공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겠죠? 하지만 과다하게 사용해서 생기는 나쁜 점은 피하도록, 예, 똑똑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마트폰이 주는 편리함은 누리되, 예, 아주 좋으니까, 좋은 기계가 될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하자라고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할 때 어떤 감정을 느낀다고 했는데 그 감정이 뭐였다? 거기서 찾아보면 되겠죠? 불안함. 네, 불안함. 이런 거예요. 야, 정말 불안해요. 그걸 어떻게 느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원래 불안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어디 갔지? 나한테 뭐, 누가 문자 보낸 거 없나? 이거 늦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한 일종의 불안함이죠. 네. 자, 이런 것들. 예,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불안함이 찾아올 수 있다. 이글 전체에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로 알맞지 않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여기 중요하다라고 또 붙었네요.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주요 목표, 학습 목표와 관련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글 전체를 보시는 거죠? 네. 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라는 이글 전체를 보시고, 여기에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하나부터 끝까지 다 읽을 필요가 없다. 자, 스마트폰은 공부에 도움이 될수 있다. 이 이유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할 때 불안함을 느끼기도 한다.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다 있었던 내용 맞습니다.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예, 처음에 있었던 이유죠. 이 이유 중에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로 타당하지 않은 것.

최신 기준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를 고르래요. 자, 타당하다. 이치에 맞게 옳다. 한마디로 옳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자, 이거 타당한 거야? 이거 옳은 거야? 알맞은 거야?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제 처음에 타당하다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아, 이게 뭐지? 라고 했지만, 이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쵸? 아마 토론할 때부터도 선생님이 타당이 무엇인지 얘기했었을 거야. 자, 그래서, 아, 타당하다? 예, 옳다? 알맞다? 적정하다? 뭐, 적절하다? 또, 뭐 합리적이다? 다? 예, 이런 뜻으로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타당한지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를 골라보자. 2015년 미국 미주리대학교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퍼즐 풀다가 스마트폰 알림 소리를 들었을 때 사용할 수 없게 했더니 불안해. 그리고 심장 박동도 빨라지고 혈압도 올라갔어. 자, 그러면 이건 연구 결과라고 했죠. 자, 연구 결과라면 객관적인 사실일 것이다. 그쵸? 누가 봐도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해 줄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뒷받침해주고 있나요? 자, 이거 뭐예요? 맞춰보세요. 지금 이 부분. 이유예요? 아니면 근거예요? 짜임 생각해보면 돼. 지금 이 부분 말이에요. 이유예요? 근거예요? 이거 맞춰야 여기 4번이 답인지 5번이 답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이유! 손 들어봐. 그럼 근거! 정답은 이유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근거지요. 이거 근거 부분입니다. 자, 근거는 이유를 적절히 뒷받침하는가? 이 부분 봐야죠. 근거는 이유를 적절히 뒷받침하는가? 그래서 정답은 2번과 5번입니다. 자, 이 근거가 앞에 있었던 그 이유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죠.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그래서 정답이 2번, 5번이고요. 3, 4번은요, 어떻게 보면, 네, 함정이에요. 그럴듯해. 멋있는 말이야. 함정이야. 함정인데,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지. 이유는 주장을 적절히 뒷받침하는가? 이게 이유가 아니거든. 이게 근거거든. 이유가 아니에요. 자, 이게 만약에 이유였다면 앞에 있는 주장을 적절히 뒷받침해주니까 이게 정답이 될수 있지만 요건 아니다. 자, 19에서 답한 기준에 따라 기억의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해 쓰시오. 만약에 19번을 틀린 친구는 이것마저도 쓸 수가 없네. 그렇게 되겠네요. 자, 일단 왜 타당하다고요? 앞에 있는 이유를 잘 예, 객관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이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 이유를 적절하게 뒷받침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적절합니다. 라면 문제입니다. 나는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주로 하는지 써보세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고요. 스마트폰 오늘 한 얼마 정도 좀 떨어뜨려 놔보면 어떨까?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피타고라스 정리의 서술형 문제 본격적으로 풀어봐야죠. 자, 서술형이라고는 하지만 실은 객관식으로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가는 흐름대로 그냥 쓰시면 그게 정답이 될수 있는 서술형이 그다지 크게 고민되지 않는 그런 단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구원픽은 7번과 8번 두 문제입니다. 자, 여기 있는 두 문제에서 예전에 배웠던 기억들 혹은 선생님이 또 틀리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부터 서술형 대비 문제 시작하죠. 그림과 같은 각 A, 각 B가 90도인 사다리 꼴이 존재하는데

그때 선문 A씨의 길이에 제곱을 구해봐라고 얘기했네요. 여러분, A씨의 제곱을 구해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A씨라는 선분이 어디 있는지 그림부터 그려봐야겠죠? 자, 다음과 같이 연결된 선분이 AC입니다. 자, 그런데 AC의 길이에 제곱을 구해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눈에 보이고, 그럼 선분 AB의 길이만 알면 우리는 AC의 제곱을 구하는 게큰 어려움이 없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분 AC의 길이에 제곱을 생각해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선분 AB의 길이의 제곱에다가 10의 제곱 더해주면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뭡니까? AB의 길이의 제곱을 구하는데 포커스를 맞추면 되겠네요. 자, AB의 길이가 어디 있는지 봤더니 D에서부터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 있는 이 점을 H라고 이야기하면 이 DH의 길이가 AB의 길이와 같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때 HB의 길이가 5니까 CH의 길이도 5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위쪽 직각삼각형이 눈에 하나 보여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CDH라는 직각삼각형 눈에 보이십니까? 5, 어떤 변? 13하고 주어지니까 선분 DH의 길이가 12구나라는 거 발견할 수 있겠죠. 5, 12, 13 떠올라야지.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도 12다라는 생각 해줄 수 있는 거죠. 그거 그대로 대입해 줍시다. AC의 제곱은 12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하고 쓰여지고요. 144에다 100 더하니까 244가 AC의 길이의 제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직각삼각형 두 개 눈에 보이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서술형 문제였었죠. 선생님이 지금 서술형이니까 그림에다가 점 H도 잡고 식도 이렇게 다 써드렸던 거예요. 혹시나 노란색 부분도 생각해보고 싶다면 13의 제곱이 선분 DH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다라고 쓰고서 선분 DH의 길이가 10이다라고 이렇게 중간 서술 하나 해주신다면 서술형으로 큰 무리가 없겠죠. 물론 이거 굳이 쓰지 않아도 크게 상관은 없기는 합니다. 왜? 여기에 이미 선분 AB의 길이의 제곱을 10이라고 찾아 놓았으니까 선생님들이 인정을 해주실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객관식 문제의 풀이와 서술형 문제의 풀이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단원이다. 지난 단원, 우리 도형의 닮음 단원 쪽에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됐었는데, 이번 단원은 그래도 좀 안심할 수 있는 단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빠르게 문제 풀어가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과 빗변의 길이는 똑같지만 합동이 아닌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래요. 근데 문제는 직각을 낀두 변의 길이가 모두 자연수로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선생님, 1과 8을 두 변으로 하는 빗변 말고 또 다른 삼각형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볼 겁니다. 여기 있는 이 길이를 L이라고 얘기해 보면요. L의 제곱, 너는 뭘로 만들어지느냐? 1의 제곱 더하기 2의 1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으로 만들어지니까 자, L제곱이 65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걸 빗변으로 하는 다른 직각삼각형을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아예 새로 그릴게요. 자, 이렇게 L을 빗변으로 하는 또 다른 직각삼각형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때 여기 있는 L이라는 빗변의 길이 말고 나머지 두 개의 변의 길이가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AB를 결정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주어져 있는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A를 제곱한 것과 B를 제곱한 걸 더해서 L을 제곱한 게 나와야 되는데 그 L제곱은 이미 65라고 고정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연수를 제곱해서 더했을 때 65가 되도록 하는 A와 B를 결정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어떤 자연수를 제곱해서 더해야 65가 될까? 한 번에는 찾을 수 없지. 그래서 제곱수를 써놓고 생각합니다. 1의 제곱 1, 2의 제곱 4, 3의 제곱 9, 4의 제곱 16, 5의 제곱 25, 6의 제곱 36, 49, 88의 64. 여기까지만 한번 써보죠. 그다음부터는 65보다 커질 테니까 더해서 65가 된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거두 개를 더해야 65가 되니?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자, 1과 64를 더하면 65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게 너는 1의 제곱이고 너는 8의 제곱이니까, 처음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삼각형이구나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떤 다른 두 개를 더해야 65가 될 거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 있는 16과 49를 더하면요, 65가 됩니다. 그러니 16은 4의 제곱, 49는 7의 제곱이라서 결국 L이라는 똑같은 길이의 빗변을 갖는 다른 삼각형을 생각해 보면 한 변의 길이가 4, 한 변의 길이가 7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의 넓이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넓이를 생각하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7 하고 쓰여져서 14제곱센티미터를 넓이로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넓이 생각할 수 있겠죠. 선생님 큰일 날 뻔했다. 자, 지금 이 문제 잘 보세요. 단위가 쓰여져 있나요? 안 쓰여져 있죠. 지난번 강의에서도 선생님이 한번 강조했었는데 단위가 없는 문제들이 있으면 단위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단위를 빼고 그냥 14라고만 써주셔야 완벽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중단원 서술형 대비 3번 문제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 보자. 자, 4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AB와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있고 그거의 무게중심이 G다라고 얘기했을 때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봐라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네요. 여러분, G가 무게중심이라면 AD가 중선이라는 이야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BD와 CD의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죠. 거기에 더불어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밑변을 이등분하는 선이 밑변을 수직으로 이등분하기도 할 거고 위에 있는 각도 정확하게 이등분할 거다라는 생각까지도 할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저 각이 이등분이다라는 걸이 문제 풀때 활용하진 않겠지만 뭐 연습이니까 저 내용까지 한번 점검하고 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오른쪽에 있는 이 삼각형, 너 직각삼각형이다. 왼쪽에 있는 이 삼각형, 너 직각삼각형이다. 두개 근데 합동이다라는 얘기지. 그랬을 때 넓이 구해보래요. 그럼 이제 뭐할수 있어요? 밑변의 길이와 DG의 길이만 알면 넓이 구할 수 있겠죠. 근데 DG의 길이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AG 대 DG가 2대 1로 나누어지는 거니까, 이 길이는 4cm네, 라는 걸알수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삼각형의 높이가 12cm가 되겠죠. 12라는 숫자를 딱 듣자마자 13과 짝이 지어집니까? 5, 12, 13. 선분 DC의 길이가 5cm네? 그럼 선분 BD의 길이도 5cm네? 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선생님은 여기서 5, 12, 13을 생각했지만, 여러분은 13의 제곱이 12의 제곱에다가 선분 DC의 제곱을 더한 것과 같다라는 식을 쓰고서 DC가 5다라고 찾아내면 될 거예요. 자, 그럼 넓이 구해보자. 너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10 곱하기 높이 12 생각할 수 있으니까 60제곱센티미터를 넓이로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주어져 있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조건 때문에 밑변이 수직 이등분되고 그 위에, 그 수직 이등분선 위에 무게중심이 있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요게 4번 문제였었습니다. 자, 5번으로 가자. 자, 다음과 같이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 들어있는데 그때 선분 AC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요, 풀이 방법이 꽤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일 보편적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 한번 살펴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 이게 뭡니까? 3, 4, 5라는 변의 길이를 갖는 직각삼각형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선분 AH의 길이를 이렇게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선분 AC의 길이를 구하여라라고 얘기했으니까 닮음 활용해 보면 되겠다. 얘들아, 여기 있는 각 B를 지금 주어져 있는 삼각형 ABH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커다란 삼각형을 생각해도 이 커다란 삼각형이 역시나 각 B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너를 직각, 너를 세모라고 하면 커다란 삼각형에서의 직각이 여기 있으니까 이 각이 세모가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선분 AC라는 건 뭐다? 직각과 세모를 연결한 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작은 삼각형에서 직각과 세모를 연결한 변이 4cm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응변끼리 길이의 비 표시해 보자. 선분 AC 대 4cm. 그건 우리
커다란 삼각형에서 직각과 동그라미를 연결한 5cm 대 작은 삼각형에서 직각과 동그라미를 연결한 3cm라고 비례식 세워볼 수 있겠네요.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똑같다라고 식 세운 거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얘기한다면 선분 AC의 길이가 3분의 20cm야라고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 활용해가지고 값을 하나 구한 다음에 닮음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가능하세요?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게 선생님은 제일 깔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매번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우면 피타고라스 정리만 활용해야 된다라는 선입견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길이 하나 구하고 닮음이 제일 문제의 계산이 간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풀지 않는 친구들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려보면 자, 이 길이가 4야. 그렇다면 4의 제곱이 3과 CH를 곱한 거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16이라고 이야기하는 값이 3 곱하기 선분 CH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선분 CH의 길이가 3분의 16이더라라고 이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AC의 제곱을 생각해 보면 AC의 제곱이 도착하는 지점에서 짧은 길이 곱하기 긴 길이라는 식 만들어낼 수 있겠죠.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이 좀 쉽진 않죠. 험난하죠. 그래서 요거 요런 식의 방법 있지만 안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다른 방법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이 길이가 4라고 구했고요. 이 길이가 3분의 16이라고 구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할 수도 있겠죠. AC의 제곱이 4의 제곱에다 3분의 16의 제곱 더한 것과 같다라는 얘기 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나 계산이 불편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치? 그래서 닮음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우리 친구들이 닮음을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직각삼각형 안에서 너 전체가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세 개의 직각삼각형들이 모두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많이 사용할 이야기입니다.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AC의 길이 3분의 20cm로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가보자. 6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6, 4로 주어져 있는 직사각형이 있고 그 직사각형의 4개의 꼭지점을 지나가고 있는 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원의 넓이를 구해봐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네요. 자, 이 원의 넓이 구할 땐뭐 알면 돼요? 반지름의 길이 알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A라는 점과 C라는 점을 이렇게 쭉 연결해주면 지름이 직각삼각형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형의 지름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 구하는 거 어렵지 않게 해결해 볼수 있겠다. 할수 있겠니? 참고로 여기 있는 이점 O가 외접원의 중심이다라고 지금 생각해 볼수 있는 거잖아요.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요 길이 반지름, 요 길이 반지름, 요 길이 반지름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선분 AC의 길이를 구하면 우리 충분히 반지름의 길이 구하고 넓이 구할 수 있겠다. 자, 요 AC의 길이 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선분 AC의 길이를 제곱해 봐라고 얘기했더니 그 너는 4의 제곱에다 6의 제곱 더하는 거야라고 얘기해서 4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이라고 식쓸수 있어요. 결국 선분 AC의 길이의 제곱은 36에다가 16 더하는 거니까 52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네요. 선생님, AC를 제곱했는데 52가 됐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는 제곱해서 52가 되는 수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아요.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우리 이걸 잠시 저장해 두고요. 우리가 진짜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호로 써볼게요. 그리고 실제로 원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그 원의 넓이가 파이의 r 제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AC의 길이가 직각삼각형의 빗변에 있어서 그걸 구하기 쉬우니까 AC로 접근을 했지만 실제로 알고 싶은 건 뭡니까? R의 제곱을 알고 싶은 겁니다. 괜찮아? 근데 R은 뭐예요? 반지름 두 개를 더한 게 AC니까 R이 AC의 절반이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AC가 ER이구나라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즉 52라는 값이 2R의 제곱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2r의 제곱이 50이다 라는 식에서 뭐만 알아내면

8제곱만 알아내면 넓이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식 정리합시다. 너는 52가 4r제곱이다라고 쓸 수 있고요. r제곱은 13이다라는 결과 얻어낼 수 있죠. 그거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13파이 제곱 센티미터라는 넓이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니? 자, 이 문제가 진짜 쉬운 문제였다면요. 여기 있는 4와 6이 피타고라스 수를 만족시키는 수가 나오면서 선분 AC의 길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로 딱 떨어지게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AC의 길이를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AC의 제곱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AC의 제곱이 얼마인지 저장해 두고 실제로 필요한 거 반지름 R이라고 생각해서 저 R의 제곱이 얼마인지를 따로 계산해서 찾아내서 풀어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문제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게 반지름 R의 제곱이고 그걸 찾는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한다라는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죠. 그치? 자, 7번 문제 가보자. 자, 7번 오늘의 구원 픽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20, 16으로 주어져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접어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저 삼각형의 네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 네 저번에 원의 넓이를 구해봐라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네요. 네 저번 반지름 구하면 원의 넓이 구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있는 이 문제 구원 픽으로 골라봤어요. 왜 그럴까요? 주어져 있는 네 저번의 반지름을 구하는 게 우리 예전에 정말 중요하게 강조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종이 접기 했으니까 길이부터 옮겨 봅시다. 여기 있는 20cm 어디로 옮겨 옵니까? 이쪽으로 옮겨 오죠, 여기에. 그대로 접기 전과 접은 후 똑같으니까 이 길이 20cm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너는 16cm네? 그리고 직각삼각형이네? 라는 거 생각할 수 있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할 수 있겠죠. 20의 제곱이 16의 제곱과 선분 PC의 제곱이랑 같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 길이가 12cm가 되어야 3대 4대 5라는 비율 만족하고 있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죠. 그치? 자, 그럼 결국 선분 PC의 길이가 12cm가 되니까 실제로 여기 있는 네 저번의 반지름을 구할 때 삼각형의 넓이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 어떻게? 원의 중심이 있고 네 저번의 반지름 R이라고 이야기하면 삼각형을 이렇게 세 개로 쪼갤 수 있는데 그때 이 각각의 삼각형의 높이들이 전부 다 R이더라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 더하기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 더하기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가 전체 삼각형의 넓이다라고 식 세우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 뭐였어요? 이런 거였어.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곱하기 네 저번의 반지름이 삼각형의 넓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값이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16이더라라고 식 써볼 수 있는 거죠. 자, 둘레의 길이 생각해 볼까요? 12에다 16에다가 20 더할게요. 그러면 48이 둘레의 길이니까 다음과 같이 2분의 1 약분시키고 12랑 48 나눈다면 4하고 남을 거니까 좌변은 4R, 우변은 16 남아서 반지름 R이 4cm다라고 반지름 R 구할 수 있게 되죠. 자, 반지름 구했으니까 원의 넓이 구해라라는 거 아무런 어려움 없다. 그냥 구하시면 되네요. 파이 곱하기 반지름 4의 제곱하고 쓰여지면서 16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주어져 있는 원의 넓이가 된다라는 생각 할수 있습니다. 날수 있겠죠? 자, 지금 이 문제 구원픽으로 고른 이유 뭐야? 직각삼각형에서 네 저번의 반지름의 길이 구하는데 넓이로 접근하는 거, 이거 기억나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곱하기 네 저번의 반지름이 삼각형의 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요식 떠올라야 된다라는 거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구원픽으로 골라봤습니다. 앞에서도 너무 많이 강조했었던 이야기지만 시험에 계속 등장하는 이야기니까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거기에 섞어 놓은 그런 문제인 거예요. 됐죠? 자, 다음 거 가자. 8번 문제 봅시다. 삼각형 ABC가 직각삼각형이고 AB 대 BC가 5대 3으로 주어져 있을 때 BC의 제곱분의 AC의 제곱의 값이 될수 있는 수를 모두 구해봐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5하고 3을 보면 머릿속에 3, 4, 5 요걸 떠올리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여기 있는 이 문제 5가 제일 길다라는 거 절대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지금 직각삼각형이 존재하는데 직각삼각형에서 AB가 5가 되면서 가장 긴 변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비율이 5대 3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실제 길이를 5K라고 써주고요. 선분 BC의 길이가 3K다 라고 이렇게 쓴 상태에서 AC의 길이 구하면 되겠네요. 할 수 있겠니? 자, 그럼 고민 없이 해결할 수 있겠죠? 왜? KK 없다고 생각하면 3, 4, 5가 피타고라스 수를 만족하는 건데 실제 길이는 비율에 K 곱한 거니까 아 실제 길이 4K가 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BC의 제곱분에 선분 AC의 제곱을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하면요. BC 제곱분에 AC의 제곱이 9K제곱분에 4K, 16K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해서 9분의 16이라는 값을 하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값이에요. 근데 5가 제일 길다라는 건 고정관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생각하는데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어서 AB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5가 되고요. OK가 되고 자, 그림 조금만 더 예쁘게 그릴게요. 자, AB라고 이야기하는 게 OK가 되고 BC라고 이야기하는 게 3K가 돼서 내가 모르는 AC가 빗변이면서 가장 긴 경우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선분 AC의 제곱을 이렇게 5가 빗변이 아닌 경우에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AC의 제곱은 5K의 전체 제곱에다가 3K의 전체 제곱 더해주는 거니까 25K 제곱에 9K 제곱 더해서 34K 제곱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BC의 제곱분의 AC의 제곱 어떻게 구합니까? 선분 BC의 제곱분의 선분 AC의 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건 BC의 제곱은 3K를 제곱하니까 9K 제곱, AC의 제곱은 34K 제곱이라고 구해서 K 제곱 사라지게 만들면 9분의 34라는 결과 또 얻어줄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정답이 또 하나 등장한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3K가 빗변일 수 있는 리는 없죠. 5K가 더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상황 생각하시면 정답이 두개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빗변을 우리 크기 순서로 생각하면서 문제에서 교묘하게 미지수 X가 제일 큰 것처럼 보여줬었던 그런 문제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5대 3이라는 숫자를 딱 보면 머릿속에 3, 4, 5를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비율인데 항상 5가 빗변이다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실수에 빠지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 본 서술형 대비 8번 문제였습니다. 다할수 있을 거라고 믿고 선생님은 9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려운 문제였지만 우리 친구들 앞에서 한번 다루었었던 내용이니까 그래도 좀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다음 가자. 자, 그림과 같이 평행사변형이 주어져 있고 꼭지점 C에서 수선해발 내려가지고 E라고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죠. 자, 근데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높이를 알고 있으니까 뭐만 구하면 돼? 평행사변형에서의 밑변의 길이 하나만 구해내면 해결할 수 있네. 결국 BC의 길이 구해라 이런 이야기고요. 그렇다면 직각삼각형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이거 생각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결국은 CE의 길이 구하면 당연히 BC의 길이 구해낼 수 있는 상태다라는 걸알수 있죠.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이제 배웠던 사각형의 성질 적용해 볼까요? 자, 요거 동그라미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럼 평행사변형에서 마주보고 있는 대각의 크기 같아야 되니까 각 D, 즉 ADC라고 이야기하는가 동그라미가 된다 생각할 수 있겠네. 자, 그리고 평행선이니까요. 아, 그럼 너 동그라미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동그라미라는 각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럼 직각삼각형, 이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나머지 각을 세모라고 하면 동그라미랑 세모 더하면 90도 나와야 되죠. 자, 그럼 왼쪽에서도 역시나 직각이 있으니까 아, 네가 세모가 된다라고 쓰는 순간, 이건 닮음이다라는 걸 얘기해 볼수 있습니다. 괜찮아? 그러면요, CE의 길이를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왜 그래? 직각기구서 3대 5분의 36이라고 있는 게 있으니까, 네가 5대 CE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지. 뭐, 대응변끼리 길이의 비를 생각해 본다면, 긴것대 짧은 게 5대 3이고, 그게 바로 선분 CE 대 5분의 36하고 같아져야 된다라고 식을 세워볼 수 있을 거예요.

0: 그러면 선분 CE의 길이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CE를 생각하시면 3CE가 36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CE가 12cm라고 바로 계산되어지죠. 그럼 여기 있는 이 길이가 12cm예요. 그럼 우리 또 익숙한 숫자 나왔네. 직각삼각형에서 5하고 12가 등장했다면 선분 BC의 길이는 13cm다라는 거 주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평행사변형 ABCD의 넓이를 구해봐라라고 하면 너는 밑변의 길이가 13cm고 높이가 5분의 36cm니까 요거 두개 그냥 곱해주면 넓이가 된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 계산하시면 너는 5분의 468제곱센티미터라고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풀어주셔야 되는 문제가 서술형 대비 9번 문제였습니다. 자, 지금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그려봤더니 직각삼각형이 눈에 보이고 그 흐름대로 흘러가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 가보자. 10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가 있는데 그때 각 A의 2등분선이 변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길이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그랬을 때 선분 BD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어때요? 직각삼각형이야 라고 얘기했으니까 다음과 같은 직각삼각형에서 선분 BC의 길이가 4cm야 라는 걸 구하는 건 별일 아니죠. BD의 제곱과 3의 제곱 더하면 5의 제곱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당연히 구할 수 있습니다. 할수 있겠지? 구하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해 놓고 나면요. 삼각형인데 내각을 2등분한 선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때 만나는 점이 D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각의 2등분선의 성질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문제겠습니다. 내각의 2등분선의 성질 뭐예요? 이거야. A에서부터 시작해서 너대 너는 너대너 하고 이렇게 팔로 끌어안는 형태. 요렇게 요렇게는 요렇게 요렇게다라고 우리 길이의 비들이 성립한다라는 생각 할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결국 식 써보면 3대 5가 뭐하고 똑같다? 선분 BD 대 선분 CD와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은 3대 5로, 즉 4cm를 8개로 쪼갠 것 중에 3개만큼이 선분 BD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선분 BD의 길이 뭐 비례식 아예 대입해서 쓰지 않고 바로 이렇게 써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BD라고 이야기하는 게 4cm를 8개로 쪼갠 것 중에서 3개에 해당하는 거야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너는 2분의 3cm야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만약 이 비례식을 생각하고 싶다면요, 여기 있는 이 길이를 x라고 하고 이 길이를 4 빼기 x라고 해서 이제 이 자리에 x, 이 자리에 4 빼기 x라고 놓고 비례식 적용하면 x 값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수업 여기까지 할 거예요. 서술형 11번 문제 하나를 다 풀진 못했는데 이 문제 다음 시간에 시간이 좀 여유로우니까 천천히 풀고 가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라서. 자, 그럼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아삭아삭 배추김치.
1: 맛있겠다. 나는 김치대장.
2: 나도 김치대장. 그거 알아? 난 파김치까지 먹어봤지.
1: 파김치까지? 대단하다.
2: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김치는
1: 배추김치.
2: 띠띠뽕. 이야.
1: 김치 하나면
2: 밥 한 그릇 뚝딱.
1: 맛있어.
3: 아.
4: 개벽,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나?
3: 티 나요? 제가 요즘 화장실에 가서 아무리 뜬 힘을 줘도 응가가 안 나오거든요.
4: 변비로군.
3: 맞아요. 그래서 요 배추 사왔어요.
4: 배추? 배추는 왜?
3: 요 배추로 김치 담가 먹으면 변비에 최고래요. 또 건강에도 좋고요. 아,
4: 아. 김치를 먹으면 건강해진다?
3: 예.
4: 그렇다면

0: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 김치를 아주 맛없게 만들어야겠군. 쭉! 미음, 우, 릴, 물, 릴, 어, 이응, 렁, 물렁물렁.
0: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 김치 맛이 기대되는군.
2: 한글 용사 아이야!
3: 네, 대왕별님.
2: 아야 용사, 어서 출동하세요. 천지가 또 한글을 파괴했습니다.
3: 예. 네. 천지.
4: 각오해라.
2: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미읍과 시읒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3: 아, 밥 먹는 중이었구나.
5: 네.
4: 천지가 또 한글을 파괴했어.
6: 파괴된 글자는 비읍과 치읒이 들어가.
7: 비읍과 치읒이면...
5: 아야, 이것만 마저 먹어요.
4: 아, 그래, 어서 먹어.
5: 배추김치가 왜 이래?
3: 왜 그래? 배추김치가 맛이 없어?
5: 네, 이상하게 물렁물렁해요.
7: 물렁물렁? 조금 전까진 아삭아삭 맛있었는데?
4: 잠깐! 배추에도 비읍과 치읒이 들어가. 내가 가서 확인해볼게. 역시 예상대로야. 배추들이 모두 시들어서 힘이 없어. 아삭아삭 배추에 물렁물렁 시들게 만드는 마법을 쓴 것 같아.
3: 그래서 배추김치까지 물렁물렁해진 거야.
7: 내가 좋아하는 배추김치를 맛없게 만들다니. 천지,
5: 어서 가서 배추 글자를 찾아요.
6: 그래, 어서 출발하자.
5: 네. 자음, 모음, 변신!

0: 어서 찾아보자.
1: 저기 비읍지읒이 있어요.
2: 어? 응? 저건 반칙 카드?
3: 어? 한글 세계에서 아주 아주 가끔씩만 나타난다는 반칙 카드잖아요.
4: 놓칠 수 없지.
3: 우와, 다른 글자로 바꿀 수 있는 반칙을 쓸 수 있나 봐요.
4: 오늘은 이 반칙 카드로 방해해 볼까?
0: 천지.
1: 어?
3: 어?
1: 배추예요.
4: 반칙 카드. 비읍치읒이 들어간 다른 글자로 바꾸다.
1: 어떡해.
0: 저것도 배추야.
4: 반칙 카드.
0: 오. 오. 오.
1: 아, 이번엔 반찬으로 바뀌었어.
0: 천지.
3: 천지. 아. 천지 대장님, 화장실 좀.
4: 개벽 정말.
0: 어디로 간 거야? 일단 빨리 배추 글자를 찾아보자.
2: 좋아.
0: 가자.
2: 채소밭이야. 여기에 배추가 있지 않을까?
0: 어? 저기 비읍치읒이야.
1: 우와! 배추예요!
4: 반칙 카드!
1: 아, 이번엔 부추로 바뀌었어. 반칙 카드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
2: 저 반칙 카드를 없애야 해.
0: 천지, 각오해라!

0: 잔치 카드를 바람으로 날려주마.
1: 자, 어림없다.
2: 용치에 지진. 하나, 야, 하, 하.
0: 야호! 반칙 카드가 사라졌어. 천지, 이제 반칙은 못 쓰겠는걸?
1: 두고 보자. 아이야.
3: 대추가 시들어서 글자를 찾을 수가 없어.
4: 자마, 모마, 마법진을 펼쳐줘.
5: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6: 이응, 아, 아.
3: 시우, 아, 기어, 삭.
4: 아삭,
3: 아삭.
4: 배추가
3: 아삭아삭. 아삭. 그럼 글자를 찾아볼까? 하!
2: 돌아와 한글!
4: 애를 쓰려면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
0: 좋아.
4: 뿅망치! 대극봉! 합체!
0: 아와? 이가 맞나?
4: 에?
0: 치어!
4: 우는 내가 쓸게.
0: 흣!
4: 쇼! 뿅망치고 우!

0: 자음아, 모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1: 네. 비읍이 애를 만나 배. 치읓이 우를 만나 추. 배추.
2: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3: 다시 아삭아삭 해줬어. 맛있어.
4: 우리 김치대장들. 김치가 그렇게 좋아?
1: 네.
4: 그래. 김치에는 유익균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장을 아주 튼튼하게 해주지.
3: 유익균이요?
4: 나쁜 균이 아니라 몸에 아주 아주 좋은 착한 균이지.
3: 아하. 그러면 난 김치 더 많이 먹어야지.
4: 그래, 그래. 그럼 할아버지는 배추김치보다 깍두기. 맛있어.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1: 배추!
4: 배추!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행사!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1: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네, 드디어 오늘 밤 기다리고 기다리던 화려한 불꽃 노르쇼가 이곳 바닷가 마을에서 펼쳐집니다.
1: 하늘을 수놓을 아름다운 불꽃 놀이를 즐기기 위해
0: 벌써부터 많은 시민들께서 입장권을 받기 위해 이렇게 긴 줄을 늘어섰는데요. 안녕하세요. 불꽃놀이 보러 와서 좋아요?
2: 네, 저 불꽃놀이 엄청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멀리서부터 왔어요. 꽤꽤.
0: 아, 엄마랑 보러 왔어요?
2: 예, 예, 뭐, 예, 뭐, 예.
0: 네, 재밌게 보세요.
2: 네.
3: 우와, 나도 불꽃놀이 보고 싶다.
4: 오도도, 뭐지?
3: 어?
5: 그린지 기구조대 도와줘. 우리 아기 하얀이가 없어졌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4: 어, 저런. 엄마 우리 진정하고 조금만 기다리도도.
5: 알았어. 빨리 와.
4: 그린아, 얼른 가보자.
6: 그래.
4: 그린조끼 구조대
6: 아기 오리를 찾으러 출

0: 어문오리를 구해줘. 저기야, 저기.
1: 알겠어, 도둑.
0: 엄마, 우리.
1: 우리 왔어.
2: 그림적 기구들에.
0: 우와, 대가족이네.
3: 내가 엄마 오리.
4: 우리는 아기 오리야.
1: 우와, 그럼 없어진 오리는 누구야?
5: 없어진 애는 우리 막내 하얀이.
1: 걘 맨날 없어져.
5: 걘 맨날 엄마 말 안 들어.
3: 전에도 하얀이 혼자 나갔다가 몇 번이나 큰일 날 뻔했다고. 바다에 갔다가 사람들이 버린 그물에 몸이 꽁꽁 묶인 적도 있고.
5: 살려주세요.
3: 하얀아, 아이고, 어떡해.
6: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을 뻔한 적도 있어.
3: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6: 사람들이 버린 마스크가 발에 감겨 괴로워하기도 했고.
3: 그러니 내가 걱정을 안 하겠냐고.
0: 그럼 혹시 하얀이가 요즘 하고 싶어 했던 거 뭐 없어?
5: 하얀이는 다 하고 싶어 해.
1: 맞아, 맞아. 걔 호기심이 너무 많아.
7: 가면 혹시...
8: 네, 저 불꽃놀이 엄청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멀리서부터 왔어요. 꽥꽥.
9: 아, 엄마랑 보러 왔어요?
8: 예? 예, 뭐...
1: 아, 그래. 불꽃놀이.
4: 불꽃놀이?
1: 응, 내가 뉴스에서 하얀이 본 것 같아.
3: 얘가 정말...
8: 불꽃놀이 입장권 한 장 주세요.
9: 예.
4: 하얀아!
5: 뭐야?
3: 하얀이 너?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어? 엄마가 얼마나 찾았다고?
4: 얼마나 찾았다고?
8: 죄송해요, 엄마. 미안해, 얘들아. 나 불꽃놀이가 너무 보고 싶어.
3: 오리들! 저번에 엄마가 응? 불꽃놀이 보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4: 말했어요!
3: 왜 불꽃놀이를 보면 안 된다고 말했지?
4: 왜냐하면
1: 불꽃놀이 할 때 나는 뻥뻥 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 새들이 놀라 어디 부딪히거나 충격을 받아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불꽃놀이 하고 남은 플라스틱 탕피를 우리가 먹게 되면 건강에 아주 해롭다고 하셨어요.
3: 그렇지. 그런데 하얀이 너 엄마 말 안 듣고 불꽃놀이 보려고 한 거야?
9: 저기요. 그 입장권 받을 거예요, 말 거예요?

0: 말소예요.
1: 가자, 빨리 가자. 빨리 와.
2: 나 입장권 받으려고 3시간이나 기다렸는데.
3: 하영이가 불꽃놀이 엄청 보고 싶었나 보다.
4: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연이가 어떻게 하면 이 엄마 말을 잘 듣게 할 수 있을까?
5: 이렇게 해보면 어때?
3: 어떻게?
4: 어떻게?
5: 하연이 너! 계속 이렇게 엄마 말 안 들으면 하얀 오리가 아니라 까만 오리가 된다!
2: 까만 오리요?
4: 그래. 엄마 말 안 듣는 아기 오리는 마법사가 까만 오리로 만들어버린대. 그러니까 앞으로 엄마 말 잘 들어. 알았지?
2: 네, 알았어요, 엄마.
4: 됐지.
2: 이제 불꽃놀이가 시작되겠네.
4: 그래. 잠깐. 아주 잠깐만 보고 오자.
2: 이 귀마개를 끼면 시끄러운 것도 참을 수 있을 거야.

0: 이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불꽃놀이 하는 곳이 나올 거야. 어? 근데 물이 왜 이렇게 끈적거리지? 이상하네. 어? 우와, 불꽃놀이다. 멋지다.
1: 얘들아, 일어나자. 아침이에요.
2: 됐다.
1: 하얀이가?
2: 하얀이가?
3: 까만오리가 됐네.
0: 어? 이게 뭐야?
2: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하얀이가 까만오리가 됐지?
0: 다 내 잘못이야. 엄마 말을 안 들어서 그런가 봐.
1: 뭐? 그게 무슨...
0: 실은 저 어젯밤에 불꽃놀이 보고 왔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그만...
1: 뭐라고?
0: 죄송해요.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벌을 받았나 봐요.
1: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닐 거야.
0: 네?
1: 사실 그건 너 야단치느라고 엄마가 지어낸 말이거든. 설마 엄마 말 안 듣는다고 정말 까만오리가 되겠니?
2: 엄마, 이것 봐요. 하얀이 털을 만졌더니 까만 게 묻었어요.
0: 냄새도 이상해.
1: 안 되겠다. 그린조끼 구조대에게 도움을 청해야겠어. 그린조끼 구조대,
3: 도와줘!
4: 좋아. 이 까만색 물질의 성분을 파악해보겠다. 분석 시작!
5: 까만색 물질 분석 완료. 이 까만 물질은 배에서 흘러나온 기름이다.
1: 배에서 나온 기름?
3: 기름?
6: 배에서 왜 기름이 흘러나오는데?
4: 그게 배 중에는 석유나 휘발유 같은 기름을 실어 나르는 유조선이 있는데, 유조선이 사고나 실수로 바다에 많은 양의 기름을 흘리게 되면 근처에 사는 많은 생물들이 기름 때문에 죽거나 다치게 되지. 어젯밤 하얀이가 불꽃놀이를 보러 헤엄쳐갈 때 그 물에 배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둥둥 떠있던 거야.
2: 그래서 하얀이가 까맣게 된 거구나.
4: 응. 그런데 까맣게 변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기름에 젖은 새들은 제대로 날 수도 음식을 먹을 수도 없다는 거야. 기름이 피부를 막아 체온 조절도 잘 되지 않아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지.

0: 법칙은 바로 요정의 마법을 쓸 때예요. 조돌 요정의 마법으로 하연이 몸의 모든 검은 기름이 모두 사라진 딴딴딴딴딴딴.
1: 고마워 저도 우리 하연이를 구해줘서.
2: 고마워.
0: 아이 그래 하연아, 이제 어디 갈 때는 꼭 엄마 허락 잘 받고 다니자. 약속.
2: 약속.
0: 여기는 그림쫓기 구조대. 그림쫓기 구조대원들은 나와라 꼬바.
3: 나와라 꼬바.
4: 나와라 꼬바.
0: 좋다. 그림쫓기 구조대 오늘의 특급 작전을 전달한다. 작전명 깨끗한 바다 그려보기. 사람들의 실수로 바다에 기름을 흘리게 되면 아주 많은 바다 친구들이 목숨을 잃게 돼. 물에 둥둥 뜬 기름이 산소를 차단해서 바다 속의 산소가 적어지고 바다 생물들은 건강을 잃어 멸종할 수도 있어. 기름을 먹은 물고기를 사람이 잡아먹으면 사람도 건강을 잃게 되지. 그러니 앞으로는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 바다가 깨끗하게 지켜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맑고 깨끗한 푸른 바다를 그려보도도.
5: 바다에 사는 모든 친구들아, 앞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조심할게. 약속.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열심히 문제를 풀어볼 시간인데요. 오늘의 아하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1회 풀어봤으니까 오늘은 2단원 단원 정리평가 2회 문제 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차근차근 배운 내용 떠올리며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1번 문제인데요.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보니까요. 자, 이것은 과

현재 미래로 슉 흘러갑니다. 두 번째, 시계바늘이 째깍째깍 움직이는 것, 또 해가 뜨고 지는 것, 그리고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뀌는 것 등을 통해 우리는 바로 무엇이 흐르고 있음을 알수 있을까요? 그래요. 바로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은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렇게 흘러가지요. 따라서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은 바로 두 글자, 시간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번 문제인데요. 다음 단어는 모두 언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뭐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배웠는데요. 자, 어떤 단어가 있는지 보니까 뭐 옛날, 뭐 예전, 뭐 오래전, 뭐 지난번 이런 표현들은요.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일까요? 그래요. 옛날 옛날 옛적에, 예전에 말이지, 오래전에, 그리고 저저저 지난번에, 이거 모두 이미 지나온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 지금, 나중 중에서 바로 과거에 정답 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자, 계속해서 3번인데요. 시간의 흐름을 알수 있는 사례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선택지 1번부터 볼까요? 작년보다 내 키가 쑥 커진 것. 이것은 어떤 내 몸의 변화로, 와, 시간이 이만큼 흘렀구나. 이런 거알수 있죠. 또뭐내 몸의 몸무게가 이만큼 늘어났다. 와, 시간이 많이 흘렀네. 이런 것은요, 내 몸의 변화로 시간의 흐름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맞고요. 2번. 작년에 입었던 옷이 작아졌다. 그만큼 내 키가 큰 것이겠죠? 내 몸무게가 늘어났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이것도 맞습니다. 3번. 친구들과 즐겁게 게임을 했다. 친구들과 즐겁게 게임을 한 것은 시간의 흐름과는 관련이 없고요. 그냥 나의 추억입니다. 아, 그때 그냥 즐거웠지. 이런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알맞지가 않습니다. 4번. 토마토 새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새싹이 자라고. 5번. 공원에 있는 나뭇잎 색깔이 빨갛게 단풍이 들고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오는 것. 이것은 바로 봄, 열,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죠. 우리는 이런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또 시간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번 보죠. 다음 밑줄 친 기억과 나타내는 시간이 같은 표현 묻고 있는데요. 자, 어떤 꿀단지 친구의 일기입니다. 어떤 일기의 내용인지 한번 들여다보죠. 자, 몇 년, 몇 월, 며칠 적어주었고요. 오늘 가족과 함께 야구를 보러 갔다. 이 친구는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인가 봐요.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야구를 좋아하나요? 뭐,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겠죠. 자, 6회까지 이기고 있었는데, 결국 9회에 끝내기 홈런을 맞고, 아유, 졌다. 속상해서 막 눈물이 났다. 와, 이 친구는요, 진짜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가 봐요. 지고 나서 너무 속상해서 눈물까지 났다고 합니다. 자, 내일 경기는 꼭 이겼으면 좋겠다. 그래요. 속상해도요, 또 내일은, 미래는 또 와요. 그러니까, 에잉, 울고만 있지 말고요. 툭툭 털고, 그래.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죠. 자, 그런데, 밑줄 친 기억과 나타내는 시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을 자세히 보면은요, 기억은요,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오지 않은 시간,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1번부터 보죠. 시대인데요. 자, 시대는요, 어떤 공통된 어떤 문화의 특징을 공유하는 시기를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웠던 것처럼 뭐 정부와 시대, 뭐 또는 조선시대, 뭐 고구려시대 이런 것처럼 말입니다. 자, 2번 미래가 바로 정답이고요. 3번 세기는요, 이 100년을 묶어서 표현하는 말이지요. 21세기처럼 말입니다. 자, 연대는요, 10년 또는 100년을 단위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1990년대, 2000년대,

처럼 말입니다. 5번, 요즘은요, 현재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내일, 바로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 2번이 정답이네요.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요, 일기를 쓸때 앞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현재, 과거, 미래,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한번 일기를 써보면 어떨까요? 자, 계속해서 5번 문제, 6번 문제에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보도록 하죠. 다음은 수환의 가족에게 일어난 일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한 것이래요. 물음을 답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5번 문제인데요. 위와 같이 중요한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한 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그림을 좀 보죠. 그림을 보니까 2013년부터 2024년까지 화살표가 이렇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맨 왼쪽이 가장 먼저 일어난 일, 그 다음 맨 오른쪽이 가장 나중에 가장 늦게 일어난 일입니다. 부모님이 결혼했고, 내가 태어났고, 우리 할아버지 칠순 잔치 하셨고, 내가 초등학교 입학도 했고, 또 가족 여행도 갔다.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중요한 일을요, 시간의 흐름에 나타낸 표. 바로 이것을 표는 표인데, 연표. 뭐라고요? 연표. 뭐라고요? 연표. 뭐라고요? 연표라고 하죠. 자, 연표를 찾아봅시다. 1번, 도표. 아니고, 2번, 연표. 정답이죠. 통계표, 기록표, 동지표 중에서 바로 정답은 연표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6번인데요. 위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난 일을 촥 순서대로 정리하면 좋은 점한 가지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연표의 좋은 점을 써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연표를 만들면 좋은 점은요, 어때요? 딱 한눈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구나. 중요한 사건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라는 좋은 점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이런 사건이 언제 일어났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사건과 사건의 어떤 시기마다, 차이도 알수 있습니다. 뭐, 몇 년, 또몇년 사이구나, 이런 것들도 연표를 보고 알 수가 있죠. 선생님은요, 한 가지 적어봐라고 했으니까, 아까 처음 얘기했던 중요한 사건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자, 여기다가 연표를 통해서 중요한 사건을, 자, 선생님 쓰는 거 보고 적어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 친구들도 한 가지 생각해서 적어보는 겁니다. 중요한 사건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있습니다. 라고 한 가지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중요한 사건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무엇으로? 표는 표인데, 연표를 가지고 말입니다. 자, 6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7번 문제도 확인해 보죠. 자, 방금 보았던 이런 연표를 통해 알수 있는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선택지 1번부터 보죠.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수 있었잖아요. 내가 언제 태어났고, 우리 가족에게 중요한 사건, 부모님이 언제 결혼했고, 이런 것처럼 말이죠. 2번, 어떤 일이 일어난 때알수 있죠.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 우리 부모님이 몇 년도에 결혼하셨는지처럼 말입니다. 3번, 일이 일어난 시간의 흐름을 알수 있죠. 그래요. 중요한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한 표가 바로 연표니까 말입니다. 자, 4번. 일이 일어났을 때 느낌을 알수 있진 않아요. 그냥, 중요한 사건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한 것이 바로 연표이기 때문에 그때 느낌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5번.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맞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라고 7번 문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8번 문제 보죠. 다음 그림을 통해 알수 있는 옛날의 모습으로 가장 알맞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이 그림은 조선시대 유명한 화가인 김홍도라는 분이 그린

인 그림입니다. 그림. 자, 이 그림 속을 보면 어떤 것들을 알고 있나, 어떤 것들을 알수 있나요? 자, 보니까요. 자, 사람들이 이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 사람들은요. 아, 이런 옷을 입었구나라는 거알수 있고요. 또, 머리에 이런 모자를 쓰고 있죠. 아, 이런 걸 썼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런 책을 읽었구나. 또, 붓과 벼루를 사용했구나라는 거알수 있고요. 또, 이런 방에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공부를 했구나. 바로 이곳이 서당인데요. 자, 서당에서 이러한 방에 둘러 앉아서 붓과 벼루, 책을 이용해서 열심히 공부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지 1번부터 보죠. 옛날에는 교복을 입었다. 교복을 입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2번, 옛날에는 도시락을 싸서 다녔다. 도시락? 알수 없죠? 3번, 옛날에는 교실에 난로가 있었다. 난로는 보이지 않아요. 4번, 옛날에는 먼 곳에서 학교를 다녔다. 이거 보고 알 수가 있나요? 알수 없죠. 5번. 옛날에는 방에 이렇게 모여 둘러 앉아가지고 공부를 했다. 바로 5번이 정답이지요. 따라서 8번 문제 정답은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옛날의 그림을 보고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타임머신 타고 그 시대로 간 것처럼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9번 문제, 10번 문제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다음은 민성이가 할머니 집에서 발견한 옛날에 사용하던 물건들이래요.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9번부터 보죠. 다음 물건과 같은 쓰임새로 사용된 것을 위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다음 물건은 바로 요겁니다. 요거, 요거. 자, 요 물건 언제 사용하나요? 자, 이 물건 바로 길쭉하게 생긴 장화이죠. 장화. 장화. 언제 사용하나요? 그래요. 주룩주룩 비가 올때 바로 이 장화를 신죠. 발에다가. 그러니까, 아, 옛날 사람들이 비가 올때 사용했던 물건을 찾아주면 되겠다. 자, 기억부터 보죠. 자, 기억은요, 이 물건 바로 맷돌입니다. 맷돌. 손잡이를 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물건인데요. 여기다가 곡식을 넣고 가루를 만들 때 사용하던 옛날의 물건, 맷돌입니다. 자, 니은은요, 바로 이것이 신은 신인데, 바로 굽이 높아서 비 오는 날 신었던 남학신, 남학신입니다. 자, 디귿은요, 호롱이라는 도구인데요. 호롱은요, 이 전기가 없었던 옛날에 여기다가 기름을 넣고 불을 붙여서 어둠을 밝힐 때 사용하던 물건입니다. 호롱. 리을은요, 바로, 크고 무거운 옛날에 사용하던 사진기이지요. 사진기, 뭐 필름 사진기도 있고요. 따라서 비가 올때 발에 신던 물건은 바로 신은 신인데, 바로 남학신이 정답, 니은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볼까요? 위 물건들 중 기역에 쓰임 묻고 있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바로 맷돌이라고 했죠? 글을 쓸때 사용했다. 전화를 걸때 사용했다. 놀이를 할때 사용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사용했다. 곡식을 갈아 음식을 만들 때 사용했다. 5번이 정답! 따라서 10번 문제 정답은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옛날에 사용하던 물건들을 보고도, 아,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했구나.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지요. 자, 계속해서 10번 문제 이어서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 알수 있는 사실로 알맞은 것,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아주 빛바랜 종이가 있고요. 여기 보면 우표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깨알같이 막 이렇게 써져 있지요? 바로 편지입니다. 편지. 잘은 보이지 않지만, 네, 누구누구에게라고 적혀 있고요. 빼곡히 할 말이 적혀 있는 편지인데요. 아, 이렇게 빛바랜 거 보니까 아주 옛날에 썼던 편지겠구나. 또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편지를 보고 알수 있는 사실 한번 골라볼까요? 자, 선택지 1번. 옛날에는 정보를 찾기가 쉬웠다. 2번, 옛날에는 축음기 음악을 틀던 도구 중에 하나인데요. 축음기로 음악을

0: 들었다. 3번, 옛날에는 소식을 글로 주고받았다. 4번, 옛날에는 전화기로 빠르게 연락했다. 5번, 옛날에는 멀리서도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중에서 이 1번, 2번, 4번, 5번은요, 이 편지를 보고 알 수는 없고, 바로 옛날에는 이렇게 소식을 글로, 편지로 주고받았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기 때문에 11번 문제 정답은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2번 문제 보죠. 오래된 자료들을 통해 알수 있는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지금까지 계속 오래된 자료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을 통해 알수 있는 것으로 B, 알맞지 않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자, 선택지 1번. 옛날에는 무엇을 입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입었던 옷, 사진 같은 것들을 보면서 말이죠. 자, 그 다음 2번. 옛날에는 어디에서 살았는지 알수 있죠? 건축물 등을 보고 알수 있습니다. 아, 옛날에는 초가집에서 살았구나. 옛날에는 기와집에서 살았구나. 이렇게 말이죠. 3번. 옛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문헌자료, 기록들을 보고도 알 수가 있고요. 4번. 옛날에 어떤 물건을 사용했는지, 아, 맷돌을 사용했구나. 아, 필름 카메라를 사용했구나. 이렇게 어떤 물건을 사용했는지 알 수가 있죠. 자, 5번. 옛날부터 미래까지 생활 모습의 변화를 알 수가 있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옛날부터 미래까지가 아니고 옛날부터 현재까지의 변화를 알 수가 있지.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미래까지는 알 수가 없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바로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3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그림에 나타난 오래된 자료를 찾아보는 방법을 묻고 있는데요. 자, 그림을 보죠. 자, 여기 꿀 던지 친구가 있고요. 여기 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여쭤보고 있네요. 이 물건은 무엇을 할때 사용하던 것인가요? 라고 오래된 물건을 들고 있고요. 이 어르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자, 아유, 그것은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던 물건이지. 어이구, 그걸 가지고 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어떤 방법인가요? 이 친구는요, 이 물건이 무엇을 할때 사용하던 물건인지 알기 위해서 이걸 잘 아는 어르신께 여쭈어 보고 있습니다. 바로 직접 물어보기 방법이지요. 자, 찾아볼까요? 선택지 1번에서 직접 물어보기. 정답. 2번. 미루어 짐작 예상해 보기. 박물관에 찾아보기. 찾아가기. 인터넷으로 검색하기. 영상자료 찾아보기. 다 좋은 방법이지만 이 그림에 어울리는 방법은 바로 1번. 직접 여쭈어 보기. 직접 물어보기. 방법이구나. 1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4번 문제 해결해 볼까요? 자, 다음과 관련된 지역의 이름 묻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말을 타고 서울을 오가는 사람들이 말한테 죽을 팔팔 끓여 먹인 곳에서 이 지역의 이름이 유래되었다. 이런 우리 지역의 이름, 마을의 이름을 우리 지명이라고 배웠잖아요. 지명. 이런 지명의 유래를 살펴보면은, 아, 그 지역의 어떤 변화 모습, 또그 지역 사람들의 옛날 생활 모습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말, 말이 등장하고요. 죽, 죽이 등장합니다. 말죽, 말죽, 말죽. 1번, 병정. 2번, 잠실, 3번 피맛골, 4번 말죽거리, 5번 장승배기. 이 중에서 이 말과 죽과 관련한 지역의 이름은 바로 말죽거리이지요. 따라서 14번 문제 정답은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걸 보고 알수 있는 거죠? 아, 우리 지역에는 옛날부터 어떤 교통의 요지였구나. 말을 타고 오가는 사람들이 많았구나. 옛날 사람들은 자동차 대신 말을 타고 다녔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명의 유래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14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15번 문제부터 17번 문제까지 이어지는 문제 살펴볼 겁니다. 자, 문제는요.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보니까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의 사진입니다. 옛날은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요. 대평동의 기억은 큰 들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대평동의 옛날 사진과 오늘날의 사진을 통해 지역의 변화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 인데요. 자, 15번 문제는 위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은요, 여기 있잖아요. 대평동이라는 이 지역의 이름은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역이나 마을 등의 이름, 바로 두 글자로 우리 지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명의 유래를 보고, 아, 우리 지역은 옛날에 큰 들이었구나, 큰 들이 많았구나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억은 지명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어지는 문제 16번 문제 볼까요? 위 자료를 보고 알수 있는 옛날의 생활 모습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떡을 파는 가게가 많았다. 떡을 파는 가게? 2번, 좋은 대나무를 많이 키웠다. 대나무? 3번, 주로 농사를 지으며 생활했다. 농사, 농사. 큰 들이 많아서 이렇게 농과 밭이 많았구나. 알수 있고요. 4번, 사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도자기? 사기? 5번,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일을 주로 했다. 바닷가는 알수 없죠. 따라서 가장 알맞은 것은 주로 농사를 지으며 생활했구나. 3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7번 문제인데요. 또위 자료를 보고 알수 있는 지역의 변화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오늘날 대평동에는 넓은 논이 펼쳐져 있다. 자, 사진을 볼까요? 옛날에는 이 세종시 대평동이 들이 많아서 농가 밭이 많았지만 옛날에는 지금은 어때요? 높은 건물, 아파트들이 빼곡합니다. 넓은 도로도 보이고요. 따라서 오늘날 논 틀렸습니다. 자, 2번. 옛날보다 오늘날 건물의 수가 더 많아지고요. 높이도 높아졌어요. 맞고요. 3번.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달라진 점이 별로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지요. 한눈에 봐도 틀렸고요. 4번. 옛날보다 오늘날 건물의 높이가 더 낮아진 것이 아니라 더 높아졌다라는 것알 수가 있죠. 5번. 오늘날의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많다가 아니라 옛날이고요. 오늘날은 뭐 공장이나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요. 따라서 알맞은 것은 2번이라고 17번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8번과 19번 이어지는 문제 보죠. 자,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자료일지 보도록 하자. 자, 무슨 무슨 신문입니다. 2009년 몇월 며칠 옛날이네요. 자, 제목은요. 우주센터로 거듭난 나로도입니다. 고기잡이 배가 드나들던 나로도에 드디어 나로 우주센터가 설립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장이 있는 우주센터가 설립되면서 나로도의 풍경도 달라졌다라는 이 지역의 어떤 소식을 전하는 신문 기사입니다. 18번. 위와 같이 지역의 변화를 알수 있는 자료를 보기 위해서 골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지도, 영상, 신문 기사, 바로 여기 무슨 무슨 신문 있잖아요.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보고 와, 옛날에는 고기잡이 배가 드나들었는데 지금은 멋진 우주센터가 설립되었구나. 지역의 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죠. 바로 신문 기사가 정답입니다. 신문 기사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19번 문제입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의 변화 모습 보고서를 쓸때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 묻고 있는데요. 자, 지역의 변화 모습 보고서를 쓸 때는요, 세 가지 정도 기억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거. 두 번째는, 새롭게 생겨났거나 아니면 사라진 거. 또세 번째는, 또이 지역의 사람들의 어떤 생활 모습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은데요. 자, 알맞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부터 보죠. 나로도의 없어진 시설, 없어진 거. 좋아요. 2번, 나로 우주센터의 입장료. 3번, 나로도에 새로 생긴 거. 좋아요. 생기거나 없어진 거. 4번, 나로도 주민들의 달라진 생활 모습. 좋습니다. 5번,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거. 좋아요. 따라서 입장료 이것은요, 지역의 변화 모습 보고서에 들어가기엔 적절하지가 않죠. 따라서 19번 문제 정답은 2번이라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입장료 같은 것들은요, 나는 이 우주센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줄 거야 에서는 좋지만, 여기서는요, 지역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정리하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굳이 입장료는 적절하지 않겠다.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인데요. 지역의 변화 모습을 이렇게 열심히 조사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 묻고 있습니다. 보죠. 자, 방법 정하기, 장소 정하기, 결과 정리하기, 그 다음 내용 정하고 조사하기인데요. 조사를 하려면요, 가장 먼저 나는 어디 조사해야지? 장소를 정해야 돼요. 따라서 니은을 가장 먼저 오게 해주고요. 다음은 장소를 정했다면 나는 어떤 방법으로 정할 거야? 인터넷으로 검색할 거야? 어른께 여쭈어볼 거야? 뭐 책을 찾아볼 거야? 이렇게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방법 두 번째 오고요. 다음은요? 세 번째는요, 이제 열심히 조사를 하고요. 또 내용도 미리 정해봐야겠지요. 뭘 조사할지, 그리고 조사를 합니다. 따라서 세 번째로 리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열심히 조사한 내용을 이제 결과를 정리해야죠. 정리가 마지막에 오게끔, 디귿이 마지막. 따라서 니은, 기역, 리을, 디귿을 찾으면 바로 2번에 있지요. 20번 문제 정답.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요, 단원 정리평가 이외 문제 20번까지 열심히 풀어보았는데요. 오늘의 아하 문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아하 문제! 오래된 자료들이 중요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교재 속에서 정답을 찾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것.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2단원 서술형 문제 풀어볼 거니까요. 말로 설명하듯이 문장으로 미리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Thank you.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여러 가지 사각형 중에서요, 좀 예쁘게 생기고 정말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사각형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험에도 진짜 많이 등장하는 사각형들이었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거에 이어서 등변사다리꼴이라고 이야기하는 사각형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이 등변사다리꼴은 시험에 자주 등장한다기보다 한번 나오면 우리 친구들을 실수를 많이 유발시키는 사각형이다. 그래서 특별히 따로 잘 기억해두면 좋겠다라는 부탁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사각형들에 대해서 다 배웠으니까요. 그 사각형들 사이의 관계들, 그리고 중점을 연결해서 새로운 사각형들을 만들면 어떤 사각형이 만들어지는가 이것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됐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개념으로 우리 등변사다리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등변사다리꼴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다리꼴은 사다리꼴인데 변의 길이가 같은 사다리꼴이다라고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정의는 변의 길이가 같은 것이 아니라 각의 크기로 주어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사다리꼴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선분 AD와 선분 BC가 평행해요. 하나에 마주보는 변이 평행하니까 사다리꼴인데 그때 밑각 두 개가 서로 크기가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걸 우리가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불러줍니다. 선생님, 왜 등각 사다리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밑에 있는 각두 개가 크기가 같아지면요, 자연스럽게 변의 길이 두 개도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A라는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요, 또 D라는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다면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이 서로 직각 삼각형이고 또 각이 하나 같아지죠. 그렇다면 나머지 각 하나도 당연히 같아지게 될 겁니다. 또 더불어 평행한 선 사이를 연결했기 때문에 그것도 수직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기 때문에 이 길이가 서로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ASA 합동이 되고요. 자연스럽게 빗변의 길이마저 같아진다라는 게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등각 사다리꼴이라고 부르지 않고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불러요. 앞에서 우리가 삼각형의 모양을 설명할 때 전부 다 뭘로 설명했습니까? 그렇죠. 변의 길이 가지고 설명했죠.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불러주고요. 특별히 등각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여기 있는 선분이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내려오면서 길이가 똑같아지도록 하면 이 각도 우리 여기 있는 각 C하고 크기가 같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표현들이 조금 애매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불러준다. 그런데 밑각도 똑같고 평행하지 않은 두 변의 길이마저 같아진다라는 생각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등변 사다리꼴은요, 정말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두 개의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성질. 이게 정말 중요한 성질이에요. 실제로 왼쪽에 있는 삼각형 ABC를 봤을 때와 오른쪽 삼각형 BDC를 봤을 때이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 되면서요, 이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등변 사다리꼴이었으니까 선분 AB와 선분 DC의 길이가 같아지고 하나의 변이 공유되어 있고 그리고 사이에 있는 각이 각 B와 각 C 두 밑각으로 같아지기 때문에 SAS 합동이 되고 그럼 당연히 대응변인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어때? 흐름 이해되세요? 이름은 등변사다리꼴, 하지만 정의는 두 개의 밑각의 크기가 같은 거. 그걸 활용하면 이두 개의 이웃 두 개의 평행하지 않은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고, 그 사실을 다시 활용하면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까지 증명해 올수 있었죠. 지금 선생님이 잠깐 한 30초간 입으로 쭉 내뱉었던 것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등변사다리꼴에서는 크게 어려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괜찮은가요? 좋아. 그러면 선생님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고 하나만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등변 사다리꼴에서 변의 길이에 관련된 얘기를 한다면 양쪽에 있는 이두변 그리고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넓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도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넓이는 도대체 뭐가 시험에 나오느냐? 자,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이 삼각형 OAB라는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ODC라는 삼각형이 서로 넓이가 똑같다라는 이야기 할 겁니다. 이건 등변 사다리꼴일 때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다리꼴에서도 다 성립하는데요. 이 등변 사다리꼴에서도 이 내용들을 정말 많이 물어봐요. 그럼 이제 선생님, 왜 넓이가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보시면 삼각형이 다음과 같이 ABD라는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 ABD와 삼각형 ACD는 넓이가 똑같죠. 밑변을 AD로 공유하고 있고 두 개의 평행선 사이의 길이가 높이가 될 테니까 그래서 밑변도 똑같고 높이도 똑같은 삼각형입니다. 그런데 그 삼각형에서 동일한 부분의 넓이를 빼냈기 때문에 양쪽에 남아있는 부분의 넓이마저 같아진다라는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결론 내려줘요. 사다리꼴에서 날개 부분에 해당하는 두 개의 삼각형은 넓이가 동일하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 드립니다. 그래서 요것까지도 같이 더불어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우리 책에는 안 나오지만 시험 문제 풀 때는 정말 많이 활용할 겁니다. 등변 사다리 꼴이라는 걸 파악했다면 각의 크기 똑같다, 대각선의 길이 똑같다, 평행하지 않는 두 변의 길이 같다, 넓이도 양쪽 날개 부분에 있는 거 똑같다. 이게 머릿속에 한꺼번에 다 떠올라서 문제 풀 때 적극적으로 다 활용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됐죠? 이게 바로 등변 사다리꼴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좀 말이 길었는데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 시험에서 함정을 많이 파내는 우리 친구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변 AD와 BC가 평행인 등변 사다리꼴에서 선분 AC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대각선 길이 구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당연히 나머지 대각선과 같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민 없이 13cm를 정답으로 써주셔야 되겠다. 이런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유제 7번입니다. 그림은 역시나 AD와 BC가 평행인 등변 사다리꼴에 대해서 주어져 있고 삼각형 ABC와 합동인 삼각형을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삼각형 ABC 어디 있나 하고 봤더니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삼각형이에요. 아까 설명하면서 이 삼각형이 뭐랑 합동이었다? 그렇지. 여기 있는 이 삼각형 BCD하고 합동이었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삼각형 써주면 되는데 합동인 삼각형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대응점의 순서를 당연히 맞춰주셔야겠죠. 그래서 삼각형 자, A, B, C의 대응점 순서 그대로 찾으세요. A와 대응되는 점 D고요. B랑 대응되는 점 C고요. 그 다음 예, C와 대응되는 점이 B겠죠. 그래서 삼각형 D, C, B 하고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하얀색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다라고 찾을 수 있네요. 이유는 뭐였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래 양쪽 변 똑같고 밑변 하나 공유하고 각 B와 각 C가 등변 사다리꼴의 정의에 의해서 같아진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S, A, S 합동이더라라고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이렇게 첫 번째 문제 정답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X의 값을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X를 봤더니 X는 선분 AC의 일부분이다라는 거고 선분 AC의 길이는 BD와 똑같으면서 15cm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XCM와 5cm를 더해서 15cm가 되니까 아 X가 10이구나라는 걸 우리 자연스럽게 생각해낼 수 있겠죠.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활용해봤습니다. 자, 이게 유제 7번이었어요. 유제 8번으로 가자. 그림과 같이 역시 AD와 BC가 평행인 등변 사다리꼴이 주어져 있고 그때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좀 특별한 케이스라서 풀 수 있고요. 나중에 가면 여기 있는 각도가 60도가 아닌 다른 경우들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풀어내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배운 부분에서는 이렇게밖에 풀 수 없다라는 거 좀 생각해 주시고 아마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 중에 선행을 많이 했던 친구들은 이 문제를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방법은 우리 아직 교육과정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상 혹시나 이 문제가 서술형으로 등장했다면 지금 선생님이 보여드리는 풀이로 풀어야 된다라는 걸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현재 각도가 60도라고 주어져 있죠. 자, 저 각도가 정삼각형을 만들어낼 거예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선분 BC의 길이, 즉 밑변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저 밑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저 각을 이제 정삼각형을 만드는데 활용을 해볼 겁니다. 자, 점 A도 좋고요. 점 D도 좋고요. 어쨌든 어떤 점을 지나도 좋은데 반대쪽에 있는 변과 평행하도록 선을 그려줄 거예요. A라는 점을 지난다면 선분 DC와 평행하도록 선을 그릴 거고요. D라는 점을 지나도록 그린다면 선분 AB와 평행하도록 선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줄 거야. 이렇게 두 개의 변은 서로 평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점을 E라고 얘기해봅시다. 그리고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각 B와 각 C는 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져야 된다라는 얘기는 뭐 당연히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괜찮죠? 이렇게 선분 BC를 BE와 EC 두 개로 나누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각형 ADCE는 평행 사변형이 되고 그게 바로 선분 EC의 길이가 4cm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실제로 등변 사다리꼴이니까 이 6cm가 왼쪽으로 옮겨올 수 있고 삼각형 ABC에서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있는 이 선분 BE의 길이가 6cm가 된다라는 얘기를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왜 정삼각형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이거 60도였죠? 여기도 60도죠. 그럼 너 120도고요. 자, 이 각이 120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럼 120도 옆에 있는 각은 당연히 60도가 될 것이고, 나머지 하나의 각도 60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겁니다. 정삼각형 되니까, 아, AB의 길이 6cm가 아래로 옮겨오는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지. 6cm하고 4cm 더해 주신다면, 우리 선분 BC의 길이가 10cm야라는 얘기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됐죠? 좋아. 등변 사다리꼴에서 우리 할수 있는 얘기 다시 한번 다 정리해보자. 어떻다? 등변 사다리꼴은 평행한 거 말고 나머지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 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아져야 된다라는 거. 두 밑각의 크기 같아야 된다라는 거.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위쪽에 있는 각두 개도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이 문제 풀땐 활용하지 않았지만 어떤 얘기도 할수 있다. 자, 이쪽에 날개 부분, 오른쪽 날개 부분 넓이가 서로 같아진다. 라는 얘기까지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등변 사다리 꼬라미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머릿속에 떠올라 줘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정리가 됐다면 우리는 이제 사각형에 대해서 웬만큼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각형들이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그 각각의 사각형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림 머릿속에 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런 특징이 없이 변 4개와 각 4개로 이루어져 있는 사각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고, 그 사각형 중에서 어떤 마주보는 변 두 개가 한 쌍이 서로 평행이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다리꼴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조건이 하나 추가된 거죠. 네변 중에서 마주보는 변한 쌍이 평행이면 사다리꼴이구나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다리꼴은 조건이 이렇게 평행이다라는 거 추가가 됐겠죠. 근데 평행 사변형이면 어떻다? 나머지 두 변도 서로 평행해야 된다. 그래서 두 쌍의 대변이 각각 서로 평행해야 평행 사변형이다라는 얘기 할수 있었겠죠. 조건이 하나 추가되고요. 또 하나 추가됐다라는 생각 할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럼 이제 각각의 도형에 대한 성질들 생각해 봐야죠. 사다리꼴에서는 대각선을 그렸을 때이 날개 부분의 넓이가 똑같다라는 것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저 사다리꼴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사다리꼴이 등변 사다리꼴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등변 사다리꼴에 관한 여러 성질들은 방금 전 문제에서 선생님이 정리해 줬던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평행사변형은 어떤 특징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평행사변형은 마주보고 있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 대변끼리 길이가 똑같구나. 마주보는 변끼리 길이가 똑같아. 라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마주보는 각끼리도 각의 크기가 똑같아야 돼. 라는 얘기 해볼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각선의 교점이 두 대각선의 중점이 되더라라는 얘기도 할수 있었던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일 흔하게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많이 보던 평행 사변형이죠. 이 평행 사변형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었는데, 개념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하나는 각 쪽에다가 성질을 추가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변 쪽에 성질을 추가할 수 있었다. 각 쪽에 성질을 추가해서 이웃하고 있는 두 개의 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진다라는 성질을 추가해버리면 직사각형이 되는 거였고, 이웃하고 있는 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이야기를 추가하면 마름모가 되는 거였었죠. 그래서, 아, 각으로 특화시킨 게 직사각형, 변으로 특화시킨 게 마름모다라는 생각할 수 있었어요. 이런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특징들,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거,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라는 거 중요했었고, 마름모 같은 경우는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있다라는 사실 중요했었죠. 자, 그리고 책에는 없었지만, 선생님이 마름모에 대해서 많이 활용할 거야 라고 했던 건, 마름모가 두 대각선에 의해서 내각이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각이랑 이 각의 크기 똑같고요. 당연히 너랑 너 똑같아지고. 자, 요렇게 두 개가 똑같고요. 이렇게 두개 똑같아진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표시한 네 개의 각 똑같고, 세모 표시한 네 개의 각이 같아진다라는 거. 책에서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문제 풀

때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들까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직사각형에선 절대 그런 일 벌어지지 않아. 여기 있는 이각이랑 여기 있는 이각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완전 오해해요. 이거 똑같지 않습니다. 주의하시고. 자, 그리고 이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성질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게 뭐였다? 정사각형이었다. 그래서 정사각형은 마름모의 성질 때문에 내변의 길이가 같아지고, 직사각형의 성질 때문에 네 개의 내각의 크기가 전부 다 90도가 된다라는 얘기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는데, 마름모의 성질에 의해서 그 대각선 두 개가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얘기까지 해볼 수 있었죠. 자, 이 모든 얘기, 그게 아래쪽에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이 선생님, 요 아래쪽에 정리되어져 있는 내용보다 선생님이 더 자세히 지금 설명해 드렸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냥 한번 읽어주시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됐죠? 네, 1번 사다리꼴의 성질, 또 2번 평행사변형에 관련해서, 자, 이거 직사각형, 그 다음 마름모에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정리해 드렸고, 여기 관련해서 이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보기에서 옳은 문장을 모두 골라봐 라고 이야기했네요. 한 내각의 크기가 직각인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다. 평행사변형 중에서 각의 크기에 대한 조건들을 직각으로 부여해주고 있죠. 이웃한 게 그럼 다 직각, 직각, 직각, 직각 하고 만들어지면서 직사각형 하고 만들어지겠다. 기억 참이에요. 니은 보자. 두 개의 대각선이 서로 수직인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직사각형에다가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다라는 마름모의 성질을 추가시켜주고 있죠.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돼야죠. 정사각형은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니은 참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평행사변형이면 정사각형이다. 평행사변형이면 정사각형이다. 맞나요? 아니죠. 평행사변형 중에서 정사각형이 안 되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옳은 거 모두 골라봐라는 건 기역과 니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지금 우리 머릿속에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있으면 그냥 읽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문제 유제 넘어가서 9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옳은 걸 모두 골라라라고 이야기하는 문제네요. 직사각형에다가 어떤 조건을 추가해야 정사각형이 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어떤 조건 추가해야 돼? 그렇지, 마름모 조건. 직사각형의 성질과 마름모의 성질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게 정사각형이니까 직사각형에다가 마름모의 조건을 추가해준다면 정사각형이 되겠구나라는 얘기할 수 있어서 보기에서 우리는 마름모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기. 한 내각의 크기가 직각이다? 이건 직사각형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마름모의 성질을 추가시켜주는 게 아니야.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맞아요. 직사각형 중에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마름모의 성질이 추가되면서 정사각형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거 2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이건 애초에 직사각형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입니다. 그 다음,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다? 맞아.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인 건 마름모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직사각형이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평행사변형들이라는 건다 전제가 깔려 있는 거고, 그 중에서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인 게 마름모가 되니까 4번 조건 추가해지면 직사각형의 마름모 조건이 더해지면서 정사각형이 된다.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5번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이거는 우리 사다리꼴만 돼도 무조건 성립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름모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과 4번 골라주시면 돼요. 자, 이 문제 풀고 나면 우리 책에는 유제 10번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유제 10번이 아직 우리가 설명하지 않은 개념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라서 살짝 뒤로 빼고, 오늘 시간 마지막으로 빼고, 선생님은 유제 11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사각형 ABCD가 AC와 BD를 항상 길이가 같도록 하는 그 조건들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AC와 BD가 길이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두 개의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대각선 두 개의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특징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등변 사다리꼴. 이게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특징 가지고 있고요. 다음, 직사각형. 이게 대각선의 길이가 똑같다.

같다라는 특징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직사각형의 특징을 마름모의 특징과 함께 가지고 있는 정사각형마저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각형 ABCD 중에서 이런 사각형들을 생각하면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고 그거 여기 있다. 직사각형, 정사각형, 등변사다리꼴까지 표시할 수 있으니까 니은과 리을과 미음 우리 5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요거는 뭐 그냥 선생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칠판에 표시를 했지만 여러분은 읽으면서 답을 고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골라봐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성질들 머릿속에 다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기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보기 1번 보자.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등변 사다리꼴일 수도 있고, 직사각형일 수도 있고, 정사각형일 수도 있고, 그쵸? 근데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를 이등분한다? 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라는 건 평행사변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니까, 아, 등변 사다리꼴은 안 되겠구나. 그지? 등변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이 아니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키질 못해요. 그래서, 두 개의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를 이등분하는 평행사변형의 성질마저 가지고 있는 건 직사각형부터 가능하지. 아, 그래.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고요. 봤더니 직사각형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1번 참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근데 여기까지 했더니 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선생님, 틀린 거 아니에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를 이등분하는 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가 아니라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직사각형이다라고까지만 이야기해도 이 직사각형이 전부 다뭘 포함하고 있는 거야? 정사각형을 포함하고 있는 거야. 정사각형은 직사각형들 중에서도 특별한 것들이니까 직사각형이다라고만 얘기해도요, 이 안에 정사각형까지 다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거니까 1번 보기에는 참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자, 2번 보자. 두 대각선이 수직인 사각형은 말은 뭐다? 자, 이거 참! 하고 고른 친구들 주의해야 돼. 자, 이 2번 보기가 실제로 이 문제의 정답인데요. 이거 거짓이에요. 두 대각선이 수직인 사각형을 생각하면요. 아무런 특징이 없는, 그냥.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각형일 수도 있어요. 자, 이거 말은 뭡니까? 아니죠. 말은 뭐가 되려면, 두 개의 대각선이 수직인 그냥 사각형이 아니라 평행사변형이어야 된다라는 거지. 평행사변형이어서 두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하고 마주보고 있는 변들의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라는 전제가 있는데 두 개의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면 그제서야 마름모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 사각형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잘못됐다. 그냥 단지 사각형만 가지고는 이런 도형을 생각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두 대각선이 수직인 사각형이 마름모다라고 얘기할 순 없죠. 평행사변형이라는 조건이 주어져야 자, 여기 있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조건이 있으면서 마름모가 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2번이 잘못됐어. 정말 착각해서 우리 이거 참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많을 겁니다. 자, 다음 거 보자. 두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이 등분하는 사각형은 말은 뭐다? 두 개의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이등분하는 사각형? 말은 뭐? 맞죠? 지금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 이등분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요 말은 뭐의 성질들에 대한 생각하고 있어서 3번 참이야 하고 고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두 개의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를 수직 이등분하는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면서 서로 수직이 등분되는 사각형? 그렇지.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성질 모두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정사각형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는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평행사변형의 조건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지, 성질을. 그래서 지금 옳지 않은 거 2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설명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이 마지막 개념은 설명을 막 계속 파고들고 하자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설명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이것들을 기억하기 편하게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한마디로. 사각형의 중점을 차례로 연결해서 만든 사각형은 기본적으로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가지고 있더라라고 생각하시고 그 평행사변형의 성질에다가 이 문제의 특성에 맞게 무언가의 특별한 성질들을 더 가지고 있는지를

마름 모는 직사각형의 성질을 추가로 주니까 정사각형 안에선 정사각형이 나타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등변 사다리꼴은 어떠냐? 왼쪽에 있는 이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이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 되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인데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져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마름모가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증명을 해 봐야 시험 볼때 그걸 증명하면서 문제를 푸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정리해 드린 대로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면 문제 풀때별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시 한번 뭐라고? 기본적으로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직사각형이 기본 틀이었다면 반대로 마름모의 성질을 주고, 마름모가 기본 틀이었다면 반대로 직사각형의 성질을 주고, 그러니까 정사각형 안에서는 정사각형이 나오고, 등변사다리꼴은 특별히, 오, 여기 있는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니까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지는 평행사변형이구나. 아, 그래서 마름모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자, 됐나? 요 내용들을요, 유제 10번에서 확인해 볼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일일이 그림 그리면서 증명한다? 이건요, 시험 볼때 아마 한 20분 잡아먹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내용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됐니? 보자. 다음 중 사각형과 그 사각형의 각변에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사각형으로 짝지은 거 옳은 거 골라라라고 이야기했는데 평행사변형 안에서 뭐 나온다고요? 평행사변형 등장해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자, 근데 마름모가 되려면 이 원래 도형이 직사각형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1번 잘못된 거죠. 2번. 마름모는 뭐가 돼요? 정사각형이 되나요? 아니야. 마름모가 있었다면 직사각형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야. 서로 반대의 성질을 주는 거야. 직사각형 안에서는요? 그렇지. 반대로 마름모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정사각형 안에서는 정사각형 등장한다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리고 등변사다리꼴 안에서 그렇지. 직사각형이었나? 아니었어. 아까 양쪽에 있는 삼각형이 합동이면서 마름모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문제 정답 몇 번? 3번 하고 풀어가야 됩니다. 1분 만에 풀어낼 수 있는 문제를 20분 걸려서 풀면 안 된다라는 거야. 마지막 개념은 선생님이 정리해드린 대로 여러분도 같은 흐름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문제들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열정 가득한 역사 쌤 강현태입니다. EBS 중앙 유럽 역사의 개념책 드디어 68강 이제 마지막 강입니다. 이 강까지 수강한 여러분 제가 정말 마지막 응원하고요. 마지막까지 착실하게 듣는 거 기억하시죠? 오늘은 7단원 대단원 마무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대단원 마무리 두 번째 시간은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이죠. 먼저 문제가 풀어져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저와 함께 풀면서 본인이 몰랐던 게 무엇인지 하나씩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요. 냉전체제와 제3세계 형성, 그리고 냉전체제와 완화와 새로운 국제질서의 성립으로 전반적인 냉전체제 흐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인권의 확산과 세계화라는 주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현재 지도가 제시되어 있고요. 자료는 숨김표 어떤 계획에 혜택을 받은 나라가 표시된 지도라고 합니다. 근데 가는 서유럽에 대규모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이 계획을 수립하여 소련의 영향을 차단하려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유럽 지역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점차 확대되는 움직임들이 보이자 이 유럽 세력, 유럽에서 공산주의 세력의 그 확대를 막겠다라면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발표했던 트루먼 독트린이 있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 이후에 서유럽의 경제적 부흥을 지원하겠다면서

마셜 계획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갈 거는 여기는 마셜 계획인 거예요. 이 마셜 계획을 추진했던 각 국가가 어느 나라냐라고 묻고 있는데 이 국가는요 바로 미국이 되겠지요. 미국이 서유럽에 대규모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이 계획, 바로 마셜 계획을 수립해서 소련의 영향을 차단하려고 했던 겁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지도는요, 이 마셜 계획의 혜택을 받았던 여러 국가들이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요, 미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1번, 코민 포럼을 주최하였다. 자, 냉전 체제의 형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이 있었고요,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이 있었는데, 코민 포럼은 이 공산주의 진영과 관련된 거죠. 따라서 틀린 거예요. 미국이 아니에요. 2번입니다. 유럽연합에 가입하였다. 미국은 유럽에 없어요. 미국은요, 아메리카, 북아메리카에 있는 국가지요. 유럽연합에 가입이 안 되죠. 안 되고요. 3번. 독일을 분할 점령하였다. 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전후 독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처리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독일을 분할 점령했었지요. 그렇다면 독일을 분할 점령한 나라 중에 한 국가가 미국인 거 맞네요. 따라서 정답이 3번 되는 겁니다. 선지가 좀 어려웠어요. 4번, 아프리카의 해에 독립하였다?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가 아니니까? 아니고요.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였다. 이집트의 나세르와 관련된 설명이 되겠죠.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랑 관련된 겁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가에서 달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냉전 체제의 전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가. 6.25 전쟁인데, 6.25 전쟁에서는요, 한반도에서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었지요. 1950년에 발발했던 사건입니다. 다음, 소련의 베를린 봉쇄인데요. 소련의 베를린 봉쇄는 미국, 영국, 프랑스, 지금 독일을 분할 점령하고 있는 국가 중에 소련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되겠죠. 그 국가들이 단독으로 화폐 개혁을 단행하자 이에 맞서서 베를린 봉쇄했던 거예요. 1948년부터 1949년에 있었던 사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쿠바 미사일 위기는요, 지금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고 했던 사건인 거죠. 근데 쿠바가 바로 미국 밑에 있으니까 여기에 소련의 미사일 기지를 건설한다는 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미국은 느꼈고, 그래서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쿠바 해상을 봉쇄하는 조치를 단행했었고, 그걸로 미국과 소련이 대립을 했던 것. 그게 바로 쿠바 미사일 위기입니다. 1962년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가에서 달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했습니다. 나, 가, 다가 되겠죠? 그럼 정답은요, 3번. 나가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기역 니은에 들어갈 종교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났다. 드디어 식민지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독립을 하는 건데, 그런데 하지만 종교적 갈등으로 기역을 믿는 사람들 중심의 인도와 니은을 믿는 사람들 중심의 파키스탄으로 나뉘어서 독립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 이후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또 독립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영국이 식민지배를 하기 전에 인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때 인도는 무굴 제국이었었습니다. 자, 인도의 원래 고유한 종교는 무엇이었냐면 힌두교였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중에 이슬람 세력이 들어왔었고, 이 무굴 제국은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결합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중심인 건데, 인도는요, 그 중에서도 기억에 들어갈 건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중심이었던 거고, 힌두교 중심. 다음에 니에는요, 파키스탄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중심이 됐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있으니 이거를 기역, 니은 차례대로 나와 있는 정답 2번 되겠습니다. 그러니 왜 힌두교와 이슬람교냐? 그 직전에 무굴 제국부터 한번 추적해 보시면 그 답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밑줄 친이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어요. 사진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데 사진 자료만 딱 파악하고서도 알면 정말 대단한 거고요. 자료 보겠습니다. 자료는 1955년 연도 되어 있고요. 인도네시아 어디에서? 반둥에서 열린 회의래요. 그래서 이 회의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반둥회의라고도 부르는 거죠.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29개 나라가 참여했고요. 이 회의에서 평화 10원칙이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 다른 말로 반둥회의라고 하는데 제3세계 형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이 되겠죠. 1번입니다. 트루먼 독트린 발표로 이어졌다. 자, 트루먼 독트린이 무엇이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냉전체제의 형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유럽에서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막겠다. 이것과 관련된 것이었었죠. 따라서 틀리고요. 2번, 제3세계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제3세계 형성의 결정적인 것 바로 이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였었습니다. 맞는 설명이죠?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자본주의 진영이나 공산주의 진영이 아닌 또 다른 세계, 비동맹주의를 내세우면서 독자적인 세력을 내세웠던 것. 이게 바로 제3세계가 되겠습니다. 3번, 서독과 동독이 통일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베를린 장벽의 붕괴 등이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 아니고요. 중국의 국공내전 발발의 배경이 되었다. 중국의 국공내전은요, 이미 그 전에 본격화됐었습니다. 따라서 아니고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창설의 원인이 되었다. 자,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냉전 체제의 형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서유럽 지역에 있는 국가들, 특히 자본주의 진영의 국가들의 집단 방위를 위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이것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틀린 것. 지금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 반둥 회의와 관련된 건 제3세계로 연결시켜서 풀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서술형이네요. 자, 가에 들어갈 역사 용어를 쓰고, 역사 용어를 쓰래, 역사 용어. 다음에 가의 발표가 국제사회에 끼친 영향과 미국의 변화를 서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발표했냐 봤더니요, 1969년에 발표한 거래요. 어떤 내용인지 보니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대요. 이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강대국의 핵 위협을 제외한 내란이나 침략에 대하여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협력하여 그에 대처하길 바란다. 그러니까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들 스스로 해라, 이런 얘기 담겨 있고요. 하지만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서 그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지만 직접적, 군사적, 정치적 과잉 개입은 하지 않는다라는 걸 천명한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 아시아의 문제는 아시아인들이 스스로 하도록 하며 미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요. 바로 닉슨 독트린에 대한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가에 들어갈 역사 용어는 닉슨 독트린 되는 거고요. 이 닉슨 독트린의 발표가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쳐고 미국의 변화를 가져왔냐 하면은 바로 냉전의 완화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 이후에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철수한 내용과 연결이 되겠지요. 예시답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요, 닉슨 독트린인 거예요. 닉슨 독트린. 자, 1969년 발표된 닉슨 독트린으로 냉전 체제의 긴장이 완화되는 분위기가 마련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평화공존 분위기 속에서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일도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미국이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닉슨 독트린의 발표 이후 냉전체제 완화와 관련된 부분이 흘러가는 이 내용을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는 중국을 방문한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마오쩌둥의 만남입니다. 1972년에 있었던 사실이긴 한데요. 연도를 빼놓고요. 그러니까 냉전 체제가 완화되는 그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걸 볼 수 있는 거고요. 다음, 나는요, 냉전의 종식을 선언한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입니다. 1989년의 사실인데요. 냉전의 종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에서 나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냉전 체제가 완화되는 움직임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연도로 풀 수도 있지만 제가 좀 더 바라는 바람직한 문제풀이법은 냉전 체제가 완화되는 중에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걸 좀 찾아봤으면 좋겠거든요. 1번 보겠습니다. 독립국가연합이 결성되었다. 독립국가연합이 결성된 거는요, 소련 해체 직전인 거예요. 냉전이 완전히 종식됐다 선언했던 이 더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91년 사실인데 정답 아니고요. 중국과 미국이 국교를 수립했던 것, 닉슨의 중국 방문 이후, 이게 1972년 사실이라면 미국과 중국이 국교를 수립했던 것은요, 1979년 사실입니다. 냉전 체제가 완화되는 중간에 있었던 거 맞아요. 그래서 2번이 동그라미 되겠고요. 알제리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했던 것은
1962년 사실입니다.

이거는 아프리카 독립과 관련된 부분으로 앞에 많이 이야기했던 거고요. 아프리카 해가 1960년, 그 알제리의 독립은 1962년의 사실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세워졌던 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바로 직후가 되겠고요. 네루와 저우한라이가 평화 5원칙을 발표했던 건 1950년대의 사실입니다. 정답은요, 2번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어떤 학생이 지금 캐리커처를 좀 그린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설명하느냐? 저는 중국에 가를 캐리커처로 표현했대요. 근데 이 가라는 인물은 제가 많이 설명했던 건데,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좀 어려운 용어로 흑묘, 백묘론이라고 이야기했던 거. 그거란 걸 말한 내용을 양손의 바구니에요. 흑묘, 검은 고양이, 백묘, 하얀 고양이를 든 걸로 표현한 거죠. 마오쩌둥 사망 후 집권한 그는 중국의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하는 개혁 개방 정책을 펼쳤던 인물이죠. 자, 그렇다면 이 흑묘백묘론 이야기했던 이 사람,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을 도입했던 이 사람 누구냐면요, 바로 덩샤오핑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에 들어갈 인물은 덩샤오핑이고요.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인민공사를 창설하였다. 인민공사 창설은요, 마오쩌둥이 추진했던 대약진운동과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이 대약진운동이 실패하자 마오쩌둥의 정치적 권위가 조금 떨어지게 됐었고, 이걸 회복하고자 문화대혁명을 단행했던 거고요. 그 문화대혁명이 끝난 이후 마오쩌둥의 사후 끝나게 되는데, 그러다 다음에 덩샤오핑이 권한 차지하게 됐던 거죠. 따라서 인민공사 창설은 마오쩌둥에 더 적합한 거게 되겠죠. 정답 아니고요. 2번. 오사운동을 주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사운동은요, 파리 강화회의에서 산둥반도에 대한 이권 등이 일본에 넘어갔다는 소식이 들린 거, 그것과 관련된 부분이었었죠. 1919년에 있었던 겁니다. 특히 베이징의 학생들이 중심됐던 거 기억하시겠죠? 오사운동 아니고요. 선전 등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였다. 이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게 바로 개혁 개방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럼 덩샤오핑 개혁 개방정책 맞네요.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4번. 문화대혁명으로 권력을 강화했다.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 이게 되겠죠? 문화대혁명은 마오쩌둥과 관련됩니다. 아니고요. 5번. 국공내전에서 패한 후 근거지를 타이완으로 옮겼다. 장제스 등에 대한 설명이 될 겁니다. 따라서 정답 아니죠. 덩샤오핑에 대한 걸 고르는 것이었고요. 선전 등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였다. 좀 바꾸면요,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한 거. 이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깃발을 사용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깃발은요, 바로 유럽연합 깃발입니다. 그렇다면 유럽연합이니까요, EU 되겠죠? 그러면은 유럽연합에 대한 설명을 골라보는 겁니다. 기억입니다. 유로화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자, 유럽연합은요, 경제, 그 다음에 남은 정치 부분까지 통합을 추구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단일 통화를 사용하고자 했었는데, 그 단일 통화의 명칭이 바로 유로화였었죠. 따라서 기억은 맞는 설명 되겠네요. 니은입니다. 마스트리흐트 조약으로 창설되었다. 유럽연합 창설의 근거가 되었던 거 바로 마스트리흐트 조약. 맞는 설명이죠? 니은도 동그라미 되겠습니다. 띠긋. 국제 평화를 위해 평화 유지군을 두었다. 평화 유지군을 둔 것과 관련된 것은요, 국제 연합이 되겠지요? 유엔입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공산주의 국가의 군사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자, 자본주의 진영이 있었고 공산주의 진영이 있었습니다. 자본주의 진영의 군사 동맹과 관련된 부분은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있었고, 공산주의 진영 국가의 군사 동맹과 관련된 것은 바르샤바 조약기구였었죠. 따라서 틀린 것이네요. 유럽연합에 대한 설명은 유로화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마스트리흐트 조약으로 창설되었다. 기억. 니은이 정답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밑줄 친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자료는 워싱턴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이 인물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인물은 인종차별에 저항한 워싱턴 행진을 주도했다고 되어 있지요. 사진 자료를 통해서 알수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워싱턴 행진을 주도했던 마틴 루서 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틴 루서킹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1번 보겠습니다. 이집트에서 공화정 수립을 주도하였다. 누구냐? 바로

나세르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틀렸습니다. 나세르는 특히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까지 같이 연결시켜 두시면요,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폴란드에서 자유노조 운동을 이끌었던 인물은요, 바웬사가 되겠습니다. 아니고요. 3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물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 되는 인물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에 맞서서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벌였던 그 인물, 바로 넬슨 만델라가 될 겁니다. 정답 아니고요. 농업의 집단화를 꾀한 대약진 운동을 이끌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약진 운동은요, 바로 마오쩌둥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네, 실패했던 것이죠. 앞선 문제를 봐보면은요, 인민공사 설립도 이 대약진 운동과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답 아니고요. 5번, 미국에서 민권법이 제정되는데 영향 끼친 인물, 바로 마틴 루서킹.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 5번 되겠네요. 이 민권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성별이나 종교, 인종, 이런 것들로 인해서 탄압을 받지 않는,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던 것과 관련된 것이지요. 이 워싱턴 행진 이후에 민권법이 제정되었거든요. 이 민권법의 제정에 영향 준 인물, 마틴 루서킹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밑줄 친 국제사회의 노력에 해당하는 사례를 세 가지 서술하라고 하고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공업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지구 환경은 빠르게 악화하였대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즉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이 되겠죠. 근데 이런 노력은 20세기 후반부터 본격화되었고, 그린피스나 세계자연기금 등 민간단체의 활동도 활발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환경 파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표적인 사례로 알아봤던 부분이 바로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부분이었었고요.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좀 억제하고자 했었어요. 이 온실가스를 억제하고자 했었던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우리가 언급했던 부분들이 1992년에 있었던 리우 선언이라든지 그 뒤에 있었던 교토 의정서, 최근과 관련된 부분은요,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 모두에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했었던 파리 협정 등이 있었죠.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언급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시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사회는 환경 파괴를 막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뭘 발표했대요? 리우 선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가 되겠네요. 두 번째, 또한 1997년에는 교토 의정서를 통해서 선진국에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정했던 겁니다. 그건 선진국에만 줬던 거예요. 그런데 2015년에는 파리 협정을 통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정해서 부여했던 부분들인 거죠. 자, 그렇다면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 리우 선언, 다음에 교토 의정서, 파리 협정 이세 가지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여기에 해당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면서 작성하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국제사회 노력,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요, 이세 사건이 모두 다 언급되기도 하고요.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도 단골 주제인 만큼 꼭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조약을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어요. 이 조약이 무엇이냐? 핵무기 보유국은 제3국가에, 또 다른 나라한테 핵무기 기술을 양도, 넘겨주지 않고 비보유국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라고 하는데요, 사찰을 받는다는 내용의 조약이라고 합니다. 자, 핵무기를 더 이상 늘리지 않기 위함인 거죠. 핵확산 금지 조약이 되겠습니다. NPT라고도 부르지요. 핵확산 금지 조약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핵확산 금지 조약과 관련돼서 어떤 주제를 탐구할 수 있느냐? 왜 핵무기를 확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핵무기로 인해서 인류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으니 그런 걸안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1번 보겠습니다. 생물종 감소의 방지. 이건 환경 문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따라 정답 아니고요. 2번. 탈권위주의 운동의 확산. 이 탈권위주의 운동이다라고 이야기하면 프랑스에서 특히 6·8 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겨물부에서 봤을 때 가능한 내용이 되겠죠. 3번. 국가 간 자유무역의 확장.
이 국가 간 자유무역의 확장 같은 경우에는 FTA가

가장 대표적인 자료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역시 정답 아니고요. 4번. 전 세계 이주민 문제에 대한 대응? 핵무기 보유국과 이주민 관련 없는 겁니다.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서 이주민이 증가하는 내용들, 다문화사회 형성이라든지 문화갈등, 이런 주제들을 살펴봤었지요. 정답 아니겠고요. 대량살상무기 문제. 대량살상무기라고 하는 거는요, 그 무기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이야기하는데, 핵무기가 바로 그렇잖아요. 그럼 핵무기가 너무 많으면 문제가 발생하니, 이런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핵무기를 줄이기 위한 핵확산 금지 조약이 사례가 될수 있겠죠. 정답은요, 5번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세계화의 의미를 쓰고, 세계화에 대한 반대 시위가 일어난 이유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세계화 반대 시위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99%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무엇이냐면, 전 세계 1%의 사람들에게 부가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즉, 세계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제적 이득 등이 있을 텐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게 아니라 특정인에게 몰린다는 거죠. 그만큼 빈부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안들을 이야기해 보는 거죠. 예시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면서 세계가 단일 체계로 묶인데, 이걸 세계화 의미 얘기됐고요. 이런 세계화로 인해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1%의 사람들이 대다수의 이제 부를 갖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국가 간으로는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게 기술을 이전해 준다든가, 혹은 자금을 대여해 주거나 무상 공유해 준 등의 여러 가지 원조 등이 좀 필요하겠죠. 그런 노력이 서술되는 걸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3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자, 국가 간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교역에서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완화, 제거하는 경제통합협정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앞서 계속 봤었던 내용이니까 정답 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고난도 실력 향상 문제입니다. 자, 가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는데요. 탐구활동 보고서래요. 처칠의 연설 내용이 자료로 제시되어 있고, 그걸 조사하는 건데, 처칠에서 어떤 내용이냐? 발트의 슈체친부터 아드리아해의 트리에스테까지 하나의 철의 장막이 유럽 대륙을 가로질러 내려졌습니다. 이 철의 장막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좀 유명한 용어이고요. 이 철의 장막이 무엇이냐? 소련의 제가 소련의 영향권이라고 부르는 지역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두가 다양한 형태로 소련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모스크바에서 내려오는 고도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철의 장막이라고 하는 건 유럽이 있다고 치면요, 장막이 있어서 공산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이 나뉘고 있다는 거죠. 냉전 체제를 상징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즉, 공산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 나와 있는 냉전 체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 그럼 탐구 주제에 들어갈 건이 처칠의 연설이 나와 있으면 당연히 냉전 체제와 뭔가 관련된 게 나와야 되겠죠? 1번, 여성 운동의 전개? 아니에요. 여권 신장 관련된 내용들이 언급돼야 될 겁니다. 2번, 냉전 체제의 형성. 그렇죠. 처칠의 연설. 철의 장막을 봤다면 이게 자연스럽게 냉전 체제로 연결돼야 되겠죠. 난민의 발생과 관련된 부분은 국제 분쟁 등과 관련될 거고요. 신자유주의의 확산은요, 1970년대에 있었던 두 차례 석유파동, 그게 영향을 주었던 부분인 거고, 정부의 개입을 최대한 줄이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었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증가는요, 세계화로 인한 영향이었던 거죠. 현재 이 자료는요, 냉전 체제 형성과 관련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했는데요. 미국, 영국, 프랑스가 일방적인 화폐 개혁을 단행하며 점령 지역의 통합을 꾀하자 소련이 베를린 지역을 봉쇄했던 겁니다. 1948년에서 1949년에 이 베를린 봉쇄를 단행했었지요. 나는요, 소련이 동유럽 국가에 대한 불간섭을 선언한 후 독일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건 1989년의 사실이고요. 이듬해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독일이 통일되었다고 합니다. 독일 통일은요, 1990년에 있었던 사실이네요. 이 가나 시기 사이에 뭔 일이 있었느냐? 냉전 체제의 형성과 관련된 부분. 전개랑 또 연결되겠죠? 나는 냉전의

0: 해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럼 냉전의 완화나 전개 다른 내용이 될 텐데, 1번 기억, 유럽연합이 출범하였다. 유럽연합의 출범은요, 독일의 통일 이후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쿠바 미사일 위기가 발생한 건 1962년이거든요.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거, 내용 맞네요. 동그라미 되겠고요. 제1차 비동맹 회의가 개최되었던 건 1961년입니다. 따라서 역시 정답 되겠고요. 리우 선언이 발표되었던 건 92년의 사실이었죠. 따라서 틀린 것이네요. 따라서 가와 나시기에 있었던 사실은요. 니은 디귿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이렇게요. 7단원 마무리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어본 문제가 이 뉴런 역사일 개념체계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저와 함께 이렇게 강의를 보면서 어떤 내용을 배우셨는지 잘 기억하시나요? 지금까지 쭉 배웠던 68강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한번 듣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특히 정기고사 전에는 자신이 복습할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서 골라서 들으면서 복습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겁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어떤 걸 수강 후기로 복습해야 될지 제가 정리해 드려야 되겠죠? 오늘은 앞서 다른 강의에서 안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계화의 전개 양상인데요. 이게 세계화가 어떻게 전개되었던 그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들을 빼놓지 말고 한번 하나씩 사례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EBS 중학 뉴런 역사일 개념책 강의였었고요. 이 강의가 여러분들이 좀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역사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Bio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 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 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 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EBS English.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우리 또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단원은요, 여러분 좀 주변을 보실래요?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많은 물질들, 물체들이 있거든요. 도대체 이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한 번쯤이라도 해봤다면 오늘의 공부 안에서 그 답안들을 조금 찾아내실 수가 있거든요. 바로 원소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 이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같이 한번 공부하고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공부 안으로 들어갈 건데 우리는요, 질문 하나를 확인하면서 공부를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앞에서도 방금 제가 얘기했었는데 우리 주변에 많은 물질들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많은 종류를 과학자들은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노력들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의 저의 질문입니다. 도대체 이 주기율표 무엇을 알수 있는 표일까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표거든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공부했던 순물질과 혼합물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볼 건데요. 요거는 선생님이 정리한 걸로 우리 교재에는 없습니다.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일단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순물질,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입니다. 근데 이 순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혼원소 물질 한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거 그냥 원소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국에는 결합해서 한 종류의 물질이 되면 우리는 그걸 화합물, 이런 화합물 역시 순물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먼저 내가 이 물질의 분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있는가, 요거 한번 천천히 다져주시면서 바로 오늘 공부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는 원소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뭘까? 그래서 아주 오래전으로 우리가 되돌아가 보면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모든 물질은 물로 구성되어 있어. 여러분, 들어보면 어때요? 모든 물질이 어떻게 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아주 예전이거든요. 그때는, 아, 모든 물질이 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더 시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는, 아, 모든 물질은 물, 불, 흙, 공기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돼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들으면 우리는 좀, 아, 그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즉 하고 싶은 얘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으로 물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 성분이다라고 우리는 믿어왔다는 거죠. 거기에 바로 라부아지에라고 하는 과학자가요. 정말 물이 기본 성분이야?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 과학에서는요. 그럼 실험으로 이 내용 증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원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원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원소가 뭔지 봤더니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아야 된대요. 아, 원소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그냥 여러분 생각할 때는 종류의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원소 이렇게 얘기하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아, 인류는 물이라고 하는 게 원소로 생각되어져 왔구나. 그래서 라부아지에가 물을 실제로 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예측을 먼저 합시다. 물이 만약에 분해가 안 돼요. 분해가 안 되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라고 하면, 아, 물은 원소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실험했는데 물이 분해가 돼요. 그러면, 얘는 분해가 되네. 물은 원소가 아니야. 이렇게 결정을 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실험 내용 한번 볼게요. 물을요, 뜨겁게 달군 주철관에 통과를 시킵니다. 근데 그리고 봤더니 주철관의 철이요, 산소와 결합해서 녹슬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여러분, 좀 이상해야 돼요. 내가 넣어준 거는 물인데, 여기 지금 산소와 결합해서 녹슬었어? 산소 어디서 왔지? 라는 생각인 거죠. 그리고 나서 쭉 해서 마지막에 뭘 얻었는지 봤더니 수소기체라고 하는 것을 얻었대요. 우리 물 넣어줬는데, 아,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물이라고 하는 게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됐네? 그러면 우리 실험 보기 전에 무슨 얘기했죠? 아, 얘가 분해되지 않아야 원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만약에 분해가 된다면 물은 원소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실험 보니까 물이 수소와 산소라고 하는 성분 원소로 분해가 됐다고요. 아, 그러면 물은 원소가 아님을 실험으로 증명했던 것이구나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원소의 개념을 정확하게 짚어주시면 되는 거죠. 아, 원소는 원소라고 한다면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이구나라고 여러분들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원소 기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원소 기호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원소를 간단한 기호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언어가 달라요. 그래도 이 원소라고 하는 거잘 소통하기 위해서 약속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 원소 기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베르셀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한 방법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실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 규칙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수소라고 하는 겁니다. 수소라고 하는 거 보면 하이드로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맨 앞에 있는 글자 있죠. 그거를 대문자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이렇게 대문자 H라고 적혀져 있으면 이거 수소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원자번호 이제 2번에 보면, 여기에 보면 헬륨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요것도 그럼 같은 규칙으로 가져와 보면 요 헬륨에서 가장 앞글자를 요렇게 라지H로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라지H 요렇게 썼을 때 이게 수소가 수소를 얘기하는 건지 헬륨을 얘기하는 건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겹치게 될 때는 그 어원의 중간 글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소문자로 가지고 옵니다. 라고 하는 규칙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헬륨의 경우 두 번째 알파벳을 가져오다 보니까 어원에 항상 두 번째 알파벳을 소문자로 가지고 오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항상 두 번째는 아니고요. 그 어원의 중간에 있는 글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러면 그 선택은 제가 하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선택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다 선택이 되어 있어서 이거 우리 기호, 약속이잖아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그 원소 기호를 여러분들은 기억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건 교재에는 없지만 가지고 온 표인데요. 보시면, 이게 수소의 원소 기호구나. 여기 지금 헬륨, 그리고 리튬, 베릴륨, 붕소, 여기에 보면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이라고 하는 거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또 여기에 보면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여러분들이 이 원소 기호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잘 기억해서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서 규칙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원에서 맨 앞글자를 바로 대문자로 가지고 오는데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원의 중간 글자를 소문자로 가지고 옵니다라고 해서 약속이니까요. 여러분도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원소 기호 좀 정리를 해두신 다음에 자주자주 들여다보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물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분해되더라. 그러니까 원소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순수한 물질, 바로 화합물이었다라고 답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러한 화합물들은요, 우리가 화학적인 방법으로 각 성분 물질로 분해가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동일한 실험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걸 우리는 같은 방법으로 해석하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교재의 각 부분에 있는 동일한 실험인데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걸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일단 볼게요, 여기. 지금 물이에요. 물에다가 전류를 흘려줄 거구나. 이건 동일해요. 지금 여기에도 물인데요. 물에다가 전류 흘려줄 거구나. 동일해요. 근데 순수한 물에는 여러분, 전류가 사실 잘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려면 특정한 물질을 좀 녹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황산나트륨, 요 실험에서도 황산나트륨을 녹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순수한 물에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서 황산나트륨을 조금 녹여줌으로써 이 환경 자체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준 것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우리가 물을 주철관에 이렇게 따랐을 때도 나타나는 그 화학 반응이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수소 기체 그리고 산소 기체로 분해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소가 아니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산소와 수소라고 하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순물질, 바로 화합물이었습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죠. 실험의 디테일 조금 더 보시면 여기에 수소 기체라고 하는 게 산소 기체보다 훨씬 더 많은 양 포집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서 여기에서요, 기체 A가 있고 기체 B가 있잖아요. 그럼 더 많은 양 포집되어 있는 기체
A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수소기체였을 것이고 기체 B에 해당하는 것이 산소기체였을 것이다. 이렇게 찾아주실 수도 있는 거고요. 전류를 흘려주게 된다면요. 수소기체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극에서 산소기체의 경우에는 플러스 극에서 이렇게 각각의 산소가 포집됩니다.

극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화합물 관련해서 이두 개의 실험, 겉으로 보기엔 다른 실험 같지만 결국에 동일한 실험을 묻고 있는 거니까요. 그 실험의 내용까지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러한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우리가 언어가 달라도 서로 잘 소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화학식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화학식은요, 원소와 화합물을 원소 기호와 숫자를 사용해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수소. 앞에서 우리 물이라고 하는 게 산소와 수소로 분해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수소 기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이 수소 기체라고 하는 것은 수소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하는 원소는 수소인데 수소라고 하는 원자 두 개가 만나서 지금 수소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거. 여기서 일단 여러 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 수소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원소 기호와 숫자로 지금 이 물질을 표현하고 있구나. 화학식을 눈에 담아두시면 되겠죠. 여기 지금 산소도요, 산소라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산소 원자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탄소의 경우에도 탄소로, 나트륨의 경우에도 나트륨으로. 아, 이렇게 원소를 우리가 화학식으로 나타낼 수 있구나. 자, 그럼 이번에는 화합물 보도록 할게요.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한 종류의 물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물의 경우에는 수소와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때 지금 H2O라고 하는 아, 이거 그냥 물의 이름이구나. 여러분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그다음 염화나트륨, 나트륨과 염소로 구성되어 있는 염화나트륨 이것도 얘의 이름이구나. 그 다음에요. 염화수소, 수소와 염소로 이루어져 있는 염화수소. 그 다음, 암모니아는요. 질소 하나에 수소 세 개로 되어 있는 NH3라고 하는 이들의 화학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던 원소 기호와 숫자를 이용해서 그 원소와 화합물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서 이 중에서 일부는 분자로 존재하거든요. 분자의 경우에는 분자식이라고 하는 용어로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지금 제가 어떤 용어를 썼냐면, 아, 수소의 경우 구성하고 있는 원소 수소였고요. 수소 분자는 수소 원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도대체 원소, 원자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 부분부터 한번 우리는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제가요. 어떤 마트에 갔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살 거거든요. 사과 하나를 샀고요. 그 다음에 귤두 개를 샀습니다. 그 다음에 수박 한통 샀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저는요, 몇 종류의 과일을 샀습니까? 사과 샀고, 귤 샀고, 그 다음 수박 샀어요. 그러니까 나는 세 종류 산 거예요. 맞죠? 이런 종류의 개념이 여러분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질문을 바꿔서 하나하나 낱낱개로 저 과일 몇개 샀어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 하나 샀어요? 귤두개 샀어요? 수박 하나 샀어요? 그럼 저는 네개산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하나 입자의 개념이 바로 원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입자가 바로 원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원자를 조금 더 자세히 그 안에 더 작은 어떤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원자는요, 원자 대부분은 빈 공간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 질량이 대단히 큰, 이 원자 전체의 질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 주변을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운동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자는요, 너무너무너무 가벼워서 원자 질량에 거의 기여하는 바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원자 대부분의 질량을 바로 이 원자핵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원자핵을요, 다시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확대해 보면 실제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가 있고요.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가 있더라. 아, 그러니까 다시 작은 입자부터 얘기하면 원자는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핵이 그 중심에 있고, 그러면서 원자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고, 그 주변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 자, 그럼 여기 보면 지금 원자의 기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었던 것은 양성자 때문인 거죠. 양성자가 지금 두 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량을 한번 적어보면 플러스 2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전자는 여러분 하나당 1-1의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두개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2의 전하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러면 두개 더해보니까 0이 되네요. 아, 원자 수준에서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띠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원자의 가장 큰 특징으로 원자는요,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원자를 우리가 잘 구별하고 어떤 종류인지 말해주기 위해서 우리 원자 번호를 부여할 건데 이 원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러면 가지고 있는 양성자 몇 개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나 양성자 하나야. 그러면 오케이, 너가 1번이야. 너 양성자 두 개야? 네가 2번이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수에 따라서 바로 결국 원자에 붙인 번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두 가지 여러분 연결하실 수 있죠. 아, 그러면 원자의 양성자 수에 따라서 원자 번호가 결정되니까 양성자 수와 원자 번호는 같을 거예요. 근데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원자라고 한다면 원자 번호와 양성자 수, 전자 수는 같을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원자의 특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원자마다, 아, 너 양성자 수몇 개야? 해가지고 번호를 쭉 매겼죠. 그렇게 번호를 이용해가지고요. 바로 우리가, 각각의 원자들을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리튬, 질소, 산소, 나트륨 나와 있는 거죠. 아, 여기 보니까 양성자 수 3개인 거예요. 너 그럼 원자 번호 3번이야. 당연히 전자 3개 가지고 있겠지. 여기도요. 지금 양성자 수세 보니까요. 7개예요. 아, 원자 번호 7번에 질소구나. 전자 7개 가지고 있구나.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산소도요. 지금 양성자 수세 보니까 8개예요. 전자 8개 가지면서 전기적으로 중성이겠구나. 나트륨이요. 세 보니까 지금 양성자 수 11개예요. 전자도 11개가 되면서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양성자 수에 따라서 아, 리튬 3번이구나. 질소 7번이구나, 산소 8번이구나, 나트륨 11번이구나, 원자 번호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러한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런 원자 번호 순으로 이러한 원소들을 배열한 표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바로 주기율 표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소라고 하는 게약 118종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고, 이들이요, 비슷한 화학 성질이 잘 드러나도록 만든 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원소의 종류, 원소의 성질을 우리가 다 암기하고 있을 순 없으니까, 아, 이 표를 보면 대략 이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얘는 이러이러한 성질을 가질 거야. 그런 정보들을 가득 담고 있는 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표니까요. 여러분, 우리 표면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가로가 의미하는 게 뭐냐? 표니까 세로가 의미하는 게 뭐냐? 각각을 무엇이라고 불러줄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기율표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부터 주기율표의 가로줄이를 우리가 주기라고 불러줄 겁니다. 그럼 몇 주기까지가 있느냐?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 아,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구나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 이게 가로줄의 의미구나. 그럼 이번에는 세로도 한번 볼게요. 세로는 주기율표의 세로줄 이름을 우리가 족이라고 불러줄 건데 여러분 흔히 가족 생각하면 돼요. 가족들은 어떠냐면 대체로 성격이 비슷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원소들 중에 이런 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애들이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해서 만든 표가 주기율표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러면 1족부터 18족까지 위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렇게 많은 원소를 그럼 내가 다 공부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가 1족, 2족
그리고요, 3족부터 쭉 가서 12족까지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13족으로 넘어와서 14, 15, 16, 17, 18족까지

까지 공부하게 되는데, 그럼 이것 빼고 나머진 다 하느냐? 그렇지도 않고요. 우리 앞에서 봤던 미니 주기율표처럼 1번부터 20번까지의 원소들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눈에 익혀두면서 그 원소 기호, 더 중요한 건 순서대로 그냥 막 암기하는 게 아니라 주기율표니까요.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몇 주기, 몇쪽 원소냐? 이런 것들을 눈에 여러분들이 잘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거, 요 그림에서는 요렇게 그냥 그림의 형태로 여기에 원자 번호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원소 기호에서요, 실제로 원자 번호를 쓰는 곳은 원소 기호의 왼쪽 아래에다가 요렇게 쓴다라고 여러분들 먼저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표현하는 방법이랑 실제로 우리가 과학에서 원소 기호에서 표현하는 위치를 잘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가 주기율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어떤 정보 가지고 올수 있느냐? 일단 원소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면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있거든요. 아, 그래서 주기율표 상에서 대체로 왼쪽에 위치한 원소들은 우리가 금속 원소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주기율표 상에서 왼 오른쪽에 주로 위치한 원소들은 비금속 원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느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 되냐면 바로 여기예요. 1주기 1쪽 원소 수소거든요. 수소, 우리 방금 주기율표에서 왼쪽에 위치하면 금속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수소의 경우에는요, 금속이 아닌 비금속인데 왼쪽에 위치하고 있다 해서 예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같은 세로줄에 온다면 얘네 화학적 성질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1쪽에서 수소를 제외하고, 수소 예외였으니까, 수소 제외하고, 리튬, 나트륨, 칼륨, 얘네들이, 아,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도 물론 그럴 거지만 쭉 넘어오셔서 마지막 18쪽에 보면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애들 있죠. 얘네들도 같은 세로줄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대체로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동족 원소, 같은 족에 위치한 원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데, 그래서 우리 수소를 제외한 1족 원소, 리튬, 나트륨, 칼륨 한번 보자고요.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물과 반응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어떤 기체가 발생하는데 그 기체에다가 상륙불을 갖춰다 댔더니 퍽 하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걸 토대로 아, 여기에 수소 기체 발생했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리튬을 가지고 실험을 해도 혹은 나트륨 가지고 실험해도 아니면 칼륨 가지고 실험해도 동일한 기체가 발생되더라는 거예요. 아, 정말 같은 족에 위치한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또한 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봤던 18족 원소들이거든요. 그러면 헬륨, 네온, 아르곤 이거 있었잖아요. 얘네들은요, 어떤 애들이냐면 이 원소들의 워너비 같은 원소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교실에서도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굉장히 평온한 상태, 평정심을 잘 갖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선생님도 학생들 그런 친구 보면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늘 아주 흔들림 없이 시험을 잘 보던 그 친구를 보면 항상 부러웠던 적이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원소들이요. 원소들 중에서도 대단히 안정한 원소들이 있습니다. 그 원소들 바로 18족에 위치한 원소들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서 얘네들은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원소들과 반응을 거의 하지 않고 실온에서 대체로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동족 원소, 18족에 위치한 원소들이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 공부할 때요. 지금은 아주 간단한 예시로 수소를 제외한 1족 원소, 18족 원소를 예시로 들면서 아, 정말 같은 족에 위치한 원소들을 보니 이들의 화학적 성질이 유사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다른 족도 역시나 같은 세로줄에 위치한다면 아, 화학적 성질이 동일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 공부할 때는요, 그냥 어느 위치인지 상관없이 번호대로 그냥 원소 기호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원소가 몇 주기에 몇쪽 원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그 위치를 알면

0: 전체를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제가 한분한분 보고 반드시 꼼꼼하게 여러분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파리 5학년 친구들, 여러분의 단원평가 만점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든든한 지인쌤이에요. 자, 우리 사회 2단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지리탐구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했나요? 열심히 공부했다면 퀴즈의 정답도 잘 맞출 수 있었겠죠. 자, 지난 시간에 퀴즈였어요. 우리나라는 계절에 관계없이 1년 내내 강수량이 일정하게 나타난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는데요. 정답은? 그렇죠. 정답은 X였습니다. 왜? 그렇죠. 아주 쉬웠죠? 우리나라 전체 강수량의 50% 이상이 우리나라의 여름 계절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했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 부분은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자, 오늘의 공부할 내용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은 두 번째 소단원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원평가 1회, 2회 문제 모두 풀어보고 마지막 수행평가까지 같이 연습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재미있게 사회 공부해보자고요. 네, 우리 친구들 교재에 121쪽이고요. 1번 문제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미리 문제 잘 풀고 왔죠? 잘했어요. 1번 문제,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어요. 인구라고 하면 어떤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죠. 그런데 인구 분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어떻게 퍼져서 살고 있는지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1번, 일정한 지역의 기온을 말한다? 아니죠.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2번, 자연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닙니다. 우리는 자연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산인지 평야인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의 수가 굉장히 달라지겠죠. 3번, 도시와 촌락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아니에요. 달라집니다. 4번, 우리나라 전 국토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나라는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정리했어요. 5번, 산업, 일자리, 교통, 상황 등에 따라 변화한다. 그렇죠. 어떤 지역에 산업이 발달되었다, 혹은 일자리가 늘어났다, 혹은 줄어들었다, 이런 것에 따라서 사는 사람의 수가 굉장히 많이 변화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2번, 다음 지도를 보고 알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 특징을 쓰세요 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인구 분포를 나타낸 지도거든요. 여기 범례를 확인해 보면 색깔을 통해서 어떤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유난히 색이 진한 곳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거거든요. 눈에 띄죠? 여기 수도권, 그리고 그 외의 일부 대도시들의 유난히 많이 인구가 모여 살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인구 분포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교통이 편리하고 산업이 발달한 어디? 대도시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그런데 이 앞에 교통이 편리하다, 그리고 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또는 뭐 일자리가 많다, 이러한 부분을 같이 담아서 작성했다면 만점짜리 정답이 될수 있겠죠. 또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어디에? 수도권에 모여 산다. 유난히 색이 더 많이 진한 바로 이곳. 경기, 서울, 인천을 포함한 이곳이 바로 수도권이 되는 거예요. 3번 볼게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인구 밀도가 낮다라는 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의 수가 적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곳의 특징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빈집이 많다. 그렇죠. 집은 잘 지어 두었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이 적으니까 빈집이 늘어난다. 맞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일자리가 많다. 아니죠. 오히려 도시에 일자리가 많습니다. 이렇게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은 오히려 일자리가 적다는 특징이 있어요. 3번에 교통이 혼잡하다. 교통이 혼잡하다라는 뜻은 항상 도로가 차로 꽉 막혀 있다라는 건데 사람의 수가 적은 곳은 그렇지 않겠죠. 4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아니고요. 5번에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라고 했는데, 청장년층들은요, 일자리를 찾아서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로 떠나요. 따라서 이곳에는 오히려 고령층의 인구 비율이 높다라고 해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우리나라 인구 분포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이번엔 찾아볼게요. 중요한 문제네요. 1번, 교통이 편리한 곳에 많이 산다. 당연한 말이죠. 교통이 편리하다는 것은 내가 어디로든 이동이 편리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겠죠. 2번, 수도권 인구 밀도가 증가하고 있다. 맞아요.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의 인구 밀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는 거죠? 3번에 지방의 노년층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맞아요. 지방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거든요. 노년층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4번,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살고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5번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늘고 있다. 틀렸어요.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했죠. 알맞지 않은 것은 5번. 자, 5번. 우리나라의 수도권과 대도시의 인구가 밀집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알맞은 거. 수도권과 대도시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농업이 발달하였다. 아니죠. 2번, 환경이 비교적 깨끗해졌다. 아닙니다. 오히려 환경이 오염되고 있죠. 3번, 버려지는 주택들이 늘어났다. 아닙니다. 오히려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해요. 4번, 교통 혼잡 문제가 심화되었다. 맞아요. 교통이 혼잡하다. 항상 도로에 차들로 가득하다라는 거죠. 5번, 촌락에 비해 도시의 일자리가 부족해졌다? 아닙니다. 도시는 오히려 산업이 계속해서 발달하고, 회사가 계속해서 들어서고, 공장도 들어서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아진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정답은 4번. 6번, 다음 자료를 보고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면 그래프가, 막대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파란색은 총 인구고, 빨간색은 그 중에 도시의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낸 거죠. 1960년대에는요, 전체 인구 중에 요만큼이 도시 인구였는데, 쭉쭉쭉 시간이 흐름에 따라 2020년에 들어서서 전체 인구 이만큼 중에서 이만큼이 도시의 인구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도시에 사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되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여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7번. 다음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면서 교통이 편리하고 일자리

포함하는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였습니다. 라고 했죠. 자, 무엇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일자리가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바로 산업화입니다. 자, 우리가 인구 분포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바로 이 산업화예요. 산업의 구조가 예전에는 이 농업만 중심이 되었었는데 2차, 3차로 그 구조가 복잡하게 변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회사가 들어서고 공장이 세워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산업화라고 이야기해요.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도시로 인구가 많이 모여들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3번. 8번. 다음 자료를 보고 알 수 있는 수도권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 보면 꺾은선 그래프가 나와 있거든요. 파란색은 비수도권의 인구수고 여기 보라색, 분홍색 부분은 수도권의 인구수예요. 그런데 비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의 곳들이에요. 그렇죠?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고요. 자, 수도권의 인구를 봤더니 아주 급격하게 증가해서 이제는 비수도권의 인구를 추월했어요. 따라서 이 꺾은선 그래프가 나타내는 것은 수도권에 너무 많은 인구가 지금 집중되어 있다, 몰려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로 인해서 알 수 있는 수도권의 문제점 한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1번, 주택이 부족합니다. 맞아요. 살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주택이 부족하죠. 그에 따라서 이번에 집값이 상승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교통이 항상 꽉 막혀 있어요. 혼잡하다. 맞죠? 4번, 청년 일손 부족 문제? 아니에요. 오히려 일하고 싶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4번 땡 틀렸죠? 5번에 생활 쓰레기 처리 문제. 사람이 많으니까 그만큼 쓰레기도 늘어난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자, 9번 볼게요. 다음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골라 쓰시오라고 했어요. 도시와 촌락 간의 인구 분포에 이것이 심해지면 국토가 고르게 발전할 수 없고 지역 간 갈등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고르게 발전하지 못한다 라는 것은 바로 불균형이라는 낱말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균형이다 라고 하면 굉장히 고르게 잘 균형을 이루고 발전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도시에는 인구가 너무 많고 촌락에는 인구가 너무 적어서 그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맞은 것은 불균형이 되겠죠. 다음 문제 10번.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문제점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세요라고 했어요. 자, 이번에는 인구가 밀집하는 지역이 아니라 감소하는, 인구가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지역의 문제점 알맞은 거 두 개 골라볼게요. 1번. 일손이 부족하다.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맞죠? 인구가 계속해서 빠져나가니까 일손이 부족합니다. 1번. 2번. 교통이 혼잡해요. 아니죠. 이것은 인구가 계속해서 모여드는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문제점이죠. 3번. 환경이 오염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는 사람의 수가 늘어날수록 그만큼 환경은 오염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문제는 아니다. 4번. 집값이 상승해요. 자, 집값이 상승하려면 있는 집의 수보다 그 집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야 돼요. 그런데 인구가 감소하는 곳은 그렇지 않겠죠. 5번에 교육시설이 부족합니다. 자, 이렇게 인구가 계속해서 빠져나가면 편의시설이 줄어들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더 빠져나가니까 있던 편의시설마저 더 줄어들어서 이렇게 교육시설 뿐만 아니라 뭐 의료시설, 문화시설 모두 다 부족해집니다. 맞아요. 따라서 정답은 1번과 5번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11번,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의 사례를 한 가지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정부는 인구가 밀집하는 지역과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구가 밀집하고 감소하는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많이 모여 사는 곳에 있는 이 인구를 조금이나마 더 분산시켜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노력들이 있는데요.

이 수도권 주변에 조금 더 쾌적하게 사람들이 살수 있는 어떤 아파트도 짓고 주거 환경을 개선을 해서 사람들이 이 신도시에 모여 살수 있도록 신도시를 계속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연구기관을 도시 수도권이 아니라 그 외에 있는 지방으로 보내서 조금 더 사람들이 분산되어서 살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신도시나 혁신도시를 건설한다. 신도시는 아까 선생님이 말한 그 수도권 주변에 주거 환경을 개선한 그런 곳이 되겠고요. 혁신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 뒤에 있는 설명 중에서 공공기관이나 연구소 등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만든 새로운 도시를 뜻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의 의미를 잘 담아서 우리 친구들도 정답을 작성해 보도록 하세요. 12번. 다음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정확한 이 지역의 명칭을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거든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정부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행정기관을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라고 했어요. 균형 발전은 조금이나마 이 인구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서 조금은 더 고르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을 균형 발전이라고 해요. 행정기관은 우리나라의 나란 일을 하는 기관이에요. 공무원들이 주로 이곳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행정기관을 이 지역으로 옮겨서 그곳에 조금 더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바로, 그렇죠. 세종특별자치시라고 해요. 이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특별히 암기를 해 두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세종특별자치시 이름을 쓰라는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꼭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우리 그 뒤에 단원평가 2회 문제 바로 이어서 풀어 보도록 할게요. 1번. 다음 빈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설명을 읽어보면 일정한 면적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를 이것이라고 합니다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는 우리 친구들의 아주 기본적인 암기를 묻는 거거든요. 이 낱말의 정의가 바로 일정한 면적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예요. 네 글자로 인구, 그렇죠. 밀도라고 이야기하죠. 인구 밀도, 인구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2번. 다음 지도를 통해 알수 있는 1960년대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1960년대라는 것은요, 아직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는 거예요. 조금은 더 농업 중심의 사회다라는 거죠. 따라서 인구 분포는 이렇게 나타나고, 우리나라 지형도, 즉, 초록색 부분은 평야하고, 갈색 부분은 산이다. 이런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되겠죠. 자, 1번부터 살펴볼게요. 북동쪽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자, 이렇게 인구 분포도를 대각선으로 나누어서 위쪽이 북동쪽이 되겠죠. 인구가 집중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이곳은 산이 많아서 인구가 오히려 적고 반대쪽, 남서쪽 평야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죠. 땡. 2번. 대부분의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었다. 자, 이것은 1960년대 이후에 대한 설명이에요. 3번, 평야보다 산지 지역의 인구가 더 많았다? 아니죠, 반대겠죠. 4번, 농촌보다 대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것 또한 산업화가 이루어진 후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5번, 자연 환경이 인구 분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게 바로 두 자료가 설명하는 바입니다. 여기 이렇게 북동쪽에는 산이 많아서 북동쪽에는 인구수가 적고요. 반대쪽, 남서쪽에는 평야가 많아서 인구가 많습니다. 즉,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뜻하겠죠. 정답은 5번. 3번.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산다라는 거죠. 알맞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1번, 고층 빌딩이 발달하였다. 맞죠. 좁은 면

면적에 사람들이 더 많이 살수 있도록 건물을 계속해서 높게 지어요. 고층 빌딩이 발달하였다. 2번, 학교나 사무실이 많지 않다? 아니죠. 굉장히 많습니다. 3번,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발달하였다. 이 말을 우리가 교통이 편리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4번에 많은 사람이 살수 있도록 주택이 몰려있다. 이것도 맞고요. 5번에 산지보다 평야에 인구가 밀집된 경우가 더 많다. 그렇죠. 이건 과거에서부터 평야에서는 농사를 짓기 쉽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에는 또 건물을 짓기도 쉽기 때문에 인구가 밀집된 경우가 더 많다. 맞습니다. 알맞지 않은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죠. 4번. 196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급속하게 도시로 이동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아까도 설명했던 부분이거든요. 인구가 급속하게 도시로 이동했다라고 하면 떠올려야 되는 키워드? 그렇죠. 바로 산업화죠. 산업화가 이루어진 후에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가 갑자기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도시를 찾아서 떠났습니다. 자, 그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에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게 바로 정답이죠. 회사가 세워졌다, 공장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그곳에 일자리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자리가 많은 도시로 떠났죠. 맞습니다. 2번, 건강하게 산다, 깨끗한 환경에 산다, 농사지을 땅을 찾는다. 정신적인 피로를 푼다. 모두 다 알맞지 않은 설명이고, 일자리를 찾는다. 또는 뭐 산업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게 바로 정답이 될수 있는 거예요. 자, 5번 봅시다.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쓰세요. 수도권이나 일부 대도시에는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노년층 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렇죠. 쉽게 생각해봐도 이 청장년층들이 수도권으로 계속해서 이동하기 때문이에요. 청장년층들이 일자리, 그리고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을 찾아서 대도시 또는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일자리를 찾는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6번. 인구 피라미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 나타난 이 그림이 바로 인구 피라미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막대의 길이를 통해서 해당 연령의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혹은 적은지를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자, 1번에 가로축은 나이를 나타낸다. 가로축이 아니라 세로축이 나이를 나타내죠. 2번, 지역별 인구 분포를 알수 있다. 이것은 오히려 인구 분포도, 그 지도 있죠. 색깔로 표시된 지도를 통해서 알수 있죠. 3번, 세로축은 남녀 인구 비율을 나타낸다. 가로축이 인구 비율을 나타내죠. 4번, 가로 막대기가 길수록 인구 비율이 낮다. 막대기가 길수록 비율이 높죠. 5번, 세로축의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연령이 높아진다. 맞죠? 정답은 5번. 자, 7번. 인구가 밀집한 지역의 문제점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인구가 많이 모여드는 인구 밀집 지역은 항상 이 문제가 많아요. 1번부터 볼게요. 지역 경제가 침체된다. 자, 경제가 침체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발전하겠죠. 왜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는요, 소비도 많고, 생산도 많고, 그래서 오히려 경제가 더 활성화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번, 주차 공간이 부족해요. 맞습니다. 주차하고 싶은 차는 많은데 공간은 부족하다. 3번, 문화 생활의 기회가 줄어든다? 늘어나죠. 4번, 다양한 편의 시설이 부족하다.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5번에 고령 인구 증가로 노인 복지 문제, 이것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한 문제점이겠죠? 정답은 2번. 8번. 다음 자료를 보고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여기 인구 분포도를 보면은, 아, 우리나라 특히 수도권 일부 대도시에 인구가 너무 많이 밀집되어 있다라는 걸알수 있죠.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청장년층 인구가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로 몰리면서 인구 분포에 이것이 심화된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세 글자로

자로 불균형이라고 이야기해요.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어서 촌락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9번.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 이외 지역의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알맞은 거. 자, 고령 인구라고 하면은 이렇게 은퇴를 하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고령 인구라고 이야기해요. 1번. 폐교가 늘어난다. 폐교는 학생 수와 관련되어 있죠. 고령 인구와 관련된 건 아니고, 교통이 혼잡해진다. 아니죠. 소득 격차가 커진다. 이것은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4번에 일손이 부족해진다. 이게 바로 정답이죠. 일을 할수 있는 청장년층이 아니라 이미 은퇴를 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늘어나면 일손, 일할 사람이 부족해진다. 맞죠? 청년 실직이 심해진다. 이것은 일자리 수보다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을 때 일어나는 그런 문제점이 되겠어요. 정답은 4번. 10번.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인구 유입을 위한 노력으로 알맞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의료시설 확대하며 인구 유입할 수 있겠죠. 편의시설 수를 늘리는 것도 맞고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4번.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맞고요. 5번에 노후화된 주택을 그대로 방치하면 사람들이 유입되지 않겠죠? 정답은 5번. 1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지방의 중심이 되는 지역에 새롭게 만든 도시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연구소, 기업 등이 모여서 사람들이 생활하기 좋은 주거 환경을 갖춘 도시, 바로 3번에 있는 혁신 도시를 뜻하는 말이 되겠어요. 우리 친구들, 이 정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도록 하세요. 12번. 정부에서 수도권의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하는 까닭을 쓰세요. 교통시설과 환경을 정비하고 일정 수 이상의 공장은 새로 짓지 않는다. 학생 수와 대학교의 추가 설립을 제한한다. 더 이상 수도권에 모여들지 마세요라고 막는 거죠.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구 분포의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 이런 키워드를 담아서 답을 작성해 주세요. 자, 우리 이제 바로 수행평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수행평가 1번에서 2번은 그래프를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1번에 강수량이 가장 적은 달과 강수량이 가장 많은 달을 써보세요라고 했어요. 우리 막대의 길이를 통해서 알수 있겠죠. 강수량이 가장 적다는 건 막대의 길이가 가장 짧은 1월이 되고, 강수량이 가장 많다는 건 막대의 길이가 가장 긴 7월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위 그래프를 통해 알수 있는 서울의 강수 특징을 계절의 중심으로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막대 길이를 통해서, 아, 7, 8월 여름에 집중되어 있고, 겨울에는 굉장히 적구나. 이런 부분 쓸수 있겠죠. 여름에는 강수량이 많고, 겨울에는 강수량이 적다. 대부분 여름에 강수량이 집중된다. 자, 이런 식으로요. 3번. 위 지도를 보고 우리나라에서 인구 밀도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을 각각 한 곳씩 찾아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례를 통해서, 아, 색이 진할수록 인구 밀도가 높고, 색이 연할수록 인구 밀도가 낮은 곳이구나라고 알수 있잖아요. 자, 그럼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은 유난히 빨간색이 진한 곳.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 광주광역시, 등을 적을 수 있어요. 이 중에 한 곳만 적으면 되겠죠. 자, 이번에 인구 밀도가 낮은 곳은 유난히 색이 연한 곳을 찾아주면 되겠죠.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 중에 한 곳을 적었다면 정답이 되겠어요. 자, 4번 봅시다. 위 지도를 통해 알수 있는 우리나라 인구 분포의 특징을 쓰세요라는 거예요. 자, 지금 아까 우리가 살펴봤어요. 인구 밀도가 유난히 높은 곳이 있고 유난히 낮은 곳들이 있었죠. 그 부분을 통해서, 아, 우리나라 인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유난히 색이 진한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구나라고 적을 수도 있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쪽 남동임의 공업 지역이나 혹은 대전광역시 이런 쪽에 또 다른 대도시 경상북도는 아니죠. 대도시들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도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을 적어야 되니까 이 지도를 통해서 아, 우리나라는 참 인구가 어디에는 많이 모여 있고 어디에는 너무 적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의 의미를 잘 담아서 문장으로 작성해 주면 되겠어요. 네, 오늘의 문제 모두 해결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나가요. 산업화 이후 사람들은 벼농사가 발달된 농촌 지역으로 많이 이동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많은 문제들 해결하느라 고생 많았죠.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판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러 온 선비 강용철이.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 겉에 보이는 것과 다른 속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 오늘의 속담은 위선과 가식에 대한 것이오. 그럼 지금부터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0: 이게 왜 인기야?
1: 어이쿠, 괜찮아? 기운내. 진짜 못하네.
2: 오늘의 속담, 겉다르고 속다르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생각이 서로 달라서 사람의 됨됨이가 바르지 못함을 이르는 말이지요. 즉, 마음속으로는 좋지 않게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좋은 것처럼 꾸며서 행동한다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그렇게 겉다르고 속다르게 행동하는 태도를 위선적인 태도라고 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요.
3: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호지, 박지원. 북곽 선생은 겉으로는 도덕적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위선적이고 욕정이 가득한 유학자이다. 동리자는 열녀문을 하사받은 정숙한 과부이지만 아들 다섯 명의 아버지가 모두 다르다. 북곽 선생은 밤중에 동리자의 집을 찾아가 미래를 즐긴다. 이때 동리자의 다섯 아들이 방에 들어오자 북각 선생은 당황하여 도망치다가 똥통에 빠진다. 겨우 기어나온 북각 선생은 호랑이를 마주친다. 호랑이는 북각 선생의 위선적인 행태를 거침없이 꼬집는다. 호랑이는 이마를 찡그리고 구역질하며 코를 싸지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 내뱉기를. 선비라는 놈들, 더럽기도 하구나. 호랑이에게 질타를 받은 후 간신히 목숨을 건진 북각 선생은 농부에게 발견된다. 북각 선생은 호랑이에게 혼난 것은 잊고 다시 위엄 있는 학자의 모습으로 허세를 부린다. 호질은 호랑이의 꾸짖음이라는

0: 뜻으로 호랑이가 북각 선생을 질책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위선적인 인물들을 풍자하며 웃음 속에 날카로운 비판을 담고 있답니다.
1: 오늘의 속담, 겉 다르고 속 다르다였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속담의 교훈을 잘 되새겨서 말과 행동 외모가 일치하는 그런 그대들이 되길 바라.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의 실험 주제는 물질의 양에 따른 끓는 점 측정하기입니다. 같은 물질이라도 양이 많아지면 끓는 점이 달라질까요? 아니면 그대로일까요? 이번 실험에서는 에탄올의 양을 달리하여 가열하면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측정해 볼 거예요. 물질의 양이 달라질 때 끓는 점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 봄으로써 끓는 점이 물질이 지닌 고유한 특성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험 준비물을 함께 살펴볼까요?

에탄올 10ml를 가지 달린 시험관에 넣고 끓임 쪽을 넣습니다. 끓임 쪽은 액체가 가열될 때 갑자기 큰 기포가 생기며 피어오르는 현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넣어주면 에탄올이 보다 고르게 끓어 실제 끓는 점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실험 장치를 설치하고 물중탕하여 온도 변화를 측정합니다. 에탄올을 직접 가열하지 않고 물중탕하는 이유는 가열 속도를 완만하게 하여 온도가 서서히 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면 온도계가 가리키는 값이 급격히 변하지 않아 끓는 점을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에탄올 20ml를 물중탕하여 온도 변화를 측정합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에탄올의 양을 20ml로 늘리고 가열 방법과 장치 조건은 앞선 실험과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이렇게 해야 관찰되는 차이가 물질의 양 때문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두 실험에서 끓기 시작하는 온도를 비교하면서 에탄올의 양이 달라져도 끓는 점

오늘은 에탄올의 양을 달리하면서 끓는 점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에탄올 10ml를 가열하였을 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온도가 점점 상승하다가 약 78도에 도달한 이후에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에탄올 20ml를 가열했을 때는 가열하는 시간이 계속해서 지남에 따라 온도가 점점 상승하다가 끓기 시작하면 마찬가지로 78도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에탄올의 양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10ml에 비해서는 끓는 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같은 물질이라면 그 양이 달라져도 끓는 점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탄올의 끓는 점은 약 78도로 물질의 양이 달라져도 일정하였고, 다만 끓는 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끓는 점은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며 물질의 양이 많아질수록 끓는 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Reading Power Level 1. 오늘도 즐겁고 신나게 독해 탐험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탐험할 섬은요. 바로 네, Science Island, 과학의 섬입니다. 이 섬에서 우리는 바로 이 소금에 대한 지문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여러분, 겨울날 꽁꽁 얼어붙은 빙판길에 소금이나 염화칼슘 뿌리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이렇게 신기하게도 소금이 얼음에 닿으면 딱딱했던 얼음이 금세 녹아내린다고 합니다. 자, 어떠한 원리로 소금이 얼음을 녹게 하는지 오늘은 이 소금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지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단어의 의미부터 함께 적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같이 읽으면서 적어볼게요. 1번, prepare, 준비하다. lower, 낮추다. salt, 소금. freezer, 냉동고. amount, 양. at all, 전혀. add, 추가하다, 첨가하다. dissolve, 액체에 녹다. salty, 소금의 짠. fill, 채우다. both, 둘 다. every, 매, 뭐뭐마다. 자, 오늘의 단어 열심히 적어보셨나요? 그러면 우리 지문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의 주인공 salt, 소금이 나옵니다. salt has many uses. 자, 여기서 use라고 하면 어떤 용도 그리고 쓰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소금은 has many uses, 많은 용도 또는 쓰임을 가지고 있다. it, 자, 여기서 it은 소금을 나타내는 거죠. It can do interesting things. 자, 이 소금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interesting. 자, interesting이라고 하면 흥미로운이란 뜻이 돼요. 자, 소금은 interesting things, 흥미로운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A, B, C, D 문장들이 나와 있는데 순서

호가 다 뒤죽 박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순서대로 해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적절하게 한번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를 보면 in one cup. 자, 한 컵에 add라고 하면 더하다, 첨가하다라는 뜻이죠. 자, 더하세요. 무엇을? One third cup of salt. 자, 여기서 one third라고 하면요. 그렇지. 우리 예전에 독해 지문 볼때 영어에서 분수 읽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One third 바로 3분의 1이 됩니다. 그쵸? 3분의 1. 즉, 소금 3분의 1컵을 넣어라라는 뜻이에요. 자, 영어에서 우리가 분수를 읽을 때는 우리말로는 분모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분자를 읽죠. 하지만 영어에서는 분자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분모를 읽어요. 그래서 one third라고 읽는 것이고요. 자, 이때 우리가 분자에는 기수를 쓰고 분모에는 그렇지 서수를 쓴다라는 규칙 배웠던 것도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one third cup of salt. 소금 3분의 1컵을 넣어라라고 하죠. 자, 그 다음 B 문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prepare. 자, prepare이라고 하면 방금 우리가 적었던 단어인데 준비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문장에서 주어 없이 바로 동사 원형으로 문장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명령문이라고 배웠어요. 명령문. 자, 그래서 prepare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문장을 시작하기 때문에 준비해라. 이렇게 명령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A도 마찬가지예요. add 동사 원형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더하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하세요. 무엇을? Two cups. 자, 두 개의 컵을 준비하래요. And 그리고 fill them with the same amount of warm water. 자, 그것들을 채우세요. 무엇으로? The same amount of라고 하면 같은 양의 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것들을 채워라. 무엇으로? The same amount of warm water. 같은 양의 따뜻한 물로 채우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좀 중요한 구문 하나만 표시해 보겠습니다. 바로 fill A with B 구문인데요. fill A with B. 자, the same amount of warm water. 이게 이제 B가 되겠죠. 자, 이러한 구문을 우리는 A를 무엇으로? 그렇죠. B로 채우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두 개의 컵을 준비하고요. 그두 컵을 무엇으로 채워라? 같은 양의 따뜻한 물로 채워라 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럼 C로 한번 가볼게요. Lastly. 자,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나와, 얘들아. 왠지 lastly, 마지막으로 라는 부사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 10번 문장이 가장 마지막 순서에 나오면 되겠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check them. 자, 그것들을 확인하세요. Every two or three hours. 자, 여기서 every라고 하면 뭐뭐마다죠. 즉, two or three hours. 2시간 또는 3시간마다 그것들을 확인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 D 문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After the salt dissolves. 자, 여기서 dissolve. 좀 어려운 동사가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단어입니다. dissolve는 녹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금이 녹은 이후에 put both cups into the freezer. 자, both라고 하면 둘 다라는 뜻이었죠. 즉, 두 개의 컵이 있으면 그두 개의 컵 모두 어디에 넣어라? Into the freezer. 냉동고 안에 넣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fill A with B처럼 여기서도 put both cups into the freezer. 자, 독해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구문이 돼요. 그래서 put A into B라고 하면 A를 어디에 넣다? 그렇죠. B 안에 넣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넣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A부터 D까지 모든 문장을 쭉 해석을 해 봤는데요. 그러면 지금 가장 먼저 어떤 문장이 나오는 게 순서상 올바를까요? 지금 A를 보니까 한 컵에 소금 3분의 1컵을 넣으세요라고 했잖아. 그러면 일단 그 전에 두 개의 컵이 준비가 돼야겠죠. 그래서 B를 가보면 prepare two cups. 아, 두 개의 컵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같은 양의 따뜻한 물로 채워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먼저 B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컵에 소금 3분의 1을 넣으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B 다음에 일단 A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요. 그치. 소금이 녹기까지 기다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해석한 D번 문장. After the salt dissolves. 소금이 녹은 이후에 그것들을 어디에? 그치. Put both cups into the freezer. 냉동고 안에 넣어라. 라는 문장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astly, check them every 2 or 3 hours. 그것들을 2시간 또는 3시간마다 확인을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벌써 나중에 풀 문제 하나를 풀었는데요. 바로 올바르게 나열하면 BADC의 순서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What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The fresh water. 자, 여기서 fresh water이라고 하면 그냥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물이에요. 자, 순수한 물은 will freeze. 자, will,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조동사죠. 동사랑 같이 합쳐져서 will freeze, 얼 것이다. 자, 순수한 물은 얼 것입니다. Like ice, 얼음처럼 얼 것이래요. But, 자, 그러나 주어, 동사 표시하고요. The salty water. 자, salty water이라고 하면 소금이 들어간, 즉, 소금물을 이야기합니다. 자, 순수한 물은 얼음처럼 얼 것이지만, the salty water, 소금물은 won't freeze at all. 전혀 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요. 자, 지금 이렇게 한 문장에서 won't라고 하면 will not의 축약형이죠. 자, not이라는 단어와 at all이 같이 쓰이면요. Not at all. 전혀 무엇이 아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 전체를 이제 우리가 부정문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소금물은 전혀 얼지 않을 것이다. The salty water won't freeze at all.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That's because. 자,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요. Salt, 소금은 lowers. 자, lower이라고 하면 낮추다라는 동사죠. 소금이 낮추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The freezing point of water. 물에 어는 점을 낮추기 때문이래요. 자, 여기서 freezing point. 어는 점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해석했듯이 that's because는 그것은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원인을 이끄는 문장이 돼요. 그래서 that's because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서 아, 소금이 lowers, 낮추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드디어 아, 소금의 비밀을 알아냈어요. 소금이 얼음에 닿으면 얼음이 쉽게 녹는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다? 그렇죠. 바로 소금이 낮추기 때문이죠. 물의 freezing point, 어는 점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키를 찾기 위해서 comprehension check 문제를 좀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으로 가보면 위글의 A에서 D를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이미 배열을 해봤죠. 첫 번째로 뭐가 와야 된다? 그렇지, 두 개의 컵이 준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B가 먼저 옵니다. Prepare two cups. 자, 두 개의 컵을 준비하고 그것들을요. 같은 양의 warm water, 따뜻한 물로 채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어떤 실험을 하는 거니까 한 컵에 다른 무언가를 넣어야겠죠. 그래서 A가 들어갑니다. In one cup, 한 컵에 add 1/3 cup of salt. 소금 3분의 1컵을 넣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소금이 녹기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D번이 나오죠. After the salt dissolves. 소금이 녹은 이후에 컵두 개를 어디에다 넣어라? 냉동고, freezer 안에 넣어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Lastly, 그쵸? C가 오겠죠. Check them every 2 or 3 hours. 자, 2시간 또는 3시간마다 이제 그 변화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BADC. 네, 2번이 되겠네요. 자, 2번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위글에서 찾아 완성하시오. Why doesn't the salty water freeze? 자, why라고 하면 왜? 그 이유를 묻고 있는 거죠. 왜 소금물은 얼지 않을까요? 자, 이 정답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질문의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었어요. 자, 바로 이 문장을 보면 That's because 그것은 뭐뭐이기 때문이다. Salt lowers 소금이 낮추기 때문이죠. 무엇을? The freezing point of water. 물에

어는 점을 낮추기 때문이다. 그래서 because 뒷부분을 그대로 적으면 돼요. 자, because salt, 소금이 lowers, 낮추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The freezing point. 자, 어는 점이 되죠. 어는 점인데 무엇에 어는 점이다? 그렇지, 물에 어는 점이다. The freezing point of water.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단어를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자, 설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To become hard. 자, 여기서 hard라고 하면, 뭐, hard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맥락에서는 딱딱해지다라는 뜻이에요. 자, 딱딱해지는 것이다. And often, 그리고 종종 turn to ice. 오, 얼음이 된대요. 자, 중요한 힌트가 나오죠. As a result of, 자, as a result of, 무엇의 결과로란 뜻이에요. 무엇의 결과로? Extreme cold, 아, 극심한 추위의 결과로. 자, 극심한 추위의 결과로 딱딱해지고 얼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동사로 뭐라 그런다? 얼다라고 하죠. 자, 얼다라는 단어는, 네,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freeze가 돼요, freeze. 자, freeze. 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4번으로 한번 가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윗글에서 한번 찾아 써 볼게요. This soup is tasteless. 자, tasteless라고 하면 맛이 없다라는 거야. 이 스프는 맛이 없다. Could you pass me some blank? 나에게 이것 좀 건네주겠니? 자, 보통 스프가 맛이 없으면은 무엇을 더 추가해서 먹을까요? 그렇지. 소금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Could you pass me some salt? 소금 좀 건네주겠니? 빈칸에 알맞은 말은 salt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비번. If you want to make a pancake. 자, 당신이 팬케이크를 만들고 싶으면, You need to blank. 자, 당신은 빈칸해야 합니다. 무엇을? Some eggs, milk, and pancake mix. 자, 이러한 재료들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되겠죠. 자, 준비하다는 영어로 prepare이 있었죠. 자, 그러면 you need to prepare.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독해와 관련된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이제는 영작을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워크북으로 넘어가서 이제 오늘 봤었던 문장들 영작해 볼게요. 자, 120쪽이고요. 우리 1번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자, 소금은 다양한 쓰임이 있다. 우리 쓰임이라는 단어 뭐가 있었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uses였어요. 자, 그럼 일단 주어는 salt가 되겠지. 자, 소금은 has, 있습니다. 다양한 쓰임, 많은 쓰임이 있다. Many uses. Salt has many uses. 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2번. 한 컵의 소금 3분의 1컵을 첨가하라. 추가하라.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했었죠. 자, 그러면 첨가하라. 명령문입니다. In one cup 뒤에 우리는 명령문이기 때문에 그냥 동사 원형으로 문장을 시작하면 돼요. 자, add라는 동사가 나오죠. 3분의 1은 그렇지, one third입니다. Add one third cup of salt. 이렇게 되면 소금 3분의 1컵을 첨가하라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소금이 녹은 후에 after the salt dissolves 두 컵을 냉동실에 넣어라. 자, 무엇을 어디 안에 넣다? Put into라는 구문 우리 아까 표시했었죠? 자, 그러면 put 넣어라. 두컵 모두입니다. 자, both cups. 두 컵을 어디에? Into the freezer. 네, 냉동실 안에 넣어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put A into B라고 하면 A를 B 안에 넣다라는 의미였어요. 자, 4번. The fresh water will freeze like ice. 자, 순수한 물은 얼음처럼 얼지만 소금 물은요. 그렇지, the salty water이 됩니다. 이것은 전혀 얼지 않는데요. 자, 전혀 뭐뭐 하지 않는다. won't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요. 죄송해요. 자, 그 앞에 뭐뭐 하지만 but이 먼저 나와야겠네요. 쌤이 but을 놓쳤어요. 자, but, 하지만 the salty water, 소금물은 won't, 그리고 freeze, 얼지 않습니다. at all, 전혀 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at all이라는 단어까지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5번 문장 한번 볼게요. That's because, 그것은 뭐뭐이기 때문이다.

0: Salty water, 소금물은 won't freeze at all, 전혀 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여기서 쌤, 낯이 어디 있나요? 이렇게 찾는 친구 없죠? 자, won't는 will not의 축약형이에요. 그래서 아, won't 안에 not이 있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탐험 인증인데요.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탐험을 함께한 걸 수강 후기 게시판에 닉네임과 함께 탐험 인증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자, 오늘도 열심히 독해 참여한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리딩파워에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리딩파워 33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리가 오늘 같이 독해할 글의 제목은 차를 즐겨 마시는 나라들입니다. 제목을 딱 보면 차를 즐겨 마시는 나라들로는 어떤 곳들이 있는지에 대한 글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독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볼게요. You may think tea is popular only in China and Japan. 이렇게 나왔죠. 당신은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 may라고 하면 뭐뭐 할지도 모른다 라는 의미의 조동사죠. 당신이 생각할지도 모른대요. 근데 뭐라고? Tea is popular. 차가 인기가 있을 거라고. 근데 어디에서? Only in China and Japan 이니까 중국이랑 일본에서만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흔히 차를 마시는 나라 하면 중국이랑 일본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But in fact 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예상한 것과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거 알 수 있겠죠? People all around the world enjoy drinking tea 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즐긴대요. 뭐 하는 것을? Drinking tea, 차를 마시는 것을 여기까지 되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The world's largest tea drinking nation is India 라고 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외에 지금 인도라는 국가가 나오고 있네요. 자, 우리 tea drinking nation 하면 무슨 뜻일까요? 차를 마시는 국가가 되겠죠. nation 하면 국가, 나라란 뜻입니다. 차를 마시는 국가인데 the world's largest 라고 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차를 많이 마시는 그런 나라가 바로 어디예요? 인도라고 합니다. 자, 계속 볼까요? Indian people drink tea as a breakfast and evening drink.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인도의 사람들은요, 차를 마시는데 as a breakfast and evening drink니까 자, 여기서 as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명사 앞에 쓰인 전치사예요. 그래서 뭐뭐로서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차를 마시는데 뭘로 마시는 거냐? 아침 그리고 저녁 음료로 마시는 거예요. 우리 drink 하면 마시다 라는 동작도 되지만 이렇게 명사로 쓰이면 음료란 뜻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인도인들이 차를 정말 사랑하나 봐요. 아침에도 마시고 저녁에도 마신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다른 국가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British라고 했죠. British people 하면 영국의 사람들이에요. 영국 사람들도 love to drink tea. 뭐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차 마시는 걸 너무나 좋아한다고 합니다. For the

British라고 했는데요. 자, 사실 British라고 하면 영국의라는 의미의 형용사예요. 근데 형용사 앞에 이렇게 the를 붙이게 되면 뭐뭐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집단을 지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국 사람들에게는 a tea break during working hours is an essential part of the day라고 했네요. 지금 동사 is 앞 주어 자리까지 한번 끊어 보았습니다. 주어가 조금 길죠? A tea break래요. 자, 여기서는 break가 깨다, 부수다 동사가 아니라 어 뒤에 쓰여서 명사로 쓰인 걸 우리 알수 있겠습니다. break는 우리 break time이라고 하죠? 휴식, 휴식 시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차를 마시는 휴식 시간은 근데 언제 갖는 휴식 시간? During working hours, 일과 시간 중에 갖는 차를 마시는 이 쉬는 시간, 휴식 시간은요. 여기까지가 주어. 그것은 무엇이에요? Is an essential part of the day. Essential이라고 하면 필수적인 이런 뜻이죠.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하루에, 하루 중에 필수적인 그런 시간이라고 합니다. 역시 차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문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영국 얘기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Tea is the national drink of Egypt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어떤 국가가 나오고 있죠? 네, 이집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Tea is the national drink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nation 하면 국가였잖아요. national 하면 국가의, 국민의 이런 뜻이 됩니다. 국가의, 국가적인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가 거의 국민 음료라는 거예요. 그 국가의 음료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집트에서. 그만큼 이집트인들이 차를 많이 마신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자, 계속 볼게요. Most people there 이라고 했는데요.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즉, 이집트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Drink tea in the morning and after lunch 라고 합니다. 차를 마신대요. 근데 언제 마셔요? In the morning. 아침에. 그리고 또 언제? After lunch니까 점심 식사 후에가 되겠죠. A nickname for tea in Egypt is duty라고 했는데요. 자, nickname 하면 뭘까요? 얘는 별명이잖아요. Nickname. 별명. 근데 뭐에 대한 별명이냐면, 이집트에서 차에 대한 별명이 뭐라고 해요? duty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duty가 무슨 뜻일까요? 얘는 의무 이런 뜻이에요. 차랑 의무라는 말이 사실은 어떤 연관성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집트에서는 차의 별명이 의무라는 거예요. 자, 왜 의무라는 별명이 붙었는지 뒤에 나옵니다. As serving tea to a visitor is a duty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as에 한번 밑줄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치사 as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기억나세요? 명사 앞에 쓰여서 뭐뭐로서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치사가 아니라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접속사 as는 사실 뜻이 굉장히 다양한데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접속사 as가 이유의 접속사로 쓰일 때는 뭐뭐이기 때문에라고 해석이 돼요. 그런데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시간의 접속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사실 다양한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장을 읽으면서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우리 문장에서는, 우리 본문에서는 이 as가 이유의 의미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하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자, 그럼 이유의 접속사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뭐뭐 하기 때문입니다. 뭐이기 때문일까요? Serving tea to a visitor. 끊어 볼게요. 방문객에게 차를 서빙하는 거, 제공하고 대접하는 거죠. 대접하는 것이 is a duty. 뭐기 때문에? 의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차의 별명이
차의 별명이 의무인 이유가 뭐예요? 방문객에게 차를 대접하는 게 의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as의 의미가 접속사 as의 의미가 뭐뭐이기 때문에 라고 쓰였다는 것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바로 comprehension check로 넘어가 볼까요? 1번입니다.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이 글은 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어떤 나라에서 차를 즐겨 마시는지 이런 내용이 제목에 들어가 주어야겠죠. 자, 우리 1번부터 5번까지를 한번 쭉 보시면 4번부터 한번 우리 볼게요. In which parts of the world is tea loved?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까지 한번 끊어볼까요? In which parts of the world?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지역에서, 세계의 어떤 지역에서가 되겠죠? Is tea loved? 자, 우리 is와 loved 밑줄 쳐보면 love의 수동태잖아요. 차가 사랑을 받습니까? 자, 종합적으로 한번 해석해보면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 차가 사랑을 받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차를 즐겨 마시는 국가가 어딘지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우리 4번으로 골라주시는 게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답도 한번 확인해볼까요? 1번 볼게요. Who was first to drink tea? 무슨 뜻이에요?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가장 먼저 차를 마셨습니까? 차를 마신 최초의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글 아니었잖아요. 그쵸? 1번은 정답이 될 수 없겠네요. 자, 2번입니다. Why do people like to drink tea? 라고 했습니다. Why니까 이유잖아요. 왜 사람들은 차 마시는 것을 좋아할까? 왜 차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글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3번 갈까요? When do people usually drink tea? 자, when 언제죠? 언제 사람들은 주로 차를 마십니까? 차를 언제 마시는지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되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 이 글은 어느 나라에서 차를 즐겨 마시는지에 대한 거였어요. 얘는 예를 들면서 그 안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되기는 어려워요. 5번을 보면 What is the most popular drink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음료가 무엇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료가 무엇인지 말해줬어요?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 4번으로 골라주고 다음 2번 볼게요.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완전한 문장으로 써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유를 물어보고 있어요. Why is duty a nickname for tea in Egypt? 라고 했죠. 왜 의무가 별명입니까? 뭐에 대한? 차에 대한? 어디서? 이집트에서? 자, 우리 마지막 문장에 이유 나와 있었잖아요. 왜 이집트에서 차의 별명이 의무였어요? 방문객에게 차를 대접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As serving tea to a visitor is a duty. 혹은 because serving tea to a visitor is a duty.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할 때는 접속사 as나 because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위글에 밑줄 친 break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자, 그러면 우리 밑줄 친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는요, a tea break라고 했습니다. 차를 마시는 휴식 시간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break가 명사로 휴식 시간이라는 의미로 쓰인 1번부터 5번 중에 하나를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won't 뒤에 나온 동사기 때문이죠. 그쵸? 여기서는 Nick won't break his promise 라고 해서 Nick은 그의 약속을 깨지 않을 거야. 즉, 어기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죠. break가 약속을 깨다 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 밑줄 친 break와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쵸? 자, 2번 볼게요. 이번에는 a 뒤에 쓰여서 명사긴 해요. 그쵸? 그런데 의미를 보니까 그는 그의 아내와 결별했다 이런 뜻이네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니까 결별한 거죠. 역시 의미가 다르고요.
3번을 보면 be careful not to break your arm. 너의 팔이 부러지지 않게 조심하래요. 여기서 break는 부러지다, 부러뜨리다 이런 의미죠. 역시 다릅니다. 4번을 보면 I didn't break the washing machine인데요. 세탁기죠. 세탁기를 내가 고장내지 않았어. break는 기계를 고장내다란 뜻도 있습니다. 어쨌든 빙 아래에 있는 문장의 break와 다르네요. 자, 그런데 5번을 보면 take a break라고 했어요. 우리 휴식을 취하다라는 의미의 표현이죠. 여기서 break는 휴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5번 정답으로 골라줄게요. 자, 어휘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위글에서 찾아 쓰겠습니다. A를 보니까 중국이 될까라고 했어요. 무엇이 가장 powerful, 힘이 강한 그런 빈칸이 될까? 어디서? In the world, 세계에서. 자, 그럼 가장 힘이 강한 국가가 되어야겠죠? Nation 들어가주면 되겠고요. 이어서 B를 보시면 Mina dances really well. 미나는 춤 진짜 잘 춰. 그녀의 빈칸은 Dancing Queen이야. 춤잘 추는 친구의 별명이 Dancing Queen이겠죠? 그래서 닉네임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의 내용 워크북으로 넘어가서 확인할게요. 네, 교재 120쪽 보겠습니다. 우리 A부터 볼 텐데요. 다음 단어에 해당하는 우리말 뜻을 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popular 하면 뭐죠? 인기 있는이죠. 그리고 in fact 하면 사실은, 실제로는이고요. 이어서 nation입니다. nation, 국가, 나라. essential 하면요. 필수적인이라는 뜻이고요. 우리 nation의 형용사 형태 national이라고 하면 국가의, 전 국민의 이런 뜻입니다. 이어서 닉네임 하면 별명이었고요. duty 뭐였어요? 의무였습니다. 이어서 enjoy 볼게요. enjoy는 뭐 하는 거예요? 즐기다. enjoy drinking tea 하면 차 마시는 것을 즐기다였어요. 이어서 British 하면 영국의라는 의미의 형용사고요. 또 during은 뭐뭐 동안이라는 뜻으로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most 하면 대부분의라는 뜻이에요. most people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그쵸? serve 하면 우리 서빙한다고 하잖아요. 대접하다입니다. 그리고 visitor 하면 visit 하는 사람이니까 방문객이 돼요. t는 내 차입니다. 이어서 영작훈련 가볼게요. 괄호 안의 단어들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사실은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차 마시는 것을 즐긴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주어가 뭐예요?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부분이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people all around the world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고요. 차 마시는 것을 즐긴다 뒤에 써주겠습니다. 즐긴다, enjoy. 그래서 enjoy drinking tea 해주면 차 마시는 것을 즐긴다가 되겠네요. 2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차를 많이 마시는 나라는 인도이다라고 했어요. 자, 세계에서 가장 뭐뭐한이라고 할 때는요. The world 하고 그 뒤에 최상급을 붙여주시면 돼요. 그런데 그러한 나라니까 The world's largest tea drinking nation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죠. 세계에서 가장 차를 많이 마시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3번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차를 아침과 저녁 음료로 마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Indian people까지 나왔죠. 그럼 동사 나와줘야겠네요. 마신다. 그래서 drink tea. 차를 마신다. 근데 아침과 저녁 음료로 한번 써볼게요. 뭐라고 쓰면 될까요? As a breakfast and evening drink가 되겠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차를 마십니다. 무엇으로 마시는 거예요? 아침 그리고 저녁 음료로. 이렇게 되겠죠.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영국 사람들에게는 일과 시간 중차 마시는 휴식 시간은 하루 중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다. 영국 사람들에게는까지 나왔고요. 일과 시간 중차 마시는 휴식 시간은 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tea break during working hours까지 주어로 잡아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is an essential part of the day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네요. 자, 5번 갈게요. 이집트에서 차의 별명은 의무인데 방문객에게 차를 대접하는 것은 의무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 뭐뭐이기 때문이다라고 할때 접속사 as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s serving tea 대접하는 것이
to a visitor, 누구에게? 방문객에게. 그것이 is a duty,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영작 훈련까지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차를 즐겨 마시는 나라들이라는 주제로 같이 공부해 보았고요. 접속사 as의 의미, 구문 포커스에 정리해 두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딩 파워 중간 레벨 3를 함께하는 김은정입니다. 자, 우리 오늘 벌써 3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역시나 예습 강조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습 필수인 거 알고 있죠? 자, 예습이 다된 친구들은 우리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독해의 힘이 되어줄 리딩 파워부터 만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reading power.

자, 우리 오늘의 리딩 파워는 바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였습니다. 사실 독해하면서 몇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의외로 또 아직도 잘 해석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의 리딩 파워로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for가 나오면요. 이제 본능적으로 뭐뭐를 위해서 자꾸 이렇게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또는 뭐 누구누구에게 뭐 이렇게 해석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우리 for는 투부정사 앞에 쓰이게 되면 이 투부정사의 실제 행위자의 역할을 하면서 for가 투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수 있다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정확한 독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좀 전에 본 예문 중에서 This book, 이 책은 is easy to read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책은 읽기에 쉽습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만 말하면, 대체로 모든 사람들에게 좀 읽기 쉬운 책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읽기에도, 즉, 아이들이 읽기에 쉽습니다. 이렇게 나는 강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투부정사 앞에다가, 맞아요. for 플러스 내가 넣고 싶은 목적격, children을 넣으면 for children to read가 되면서 아이들이 읽기에 이 책은 쉬워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우리 오늘 독해하다가도 아마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역할이 나올 거니까요. 그때 또 자세하게 해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오늘 독해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이렇게 좀 도표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 오늘은 읽으면서 계속해서 도표에서 눈을 좀뗄 수가 없을 겁니다. 뭐 A, B, C, D 문장이 나와 있는데 요거 잘 읽으면서 우리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 도표의 수치와 비교를 좀 해가면서 읽을 거예요. 그래서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우리 숫자만 헷갈리지 않도록 잘 표와 대조하면서 독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graph shows the number of European people from the 1100s to the 1600s.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래프는 보여줍니다. 숫자를 보여줘요. 근데 무슨 숫자냐면 유럽의란 뜻이죠. European. 그러면 유럽의 사람들의 숫자를 보여주는데 그런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럽의 인구수냐? 바로 우리 from A to B 구조 또 보여야 되겠죠? A에서 B까지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 1100년대에서 1600년대까지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통 더 붙고요. 그리고 연도 뒤에 S가 붙으면 이거는 1100년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1100년에서부터 이 1600년대까지의 유럽의 인구 변화수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구나. 좋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A 문장부터 한번 비교하면서 이 문장이 혹시 틀리지는 않았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European population grew. 그러면 이제 grow의 과거 형태 나오면서 자, 유럽의 인구가요. 증가했어요. To almost 85 million. 거의 얼마까지? 저를 million 하면 100만이죠. 그래서 우리 왼쪽에 수치를 잘 보시면 0부터 20, 40, 60 그리고 120까지 있지만 요거의 단위가 바로 million인 거예요. 그쵸? 여기다가 100만을 붙이면서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2천만, 4천만, 6천만, 그럼 요 중간은 3천만, 뭐 5천만,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8,500만이 되겠네요. 그쵸? 거의 8,500만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In the middle of the 1300s. 근데 언제 그랬냐면 바로 1300년대 중반에 그랬대요. 자, 그러면 연도를 한번 가볼까요? 여기가 1300년대 중반이잖아요. 요 가운데 여기 점을 잡아서 요거 가장 높은 수치를 말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를 한번 또 따라가 보니까 한요 정도? 요 정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요 정도 된다라고 하면 요만큼이 이제 또 9천만일 테니까 그 중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거의 한 8,500만 정도가 되는 것 같다. 아,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문장은 맞다고 체크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또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볼 텐데요. 자, 그 전에 또 우리 앞에 A에 연결어가 또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문제 가보시면 자, 이번에 보시면 AB에 들어갈 또 알맞은 연결 부사들이 보입니다. 요거 잠깐 보고 들어가죠? 자, 먼저 1번. Fortunately, 그러면, 다행히도 또는 운 좋게도란 뜻이고, 그 다음에 2번은 반대말이죠. Unfortunately, 그러면 불행히도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3, 4번은 therefore, 그러면 그러므로란 뜻이어서, 보통 therefore 같은 경우는 원인, 그리고 뒤에 결과가 이어질 때 들어갈 수 있는 연결어가 되겠죠? 자, 마지막엔 by the way. 그래서 얘는 이제 화제를 좀 전환할 때, 그런데, 뭐, 그나저나, 뭐, 이런 느낌으로 화제 전환 용도입니다. 그러면, fortunately 뒤에는 좀 플러스적인 내용, unfortunately 뒤에는 이제 마이너스적인 내용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어쨌든, 요때까지는 인구가 조금 치솟았어요.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It sharply declined. 그런데, 아주 급격히, 자, declined 하면 감소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요, 인구가 급격히 감소했어요. 자, 그래프 보시면 수치가 이 이후로 확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harply declined라고 하는 요 내용은 일단 맞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사실 원래 인구가 높았다가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는 우리가 사회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구수가 갑자기 줄면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안 좋은 현상으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봤었던 연결어 중에서 뒤에 좀 마이너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불행히도, 그쵸? Unfortunately가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불행히도 그 이후에는 인구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이유가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읽어보자. Bad weather ruined farms. 자, 먼저 나쁜 날씨. 그러니까 뭔가 이 악천후가 농장을 망쳤어요. 농사가 다 망한 거야, 그쵸? 그러니까 people got sick because there was not enough food. 음식이 충분하지 않아서 사람들은 아팠습니다. 배도 굶고 건강도 안 좋아졌겠죠? And one of history's worst plagues, the Black Death, swept over all the Europe. 자, 그 다음에

자, 원 오브 복수명사 구조 나와 있습니다. 뭐뭐 중에 하나라고 우리 해석을 하죠. 그쵸? 자, 역사상 정말 최악의 plague 하면 전염병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역사상 진짜 가장 최악의 전염병 중 하나인 그 전염병의 이름이 바로 The Black Death인데, 자, 이거 흑사병이라고 들어보셨죠? 흑사병이요. swept 하면 우리 또 원래 형태가 sweep이죠. 휩쓸다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역사상 가장 최악의 전염병인 흑사병이 휩쓸어 버렸어요. Over all of Europe. 그러면 이제 유럽 전역을 다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구가 이래 저래 정말 감소할 수밖에 없는, 급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문장들이 되겠네요. It was devastating. 자, devastating 하면 또 파괴적인이란 뜻의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 형용사로 보시면 되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파괴적으로 인구를 급락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millions 할때 우리가 이렇게 s를 붙이게 되면 이제 수백만의, 정말 수많은, 요 정도로 해석을 해주셔도 괜찮죠? 자, 그 다음에 B에 또 다시 한번 연결어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S 문장도 그래프랑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또 B에 나와 있는 연결어를 보러 가죠. 자, 첫 번째, consequently, 그러면 결과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아까 했었죠. 운 좋게, 얘는 불행히도. 그 다음, on the other hand, 그럼 반면에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럼 일단 우리 사실 앞에서 정답이 나왔어요. 불행히도였고요. 자, 그럼 지금 이번 옆에 있는 B 자리는 consequently라는 연결어였는데요. 이게 바로 결과적으로라는 뜻이에요. 자, 요게 잘 어울리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볼까요? 자, 그럼 앞에까지 어떤 내용이었냐면, 여러 가지 뭐 날씨가 나빠서 사람들이 굶었고, 그리고 흑사병이 유럽 전역을 휩쓸었고, 요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구가 급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the European population, 이 유럽의 인구는 steeply, 가파르게란 뜻입니다. 또 가파르게 declined, 하락을 한 거죠. In the late 1300s, 그러면 1300년대 후반에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급락하고 나서 가장 하위를 찍는 그 부분을 좀 내려가 보면 이게 바로 1300년대 후반이 맞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C 문장도 맞는 문장이구나. In the beginning of the 1300s. 자, 우리 1400년대 즈음에, 그쵸? 여기 초입 즈음이죠. 요 부분 있죠? 그때, after the Black Death. 그러니까 흑사병 이후에요. Only 50 million people were left alive in Europe. 유럽에는 겨우 한 5천만 명 정도 되는 사람만이 살아남아 있었대요. 그래서 요즘, 뭐, 여기나 거의 비슷한 위치입니다. 요 정도의 안도 수치를 좀 보시면 한 1400년대 초반이니까 요 정도 맞아요? 요 정도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50이니까 5천만 명 정도의 숫자가 맞다. 아, 역시나 우리 D 문장도 맞는 문장이구나. 아,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마지막 이번 이 문장 가보죠. It took almost 100 years. 그러면 거의 100년이 걸렸어요란 뜻이에요. 그쵸? 근데 뭐 하는데? 자, 이제부터 구조를 잘 봅니다. for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를 또 보니까 to 부정사가 보입니다. 아, 이게 바로 무슨 구문? 자, 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자리에 for가 들어간 구문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구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인구가 to하는데, 다시 그 유럽의 인구가 to return, 다시 돌아가는데, to its highest numbers. 가장 최고점의 숫자로, 수치로 돌아가는 데는 거의 100년이 걸렸습니다. 아,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 for를 의미상의 주어, 두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for가 to하는데 100년이 걸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다시 최고점이 여기 있거든요? 자, 근데 지금 1400년 즈음에 하위를 찍다가 최고점까지는 100년이 아니고 200년이 걸렸습니다. 아, 그래서 마지막 이 문장이 틀린 문장이 되고요. 여기 숫자가 100이 아니라 200 years라고 바뀌어야 되는 자리였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도표 보면서 내용 일치 1번은 5번이다. 골라볼 수 있고요. 자, 2번도 우리 읽으면서 골라봤습니다.

맞습니다. 2번이었죠? 자, 주어진 단어들을 이용해서 위 도표의 제목을 완성하시오. 그랬는데요. 자, 이 도표는 결국 유럽의 인구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가장 앞에 넣어야 돼요. Changes. 근데 뭐에 있어서의 변화냐면, in the European population. 유럽의 인구의 변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이게 형용사라서 반드시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로 배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한번 찾아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 있고요. 주어 자리입니다. 한 나라나 지역의 이게요. is a total of all the people who live in it. 그러면 그곳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합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합계, 그러니까 인구를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아까 전에도 봤습니다. population이 정답이고. 자, 두 번째는 oil spill 하면 이제 기름 유출을 말하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동사 자리네요. 이럴 거래요. his fishing business. 그의 낚시 사업을 기름이 유출되면 당연히 낚시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낚시 사업을 망칠 겁니다. 이렇게. 우리 망치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동사가 아까 하나 있었는데 바로 ruin이라는 동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빈칸 채워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럼 바로 이어서 워크북으로 또 파워 업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살펴본 어휘 중에서 이터 넘버 오브는 뭐뭐의 수 뒤에는 항상 복수명사 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 decline 하면 감소 또는 감소하다라고 해석을 했었죠. plague 전염병이었고요. 그 다음 devastating 그럼 파괴적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consequently 그럼 아까 정답으로 나왔었던 결과적으로 뒤에 결과가 이어지면 되고요. 그 다음 on the other hand 그러면 반면에 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뜻의 우리 연결부사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그러면 영작 훈련 가볼게요. 1번 풀어보시고요. 우리는 2번부터 함께 합니다. 유럽의 인구는 The European Population. 주어는 나와 있네요. 1300년대 중반에, 이것도 끝에 나와 있어요. In the middle of the 1300s. 거의 8500만 명까지 증가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주어 나와 있고, 네, 동사 증가했다를 넣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뭐 increase라는 진짜 증가하다 말고요. 그러니까 grow 하면 자라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다른 말로는 숫자가 증가했다라는 말로도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전치사 to 방향성입니다. 어디 어디까지란 뜻 가능하고요. 그 다음 거의 grow to almost 85 million까지 적어주면 이게 바로 거의 8500만 명까지 늘었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 중에 하나인 흑사병이 유럽 전역을 휩쓸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주어 자리, 주어 부분 채워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 중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예전에 우리가 퀴즈로도 한번 완강 미션으로도 만들었던 문장이고요. 뭐뭐 중에 하나 할때 바로 one of 복수명사 구조를 떠올려 주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그 구조를 찾아서 one of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 이렇게 순서를 채워주시면 되죠. One of history's worst plagues 이렇게. 그래서 항상 우리 one of 뒤에는 복수명사로 끝난다라는 거좀 강조를 했었고요. 해석할 때는 뭐뭐 중에 하나. 근데 즉 그게 흑사병인데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었죠. 자, 우리 이제 5번으로 넘어갑니다. 인구가 최고점의 숫자로 돌아가는데 거의 200년이 걸렸습니다. It took almost 200 years. 요게 바로 거의 200년이 걸렸어요. 이게 미리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오늘의 리딩 파워였습니다. 인구가 최고점의 숫자로 돌아가다. 요 자체가 마치 주어 동사인 느낌입니다. 그런데 주어 동사는 구조상 이미 끝났고요. 우리는 의미상의 주어 for 그 뒤에 to 부정사를 넣어서 for 그 뒤에 인구. 그 다음에 뒤에 돌아가는 데를 투부정사로 이어주면 되는 구조를 떠올려 주신다면, 자, for the population이 먼저 나오고요. 항상 위치가 앞에 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투부정사를 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For the population to return, 어디까지 돌아가는데? To its highest numbers. 그러면 최고점의 숫자로 돌아가는데.

100년이 걸렸다. 자, 이렇게 우리 의미상의 주어 for, 투부정사 앞에 위치해서 for가 투하는데, for가 투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완강 미션도 바로 그 부분을 문장으로 만들어 봐야겠죠. 우리 for 플러스에 명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대명사를 넣는다면 목적격의 형태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를 이어서 우리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for가 투하는 것은 이런 느낌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나만의 문장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서 여기까지입니다. 복습 잊지 마시고요. 생각은 다음 시간에 함께 할게요. See you next time.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런 기출로 영문법 중2에 온걸 환영하고요. 저는 설희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시제 관련해서 공부를 모두 끝냈고 오늘은 뭘 한다고 했었나요? 맞아요. 중간 기말 실전 문제를 같이 풀어볼 텐데요. 선생님은 OT에서도 얘기했지만 실전 문제 풀이는 여러분들이 풀지 않고 듣는 것은 시간 낭비예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꼭 미리 풀어와 주면 좋겠다. 아니, 풀어와라. 꼭 오세요. 이렇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스스로 풀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어려움을 느꼈는지, 무엇을 틀렸는지, 그걸 집중적으로 선생님과 보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소화를 해 나가셔야 돼요. 반드시 듣고 여러분들 미리 풀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번부터 같이 볼게요. 자, 다음 중 동사의 변화형이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건 1초 컷 문제예요. 그쵸? 쭉 보고 동사, 변형 틀린 거 뭐예요? 3번이죠. 자, 얘는 똑같이 바뀌지 않아요? 그냥 waited라고 규칙으로 바뀌죠? 그래서 과거형, 과거분사형 모두 ed를 붙여주면 되고요. 그다음 2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이라고 했어요. 자, 수업이 시작해요. 자,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인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뭔가가 들어가야 돼요. 쭉 봤더니, 뭔가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의 고르라는 것 같아요. 근데 동사의 원형이 나와 있죠. 그러면 동사 원형 앞에 쓸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will은 가능한데 will be start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will 대신할 수 있는 거, be going to가 되겠죠. 얘는 뭐뭐 할 것이다. 보통 사전에 계획된 미래를 나타낼 때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업이 오전 10시에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우리말을 영어로 옮길 때 빈칸에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럴 때는 선생님은 일단 빠진 게 뭔지 우리말에서 찾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오빠는 있죠. 주어 있어요. 자, 가본 적이 있다. 아, 동사가 빠졌네요. 그죠? 그리고 Europe before, 유럽에 전에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가본 적이 있다. 경험이죠. 내 인생 통틀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내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완료를 써야 하고, 가본 적이 있다. go 쓸수 없어요. 그쵸? 우리 비동사를 활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정답 4번이고, 5번은 뜻이 뭐라고요? 가버리고 지금 없 결과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본 적 있다. 그냥 have been to가 가본 적 있다라는 수거 같이 여러분들이 그냥 통으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4번. 어법상 어색한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골라보셨나요? 일단 어색한 것, 선생님과는 어색한 것만 찾아서 한번 고쳐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번은 괜찮죠, 그쵸? 그리고 2번에 보시면 my father was having. 일단 have가 진행형이다.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의심을 해 봤는데 그 의심이 맞았나요? 맞아요. 자, 여기서는 멋진 모자를 갖고 계신 거죠. 소유의 개념인데 진행형을 쓸수 없다. 그쵸? have가 먹다라는 행위, 동작일 때만 진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자, 또 하나 틀린 건몇 번인가요? 자, 3번도요. The bread was smelling very good. 스멜이 냄새가 나는 상태잖아요. 동작이 아니죠. 행동이 아니죠. 진행형으로 쓸수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정답이 2번, 3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번. 역시 어색한 것을 모두 고르는데 얘는 밑줄이 있어요. 다행입니다. 밑줄이 조금 중점적으로 봐서 틀린 것 고르면 되는데요. 자, 일단 1번 맞나요? 그쵸? 뭐, this morning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번 아침? 뭔가 지금? 현재? 같은 느낌이 드는데, this morning은 오늘 아침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 했을 때는 사실상은 과거도 되고요. 미래도 되죠. 뭔가 지금 뭐 엄청 새벽이라든지 예를 들면. 얘는 뭐 그렇게 특정 시제와만 쓰인다는 아닌데, 과거랑도 쓰일 수 있다.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죠? 그의 아들을 학교로 데려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형 쓸수 있죠. 과거의 시점에 그걸 했으니까. 그죠? 얘를 과거 시점의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정답 2번에 나왔죠? 뭐가 틀렸나요? 자, 라이의 과거형 라이드 본것 같은데요, 선생님? 맞아요. 근데 그때 뜻이 뭐예요? 거짓말하다일 때예요. 근데 소파에 거짓말했다? 이상하죠? 소파에 누워 있었다가 됩니다. 자, 라이가 똑같이 누워 있다 라는 뜻인, 형태는 똑같은데,
뜻이 누워있다일 때는 과거형이 ride가 아니죠. la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일단 골라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정답이 또 4번이죠. 지난주 과거예요. 이렇게 딱 과거 시점을 명백하게 딱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왔다. 그럴 때는 과거를 써야죠. 그쵸? win이 아니라 과거형은 won이 됩니다. 정답은 2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에 용법이 다른 것을 골라라. 자, 용법 어렵죠. 자, 용법. 우리 현재 완료에서 네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걸 네 가지 용법이라고도 합니다. 쓰임이 네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법을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쓰임이다라고 기억하시고요. 현재 완료 네 가지인데, 자, 뭔가 네 개나 똑같은 쓰임인데 하나만 튀는 애가 있다라는 거죠. 걔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요. 너무 쉬워요. Just가 가운데 왔어요. 얘 뭐예요? 저 완료죠. 막 했다는 거. 완료. 얘 완료인가요, 그러면? 예시 있고 부정문이에요. 완료네요. 그죠? 얘는요? Just 있어요. 완료예요. 자, 4번은요? 부정인데 예시 없네요? 그러면 조금 의심해봐야 돼. 그죠? They haven't seen each other for a long time. 얘는 뭐랑 쓰여요? 저 오랫동안 서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계속이죠. 뭐뭐 동안이니까 얘는 계속으로 쓰인 겁니다. 자, 얘는요. already 있네요. 완료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7번도 같이 한번 쓰임. 의미 네 가지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자, 버스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자, 대표적으로 뭐라고요? 잃어버려서 지금까지도 잃어버린 상태, 없는 상태. 얘는 뭐예요? 결과를 나타내죠. 자, 결과는 지금 결과, 지금까지도 그 결과가 영향을 미칠 때예요. 그럼 1번 결과니까 나머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결과인가요? I have been to. 자, 이거 수거처럼 외우라 그랬죠. 뭐라고요? 가본 적 있다. 두 번이네요. 횟수까지 나와요. 얘는 뭐예요? 경험이죠. 자, 이제 결과냐 경험이냐 싸움인데 3번은 뭐예요? He hasn't read the Harry Potter series before. 전에 해리포터 시리즈를 읽어본 적이 없네요. 경험. 정답은 1번이겠죠. 그쵸? 자, 일단 4번도 확인하면 나는 전에 두리안을 먹어본 적이 있다 경험이고요. 자, 얘는 질문이네요. Have you heard? 들어본 적 있니? 그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경험이고 1번만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에서 12번은 어법상 어색한 것 고르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좀 시간이 걸리죠. 다 보고 어법성을 확인하고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고르더라도 나머지도 사실은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실전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미 풀어왔을 테니까 얘는 정답이 뭐죠? 얘는 좀 쉬운 편에 속해요. 자, 1번에 뭐가 보여요? 저, now가 보여요. 지금 시제가 현재죠. 근데 뭐가 왔어요? 과거가 왔어요. 자, 현재 진행도 되고요. 현재도 돼요. Now라는 것은. 근데 과거 진행은 좀 곤란합니다. 그쵸? 그래서 I am listening. 또는 줄여서 I'm listening. 이렇게 가야겠죠. 나 지금 K-pop 듣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얘는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어떤 날은 90도에서 끓고, 어떤 날은 100도에 끓고, 이러지 않죠. 항상 늘 변함없는 진리는 현재 시제로 쓰니까 괜찮고요. 자, 미래, 그쵸? Next Thursday. 미래니까 미래 시제. 지난 여름 과거니까 과거 시제 잘 썼고요. 그 다음에 매주 일요일이에요. 반복이에요. 그럼 지난 일요일에도 갔고, 이번에도 갈 거고, 다음 일요일에도 갈 거예요. 그럼 뭘 쓸까요, 시제를? 그죠? 이런 애는 현재를 그냥 대표적으로 씁니다. 그죠? 뭐 다닌다,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모두 맞는 문장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9번에서는 어디가 틀렸느냐 여러분들 쭉 보셔야겠죠? 자 여기서도 사실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일단 우리가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시제 단원이니까 시제 문제겠지.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푸는 게 제일 나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그런 생각 하셨죠? 근데 일단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지금 시제 단원을 한다는 걸 잊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쵸? 내가 기억이 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그러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그냥 대충 시제 보고 고르기가 쉽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꼼꼼하게 보셔야 실전에서 얘가 어느 범위에 문제인지 모르더라도 풀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시제를 집중적으로 보는데 조금 더 꼼꼼하게. 왜냐하면 시제라는 걸 아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완료와 뭐 이런 시제들이 섞여 있는데 3번이 사실 눈에는 띄어요. 왜요? 자, since yesterday. yesterday 어젠가 했는데 since가 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어제 과거 시점부터 쭉이니까 현재 완료 괜찮은데 얘는 뭘 썼어요? 저 현재 완료를 쓰지 않았네요. 현재 시제를 쓸 수는 없어요. 어제부터 지금까지 쭉인데 그냥 현재 쓴다? 이건 틀린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나요, 얘는? She hasn't가 돼야겠죠? have PP의 부정형. hasn't 쓰고 talk의 PP형. 규칙 변화니까 이렇게 써주시면서 3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도 볼게요. 10번도 보니까 현재 완료가 일단 쭉 보입니다. 그쵸? 4시간 동안 요리한 거니까 현재 완료 괜찮고요. 자, 예시 보이니까 현재 완료 쓸수 있겠죠? 자, 여기도 현재 완료 썼고요. 기간이 나왔습니다. 그쵸? 3시간 동안이니까 가능합니다. 그다음 we go to, 얘는 그냥 현재가 왔는데 뭐예요, 얘는? 1년에 두번 간다. 1년에 두번 간다? 뭔가 계속 반복되나?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우리는 1년에 두 번씩 가는 거야. 작년에도 두 번, 올해도 두 번, 내년에도 두 번. 그러니까 현재 시제 쓸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5번이 남았는데 When have you baked this cake? 이 케이크 언제 구워봤니?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when이라는 것이 과거의 시점을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when Did you 하고는 여기 뭐예요? 동사원형 bake. 자, when은 언제라는 딱 시점을 물어봐요. 현재 완료는 선의 개념이라 그랬어요. 근데 과거랑만 쓸수 있는 거죠. when은 뭐 미래랑도 쓸수 있고 어쨌든 점의 개념이랑만 쓸수 있지 현재 완료랑은 쓸수 없어요. 이건 좀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when은 뭐라고요? 시점이랑 쓴다. 그래서 현재 완료와 쓸수 없다. 여기서 한번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11번도 볼게요. 자, I have broken the box yesterday. Have broken. 그죠? 정답 1번이에요. 자, yesterday 너무나 명백한 딱 과거 시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I broke the box yesterday. 이렇게 과거 시제를 써주어야 합니다. 자, 나머지는 2시간 동안이니까 현재 완료 왔고요. 10년 동안이니까 현재 완료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틀 전에요. 이틀 전 시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과거 시제. 너무 잘 썼고요. 여기도 어젯밤이에요. 어젯밤 과거니까 과거 시제. 너무나 잘 썼습니다. 그다음 11번도 볼게요. 11번에 I have been to. 이거 뭐라고요? 가본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루브르 박물관에 한번 가본 적 있다. 괜찮죠? 자, 지난 일요일이에요. 지난 일요일 과거입니다. 잘 썼어요. 자, 그다음 I have swim 얘는 더볼 것도 없죠. Have swim이라는 말은 절대 절대 쓸수 없어요. 그렇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왜요? Have 뒤에 동사 원형이 오지 않으니까 절대 절대. 그렇죠? Have PP가 와야 하니까 swim의 PP형은 뭐예요? Swim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 여기 1시간 동안이니까 현재 완료를 쓰려고 했다라는 의도는 알겠죠? 하지만 PP형이 틀렸으니까 얘를 고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4번은 현재 완료

완료, 그렇죠? Since this Monday예요, 그렇죠? 이번 월요일부터 쭉이니까 현재 완료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last night, 어젯밤, 그렇죠? So broke, 과거형입니다. So break into 하면 뭔가 깨고 안으로 들어오는 거, 침입하다라는 뜻이에요. 도둑이 그녀의 집에 침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 여기 들어갈 말, 여기 들어갈 말, 여기. 순서대로 쭉다 찾아야겠죠. 자, 이럴 때 한번 쭉 보기를 먼저 보시면 어때요? 다? 저 뭔가 동사 자리고 다 비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뒤에는 right란 동사가 있고. 그래서 아, 동사. 그리고 시제에 따라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아, 내가 여기 빈칸에는 시제를 잘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거죠. 자, 1번을 봤더니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금 나오예요, 그죠? 유명한 가수다. 여러분들도 들어봤죠? 지금 나오니까 어찌됐든 현재 시제를 써야 돼요. 근데 가수라는 것은 이 비동사라는 거 상태니까 어차피 진행형은 못 쓰고요. 현재 시제로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 현재 시제 is를 골라주면 되겠고 2번 보겠습니다. 자, 그녀는 1989년에 태어났죠. 우리가 언제 태어났는지 태어난 시점은 무조건 과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과거 시제니까 2, 3번에서 was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은 she하고 동사인데 write란 동사가 와요. 근데 봤더니 자, 100개가 넘는 노래를 썼어요. 그래서 이걸 한 시점에 쓸순 없죠, 여러분. 뒤에도 봤더니 since가 옵니다. 뭐예요? 그녀가 가수가 된 이후로 쭉이에요. 그 시점부터 쭉 100곡을 어떤 기간에 걸쳐서 써왔겠죠? 그러면 그때는 현재 완료를 써야겠다. 그래서 has written을 골라주시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에서 17은 어법상 올바른 거 고르는 거예요. 자, 어법상 틀린 거는 4개 맞고 하나 틀린 거고, 올바른 건 뭐예요? 4개가 틀렸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1번은 I haven't already. 우리말로도 이상하지 않나요? 이미 먹지 않았다? 이상해요, 그렇죠? 자, haven't를 쓰려면 already를 빼고 뒤에 yet을 쓰거나 아니면 그냥 긍정으로 I have already eaten the cake 이렇게 써야겠죠. 자, 이번에는요, 앨리스가 has PP가 왔어요. 안경을 써왔네요. 현재 완료. For 5 years, 5년 동안,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안경을 쭉 써왔네요. 괜찮네요. 그쵸? 현재 완료 잘 썼어요. 2번이 정답이고요. 자, she hasn't eaten이 왔어요. Since 3 years, 3년 이후로 쭉, 3년이 언제예요? 몰라요. 3년 동안 고기를 먹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 4번, my mom has had. 오늘 has had 이상한데요? 틀린 것 같아요. 그러진 않아요. 얘는 have 동사의 PP형이고, 이건 현재 완료할 때 have인 거예요. 그래서 has, have, 뭐 have, had 이렇게 쓸수 있어요. 첫 번째 have 동사는 현재 완료 have고, 뒤에는 PP형, have의 PP형 have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정원을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즉, 정원이 있어요. 근데 for last year? 일단 어떤 기간 동안 정원이 쭉 있었던 거예요. 정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색하죠. 작년부터 시점이 왔으니까 for이 아닌 since가 와야겠습니다. 그럼 얘는요. I have seen her. 나는 그녀를 본 적이 있네요. 그쵸? 근데 2주 전이라는 시점은 올수 없어요. 그쵸? 그냥 나는 2주 전에 그녀를 봤다. 이때는 그냥 과거 시제로 써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15번도 역시 보겠습니다. 1번에 she has just began to exercise. 자, just가 오고 have PP. 물론 이제 3단현이니까 has가 온 거고요. 그러면 얘는 막 시작한 거예요. 운동을 막 시작했어요. 자, 괜찮은데 has began이 틀렸죠. 자, begin의 PP형은 begun. 얘는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has begun. 현재 완료를 쓰는 건 맞고요. 형태가 잘못되어서 1번 틀렸고요. 2번, when have you met him? 선생님 뭐라고 했죠? when은 뭐라고요? 시점이더라. 그래서 과거로만 써야 한다. 그래서 when did you meet him?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how long did you played? Did you played라는 표현이 있나요? 없죠. Did가 과거의 의문문을 만들어주러 도와주러 왔어요. 그러면 주어 뒤에

그다음 16번 보겠습니다. He has left for Busan next week. 언제 부산 간다고요? 다음 주. 근데 현재 완료는 뭐라고요? 과거부터 현재까지예요. 다음 주는 현재가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쓸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미래 시제로 바꾸든지 아니면 얘를 표현해 뭐 빼든지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부산으로 다음 주에 떠날 것이다 라고 한다면 뭐 he is going to 이렇게 되겠고요. leave 이렇게 되겠나? 아니면 he will leave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다음 2번. she is going to a movie. 영화를 보러 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쵸? 지금? 그쵸? 그녀의 엄마와 지금 갈 거다? 그렇죠? 여기서는 now가 왔으니까 우리가 be going to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be going to가 미래의 의미예요. 할 거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떼놓고 보면 뭐예요? now와 붙여서 생각해 보면 이건 또뭐할때 우리가 봤죠?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럼 지금 영화 보러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현재 진행입니다. 그러면 괜찮죠?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현재 진행 시제로 2번은 괜찮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3번. What time were you coming? 과거 진행이에요. 그죠? To the party tomorrow. 내일 과거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쵸? 미래니까, 미래니까 얘는 미래 시제를 써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현재 진행으로,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현재 진행으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 자, 가까운 거 선생님 얼마나 가까운 걸 말하는 걸까요? 내일은 가깝고, 모레는 뭔가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영어는 언어잖아요. 수학으로 막 이렇게 수치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내일 정도면 가깝지라고 하면 현재 진행으로 쓸수 있고요. 난 내일이지만 미래 시제를 쓰고 싶어 써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현재 진행으로도 어느 정도의 미래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I'm going to go shopping. 여기는 go가 또 나오니까 얘는 미래를 나타내는 be going to가 되겠네요. 근데 last weekend가 왔어요. 과거니까 이렇게 같이 쓸수 없겠습니다. 그냥 I went shopping 이렇게 과거형으로 써줘야겠죠. 일단 5번은 Jimin has just arrived. 현재 완료인데 뒤에 뭐예요? 5분 전이라는 과거 특정 시점이 왔어요. 그러면 현재 완료 쓸수 없죠. 그냥 도착했다. 과거만 arrived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도 볼게요. 자, Andy가 worked. 일을 했네요. 과거예요. 근데 뒤에 뭐예요? 5년 동안이에요. 그러면 과거 시점이 아니겠죠? 현재 완료를 써야 합니다. has worked로 고쳐주면 되겠고요. 자, I saved my pocket money. pocket money. 여러분, 주머니에 넣는 돈이에요. 용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용돈을 저축을 한 건데요. since가 왔어요. 10살이었던 그 시점 이후로 쭉이니까 얘도 현재 완료를 써야겠죠? 그래서 I have saved로 바꿔야 되겠고요. 자, she has traveled. 현재 완료가 왔어요. the last year 작년이 왔어요. 이렇게 쓸수 없죠. 그냥 she traveled. 과거 시제를 써줘야 합니다. 자, 4번. Jay has loved. 현재 완료예요. for. 기간이 왔어요. 그의 전체 인생 동안. 일생 동안에 메리를 사랑해 왔다. 현재 완료. 괜찮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has invented. 발명해 왔다인데 뭐예요? 2001년에 라는 특정 과거 시점이 왔어요. 그러면 얘는 그냥 과거로 term invented로 써야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에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어색한 것, 틀린 거 찾으라는 건데 이럴 땐 좋죠.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이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따져보면 됩니다. 자, 1번은요. 맞나요? 틀렸나요? 자, for 2 years예요. 2년 동안. 일단 말 되고요. 그럼 2년 동안이니까 시제는요? 현재 완료. 괜찮네요. 그죠? 자, 2번은 has been a member. 회원이었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그리고 since가 오고 과거 시점. 괜찮죠? 2017년 이후로 쭉, 멤버였다. 우리 팀의 멤버였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3번에 for 2 hours. 2시간 동안. 앞에 현재 완료 왔나요? 그쵸. 그는 방을 페인트 칠을 2시간 동안, 즉 2시간 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4번에 since가 오고 I was born. since 뒤에는 문장 올수 있어요. 대신에 무슨 문장? 과거 시제 문장이 와야 합니다.

0: 자, 내가 태어난 시점부터 이후로 쭉이네요. 그러면 현재 완료 만나볼까요? 자, 그쵸. 나는 고향에 살고 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괜찮네요. 자, 5번은요. She has learned to dance for last year. 일단 얘만 봐도 틀렸네요. 자, for 뒤에는 뭐가 온다고요? 기간. 근데 얘는 뭐예요? 시점이죠. 기간과 시점이 여러분 좀 구분이 되시죠? 자, 작년이란 시점인데, 작년 동안 배웠다. 물론 쓸 수는 있겠죠. 그냥 작년에 배웠다. 우린 이렇게 쓰죠. 그래서 for를 빼고 과거 시제로 쓰거나 아니면 얘를 살려주고 싶으면 언제 동안, 얼만 동안, 뭐 작년부터니까 1년 동안 이렇게 하면 되겠죠? for a year 또는 for 1 year 이런 식으로 고치거나 얘든 하나는 바꿔야 되겠습니다. 정답 5번이고요. 자, 19번.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문장의 개수는? 자, 이런 문제도 종종 나오죠. 몇 개가 틀렸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틀린 거 골라라 하면 딱 하나만 틀리는데 얘는 우리가 다 따져봐야 돼요. 그쵸? 자, 여러분들 잘 따져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1번부터 봅시다. 자, hasn't finished. 현재 완료 부정했고 뒤에 yet이 왔어요. 완료의 의미로 쓰였나요? Nate는 저녁을 아직 끝마치지 못했다. 너무 괜찮네요. 얘는 어색하지 않아요. 맞는 문장, 그죠? 자, Rachel has eaten not any meat. 자, 여기서부터 뭐 시제를 따지거나 이럴 필요 없이 틀렸네요. 그쵸? 자, 선생님이 부정문을 쓸 때는 부정어의 위치가 중요하다. 어떤 문법에서든. 근데 얘는 현재 완료일 때는 not의 위치가 어디예요? have와 pp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has not eaten 또는 줄인다면 hasn't eaten 이렇게 써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틀렸기 때문에 2번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3번. How long does it rain?가 왔어요. 자, 얼마나 오래 비가 내렸니? 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does는요, 시제가 뭐예요, 여러분? 현재. rained는요? 과거. 그쵸? 그러면 과거 시제로 써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 How long did it rain인데, how long의 의미가 여러분 뭐예요? 얼마나 오래. 그 의미 자체에서 기간이 들어가죠. 그래서 how long은 보통은 현재 완료와 같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how long does를 바꿔주면 되겠네요. Has it rained? Has pp, have pp 현재 완료로 써주면 되고, 따라서 3번도 틀린 문장. 4번. My father has already cooked. Have PP가 왔어요. 3단현이라 has가 왔고 그 사이에 already가 왔네요. 이거 위치는 괜찮죠? 그럼 뭐예요? 얘는 이미 요리를 완료했다라는 완료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이미 요리를 끝냈다, 완료했다가 되니까 얘는 뭐 위치도 괜찮고요. 현재 완료 시제도 괜찮으니까 맞는 문장. 따라서 틀린 문장은 2번과 3번이고 개수는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두 개가 맞았는데 내가 2, 3번을 고른 게 아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맞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실전이 아니고 연습이니까 여러분들이 두 개네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내가 몇번몇 번을 골랐는데 선생님도 그걸 고른 게 맞네? 내가 제대로 봤네? 여기까지 확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꼭 확인하고 복습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9번까지 풀어봤고요. 나머지 20번부터 끝까지는 다음 시간에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뭐 문제는 끝까지 풀었을 거라고 선생님이 믿어 의심치 않고요. 다음 시간에도 미리 풀어온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풀이하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어야 되는 문제인지, 어디가 함정이고 어디를 더 신경 써야 하는지 이런 것들 같이 보면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시제 문제 같이 풀이하면서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2: 콘서트 늦겠다. 뜰차.
3: 뭐라는 거야?
1: 에스컬레이터 동력 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내 가방. 두고 왔어? 와, 사람 많다.
1: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안 와?
1: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3: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야, 뭐해, 빨리 와.
1: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국어 공부해 볼 건데요. 함께하는 1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어 3단원 발표하고 질문해요 공부해 볼 건데요. 자,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국어 단원의 이름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대화를 나누어요 였죠. 상대방을 배려하며 대화를 잘 나누는 방법에 대해 배워봤고요. 두 번째 단어 이름은 체험한 일을 글로 써요 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정, 견문, 감상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게 한편의 기행문, 체험한 일을 글로 쓰는 방법을 두 번째 단원에서 배워봤고, 이 세 번째 단원 이름이 발표하고 질문해요 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이 교실에서 많이 하던 겁니다. 발표도 하고 질문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발표를 하면 잘 발표를 할지, 어떻게 질문을 해야 잘 질문하는 것인지가 바로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들인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요, 이 발표와 질문 중에서도 이 발표에 조금 더 강조점을 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배울 것은 바로 이겁니다. 발표하기인데 어떻게 발표하냐면 잘 발표하기가 아니라 자료를 활용해서 발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 열심히 배워볼 거니까요. 아하, 이렇게 하면 자료를 활용해서 발표를 잘할 수 있구나 생각하면서 이번 시간 열심히 공부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준비됐나요? 우리 준비학습부터 지금 바로 출발해 볼게요. 자, 준비학습부터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 다양한 발표 상황 살펴보기인데요. 그림이 가나 다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까지네요. 라는 없어요. 가나다입니다. 자, 1번 그림 가나다 가운데 온라인 공간에서 발표하고 있는 것 무엇인지 쓰시오 라고 했는데요. 이 준비학습이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던 것들 떠올리면서 한번 편하게 보는 겁니다. 자, 가는 뭐예요?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내가 직접 쓰고 그린 것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교실에서 말이죠. 자, 나는요, 듣는 사람과 듣는 친구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데 이 자료를 디지털 도구를 이용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다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표를 하고 있죠. 듣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지 않지만 이 디지털 도구를 이용해서 온라인 공간에서 발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화면에 친구들 얼굴이 이렇게 보이죠. 자, 1번 그러니까 온라인 공간에서 발표하고 있는 건 바로 가나다 중에 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라고 쉽게 골라주면 되겠고요. 다음 계속해서 네, 2번입니다. 발표 상황에서 활용한 자료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 자, 1번 독서 감상문을 발표할 때 내가 읽은 책 자료 활용하면 좋겠죠. 2번 우리 고장 유적지에 대해 발표할 때 관련 영상을 보여주면 좋겠죠. 다음 3번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에 대해 발표할 때 어떤 지도를 보여주면서 우리나라는 이렇습니다 이야기해주면 좋을 거고요. 4번 내가 재밌게 다녀온 가족 여행을 다녀온 후에 어떤 나의 경험을 발표할 때는 뉴스 영상 자료보다 내가 직접 찍은 영상, 나의 사진 이런 자료가 조금 더 어울릴 겁니다. 5번 우리 학교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조사해서 발표할 때는 그래프를 활용할 수도 있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아, 다음은 3번인데요. 대화할 때 듣기와 말하기의 태도로 알맞은 것 두 가지의 동그라미 표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우리 이미 1단원에서 대화를 나누어요 배웠잖아요. 이 대화할 때는 상대방을 배려하며 집중하며 이렇게 대화한다. 대화.

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1번. 말할 때에는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말해줘야 되겠죠. 배려하면서 당연한 거고요. 2번.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는 말하는 내용에 집중하며 들어야 돼요. 가장 기본이 경청,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며 들어야 되고요. 3번.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때는 발표 중간에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가 끝난 뒤에 질문해야 되겠죠. 중간에 막 질문하면은 발표하는 사람의 흐름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번은 알맞지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1번과 2번에만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단원학습 자료를 선별해서 발표하기부터 차근차근 알아볼 건데요. 자, 선별이라고 하면은 선별은 어떤, 따로 가려서 이렇게 나누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료를 잘 나누어 발표하기인데요. 첫 번째, 발표를 준비할 때 고려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왜 발표하는지, 무엇을 발표하는지, 듣는 사람은 누구인지, 또 내가 준비해야 하는 자료의 유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자료 조사 방법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방법은 다양하죠. 책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뭐 인터넷 또는 전문가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 책은 아무래도 좋은 점은 자세한 설명을 찾을 수가 있고요. 단점은 영상 자료는 못 봐요. 책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인터넷. 장점은 다양한 자료를 찾을 수가 있고요. 또 단점은 자료가 너무 많죠. 정보의 바다이기 때문에 그 많은 자료를 고를 때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물어보기에 장점은 뭐예요? 궁금한 점을 내가 바로 질문할 수도 있고요. 단점은 직접 내가 전문가를 찾아가서 뵈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각 자료별 특성을 정리해 볼 텐데요. 글과 표나 그래프, 영상, 그림이나 사진 특성을 한번 봅시다. 이 글은 주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죠. 그래서 대상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자세하게 전달할 수 있고요. 이 표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표는 아무래도 이 수치나 정보를 정리해서 보여주고요. 이 그래프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어떤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점, 특징이 있습니다. 표나 그래프. 영상은 움직임이나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기 쉽고요. 또 소리를 들려줄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어떤 영상, 소리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림 사진이에요. 이 그림은 이해하기 쉽게 대상의 특징을 강조해 보여줄 수 있고요. 사진은 실제 대상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이 자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료 유형의 특징을 이렇게 한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4번 문제부터 한번 확인해 봅니다. 발표를 준비할 때 고려해야 할점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이 고려할 때는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인지, 또 목적은 무엇인지, 듣는 사람은 누구인지, 발표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자, 보세요. 발표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이것은 발표할 때 생각해야지, 발표를 준비할 때부터 고려하긴 좀 너무 일러요. 4번이 알맞지 않고요. 5번, 어떤 유형의 자료를 넣어야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려하면 좋겠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다음 중 친구들과 다른 방법을 활용해 자료를 조사한 친구 묻고 있습니다. 아, 창수부터 보죠. 화산이 폭발하는 까닭을 책에서 찾았어 라고 했고요. 현지는 화산 모형 실험 영상을 과학정보 누리집에서 찾았어 인터넷 활용했습니다. 미진이는 화산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찾았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창수는 책이라는 인쇄 매체를 이용했고요. 인쇄 매체. 다음은 현지와 미진이는 인터넷이라는 온라인 매체를 이용했습니다. 인터넷 이용했죠. 따라서 나만 다른 방법은 바로 창수이기 때문에 조사한 친구, 다르게 조사한 친구,
장수라고 정답 쉽게 골라줄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 자료 유형으로 알맞은 걸 묻고 있는데요. 자, 보니까 주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대요. 주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는 건 바로 글, 영상, 녹음 자료, 표나 그래프, 그림, 사진 중에 뭐예요? 그래요. 바로 글이죠. 글의 특성입니다. 따라서 정답 1번으로 골라주면 되겠는데요. 각 자료의 특성을 잘 알아야 내가 실제로 발표를 준비할 때, 아, 내 발표에 이런 자료가 어울리겠네. 고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선택지에 있는 우리 글, 영상, 녹음 자료, 표나 그래프, 그림 사진의 어떤 유형별 특성을 한 번 더 정리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인데요. 배추 흰나비의 한 사리를 주제로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적합한 자료 유형과 까닭을 쓰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이런 걸 주제로 발표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자료 유형이 어울릴지 생각해 보는 것인데요. 이 배추 흰나비 한 사리, 그러니까 이 배추 흰나비 애벌레가 알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애벌레가 되었다가 또 애벌레에서 이 탈피 과정을 거쳐서 나비가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료 유형. 영상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아, 그 까닭은 배추 흰나비의 어떤 움직임, 애벌레가 꼬물꼬물 움직이는, 나비가 팔랑팔랑 날갯짓을 하는 그런 배추 흰나비의 움직임이나 변화 과정을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까닭을 적어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꼭 영상이 아니더라도 뭐 사진 이런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그 까닭을 잘 적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추 흰나비의 움직임이나 변화 과정을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요, 여러 자료 중에 이렇게 영상 자료 적어 보았습니다. 자, 7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단원학습 공부해 보죠. 자, 글이 한 편 있습니다. 자, 글의 내용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부터 보죠. 화산은 땅속 깊은 곳에 있던 마그마가 땅 위로 분출해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죠? 지형. 화산은 땅 위에도 바다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마그마가 땅 위로 분출하는 현상을 화산 활동이라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나는 화산은 크기와 모양이 다양합니다. 꼭대기까지의 경사가 가파른 것도 있고 완만한 것도 있대요. 마그마가 분출해 정상 주변이 무너지면서 생긴 곳에 물이 고이면 호수가 생기기도 한데요. 한라산의 백록담, 백두산의 천지 예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호수래요. 다는 화산 활동으로 화산가스 용암, 화산재, 화산 암석 조각이 나옵니다. 화산가스에는 여러 가지 기체가 섞여 있는데 대부분은 수증기래요. 용암은 땅 속에 있는 마그마가 땅 위로 분출해 액체 상태로 지표면을 따라 흐른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고요. 화산재와 화산 암석 조각은 고체 상태인데 화산재는 아주 작고 화산 암석 조각은 크기가 다양하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라. 화산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건물을 무너지게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피해를 주기도 한대요. 하지만 도움이 되는 점도 있다고 말하고 있네요. 땅속 마그마 근처의 열은 지하수를 데워 뜨뜻한 물로 온천을 만들 수 있게 하고 화산재는 땅을 기름지게 해서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해주는 어떤 이점도 같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8번 문제 보죠. 화산이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점으로 알맞은 것 두 가지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요.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방금 본 것처럼 도움이 되는 점 뭐가 있나요? 어떤 온천이라던가 농작물이 잘 자라게 해주는 이점이 있었죠. 두 가지 골라보면 바로 4번에 지하수를 데워 온천을 만들 수 있게 한다. 5번 화산재는 땅을 기름지게 해서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한다. 두 가지 쉽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과 5번이네요.
다음은 9번입니다. 글 가 부분을 발표 자료로 만들 때 주제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글 가는 여기잖아요. 화사는 이런 지형입니다. 화사는 여기에 여기에 생길 수도 있는데 이때 마그마가 땅 위로 분출하는 현상을 바로 화산 활동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화산이 무엇인지 어떤 지형인지 화산 활동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맞은 주제는 1번 화산이란, 2번 화산의 크기와 모양, 3번 이로운 점, 분출물의 종류, 우리에게 주는 피해, 이 중에서 화산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선택지 1번 골라주면 해결할 수 있겠네요.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자료를 선별하는 방법을 정리한 것이래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묻고 있는데요. 자, 보죠. 발표 자료를 선별, 나눌 때는 발표 무엇에 맞는 자료인지 확인하고요. 자료 유형이 발표 뭐를 잘 나타낼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우리 아까 그 배추인나비 문제 풀어본 것처럼 내가 이 배추인나비 주제에 대해 발표할 때 내가 과연 이 발표 주제를 잘 나타낼 수 있는지 자료를 생각해 본 것처럼 발표 주제에 맞는 자료인지 자료 유형이 발표 주제를 잘 나타내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바로 주제, 발표 주제, 주제 두 글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계속해서 이제는 우리가 발표를 함에 앞서 어떤 흐름으로 발표를 준비해야 하는지 또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흐름을 쭉 볼 텐데요. 자, 먼저 발표하기 전에 계획을 해야 합니다. 계획하기 단계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 자,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첫 번째 발표 주제를 정해야 하는데요. 그냥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관심이 있거나 흥미를 느끼는 대상 또는 내가 발표하고 싶은 대상, 친구들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싶은 내용, 친구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발표 주제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주제를 정했다면 이제 매체를 정해야 하는데요. 이 발표에 활용할 매체는 뭐 인쇄 매체, 인터넷 매체 같은 것들을 정하면 되고요. 세 번째, 발표에 필요한 자료를 찾는 방법은 자료를 조사하면서 출처를 기록합니다. 이 출처라는 게 뭐예요? 내가 어디에서 이 정보 자료를 가져왔는지가 바로 출처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가 나중에 출처를 기록해야지라고 하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찾은 자료가 많으면 내가 이 자료를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막 헷갈려요.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이게 아니라 자료를 조사하면서 그때그때 출처를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책에서 찾을 때는요, 차례를 먼저 보고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부분을 찾아보고요. 인터넷을 이용할 때는 검색 도구에 핵심 주제어를 입력해서 자료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자료를 선별해 봅니다. 그러니까 발표할 내용과 자료의 유형을 생각하며 정리해 보는데요. 한번 예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봄꽃 모습이에요. 사진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실제 봄꽃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봄꽃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설명하는 것보다 이 사진 한 장이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사진을 고른 것이고요. 종류를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봄꽃이 이런 종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봄꽃의 이름과 특성, 피는 곳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글이 어울리겠다. 다음은 봄꽃이 피는 과정으로 영상을 골라야겠다. 그 이유는 그 과정을 빠르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전국에 봄꽃 피는 시기로 어떤 표를 통해서 한눈에 촥 알기 쉽게 보여줘야겠다. 전국에 봄꽃 피는 시기를 비교해 한눈에 알기 쉽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선택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발표할 내용과 자료 유형을 생각하며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는 발표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해 봐야 되겠는데요. 글 자료에서 발표에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제시하고요. 다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말은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바꾸어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자료를 조사한 다음에 내가 발표에 필요한 부분만 정리해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정리해 보자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 이제 열심히 발표에 활용할 매체를 고려해 발표 자료를 열심히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 볼 텐데요. 11번 문제입니다. 자료를 활용해 발표할 주제를 정할 때 알맞지 않은 주제 묻고 있습니다. 자, 사계절에 생기는 이유, 뭐,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세계 여러 나라의 인사법, 우리 고장의 역사적인 장소, 좋아요. 그런데 내가 어제 꾼꿈 이야기, 이것은 나만 흥미로운 이야기지. 다른 친구들은요, 내가 어제 무슨 꿈을 꾸었는지 별로 궁금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발표 주제를 정할 때는 내가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 친구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정해야 되기 때문에 알맞지 않은 주제, 3번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고요. 다음은 12번 문제입니다. 발표 내용에 따른 자료 유형을 알맞게 연결하시오라고 했는데, 1번 직업의 의미예요. 직업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잘 구체적으로 들어간 글이 어울리겠다. 1번은 디귿으로 연결해주면 되겠고요. 다음은 초등학생이 어떤 직업을 선호하는지 그 순위는요, 표나 그래프와 영상 중에서 한눈에 알기 쉽게 보여주는 표나 그래프가 더 어울리겠죠? 2번은 기억으로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3번은 직업인 인터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하고 답하는 어떤 그런 자료잖아요. 따라서 어떤 소리나 영상이 같이 들어간 이 영상이 어울리겠죠? 따라서 3번은 니은으로 연결해주면 이렇게 알맞게 연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료의 특성을 생각하며 골라주는 12번 문제였고요. 자, 계속해서 13번 문제입니다. 발표에 필요한 자료를 찾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1번부터 보죠. 자료의 출처는 자료를 모두 찾은 후에 한꺼번에가 아니라고 했죠. 그때 정리해야 합니다. 1번은 아니에요. 2번, 책에서 찾을 때는 먼저 차례를 보고 주제와 관련 있는 부분을 먼저 봐야 됩니다. 맞고요. 3번, 인터넷으로 찾을 때는 검색 도구에 핵심 주제어를 넣어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 지역의 유적지다. 그러면 문장을 다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뭐 유적지, 뭐 서울의 유적지, 안동의 유적지 이렇게 핵심 주제어를 잘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3번도 동그라미 해주면 2번과 3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은요. 조사한 글 자료에서 발표에 필요한 부분만 정리하는 방법. 우리 아까 이야기했죠? 한 가지만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내용을 요약해. 잘 요약해서 제시한다. 라던가 아니면 친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낱말을 알기 쉽게 바꾼다. 이런 것들 생각하며 한 가지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요, 필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제시한다. 정리한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는 끝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고치는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자료를 만들었다면 이런 흐름으로 확인해 보자 이겁니다. 글자가 작으니까 자세히 봐야겠네요. 주제에 맞는 자료인지 아니라면 더 찾아보고요. 효과적인 자료인지 아니라면 좀더 도움이 될 만한 유형 찾아봅니다. 또 글의 양은 적당한지 아니면 너무 많으면 정리 요약하고요. 적으면 더 찾아봐야 되겠죠. 또 친구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내용인지 아니면 좀더 찾아봐야 되고요. 또 듣는 사람이 어려워할 만한 말은 없었는지 어렵다면 쉬운 말로 고쳐 써봐야 되겠죠. 그래서 완성하는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준비하는 것이 이렇게 자료를 검토하고 고치는 과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발표할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는 말과 끝맺는 말을 생각하면서 또 발표 전에 연습도 미리 해봐야 하고요. 또 말의 빠르기, 목소리의 크기도 같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할 만한 질문, 또 그에 대한

답도 한번 미리 예상해 보고요. 자신 있게 발표하고, 그리고 친구들의 발표를 듣고 내가 궁금한 점을 정리해서 질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표 내용이라던가 여러 가지 자료, 발표 자료를 만드는 과정과 같이 발표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점검할 때는 발표 주제에 맞는 자료를 선별했나요?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료 유형을 골랐나요? 자신 있게 발표했는지, 나의 어떤 그런 발표 흐름을 떠올리며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내용 문제를 통해 또 정리해 보죠. 15번인데요. 자료를 선별해서 발표할 때 순서 묻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계획해야 되고요. 다음은 자료를 선별하고, 다음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디귿, 리을, 니은 기억 골라주면 정답은 4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문제입니다. 발표하기 전 자료를 검토하고 고칠 때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발표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주제에 맞는 자료인지, 발표 내용에 들어갈 글의 양은 적당한지 이런 것들을 봐야 하고요. 선별한 자료를 잘 꾸몄는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죠. 중요한 건 발표 주제에 맞는지, 뭐 글의 양은 적당한지, 친구들이 이해하기 쉬운 낱말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1번과 3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17번 문제 함께 살펴볼 건데요. 친구의 발표를 듣고 궁금한 점을 질문할 때 질문할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내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1번, 발표 자료는 어디에서 찾았는지, 또 처음 화면에 나온 사진은 어떻게 찾았는지, 뭐 자료에 대한 질문, 그리고 발표 자료에서 참고한 책의 제목은 무엇인지, 또, 이 자료를 조사할 때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는지, 그러니까 어떤 발표 주제와 관련된 질문, 또는 발표 자료와 관련된 질문, 또는 발표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 느낀 점, 이런 질문은 좋은데요. 이번에 발표를 할때 떨리지는 않았는지, 이거는 굉장히 좀 개인적인 질문이잖아요. 따라서 발표를 듣고 궁금한 점으로 알맞지는 않겠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17번 문제 정답 2번이라고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원 이름이 발표하고 질문해요 이잖아요. 이번 시간은 이 발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그런데 질문도 오늘 좀 나왔습니다. 질문할 때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질문할 수 있구나라는 것, 이런 문제를 통해 확인하면 좋겠네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인데요. 헤어지기 전에 우리 또한 가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수강후기 게시판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우리 발표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뭐 발표 주제 얘기도 많이 했고요. 만약에 우리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이 내가 직접 발표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발표하고 싶은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발표 주제에 알맞은 활용하고 싶은 자료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수강후기 게시판에다가 선생님, 저는, 친구들아, 저는 이런 주제를 발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를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다. 이렇게 이유까지 함께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글이 올라올지 선생님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발표하고 질문해요 중에 질문에 대해서 좀더 알아볼 테니까 미리 어떤 내용 공부할지 훑어보고 오는 것도 좋겠네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열심히 공부해봐요. 모두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대비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우리 사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새로운 단원의 내용을 만나볼 건데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 바로 2단원 민주주의와 시민참여입니다. 우리 2단원에서는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자, 민주주의에서는 어떤 국가기관들이 있고 이 국가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시민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2단원의 핵심 정리 만나보고요, 수행평가 내용까지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2단원 핵심 정리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게요. 개념 첫 번째입니다. 민주주의의 의미와 선거의 필요성이라고 합니다. 자, 민주주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선거는 왜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민주주의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갖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 제도를 말해요. 좀 말이 길고 어렵죠? 그럼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아, 국민이 주인이구나. 민주, 이것만 기억해두면 됩니다. 이것이 잘 지켜지는 정치 제도가 바로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것을 빼놓고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무엇? 그렇죠. 바로 선거입니다. 선거. 자, 그럼 선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거, 바로 이것입니다. 나라의 일을 결정하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음을, 그러니까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모든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나라의 일을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그 국민을 대신해서 일할 대표자를 선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선거라고 하는 건 특정 집단이나 조직에서 대표를 뽑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선거를 통해서 국민을 대신하여 일을 할 대표자를 선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들 누가 있냐면요, 바로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 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주의에서는 선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살펴보면 좋겠죠? 자, 선거란 국민이 자신을 대표할 사람을 투표로 뽑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한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주인으로서의 권리, 그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라는 그 뜻으로 내가 직접 선거를 통해서 나의 대표자를 뽑는 것, 이게 바로 선거인 거죠. 선거로 국가의 운영 방향과 사람들의 생활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직장도 나가지 않고 여러분들도 학교에 오지 않죠? 그 날을 임시로 전부 다 쉬게 하는 그렇게 공휴일로 만듭니다. 그래서 선거 날이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선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를 운영할 대표자를 뽑는 것이고요. 국가의 권력, 대표자의 권력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게 무엇이냐면요. 만약 이 대표자가, 자, 우리 이런 정책을 만듭시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말에는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표를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권력 행사에 정당성이 생기는 거죠. 대표자가 일을 잘하면 국민들이 더 살기 좋은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은 대표자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국민들이 어떤 사람의 대표자로서 뽑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본인이 열심히 하겠다고 한 그 말과는 전혀 다르죠.

만약에 열심히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다음부터는 선거에서 당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권력을 견제할 수도 있고요. 또 대표자가 책임감 있는 정치를 할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 역시 선거가 되는 겁니다. 자, 선거는 그럼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요. 자, 선거인 명부라고 하는 건요, 선거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거예요. 선거권이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쭉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요. 이게 선거인 명부 작성. 그다음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후보자는요, 자, 여기서 내가 한번 나서서 국민의 대표자로서 일해보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바로 후보자가 되는데요. 자, 제가 후보자가 될게요 라고 등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 후보자들은요, 나를 뽑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선거 운동을 펼치거든요.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포스터를 만들어서 붙이기도 하고 막 설명을 하기도 하고 토론회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투표가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다음 투표했으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개표해야겠죠. 그 다음 당선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은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전교 어린이회 임원을 뽑는 과정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역시 여러분들이 후보자 등록을 하고, 선거 운동도 하고, 또 투표하고, 개표까지 하잖아요. 이 과정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거 과연 누가 할까요? 자, 대표적인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줄여서 선관위라고도 부르는데요.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그다음 유권자에게 선거 관련 정보를 알리며 투표 참여를 홍보하는 독립된 국가기관을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이 과정 있죠? 이 과정을 전체를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거에는 어떤 태도로 참여해야 할까요? 자, 당연하게도 책임감을 가지고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합니다. 또 유권자, 그러니까 투표를 하는 사람은요, 선거에 관심을 갖고 후보자의 공약과 자질 등을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자, 어떤 후보가 좋은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또 후보자는요,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공약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이 담겨 있는 그런 것들을 공약으로 제시해야겠죠. 선거가 끝난 뒤에도 선출된 대표가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선거에 참여하는 태도가 되겠고요.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기본 원칙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외워두도록 하세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보통 선거고요. 두 번째는 평등 선거, 세 번째는 직접 선거, 네 번째는 비밀 선거입니다. 자, 다른 것들은 의미를 쉽게 알수 있는데 보통 선거랑 평등 선거는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보통 선거는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원칙이 바로 보통 선거입니다. 그다음 평등 선거라는 건 뭐냐면요, 성별, 재산, 학력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한 표씩 투표할 수 있다라는 것이 평등한 거잖아요. 자, 어떤 사람은 키가 크다고 2표,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5표, 이러면 평등하지 않은 거니까. 자, 모든 사람이 한 표씩 투표한다, 바로 평등 선거구나. 또 직접 선거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본인이 직접 투표를 해야 한다는 원칙이고요. 비밀 선거는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수 없도록 비밀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비밀 선거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은요, 앞 글자를 하나씩 따세요. 보평직비, 뭐라고요? 보평직비,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5번,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이에요. 자, 우리나라 그럼 민주주의 정신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국가를 잘 운영해야 하잖아요. 국가기관은요, 민주국가에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법에 따라 맡아 하는 기관들을 말해요. 이걸 우리가 모두 모아서 국가기관이라고 하는데요. 국가기관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국가기관, 국회, 행정부, 법원,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국회입니다. 자, 국회라고 하는 것은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에 무려 300명이나 있습니다. 그럼 국회의원들은 누가 할수 있느냐? 자, 우리 18세가 넘은 사람이라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중에서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선정된 사람, 당선된 사람이 바로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국회는 어떤 일을 할까요? 가장 중요한

중요한 것, 법을 만들고 고치거나 없애는 일을 합니다. 자, 법을 만들고 고치고 없애는 일은 국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새로운 법에 대해서 국민이 필요하다고 느껴요.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하고 법률안을 심의하고 투표를 합니다. 대통령의 법률안을 서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알리게 되면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회는 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행정부가 법에 따라 일을 잘하고 있는지 국정감사를 통해서 감시를 합니다. 이것도 국회의 역할이에요. 국가 살림에 쓸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역할도 바로 국회에서 합니다. 다음 행정부가 하는 일 알아볼게요. 자, 행정부는요, 다른 말로 정부라고도 부르거든요. 행정부의 구성을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로 대통령이 있습니다.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나라를 대표하여 다양한 외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죠. 대통령은 단한 명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국무총리는 누구일까요? 대통령을 도와 행정각부를 관리하고 대통령이 맡은 일을 잘할수할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행정각부라고 쓰여 있는데요. 경제, 교육, 외교, 통일 등 업무를 나누어서 맡아서 하는 그런 부서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라는 부도 있고요. 교육부도 있고요. 국방부도 있고요. 재정경제부도 있고요. 그 다음 문화체육관광부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처들이 있습니다. 이 부처들이 모두 다 우리 여러 가지 나라의 업무를 나누어서 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 행정부가 하는 일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나라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자,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일을 하는 기관은 바로 행정부가 됩니다. 국무회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회의인데요. 나라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고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으로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무회의예요. 그다음 법원이 하는 일도 한번 알아보죠. 법원. 법안은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해요. 하는 곳. 사람들 사이에 다툼을 해결하기도 하고요. 또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도 하고요. 또는 개인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생긴 갈등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이것들 모두 다 법원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럼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헌법으로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고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법원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판정을 하게 됩니다. 판결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재판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고요. 한 사건에 대해서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삼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억울해. 그럼 판정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 재판 결과가. 그럼 한번 더.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한번 더. 총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국가기관의 권력은 그럼 왜 나누어야 할까요? 자, 권력분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권력분립은 서로 다른 국가기관이 국가권력을 나누어 맡는 것을 말해요. 여기에 있는 이 분은요, 분수에 쓰이는 그 분과 똑같습니다. 나누다라는 의미가 있는 나눌 분이에요. 국가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독재가 다시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력을 나누어서 맡게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자,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국회는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행정부를 견제합니다. 행정부는요, 대통령이 국회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를 견제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법원은요, 국회의 법률이나 행정부가 실행한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해서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을 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 미디어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미디어. 미디어는 사람들이 의사소통하고 지식과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수단을 말해요. 예를 들면, 신문, 책,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전자우편, 스마트폰, SNS 같은 것들이 모두 다 미디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 사회 관계망 서비스, 즉, SNS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지고,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디어에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자, 그러면 민주주의에서는 이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왜 중요한지 볼게요. 일단, 이 미디어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요. 또 사회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회의 가치나 규범을 전달하기도 하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디어로 주고받는 정보는 사회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TV를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접하는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치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미디어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분석해야 돼요. 자, 여러분, 허위 조작 정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짜처럼 보이도록 꾸민 정보를 허위 조작 정보라고 부르는데요. 가짜 뉴스는 기사의 형식을 띠면서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짓이거나 사실을 잘못 해석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비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겠죠? 자, 이런 문제는요. 사실에 대한 확인 없이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믿게 되면요.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고 또 잘못된 여론을 형성해서 민주주의가 위협당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 사이에 편견이나 혐오가 발생해서 많은 다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분석해야겠죠. 미디어의 비판적 이용과 올바른 이용 노력입니다. 비판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정보의 출처와 저자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정보를 뒷받침하는 근거와 근거 자료를 다시 한번 따져보셔야 합니다. 또 정보의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야 돼요.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글을 쓴 사람의 생각인지.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찾아보고 교차해서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용하기 위해서는요, 미디어의 내용이 믿어도 되는 사실인지 검토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고요. 미디어의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활용하는 태도도 길러야 하고요. 허위 조작 정보를 제재하는 법과 제도, 기관 등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2단원의 내용을 모두 모두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어요. 머릿속에 중요한 내용 콕콕콕 들어오죠? 자, 우리 간단한 문제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확인 문제입니다. 선거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 틀린 것에 가위표 하세요. 자, 1번. 선거로 국가의 운영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네, 그럼요. 선거로 대표자가 다른 사람이 선출이 된다면 국가의 운영 방향도 당연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국가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것, 바로 선거다. 선거에 뽑힌 대표자는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정당성을 가지지 못합니까? 아니죠. 정당성을 가지게 되죠. 왜냐하면 국민이 투표로서 나를 지지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정당성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동그라미 표 그리고 가위표를 해주면 되겠고요. 2번,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선거의 과정이네요. 선거의 과정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겠죠? 볼게요. 선거인 명부 작성하고요. 후보자 등록을 합니다. 선거운동 했어요. 그 다음 투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무얼 하고 당선자를 결정할까요? 자, 투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투표한 투표지를 열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살펴보고 수를 세어봐야겠죠. 우리가 이것을 개표라고 합니다. 개표. 그러니까 표를 열어본다라는 뜻이에요. 알맞은 말 바로 개표가 되죠.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선거의 기본 원칙 중에서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수 없도록 하는 것은 이것 선거에 해당합니다. 자, 우리 선거의 중요한 원칙 네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평등선거, 비밀선거, 보통선거, 직접선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수 없도록 하는 것은 쉿, 뭘 지키는 거예요? 비밀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비밀선거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알맞은 것은 비밀이죠. 4번에서부터 5번, 다음을 읽고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 하시오. 후보자 또는 유권자는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공약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 공약을 제시하는 사람은 후보자인가요? 유권자인가요? 그렇죠. 바로 후보자죠, 후보자. 5번,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민의 대표 기관은 국회일까요? 행정부일까요? 자, 국회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럼 국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6번이에요. 국회, 행정부, 법원에서 하는 일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국회, 행정부, 법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설명을 보고 알맞게 이어보도록 할게요. 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자, 재판을 한대요. 어느 기관인가요? 그렇죠. 바로 법원에서 재판을 하죠. 그 다음, 법을 만들고 고친다. 법을 만든다. 자, 이것을 우리가 국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국회는요, 다른 말로 입법부라고도 불러요. 법을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법에 따라 나라의 살림을 맡아 한다. 자, 나라의 살림을 한다고요. 이것은 바로 행정부의 역할이죠. 자, 이렇게 이어주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7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국민의 자유와 권리

것처럼 꾸며서 전달하는 다양한 형태의 거짓 정보가 많아지면 잘못된 여론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요? 아니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자, 가짜 뉴스라고도 부르죠. 허위 조작 정보 같은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잘못된 여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10번, 미디어를 이용하는 태도를 바르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 수연,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분석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오, 맞아요. 우리 무조건적으로 그냥 그대로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살펴봐야 합니다. 재민, 미디어의 내용이 믿어도 되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믿어도 되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것이 엄청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를 이용하는 태도로 바르게 말한 친구 수연이의 이름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핵심 정리에 이어서 확인 문제까지 만나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수행평가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우리가 만날 수행평가 문제들은요, 총 다섯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죠?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다음 포스터 속에 한 표의 무게,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듭니다. 라는 말의 의미를 선거와 관련지어 쓰시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포스터 한번 볼게요. 한 표의 무게,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듭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양팔 저울에 한쪽에 투표용지와 도장이 놓여 있고요. 다른 쪽에는 아주 무거운 추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 많은 추들보다 저 종이 하나 그리고 도장 하나가 더 무겁다는 이야기인데요.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2008년 동그라미 동그라미 군수 선거에서는 한 표 차이로 당선자가 결정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단 한 표 차이로 인해서 선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한 표는 의미 있고 소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보니까 선거와 관련지어서 한 표의 무게,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듭니다. 라는 것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행사한 하나의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표하는 사람이 달라지니까 국가의 운영 방침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죠. 국민의 선거 참여로 대표자가 바뀔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정치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그러니까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 포스터 아래쪽을 자세히 보면 제20대 대통령 선거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여러분 꼭 참여해주세요. 투표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대표자를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포스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어른이 된다면 꼭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세요. 자, 2번.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선거의 기본 원칙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까닭을 쓰시오. 자, 보통 선거, 우리나라에서는 선거의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어요. 비밀 선거,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어요. 그 다음, 직접 선거, 투표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해요. 평등 선거,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원칙을 왜 헌법으로 보장을 하고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이 투표가 굉장히 공정하고 진실된 투표여야 하잖아요.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를 위해서이다. 또는 국민의 의사를 선거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만약에 내가 직접 선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 선거했어요. 그렇다면 내 의사를 선거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렵잖아요.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으로 이 네 가지 원칙을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네 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보평직비. 여러분 네 가지 꼭 기억해 둡니다. 3번에서부터 4번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 속에 있는 장소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법원이에요.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여기에 있는 이 앞에 앉아계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빌린 돈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판사입니다. 판사는 재판의 결과를 결정하는 사람이죠. 자, 여기 아래에 원고석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세 번째 재판을 요청해야겠어요. 자, 우리 재판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죠? 맞아요. 바로 세 번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네 번째 재판은 안 되나요, 선생님?

0: 네, 네 번째 재판은 아닙니다. 딱세 번까지만 가능해요. 그다음, 법관의 판결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여할 수 없구나라고 합니다. 자, 법관은요, 법관이 판결하는 건 법관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이 판사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와도 이 판결의 결과를 마음대로 뒤집을 수는 없어요. 법관의 고유한 기능이다. 그다음, 일반인도 재판을 볼수 있구나. 여기 앞에 보면 방청석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죠. 우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거든요. 이 재판은요, 공개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이렇게 문을 닫아두고 비밀스럽게 몰래 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나 이렇게 볼수 있도록 개방을 하거든요. 이렇게 일반인들도 재판을 신청해서 우리가 참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위 그림을 참고하여 법원이 우리 사회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법원은 어떤 도움을 줄까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법적 다툼을 해결해 줍니다. 자, 법적 다툼을 해결하기도 하고요. 또 법을 어긴 사람을 이렇게 적당한 벌을 줌으로써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또 개인과 정부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것들의 잘잘못을 평가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도 역시 법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위 그림을 보고 공정한 재판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일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합니다. 자, 공개하니까 이 법관이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몰래 나한테 유리한 또는 내가 아는 사람에게 유리한 그런 재판을 할 이유가 없겠죠. 모두에게 보여질 테니까요. 자, 그다음 또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원칙적으로 한 사건에 대해서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세 번이라고 하면 횟수가 많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적게 느껴지나요? 자,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것이 다를 텐데요. 만약 재판이 딱한 번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혹시나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딱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두 개를 써두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이것과 꼭 똑같지는 않아도 됩니다. 비슷한 것들을 썼으면 모두 다 정답이에요. 5번, 다음 신문 기사를 보고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신문 기사 1이 있고요. 신문 기사 2가 있어요. 1에서는 어떤 케이블카로 즐기는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 케이블카는 국립공원의 자연경관을 더 많이 즐길 수 있게 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 그러니까 케이블카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른쪽에 보니까. 자, 이 케이블카, 국립공원 자연환경훼손 논란. 자, 이 케이블카 설치로 국립공원의 자연경관과 생태계 등이 크게 훼손되고 환경이 오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하고 있죠. 케이블카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신문기사마다 우리가 서술하고 있는 관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출처에서 만들어진 정보를 찾아보고 여러 관점에서 균형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균형 있게 서로 비교를 해보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행평가 문제 모두 해결을 해보았고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단단 퀴즈입니다. 자, 이것은 모든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갖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 제도를 말합니다.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도 우리 사회 2단원 단원평가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미리 문제 풀고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1: (목소리)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자막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단원 확인 평가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만나봤죠? 오늘 5단원 다섯 번째 시간에는 우리 단원 확인 평가 문제 6번부터 20번을 모두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 모두 준비됐나요? 좋아요. 그럼 우리 만자막 나라로 떠나볼게요. 여러분, 우리 이번 단어는요, 마음을 짐작해요 라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은요, 이글 속에 있는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6번에서 10번은 여기 보이는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어떤 글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며칠 뒤 콩이가 우리 집으로 왔어요. 콩이는 조금 어떤 눈치였어요. 여러분, 이글 기억나나요? 그래요. 바로 강아지 돌보기라는 글이었죠? 우리 이어서 한번 내용 볼게요. 나는 콩이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어요. 가장 먼저 콩이가 좋아한다는 간식을 주기로 했어요. 간식을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내밀자 콩이가 내 앞으로 천천히 다가왔어요. 손바닥 냄새도 맡고 내 주변을 돌면서 살폈어요. 한참을 서성이던 콩이는 마음이 놓였는지 그제야 간식을 먹었어요. 그 뒤로 콩이는 밥도 잘 먹고 물도 잘 마셨어요. 엄마, 콩이가 우리 집에 적응한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강아지 돌보기의 앞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인물의 마음 한번 짐작해 볼까요?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이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지? 두 번째, 인물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지? 이것을 생각해 보라고 했죠. 자, 여러분, 여길 보니까 콩이가 우리 집으로 왔어요. 바로 주영이네 집으로 온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콩이가 무언가 집이 낯설었나 봐요. 그래서 조금 간식도 안 먹고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엔 간식을 받아 먹었어요. 그 뒤로 밥도 잘 먹고 물도 잘 마시니까. 엄마, 콩이가 우리 집에 적응한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주영이의 마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요. 바로 안심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안심하는 마음. 어떻게 알수 있나요? 그래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주영이의 말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도 이어서 볼게요. 어느새 콩이가 우리 집에서 지내는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나는 아침부터 너무 슬펐어요. 엄마, 일주일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나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이제 콩이랑 안녕 이별을 해야 해요. 그래서 주영이는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여기, 엄마, 일주일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 것과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라고 말한 것을 보니까, 아, 주영이의 마음? 아쉬웠겠구나. 슬펐겠구나. 슬픈 마음. 또, 아쉬운 마음. 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6번입니다. 콩이가 간식을 먹기 전에 한참을 서성이던 까닭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콩이가 간식을 주니까 바로 받아 먹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한참을 서성였어요. 주변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이걸 먹을까 말까 고민을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1번, 몸이 아파서일까요? 콩이가 아프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았어요. 배가 불러서일까요? 아니요. 콩이는 이제 막 와서 배가 부른 건 아니었을 거예요. 3번, 친구를 기다리고 있어서 콩이가 친구를 기다리고 있진 않았고요. 간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그런 말도 글에는 나와 있지 않았죠. 5번, 낯선 곳에 아직 적응을 못해서. 그렇죠. 바로 정답 여기 있었네요. 5번,
낯선 곳에 아직 적응을 못해서. 그러니까 주영이네 집에 처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간식 먹어도 되나? 뭔가 고민이 되었겠죠. 다음 7번 문제예요. 기억에 들어갈 낱말로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진 낱말은 무엇인가요? 전에 본 기억이 없어 익숙하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먼저 빈칸 봐야겠죠? 며칠 뒤 콩이가 우리 집으로 왔어요. 콩이는 조금 이런 눈치였어요. 자, 그럼 1번부터 5번 한번 볼게요. 조금 설렌 눈치였나요? 설렌다는 건 뭔가 기다려지고 기대되고 두근거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콩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으니까 뭔가 설레고 기대되는 것보다는 뭔가 좀 긴장되고 익숙하지 않은 눈치였겠죠. 1번 설레는 옳지 않고요. 기쁜 눈치? 기쁜 눈치도 어울리지 않죠. 슬픈 눈치? 아, 슬픈 눈치도 어울리지 않아요. 전에 본 기억이 없어서 익숙하지 않은 것인데 이게 꼭 슬픈 것은 아닙니다. 친한 눈치였나요? 그렇지 않죠. 익숙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친하다는 말은 오히려 어울리지 않아요. 마지막 5번, 낯선 볼게요. 낯선 눈치였어요. 아, 낯선 눈치, 익숙하지 않은 눈치. 잘 어울리죠? 그러니 알맞은 것은 바로 5번, 낯선이 됩니다. 8번 중요한 문제예요. 니은에서 알수 있는 나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합니다. 그럼 니은을 한번 봐야겠네요. 니은, 엄마, 콩이가 우리 집에 적응한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와, 드디어 콩이가 간식을 받아 먹고 나서는 밥도 잘 먹고 물도 잘 마셨어요. 그러니까, 아,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여기에서 주영이의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울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울한 마음은요, 뭔가 슬픈 마음이랑 비슷하죠. 콩이가 잘 적응했는데 내가 슬픈 마음이 들 리는 없겠죠? 우울한 마음 어울리지 않고요. 안심하는 마음은 어때요? 그렇죠. 안심했겠죠. 와, 이제 밥도 잘 먹고 물도 잘 마시니까 콩이가 우리 집에서 잘 지낼 수 있겠네. 안심하는 마음이죠? 3번, 떨리는 마음이었을까요? 아, 이건요. 콩이가 우리 집에 오기 전에 기대될 때, 그때는 떨렸을 거예요. 그런데 콩이가 와서 밥도 잘 먹고 잘 지내는 것은 떨리는 마음과는 어울리지 않죠. 4번, 불만스러운 마음도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기분이 상하는 마음도 어울리지 않죠. 왜냐하면 콩이가 잘 지내는데 내가 기분이 상할 리 없잖아요. 5번도 알맞지 않고요. 정답은 바로 2번, 안심하는 마음이 됩니다. 9번이에요.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알맞게 번호를 쓰세요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잘 읽었다면 일이 일어난 순서도 잘알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1번, 콩이가 나의 집에 왔습니다. 나의 집에 왔네요. 두 번째, 2번, 콩이가 나의 집에서 지내는 마지막 날. 나는 너무 슬펐습니다. 3번, 나는 콩이와 친해지기 위해 콩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주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순서대로 읽어보니까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인 것 같은가요? 그래요, 바로 1번. 콩이가 나의 집에 왔습니다가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죠. 그럼 여기에 숫자 뭐 쓰면 될까요? 그렇죠. 1 쓰면 되겠죠. 그럼 2번과 3번 중에 두 번째로 일어난 일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콩이가 왔어요. 콩이가 뭔가 낯설어 했는데 내가 간식을 주면서 콩이와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3번이 두 번째로 일어난 일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2번은요. 콩이가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나와 함께 지내는 마지막 날. 이별을 할것 같아요. 슬퍼요. 가장 마지막에 일어난 일이겠죠. 그래서 번호를 쓰면 1, 3, 2.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10번 서술형 문제예요. 글 나의 나처럼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을 느꼈던 경험을 보기와 같이 쓰세요라고 합니다. 우리 이 글에서 나는요. 콩이하고 헤어지기 너무 아쉬워요. 슬퍼요. 눈물이 날것 같았대요.
그래서 여기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보기 볼게요. 여름방학 때 할머니 댁에서

지내다 집으로 돌아올 때 할머니와 헤어지기 아쉬워서 눈물이 났어.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나요? 누군가와 헤어질 때 뭔가 슬픈 마음,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을 한번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친한 친구가 전화 가는 날, 친구와 헤어지기 아쉬워서 눈물이 났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쉬운 마음을 느꼈던 경험을 한번 답으로 써보세요. 11번부터 12번은 여기 있는 글을 읽고 푸는 문제입니다. 자,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고마운 유나에게. 누구누구에게로 시작하는 글, 대표적인 것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편지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글 만나보았죠? 유나에게 누가 편지를 썼을까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전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볼게요. 고마운 유나에게. 유나야, 안녕. 난 2학년 1반 김예린이야. 어제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넘어진 나를 내가 도와주었잖아. 사실 어제는 삼촌이 오시기로 한 날이라 마음이 들떠 있었어. 그래서 자꾸만 걸음이 빨라졌지 뭐니? 그러다 꽈당 넘어진 거야. 다친 무릎이 아파서 눈물이 핑 돌았지. 그런데 갑자기 내가 나타나서 괜찮니? 하며 날 일으켜 주었잖아. 어제는 너무 당황해서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못했어. 유나야, 그때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내자. 여러분, 이 편지는요, 바로 예린이가 유나에게 쓴 편지였어요. 어떤 마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글을 읽을 때 뭔가 이상한 낱말 찾았나요? 그래요, 선생님은 찾았는데요. 소리가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낱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것에 주의하면서 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11번 문제예요. 예린이가 유나에게 고마워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예린이가 유나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잖아요. 왜 고맙다고 했나요? 그래요. 바로 넘어진 나를 도와주어서 고마운 마음을 느꼈다고 했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집에 함께 가줬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았어요. 2번, 삼촌을 소개시켜줘서.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3번, 넘어졌을 때 도와줘서. 정답 여기 있었네요. 4번, 학교에서 함께 친하게 놀아줘서. 아니고요. 자신과 같이 걸음을 빨리 걸어줘서도 알맞지 않습니다. 예린이는요, 자신이 넘어졌을 때 도와준 유나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죠? 알맞은 정답은 바로 3번이 됩니다. 12번 중요한 문제예요. 기역에서 디귿 중에서 잘못 쓴 낱말을 찾아 기호를 쓰고 바르게 고쳐 쓰세요 라고 합니다. 어떤 낱말들이 있었는지 볼게요. 기역, 어제 학교를 마치고. 여러분, 마치고, 마치다라는 낱말은요, 이렇게 소리가 비슷한 낱말 두 가지가 있어요. 마쳤다, 마쳤다. 첫 번째 마쳤다는 목표에 닿게 했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 마쳤다는 어떤 일을 끝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때요? 마치고, 학교가 끝나고, 제대로 쓰였죠? 두 번째 니은 볼게요. 그래서 자꾸만 걸음이 빨라졌지 뭐니? 걸음, 걸음. 걸음도 역시 소리가 비슷한 낱말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걸음은요, 밭에 뿌리는 비료를 말하고요. 두 번째 걸음은 걷는 동작을 의미해요. 그러면, 그래서 자꾸만 걸음이 빨라졌지 뭐니? 여기에서는 이 걸음이 알맞을까요? 아니요, 알맞지 않아요. 이 걸음이 아니라 두 번째 걸음이라는 낱말이 쓰여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다친 무릎이 아파서
눈물이 핑 돌았지. 다친, 다쳤다. 첫 번째 다쳤다는요, 부딪히거나 넘어져서 몸에 상처를 입었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 다쳤다는 열려있던 것이 도로 제자리로 가 막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다친 무릎, 다친 제대로 쓰였나요? 그래요. 제대로 잘 쓰였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 문제로 돌아가서 잘못 쓴 낱말 찾으라고 했으니까 기호, 미음 이렇게 써주어야 하고요. 바르게 고쳐 쓴다면 걸음이 이렇게 쓰인 걸음이 아니라 리을 받침이 있는 걸음 이렇게 써주는 것이 알맞겠네요. 다음 13번이에요. 낱말의 뜻에 어울리는 그림을 찾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자, 낱말 느리다, 느리다가 나왔네요. 소리가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낱말이죠. 첫 번째 느리다는요, 본디보다, 그러니까 원래보다 더 길어지게 하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 느리다는 어떤 동작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그림은 어떤 동물이죠? 그래요, 귀여운 달팽이입니다. 달팽이는요, 첫 번째 느리다보다는 두 번째 느리다라는 낱말과 잘 어울리죠. 우리가 달팽이를 떠올리면, 느릿느릿, 느리게 가요.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팽이 그림은요, 두 번째 느리다와 이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어떤 그림인가요? 오, 어떤 친구가 고무줄, 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당겨서 원래보다 더 길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이것은 첫 번째 느리다와 어울리는 그림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어보세요. 다음 14번. 그림에 어울리는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자, 동생이 꽃향기를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맞다도요, 소리가 비슷한 낱말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맞다는요, 문제에 대한 답이 틀리지 않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맞다는요, 코로 냄새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꽃 향기를 코로 냄새를 느끼는 거잖아요. 코로 향기를 느끼다, 맞다, 맞습니다가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잘 찾았죠? 자, 두 번째, 컵을 쟁반에.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컵을 쟁반에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받칩니다, 받칩니다. 바치다라는 건 신이나 웃어른께 정중하게 드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바치다라는 낱말은 물건의 밑이나 옆 따위의 다른 물체를 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컵을 쟁반에 받칩니다, 받칩니다. 무엇이 자연스러운가요? 그래요. 두 번째 받칩니다가 자연스럽죠. 정답 잘 찾아보세요. 15번. 다음 낱말의 뜻을 생각하며 문장에 어울리는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보기에서 찾아, 각각 찾아 쓰세요. 보기에는 때, 때 이렇게 낱말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때에는 아, 이를 사용한 때. 두 번째 때는 어, 이, 에 자를 쓴 때입니다. 자, 때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낱말이 있는데요. 첫 번째 때는 옷이나 몸 따위에 묻은 더러운 먼지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때라고 합니다. 두 번째 때는요, 목적이나 행동을 같이 하는 무리를 때, 어휘를 사용해 때라고 쓰는데요. 문장 한번 볼게요. 들판에 새, 무엇을 쫓으려고 허수아비를 세웠습니다. 들판에 새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행동을 함께 하는 무리인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때가 아니라 두 번째 때. 여기에 있는 이 어, 이, 에 자를 쓴 때를 씁니다. 아버지께서 수세미로 냄비 기름 무엇을 지우고 계셨습니다. 냄비에 뭔가 더러운 것이 묻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이거 아, 이, 에 자를 사용한 이, 때를 사용한다고 했죠? 이렇게 정답 적어 보시고요. 16번에서 20번은 여기 있는 글을 읽고 푸는 문제입니다. 함께 볼게요. 또야너구리는 주와라 밤 5개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어요. 와, 여러분 이글 기억나나요? 맞아요. 바로 밤 5개라는

이야기였죠? 우리 이 이야기를 읽을 때에도 무엇을 생각하면서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면서 또야는 어떤 마음이었을지 생각해 볼게요. 얘들아, 이리 와. 삶은 밤 줄게. 골목길 여기저기서 애들이 모여들었어요. 아기 너구리 코야랑 후야랑 차야랑 찌야 뽀야 모두 다섯이었어요. 애들이 다투어 손바닥을 내밀죠. 또야는 밤 하나씩 나눠줬어요. 코야 한 개, 후야 한 개, 차야 한 개, 찌야 한 개, 뽀야 한 개. 에게게. 그러고 나니 밤 다섯 개다 줘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또야의 마음 어떨지 한번 짐작해 볼까요? 맨 처음에 좋아라 밤 다섯 개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어요. 얘들아, 이리 와. 삶은 밤 줄게. 이때의 또야의 마음은? 즐거운 마음, 신나는 마음이었겠죠. 친구들에게 밤을 나누어주고 같이 먹을 생각을 하니까, 신나요. 즐거워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나 볼게요? 또야 것이 안 남았네요. 애들은 삶은 밤을 까먹기 시작했어요. 또야는 애들이 맛있게 먹는 걸 바라보다가 그만 으앙 하고 울어버렸어요. 애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또야를 봤어요. 알고 보니 삶은 밤 다섯 개다 나눠주고 또야는 빈손이었죠. 애들도 갑자기 어쩔 줄 모르다가 그만 울상을 지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도 또야의 마음 짐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으앙 하고 울어버렸어요. 왜냐면 삶은 밤 다섯 개다 나눠주고 나니까 또야가 빈손이었거든요. 그럼 또야의 마음은? 속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슬펐을 거예요. 아니, 내가 먹을 밤이 하나도 없다니 하면서요. 여러분, 이렇게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짐작할 수 있다고요?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16번. 또야가 빈손이 된 까닭은 무엇인가요? 또야는 왜 빈손이 되었을까요? 또야가 밤을 다 먹었나요? 아니요. 또야는 아직 밤을 하나도 못 먹었어요. 2번. 친구들에게 밤을 다 나눠줘서? 그렇죠. 친구들에게 밤 5개를 모두 다 나누어줘서 빈손이 되고 말았어요. 3번. 바닥에 밤을 다 떨어뜨려서? 그렇지 않았죠? 친구들에게 줄 밤을 잃어버려서도 아닙니다. 골목길에서 친구들에게 밤을 팔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죠. 또야가 빈손이 된 까닭은요, 바로 이번 친구들에게 밤을 다 나누어줬기 때문입니다. 또야가 마음이 굉장히 예쁜 친구인 것 같죠? 17번 중요한 문제예요. 기억에 알맞은 표정을 찾아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기억 한번 볼까요? 기억. 또야는 밤 다섯 개를 다 나눠주고 빈손이 됐어요. 애들도 갑자기 어쩔 줄 모르다가 그만 울상을 지었어요. 여러분, 울상은 어떤 것인가요? 그래요. 울상을 지었다는 건 이제 막 울려고 준비하는 표정. 이것을 바로 우리 울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1번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친구는 보니까 입을 삐죽삐죽 내밀고 있어요. 삐죽삐죽. 2번. 두 번째 친구를 보니까, 눈꼬리가 이렇게 내려갔고요. 뭔가 눈물이 맺혀 있는 것 같아요. 곧울것 같은데요? 그래요. 바로 이게 울상입니다. 알맞은 표정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2번에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겠네요. 18번. 또야의 마음은 어떻게 변하였나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또야의 마음 선생님이랑 글 읽으면서 찾아봤죠? 또야가 맨 처음에 밤 다섯 개를 가지고 친구들을 만나러 갔을 때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죠. 기쁜 마음, 신나는 마음, 즐거운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막상 밤을 다 나누어주고 나니까 정작 또야가 먹을 밤이 없었어요. 빈손이었어요. 그러면 속상한 마음, 슬픈 마음, 아쉬운 마음이 들었겠죠? 이렇게 마음의 변화, 제대로 어떻게 쓰여 있는지 한번 볼게요. 1번, 슬픈 마음에서 불쌍한 마음? 알맞지 않고요. 슬픈 마음에서 창피한 마음도 어울리지 않네요. 기쁜 마음에서 속상한 마음. 그렇죠. 우리가 밤을 나누어줄 생각, 친구들과 함께 먹을 생각을 하니까 기쁜 마음.
막상 다 나누어주고 내 것이 없어.

했으니까 속상한 마음. 3번이 정답이죠? 4번, 기쁜 마음에서 기대하는 마음. 어울리지 않고요. 불쌍한 마음에서 희망찬 마음? 빈손이 되었는데 뭔가 희망찬가요? 그렇지 않죠? 어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또야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3번, 기쁜 마음에서 속상한 마음으로 변했다. 자, 19번 서술형 문제예요. 이야기 속 또야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생각하여 쓰세요. 여러분, 우리가 글을 읽고 나서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죠. 인물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떠올리면서 하고 싶은 말을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또야가 우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 이런 내용을 적을 수 있고요. 또는 이렇게 적어볼 수도 있어요. 자, 선생님은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또야에게 담을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 어떤 생각이 들었어? 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도 하고 싶은 말을 생각해서 답을 썼다면 정답 동그라미 해주세요. 20번 문제예요. 자, 이렇게 표시된 부분을 자연스럽게 띄어 읽은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은희와 효섭이가 띄어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장을 읽을 때, 이야기를 읽을 때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읽으려면 띄어 읽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죠? 그럼 띄어 읽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떠올려 볼게요. 띄어 읽기는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무엇이 다음에 조금 쉬어 읽고요. 문장이 너무 길다면 문장의 뜻을 생각하며 한번 더 쉬어 읽습니다. 여러분, 문장이 아주 아주 길다면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도 끊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는 조금 더 쉬어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어 읽을 때에는 이렇게 생긴 쐐기표를 표시하고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조금 더 길게 쉬어 읽는다면 이렇게 생긴 겹쐐기표를 표시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우리 문제로 돌아가서 은희가 어떻게 읽었나 보죠. 선생님이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또야, 것이 안 남았네요. 애들은 삶은 밤을 까먹기 시작했어요. 어때요? 은희는 대부분의 낱말을 띄어서 읽고 있죠? 뭔가 어색한 것 같아요. 효섭이 보죠. 또야, 것이 안 남았네요. 애들은 삶은 밤을 까먹기 시작했어요. 어때요? 효섭이가 제대로 띄어 읽고 있죠? 정답은 효섭.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여러 가지 국어 공부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만점왕 나라로 데려갈 완점왕 미션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책한 권을 고르고 글을 자연스럽게 띄어 읽어보세요. 미션을 완료했다면 미션 완료라고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북투 실전책으로 만나볼게요. 문제 미리 풀고 만나줄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우리 국어 3단원 절차를 지키며 토론해요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단원 정리 평가 2회 문제 풀어보고 서술형 문제 풀어보면서 이제 3단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3단원 마무리하는 이 시간 선생님과 활기찬 출발해보도록 할까요? 단원 정리 평가 2회 1번 문제부터 함께 해결합니다. 토론의 절차에 맞게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 자, 우리 절차 공부했죠? 이 절차를 반드시 숙지를 해야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토론에 임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주장을 펼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상대편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이제 답변도 하고요. 그리고 주장을 강조하는 주장 다지기, 마지막 판정하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기호를 적는다면 디귿, 니은, 리을, 기역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이어서 2번에서 5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글을 보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토론의 대본입니다. 이 토론의 주제가 뭐였죠? 누리 소통망 SNS는 우정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주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토론의 어떤 단계인지 우리가 글 읽어보면서 파악해 볼게요. 자, 찬성 측이 말합니다. 누리 소통망은 초등학생에게 일상을 함께하는 중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미래 세계를 살아갈 우리에게 누리 소통망을 이용한 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 유해한 행위, 그러니까 해로운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누리 소통망을 이용하면 우정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읽어보니까 어떤 단계 같아요? 다시 한번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죠? 주장 다지기 단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 측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측. 자, 누리 소통망은 우정을 쌓는 일을 방해합니다. 주장이죠. 자, 물론 다소 장점이 있더라도 이를 적절히 제어하며 다루며 현명하게 이용할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들에게는 아직 득보다 실이 더 크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더 많다. 이런 뜻이죠. 자, 또한 우리가 부딪히는 세계가 가상이 아닌 실제 세계인 만큼 우리는 친구들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와 소통으로 우정을 쌓아야 한다. 자, 이게 반대 측 주장 다지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2번. 기역의 뜻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기역, 제어하며. 자, 이거 뭐예요? 제어하다, 다루다, 그런 거죠? 자, 그럼 뜻 골라볼게요. 가. 남의 일을 간섭하고 말아, 막아, 해를 끼치다. 자, 해를 끼치다, 이거 뭐예요? 회방 놓는 거죠? 아니고요. 자, 니은이 아니고 나네요. 감정, 충동, 생각 등을 막거나 누르다. 이게 뭐예요? 제어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의 이런 감정들을 제어해서 다루는 거죠? 자, 정답은 나가 되겠네요. 자, 다.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이 급하게 일어난 데가 있다? 이거는 굉장히 갑작스럽다.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의 정답은 나가 되겠고요. 3번 문제입니다.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여 쓰시오. 자, 찬성 측, 반대 측, 주장 다지기. 그 내용 보면 알 수가 있죠? 찬성 측의 주장은 누리 소통망은 우정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였고, 반대 측은 누리 소통망을 우정을 쌓는 일을 방해한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어서 4번입니다. 반대 측이 강조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읽은 글에서 반대 측 대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자, 1번. 누리 소통망은 일상을 함께하는 중요한 일부이다. 이거는 찬성 측이 얘기할 만한 내용이죠. 자, 누리 소통망을 활용하면 우정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 이건 찬성 측 주장이죠. 3번, 누리 소통망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익히고 바르게 사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자, 이것도 찬성 측이 할 만한 내용이죠. 친구들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와 소통으로 우정을 쌓아가는 일이 더 중요하다? 바로 이게 반대 측이 강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미래 세계를 살아갈 우리에게 누리 소통망을 활용한 대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건 찬성 측이 이제 얘기한 거였으니까 X 해야 되겠죠. 찬성 측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입니다.
이 토론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이 토론 단계는 주장, 다지기 단계입니다. 자, 이슬이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정리해야 해? 맞죠? 자, 호연이 판정 기준을 제시하고 공정하게 판정해야 돼? 이건 판정하기 단계가 되겠죠? 자, 은정이 상대 측이 펼친 주장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건 반론하기 단계죠. 자, 따라서 바르게 말한 친구는 이슬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6번에서 10번 문제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해 볼 건데요. 자, 또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토론의 대본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사회자, 이제 마지막 단계래요. 그럼 뭐예요? 판정학이겠죠. 자, 판정단 말씀해 주십시오. 자, 판정단 1은요,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이 토론에서 토론을 할 때에 그 토론에서 좋았던 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점이 좋았습니다 하면서 잘한 점 얘기했고요. 자, 판정단 2는요, 이제 판정 기준을 얘기하죠. 자, 두 가지 기준으로 판정했어요. 자, 첫째는요, 주장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했는지, 자, 둘째는 객관적이고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는지, 자, 이런 기준으로 판정한 결과, 찬성 측의 토론이 조금 더 설득력 있었다고 이제 판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 보면 사회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 지금까지 이 주제를 놓고 토론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찬성 측과 반대 측의 토론으로 누리소통망 활용이 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수 있었다. 자, 토론의 효과를 조금 얘기해 줬네요.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토론 마치겠습니다. 끝인사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볼게요. 6번, 기억에 들어갈 토론의 단계는 마지막 단계인 판정하기가 되겠죠? 자, 이어서 7번입니다. 니은은 어떤 내용에 해당합니까? 자, 니은, 첫째, 주장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했는지, 둘째, 객관적이고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는지, 지금 두 가지 판정 기준인 거죠? 자, 정답은 2번, 판정의 기준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8번입니다. 주어진 첫 자음자를 참고하여 다음 뜻을 가진 낱말을 글에서 찾아 쓰시오. 자, 불충분하거나 허술한 점, 허술한 점, 뭐예요? 히읗, 지읒, 허점이죠. 자, 우리 판정단에서 양측에서 잘한 점 이야기할 때 허점이라는 낱말을 사용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9번입니다. 이 토론의 단계에서 판정단의 역할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판정단은 어떤 것을 하고 있죠? 토론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건 사회자. 토론의 진행 과정을 안내하는 것도 사회자. 주장과 이유를 정리하며 말하는 건 토론자. 상대 측 반론에 대해 답변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토론자죠. 자, 양측에서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판정하는 게 바로 판정단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0번입니다. 이 토론에 대한 생각을 잘못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은지, 판정단은 판정의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정했어. 맞죠? 자, 정훈이, 토론 참여자들이 서로 예의를 지키며 토론에 참여했어. 네, 우리가 방금 본 글에는 사회자와 판정단이 나왔습니다. 그 토론 참여자들 예의 지키며 토론에 참여했죠. 찬호, 사회자는 중립을 지켜서 토론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 아니에요. 사회자 중립 잘 지켰습니다. 객관적인 태도로 잘 진행했죠? 자, 따라서 잘못 말한 친구는 찬호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11번에서 15번 문제는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할게요. 자,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윤리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라는 글의 글이었습니다. 주장이 담긴.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읽어봤던 글이기 때문에 흐름 짚어가면서 우리 파악해보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지금 이 부분에서는요, 이 인공지능이 얼마나 우리 분야에서, 우리 삶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지, 나타낸 부분이었죠. 자, 그런데 이 윤리적인 문제를 깊이 있게 고려하지 않으면, 윤리성을 간과한다면 어떤 일이 생긴다라고 했어요?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재앙이 될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윤리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은 주장과 이유가 드러난 문단이죠. 자, 두 번째 문단은요. 인공지능 때문에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는 다양합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윤리적 문제 다양한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작권 침해 문제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야기한 문제는 뭐였죠? 그래요. 사이버 범죄 및 악용 문제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근거자료 제시했죠? 최근 발표된 경찰청의 통계 자료를 보면은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아래 그래프를 보면 2021년에는 범죄 건수가 156건이었는데요. 점점 늘어나서 2024년에는 297건이나 되네요. 자, 출처도 정확히 밝혔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할 때 신뢰성 있다라고 했고, 이제 관련성도 있죠. 그리고 충분한 정보 제공했기 때문에 충분성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 이처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공지능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뭐 저작권 침해 문제라든지 사이버 범죄 문제라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윤리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윤리성에 초점을 맞출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게 그 방안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11번입니다. 글쓴이의 주장으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자, 글쓴이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는 무엇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요. 윤리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2번입니다. 다음 뜻을 가진 낱말은 무엇입니까? 자,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김. 자, 대강 보아 넘기는 거 너무 중요한 거라 잘 살펴야 되는데 잘 살피지 않고 놓치는 거예요. 대강 보아 넘기는 거 뭐죠? 침해, 집중, 간과, 활용, 악용 중에 그렇죠. 간과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3번입니다. 인공지능 개발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지금 이 글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얘기했죠. 첫 번째, 저작권 침해 문제. 두 번째, 그렇죠. 사이버 범죄. 그거.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을 위협할 수 있다? 자, 이런 문제 얘기한 적 없고요. 2번,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얘기했죠. 자,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을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속일 수 있다? 저작권 침해 문제 이야기하면서 이 내용도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어서 14번입니다. 근거 자료로 제시한 통계 자료의 출처를 찾아 세 글자로 쓰시오. 자, 출처 찾으려면 우리 친구들 뭐 보면 돼요? 자, 그래프 밑에 봐도 되고요. 이 글의 일부분 봐도 돼요. 최근 발표된 누구? 경찰청의 통계 자료를 보면, 자, 그럼 출처가 뭐예요? 경찰청이죠. 경찰청 세 글자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5번이에요. 제시된 근거가 타당한지와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시오. 자, 우리 아까 근거 제시한 부분 읽었을 때 근거의 타당성 판단해 보았습니다. 자, 그때 뭐라고 판단했죠? 타당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까닭 어떤 거 쓰면 되겠어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죠? 관련성 있다, 충분성 있다, 신뢰성 있다. 때문에 타당하다라고 했죠. 자, 따라서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출처가 분명하고 신뢰성이에요. 그리고 주장과 관련이 깊다. 관련성의 내용 선생님이 적어 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16번에서 19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어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글은요,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에는 효율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많은 것들을 얻어내야 된다. 자, 오늘날에 인공지능이 인류의 삶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지 얘기한 문장이었고요. 자, 인공지능 개발은 인류의 번영과 행복한 미래를 위한 필연적 선택이다. 자, 필연적이다. 피할 수 없다.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사회 전반에서 큰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제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
주장과 이유가 드러난 문단이었고요. 자, 두 번째 문단은요. 인공지능 개발에서 효율성을 우선하면 생기는 이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점. 자, 그래서 이 문단도 주장에 대한 이유가 드러난 문단이다라고 했죠. 이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점을 쭉 얘기하고 있는

있는 겁니다. 자, 좋은 점들. 자, 그리고 다음 문단 볼게요. 최근 국내 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자, 이게 뭐예요? 구체적인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죠? 바로 근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설문조사를 봤더니 기업의 78.4%가 성과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하다고 답했고요. 이미 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86.3%가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더 도입한다고 했대요. 자, 이런 요구에 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인공지능을 빠르게 개발하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즉, 근거 어때요? 주장과 이유와 관련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출처도 밝혔기 때문에 신뢰성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정보의 내용으로 봤을 때 충분하다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단.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단계에 있어요. 자, 물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인류는 과거에도 여러 문제를 해결해 왔기 때문에 자, 인공지능과 관련 있는 문제들 점검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개발 속도를 늦출 필요는 없어요 했죠. 자, 오히려 더 완벽하고 발전된 기술로 개발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개발자들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대요. 자, 그러니까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까지 제안을 한 것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글 읽었는데요. 문제 풀어볼게요. 16번입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곳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1번.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조절 속도를 늦출 필요는 없다라고 했었죠. 아니죠. 2번. 인공지능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3번.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했나요? 자, 문제 생길 수 있는 거 인정한다. 하지만 인류는 과거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 된다라고 했지,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말한 적은 없었죠. 자, 이어서 17번입니다. 인공지능 개발에서 효율성을 우선하면 어떤 점이 좋다고 하였는지 모두 고르시오. 자, 우리 효율성을 우선시하면 생기는 이점을 얘기했던 문단 있었죠. 두 번째 문단에서 자, 그 문단 보고 우리 친구들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자, 골라볼게요.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안전하고 윤리적인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은 없었죠. 자, 인공지능 개발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들이 인공지능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도 했고요.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 이런 말은 한 적이 없어요. 자, 따라서 그 문단을 집중해서 읽어본다면 1번, 3번, 4번이 정답임을 우리 친구들이 알수 있을 거예요. 자, 이어서 18번입니다. 다음 뜻을 가진 낱말을 이 글에서 찾아 쓰시오. 자, 어떤 요구나 기대 따위에 쫓아서 응함. 자, 이런 문제 나올 때 선생님이 낱말의 뜻을 잘 입력을 한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글을 훑어보라고 했죠. 자, 글을 훑어봤을 때 우리 친구들의 시선이 어디에 멈추나요? 어떤 요구나 기대 따위에 쫓아서 내가 응하는 거. 자, 바로 여기에 멈추지 않나요? 이러한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 이게 뭐예요? 그 기업들의 요구, 기대에 내가 응하는 거잖아요. 부응하는 거. 정답은 부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19번 문제입니다. 주장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지금 이 글에서 주장이 뭐였어요? 인공지능 개발할 때 효율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였죠? 자,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늦춰야 된다? 아니죠. 자, 인공지능 개발은 인류에게 해가 될 것이다? 이것도 주장과 관련이 없죠. 자, 인공지능 개발이 가져올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다? 지금 효율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이건 아니죠. 자, 인공지능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는 기업이 부족하다? 이것도 아니고요. 자, 인공지능은 미래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았으며 그 중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할 때 효율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어때요? 괜찮죠? 자, 그래서 주장을 생각하면서 보기들을 읽어주면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어서 20번 문제입니다. 주장을 잘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문제 도전해 봅니다. 1번, 2번 함께 푸는 문제인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우리 토론 대본이에요. 지금 어떤 단계인지 한번 봅시다. 반대 측. 찬성 측은 누리소통망이 우정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반론 제기하고 있네요. 오히려 친구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사용하는 대화방에서 언어폭력이 일어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자, 지금 찬성 측 주장에 대해 반대 측에서 반론을 제기했어요. 자, 그럼 이제 찬성 측에서 이 반론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겠죠? 자, 찬성 측, 네, 반론 잘 들었습니다. 자, 물론 누리소통망을 사용하다 보면 약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인정해요. 자,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학교에서도 갈등과 다툼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누리소통망에서도 뭐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오히려 이를 통해 갈등을 조정해보는 좋은 경험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 반론에 대한 답변을 했네요. 자, 지금 반론하기 단계인데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찬성 측 주장과 반대 측 반론을 정리하여 쓰시오. 자, 여기 읽어보면 알수 있죠? 찬성 측은 누리소통망이 우정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찬성 측의 주장이잖아요. 자, 주장 적어봅니다. 누리소통망을 사용하면 우정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 자, 그리고 반대 측의 반론은 무엇이었죠? 자, 그래요.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 무시할 수 없다. 또 언어폭력이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자, 이 중에 한 가지 적어주면 되겠죠? 자, 누리소통망으로 인해 친구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자, 반론한 내용 적어 주었습니다. 자, 이어서 2번입니다. 반대 측의 반론에 대해 찬성 측이 답변한 내용을 쓰시오. 자, 찬성 측, 이렇게 답변했어요. 자, 갈등 생길 수 있는데요. 학교에서도 갈등과 다툼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 그리고 이것을 통해 조정해 보는 경험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자, 즉, 이 부분 내용 적어 주면 되겠죠? 학교에서 갈등과 다툼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적어도 되고요. 자, 이 갈등을 통해 갈등을 조정해 보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 그 내용을 적어 주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3번에서 4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우리가 방금 앞에서 단원 정리 평가 2회 공부했을 때 읽었던 글인데,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에는 윤리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자, 크게 흐름 짚어가며 읽어볼게요. 자, 오늘날에는 인공지능이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며 우리 삶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어요.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요? 이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윤리적인 문제를 충분히 고민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자, 우리가 이 속도에만 집중하고 윤리성을 놓친다면, 간과한다면,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정말 나쁜 일, 재앙이 될수 있기 때문에 윤리성을 고려해야 해요. 즉, 주장과 이유가 담긴 문단이었죠. 자, 두 번째 문단. 이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인공지능 때문에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는 다양하다라고 하면서 윤리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얘기하는 윤리적 문제는 주장에 대한 이유가 될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 얘기했죠? 저작권 침해 문제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버 범죄 및 악용 문제 심각하다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이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구체적인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자, 어떤 자료였죠? 맞아요. 경찰청의 통계 자료를 제시했어요. 자, 이 통계 자료를 보면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얘기를 했죠. 자, 이것은 근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앞에 문단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공지능을 나쁘게 이용하는,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윤리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다시 한번 주장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죠? 윤리성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방안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개발 단계에서부터 안정성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요. 이 개발자들이 윤리성과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발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또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차별이나 불공정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도 있다. 자, 이렇게 윤리성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자, 윤리적 관점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발한다면

0: 이제 효과,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점, 인공지능 개발의 부작용은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고, 인공지능을 인류를 위한 긍정적인 도구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따라서 윤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라는 주장의 글이었습니다. 자, 그럼 3번 볼게요.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쓰시오. 자, 지금 글쓴이가 말한 윤리적인 문제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뭐예요? 저작권 침해 문제, 그리고 사이버 범죄 문제. 그래서 적어 볼게요. 저작권 침해 문제, 그리고 사이버 범죄 및 악용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4번이 되겠습니다. 글쓴이의 주장과 이유를 쓰시오. 자, 주장 뭐예요? 글쓴이의 주장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는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윤리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자,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윤리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자, 주장 적을 때 윤리성이라는 낱말은 우리 친구들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유가 뭐죠? 왜 윤리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죠? 자, 지금 이 글의 흐름을 보면 윤리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이것은 인류에게 재앙이다. 따라서 윤리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따라서 이유를 어떻게 적을 거예요? 이렇게 인공지능 개발에서 윤리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인공지능이 악의적으로 나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인류에게는 재앙이다. 따라서 윤리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악의적으로 사용되는 거뭐 얘기했다고요? 그래요. 저작권 침해 문제나 사이버 범죄 및 악용 문제 이야기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주장, 이유, 근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과요, 함께 3단원 마무리합니다. 우리 3단원에서 배운 내용 기억하면서 학교에서 토론을 할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우리 친구들의 타당하게 근거자료 제시하면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국어 시간에는 4단원 새롭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재미있는 공부해 보도록 하자고요.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수요일에는 직업 관련된 내용을 해볼 텐데요. 오늘 굉장히 특별합니다.
1: 오?
0: 약간 슬기 씨 생각이 나면서 바로 연예인과 매니저입니다.
1: 아우.
0: 오 와우.
1: 매니저가 없어요, 저는요.
0: 아, 매니저 있으시잖아요. 옆에. 자, 바쁜 스케줄에 지친 연예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연예인과 매니저가 대화를 나누는데
1: 아하.
0: 저는 생각보다 조금 뭐랄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은 내용을 좀 넣어봤습니다.
1: 네네네.
0: 그래서 이거는 슬기 씨가 연예인이니까 맞는지 한번 나중에 컨펌 좀 부탁드릴게요.
1: 그렇죠. 저는 지금 뭐 이렇게 현장 다닐 때는 사실 매니저 없이 거의 혼자 오고 그러거든요.
0: 오케이.
1: 예. 제 일정을 봐주시는 이제 분이 계신데
0: 네.
1: 가끔 뭐 일정 전달할 때나
0: 아하.
1: 그럴 때만 뭔가

0: 오케이.
1: 뭐 매니저 느낌이 날까요?
0: 그래도
1: 예.
0: 뭔가 공감을 할수 있지
1: 그렇죠.
0: 않을까.
1: 과거에는 제가 또 소속사에 소속되어 있었고.
0: 얘기 좀 많이
1: 예,
0: 해주세요.
1: 그럼요, 그럼요.
0: 오케이.
1: 한번 느끼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1: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그냥 나중에 할수 있을까요? 저 지쳤어요. 요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와, 나중에 할수 있을까요? 저 지쳤어요?
0: 뭔가 매니저가 무슨 offer 같은 거, 제안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 같아요.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 알겠어요. 대신 나중에 제대로 된 휴식을 줘야 돼요.
1: 아하. 아, 스케줄을 보장받기 위해서, 오케이,
0: 그렇죠.
1: 이번에는 못 이기는 척 뭔가,
0: 네.
1: 일정을 강행하는 느낌?
0: 그렇죠. 아, 역시 확실히 아시네요.
1: 아니에요. 저는, 왜냐면 이런 상황이 저는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늘 강행이에요. 오케이, 해!
0: 저는 원해요. 그냥
1: 진행시켜요. 진행시키세요.
0: 진행시키는 거예요.
1: 저는 무조건 진행이에요.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예.
0: 자, 오늘 문장들이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충분히 또할수 있습니다.
1: 오.
0: 영어로 바꿔볼 거고요.
1: 네.
0: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1: One more interview?
2: Just one more.
1: 그냥 나중에 할수 있을까요? 저 지쳤어요.
2: Sorry, remember, I only speak English.
1: 영어 하는 게더 지쳐요.
2: What's wrong? What's wrong?
1: 한국말하는 매니저로 바꾸라니까.
2: One more interview,
1: Sorry.
2: just one
1: Okay.
2: more, okay?
1: Okay. I see. Later, I can interview because I was so tired.
2: You don't want to do it now? Not now?
1: Yeah, no, not now.
2: We cannot miss this.
1: 응?
2: It's with Mayu Magazine. We cannot miss this.
1: Mayu
2: Mayu
1: 매거진?
2: Magazine, yes.
1: 그거 famous, right?
2: Very
1: Oh
2: famous.
1: my god. 알겠어요. 대신 나중에 제대로 된 휴식을 줘야 돼요?
2: Is that yes or no?
1: 아, 오케이.
2: Okay.
1: 오케이, but,
2: But?
1: 오케이, but, you have to give long holidays.
2: To you,
1: Yeah.
2: after this,
1: I was so tired, but I can do interview. So you, okay?
2: long holiday. Okay.
1: Your 10 days.
2: Ten.
1: Yes. Thank you. At
0: Goodbye. 거절했다가 결국 다른 분이 그 기회
1: 네. 그래서 내가
0: 가져가셨다고.
1: 강행이에요.
0: 그래서 미국.
1: 저는 항상 강행. 오케이, 진행시켜.
0: 그분
1: 진행.
0: 미국까지 진출했대요.
1: 아이고,
0: 아이고, 어떻게.
1: 글로벌 스타가 됐네.
0: 영어 해야겠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1: 무조건이에요.
0: 그럼요, 무조건입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4: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3: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4: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일단 매니저가
1: 네.
0: 조금 지쳐있는 연예인에게 인터뷰가 딱 하나 더 남아있어요.
1: 아이고, 아이고,
0: 요거
1: 아이고.
0: 한번
1: 인터뷰 해야죠, 인터뷰
0: 해보겠어요.
1: 해야지. 왜냐면 지금 본인을 위해서 기사를
0: 아하.
1: 예쁘게 써주실 기자님들이 지금
0: 그렇죠.
1: 대기하고 계신데요.
0: 기회를 잡았는데.
1: 그럼. We have one more to go.
0: 네.
1: 우리는 가야 돼.
0: 가야 돼요.
1: 우리는 가.
0: 가야 될
1: 근데
0: 뭐가
1: 하나
0: 있어요?
1: 더. 인터뷰. 인터뷰네, 인터뷰.
0: 스펠링 기대하겠습니다.
1: 오케이. 저희가 알아요. 저
0: 와우.
1: 왜냐면 제가 interviewer이었잖아요. interviewer.
0: 맞네요.
1: reporter 같은 게
0: 맞아요.
1: interviewer잖아요.
0: 그
1: 예.
0: 막 연예계 활동 같은 거 이런 것들 가서 막
1: 그쵸.
0: 인터뷰하고 하셨죠?
1: interviewer, 그래서 interviewee 이런 거를 제가 너무 어려운 단어였는데 그때
0: 와.
1: 조금 알게 됐죠.
0: 도움이 되네요.
1: 네.
0: Alright. So interview. So I have one. You have one. We have one more
1: 예.
0: interview. 근데 마지막에 To go까지 나왔거든요.
1: 가야 된다는데요?
0: 네, 한번 보겠습니다.
1: 네.
0: 정답, interview.
1: 음.
0: Very, very nice. 발음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거기 view이기 때문에
1: 네.
0: view.

0: 이는 입술이 붙으면 안 됩니다.
1: 네.
0: So, 아랫입술 위에 윗니 살짝만 올리고 바람을 뿜어주세요. 자, 갑니다. View, interview.
1: Interview. Interview.
0: Very nice. 자, so we have one more interview.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죠.
1: 네.
0: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one more interview. 인터뷰 하나 더 가지고 있대요.
1: 여기서 끝나도 사실 되죠.
0: That's right. That's perfectly fine. But then, to go를 넣게 되면,
1: 예.
0: 가야 할 것이라는 거는 결국 뭐가 더 남았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1: 아.
0: Okay? So, 하나의 더 인터뷰가 있어요 정도가 아니라, 그게 남아있어요. 왜냐면, 거기 그만큼 가야 되니까. 그쵸? Okay. So, have something to go. 이러면, 해야 될 것이 남아있다라는 느낌. Alright?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시험 공부를 하는데
1: Yes.
0: 챕터 10개를 하는 거예요. 챕터 1에서 챕터 10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챕터 9까지 마쳤어요.
1: Yeah.
0: 이랬을 때 아, 우리 남아 있는 거 챕터 하나 더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우리는 가지고 있다. 한개더 많은 챕터를 그럼
1: Chapter를
0: 어떻게 할까요?
1: We
0: We
1: have
0: have
1: one more
0: chapter.
1: chapter
0: 자, 근데 가야 될
1: to go.
0: to go. 우리가 가야 될 거니까 남아 있다는 걸로 의역이 되는 겁니다.
1: 그렇군요.
0: Makes sense, right? So we have one more chapter to go,
1: Yeah.
0: right? 자, how about this? 너는 상대방한테 해볼게요.
1: 네.
0: 너는 25분이 더 남았어. 그러니까 25분 더 지나면 끝이야. 이런
1: 아하.
0: 느낌이에요. 너는 가지고 있다. 25분 더.
1: You have more.
0: You have 25.
1: More.
0: More.
1: 25 minutes more.
0: More. More minutes예요.
1: 아,
0: 25
1: 25
0: more
1: more
0: minutes
1: minutes
0: 가야 돼?
1: to go.
0: To go. You have 25 more minutes to go. 이거는 보세요. 어떨 때 많이 쓸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1: 자, 운동할 때.
0: Exactly.
1: 예.
0: Personal trainer가
1: 네.
0: 그 트레드밀에서 이제 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할 때, 아, 자, 25분 더 남았어요.
1: 예.
0: 이걸
1: 자, 지금부터가 칼로리 타는 시간이에요. 지금부터 하시죠. 지금부터 조금 더 할게요.
0: 이제 시작이야.
1: 속도 2 올릴게요.
0: That's
1: 더
0: right.
1: 올라가요.
0: 그때
1: 예.
0: 익었습니다.
1: 아,
0: 네, 또
1: 그렇군요.
0: 올라가요.
1: 야.
0: Okay? So, to go가, 아, 가야 될 거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거구나.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1: 그러네요.
0: 읽어볼게요. We have one more chapter to go.
1: We have one more chapter to go.
0: You have 25 more minutes to go.
1: You have 25 more minutes to go.
0: 그렇죠. 만약에 제가 가르치다가
1: 네.
0: 문장 하나를 더 배워야 된다면
1: 아하.
0: 아마도 저는 Oh, we have one more sentence to go. 이런 식으로 또
1: 오.
0: 쓰겠죠.
1: We have one more sentence는 많이 쓰시는 거잖아요.
0: That's right. That's
1: 예.
0: right. 근데
1: To
0: 거기
1: go까지.
0: to go까지. Alright, very nice.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1: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0: Alright, 자, 이랬을 때 너무 지친 나머지 연예인이
1: 네.
0: 그냥 나중에 할수 있을까요?
1: 아이고,
0: 저 지쳤어요.
1: 어떡해. Can we just do it later? 그거를 나중에 할수 있을까요? 에, 요렇게 끊어도 되겠는데요?
0: Later?
1: Can we just do
0: Do
1: it
0: it? Yeah.
1: later?
0: 언제?
1: 에,
0: Later에?
1: 나, 다음에. I am 지쳤어요.
0: 네.
1: 근데 지쳤어요가 제가 항상 이게 나오면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0: Yeah.
1: So 그래서 나는 정말 tired 해요.
0: Okay.
1: 피곤해요. 그러니까 다음에 할게요. 말 되거든요.
0: 어떻게 보면 가장 베이직한
1: 네.
0: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before we open it, 그 보통 인터뷰를 하시면
1: 네.
0: 그 연예인분들 중에 너무 지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죠. 그럼 마음이 좀
1: 당연하죠.
0: 안 좋고 하겠어요.
1: 너무 안 좋은 게, 왜냐면 인터뷰 매체가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다른 뭐 이렇게 매체 인터뷰들도 많다 보니까 비슷한 질문들이 있을 수
0: 다 대답을
1: 있잖아요.
0: 해줘야
1: 네,
0: 되니까.
1: 그래서 저는 때론 짤한데, 그래도 저는 제할 일을 또 해야 되니까.
0: 뭔가 그 자리에서 듣는 것 같아요. 진짜 상황이.
1: 에. 에.
0: Okay, so I'm tired. 정답은 다른 걸좀 가져오긴 했습니다. 바로
1: 아,
0: exhausted.
1: 맞아. 이게
0: 들어갔죠?
1: 생각이 안 나요.
0: Yes. 안 써봐서 그런 것뿐이에요. 사실 tired가 피곤한이죠. 피곤한인데 진짜 exhausted는 정말 하고 지쳐버린이라는
1: 네.
0: 형용사입니다. 이게 스펠링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회화체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1: exhausted.
0: exhaust 약간 Z의 발음의 느낌으로 해서 발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exhausted, exhausted.
1: exhausted, exhausted.
0: 이거는 실제로 지침을 느끼는 사람이 쓰는 겁니다. exhausted, alright. 자, 참고로 전에도 제가 살짝 살짝 보여드렸던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지쳤다라는.

0: 라고 할 때, 틀려도 되니까 한번 보세요. 뭐가 있어요? 무슨 아웃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끔 쓰시는 분을 제가 실제로 봤어요, 한국에서.
1: 잠깐만요.
0: 네, 완전히 막
1: 근데
0: 달아 빠졌다라고 하거든요.
1: burnout. burnout, burnout.
0: 오케이.
1: 아니, 뭐 아웃이 저기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웃 하면은 왠지 burn이
0: 오케이.
1: 나오면은 네.
0: burnout이 왔다. 근데 burnout이라는 표현이 없는 건 아니에요.
1: wear out. 아, worn out.
0: yes. worn out. 왜냐면 형용사로 지금 만드는 거니까. 그죠? So
1: 맞아요.
0: exhausted, tired 다 형용사예요, 지금.
1: 네.
0: So worn out. 이건 wear.
1: 응?
0: 를 PP 형태로 바꾼 겁니다. So worn out 얘도 완전히 닳아서 지쳐 있는 느낌. Drained 진짜
1: worn out.
0: 배수구에 물이 쭉 빠진 느낌이에요. Drained 그리고 beaten 두드려 맞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개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 캐주얼하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암기가 안 되거나 아직은 어색하거나 하면 사실 tired, exhausted 충분히 괜찮아요. 오케이? So
1: 네.
0: 이런 것도 있다는 거. Worn out. drained, 물이 빠져 있는 느낌, 에너지가 빠진 거죠. beat, 이런 것들 다
1: 네.
0: 형용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Can we just do it? 이러면 지금 하자는 얘기 같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나중이라고 하려고 뭘 붙였어요?
1: Later.
0: later, right? 나중에. 굉장히 간단한 단어지만 얘 없으면 안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문장 뒤에 붙여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아, 너 그거 나중에 해도 돼. 그거 나중에 해도 돼. 너 그거 나중에 할수 있어.
1: You can do it later.
0: 그렇죠. You can do it later. You don't have to do it now.
1: 네.
0: 자, 그리고 메시지를 한다라고 할때 동사로 그냥 메시지를 쓰거든요.
1: 예.
0: 나한테 나중에 메시지해. 메시지를 줘라. 메시지는 그냥 동사로 쓰세요.
1: Message me later.
0: That's it. Hey, message me or text me
1: Text me.
0: later.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레이를 그냥
1: 네.
0: 뒤에다 붙여주시면 돼요. 자,
1: Oh.
0: 읽어보겠습니다. You can do it later.
1: You can do it later.
0: Message me later.
1: Message me later.
0: Alright, 본문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약간 지친 느낌.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1: Oh,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0: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빅토가 트레이닝 할게요.
2: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0: 오케이.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1: 네.
0: 이번에 두 문장으로 또 나눠져 있는데요. 아, 이건 놓칠 수 없어요. My You Magazine과 하는 그런 인터뷰인가 봐요.
1: 이게 굉장히 famous한 건가 봐요.
0: 요거 잘 되면은 그냥
1: 예.
0: 완전 그냥
1: 탁 되는
0: 슈퍼스타.
1: 거예요.
0: 아, 바로
1: 아,
0: 됩니다.
1: 눈 떴다 감으면은 이제 완전 그냥,
0: 떴다 감나요?
1: 까맣다
0: 감았다 뜨는 거
1: 뜨는.
0: 아닌가? 잠깐만요. 그러면 별로 안 좋은 곳인가 보네요.
1: 그러네요.
0: 오케이,
1: 아, we cannot miss this.
0: 아하.
1: 놓칠 수가
0: 안
1: 없네요.
0: 된다.
1: It's with Mayu Magazine이네요. 아, magazine.
0: 말만 해봤지
1: magazine.
0: 못 이게
1: 맞아요.
0: 스펠링을
1: 메가진. 메가
0: 기다리겠습니다.
1: 메가진. 왠지 이거
0: 오케이.
1: 같아요. 마지막은.
0: Alright. MAGAZINE
1: 메가진.
0: 정답. Surprisingly 맞습니다. Magazine. Magazine. 근데 우리가 왜, 그 약간 외래어처럼도 그냥 매거진 많이 쓰지 않아요?
1: 맞아요.
0: 그죠, 그죠.
1: 실제로 어떤 이제 매체 이름이
0: Right.
1: 무슨 무슨 매거진 많아요.
0: 많죠. Right. 그래서 얘도 I am my magazine이 그뭐 브랜드 네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M을 대문자로 쓴 것뿐이에요.
1: 아, 그렇군요.
0: Yes. magazine이라고 하는 거. 오케이. Okay? 잡지.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We cannot miss this. miss 하는 게 뭐죠?
1: 놓치다.
0: 놓치는 거. 아, 이거 놓칠 수 없어요. 이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했는데, 할수 없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썼어요?
1: Cannot.
0: cannot 이라고 썼습니다. 이거를 줄인 게 뭐죠? can't. 자, 그런데, can't 쓰는 것보다 cannot을 쓰면 not이 눈에 확 보이죠?
1: 더 강조가 되나요?
0: 맞습니다. So,
1: Aha.
0: we can't miss this. 이것보다 we cannot miss this. 특히
1: 예.
0: 보통 이렇게 풀어버리려면 not에 억양 주는 사람이 많아요. We cannot do this.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don't를 푼 거는 뭐죠?
1: Do not.
0: 돈나죠? 잠깐만.
1: 아이고, 아, 두나.
0: 깜짝 놀랐네. 돈나스 처음 들어봤습니다.
1: Do not.
0: Do not.
1: Yes.

0: 맞아요. 뭐 주어에 따라 뭐 does not이 될 수도 있겠고 뭐 do not, but don't는 확실하게 do not이죠.
1: 근데 저 궁금한 게
0: yeah.
1: can not은 붙여서 쓰는데 do not은 띄어서 쓰는 이유가 있나요?
0: 띄었습니다. 왜냐면 발음이 조금 애매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do에 놓이치하면 뭐 do not, 뭐 done it,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떨어져 있고요.
1: 강세에 따라서
0: 이렇게 don't를 풀을 때도 여전히 do not 해서 not에 억양 많이 줘요.
1: 네.
0: Okay? You do not do that. 이런 느낌으로요. 훨씬 강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1: Yes.
0: 그래서 cannot, 동사원형, 뭐뭐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 근데 여기서 뉘앙스에는 절대라는 게 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여기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you can 이거보다 조금 강조하면서 당신은 들어올 수 없다 여기에.
1: You cannot come here.
0: 그러니까, come in here 하면
1: come in here.
0: in을 쓰면 안쪽이라는 거 더 강조해줘요. 그래서
1: 네.
0: so, you cannot come in here.
1: Yes.
0: 여기는 뭐 관계자들만 들어오는 곳이다. 뭐 이러면서.
1: 네.
0: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우리에게 거짓말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 안 돼.
1: She cannot.
0: 거짓말하다 우리에게
1: lie to me to us.
0: To us, right?
1: Yes.
0: She cannot lie to us. 화가 난 느낌.
1: 네.
0: Okay. So 억양도 그렇고 굉장히 좀 그러니까 연기가 많이 살아야죠. 강조니까. 자, 읽어볼게요. You cannot come in here.
1: You cannot come in here.
0: She cannot lie to us.
1: She cannot lie to us.
0: 그러면 아까 don't 줄인 그게 do not을 줄인 거라고 했었죠.
1: 네.
0: 자. 저는 여기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강조한다면 I don't work가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요?
1: I do not work here.
0: 그죠? I do not work here.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1: 네.
0: Alright, 읽어볼게요.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1: Oh,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0: 그죠? 여기서 it이라는 거는 the interview를 얘기를 하는
1: 예.
0: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뷰는 Mayu magazine과의 것이다. 그렇죠. 마지막입니다. 대신 오케이 받아들인 거예요. 대신 나중에 제대로 된 휴식을 줘야 돼요.
1: 마치 내 딸 같네요. 대신 엄마
0: 뭐,
1: 나
0: 뭐 하자 그러면
1: 오늘 젤리 먹게 해줘야 돼.
0: 조건이 있어요 항상.
1: 네. 아 그럼 너무 지치거나 이럴 때는
0: right.
1: 이렇게 보상이
0: 보상.
1: 있지 않으면
0: 그럼요.
1: 진짜 힘들 것 같아요.
0: 지치죠.
1: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이것.
0: 오케이. Okay. 일단은 어디서 끊어주면 좋을까요?
1: You owe me부터 해볼까요?
0: Oh, you owe me 해요.
1: Owe me.
0: 뭐를요?
1: 빚졌어. 너 빚졌어.
0: 맞아요.
1: Some 조금의 좋은 휴식?
0: 오케이.
1: Okay. 아, 휴식이에요? 휴식 근데 되게 긴데? Vacation인데 너무 짧네요.
0: 아니, 휴가 아닙니까?
1: 네. vacation 휴식.
0: 힌트 드릴까요?
1: 오케이. Okay. Rest.
0: 오.
1: Yeah. Okay. Good rest.
0: 오, 오케이. Okay. vacation 쓸 뻔했는데
1: 네.
0: 도와드렸습니다.
1: 가까스로.
0: right.
1: 네.
0: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Rest라고 하는 것은 휴식을 얘기를 하죠.
1: 네.
0: 약간의 괜찮은 나쁘지 않은 rest 좀 줘야
1: 예.
0: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여기서 핵심은 사실은 rest보다도 당신은 나에게 뭐 하고 있다고요?
1: 빚지고 있어요.
0: 빚지고 있죠.
1: 네.
0: 오케이. 그 동사는 바로 owe가 되겠습니다.
1: 이 노래잖아요. I owe you. 이 노래 너무 좋은데요.
0: 당신 이렇게 비치고 있어.
1: 예.
0: 이런 느낌이죠.
1: 한글로 번안이 안 되는 이유가 있네요.
0: 네, 알겠습니다. 자, owe someone something. 이러면
1: yes.
0: 이 사람한테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빚지다인데
1: 예.
0: 이미 빚지고 있는 상태를 강조를 좀 해주는 거예요.
1: 그래서
0: 너는 나에게 빚지고 있어요. Some good rest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역이 되면서 나중에 좀 쉬게 해줘야 돼요.
1: 네.
0: 오케이? 예약해놓은 거예요.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이거 어떡할까요? 너 나한테 약간의 돈을 빚지고 있어. 너 나한테 돈 좀 빚지고 있어.
1: You owe me some money.
0: There you go. Hey, you owe me some money. Did you forget? 막
1: 이러면서,
0: right?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그에게 빚지고 있대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걸 빚지고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그녀는 그에게 아무것도 빚진 게 없다.
1: 아.
0: 자, 이거 기억나세요? Something의 반대 기억나세요?
1: Nothing.
0: Yes? 그거 활용하세요. 그녀는 그에게 빚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걸 빚지고 있다.
1: She owe him nothing.
0: 그거예요.
1: 아.
0: Right? 이래서 좀 헷갈리죠. 저번처럼
1: 예,
0: something
1: 예,
0: nothing, right?
1: 예.
0: So she owes him nothing. 그러니까 owe가 아니라 owes입니다.
1: Owes.
0: Right? She owes him nothing. 이러면은 nothing이라는 걸 빚진 건

0: 그러니까 결국 빚진 게
1: 없다.
0: 없다. 요렇게요. 오가 일반 동사예요, 슬기 씨.
1: 그러네요.
0: 그렇기 때문에 3인칭 단수이면
1: Owes.
0: 해줘야 됩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You owe me some money.
1: You owe me some money.
0: She owes him nothing.
1: She owes him nothing.
0: There you go. 자, 그리고 저는, 이거는 정말 외워도 안 아깝겠다 하는 거를 제가 좀 우르르 가져왔거든요.
1: 뭐죠?
0: 네, 이거는 교재 필기에 두시는 거 강력 추천을 드리는데,
1: 네.
0: You owe me an apology.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
1: 너
0: 뭘까요?
1: 사과를 빚졌네.
0: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You owe me an apology, man. 뭘까요? 결국 당신은 나한테 사과를
1: 안 했어.
0: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 에.
0: 빚지고 있다는 거, 빚졌으니까 갚아야죠. 나한테 apology를 줘라.
1: 사과해. 이
0: yes. 당신
1: 얘기군요.
0: 사과해야 돼요.
1: An
0: 그거를,
1: apology.
0: 물론 이제 you should apologize to me.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1: 네.
0: you owe me an apology. 엄청 많이 쓰는 말이에요.
1: 오.
0: 자, 그리고요, 요것도요. Do
1: Do I
0: I owe
1: owe
0: you
1: you anything?
0: anything? 이게 뭔지 아세요?
1: 내가 뭐 빚진 거 있니?
0: 그러니까 상대방이, 맞아요.
1: 예.
0: 상대방이 뭐 예를 들어 뭔가를 이렇게 해줬는데, 나 이거 돈 내야 되는 건가? 무료인가?
1: 아.
0: 애매할 때 있잖아요. 근데 Do I owe you anything? 이거 저돈뭐 드려야 되나요? 이런
1: 오.
0: 뜻으로 진짜 원어민 스타일의 영어입니다.
1: 네, 이거는 우리도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
0: That's right,
1: 애매할
0: that's right.
1: 때 있거든요. 이게 무료인지 아니면 사용료가 있는지.
0: 맞아요.
1: 그럴
0: 그럴 때, Do
1: 때.
0: I owe you anything? 그리고
1: 아.
0: 또 하나요. 또 하나, 뭐냐면, What do I owe you?
1: What do
0: 이거는
1: I owe you?
0: 가격 물어보는 겁니다. 내야 되는 돈.
1: 아.
0: 특히 이거는 일반적인 뭐 쇼핑 몰에 있는 정식 스토어보다는 그런 컬트 같은 데 있죠.
1: 네.
0: 예를 들어서 뭐 콘돈, 흔히 핫도그라고 하는 걸 먹었어요. 그러면 오케이, so what do I owe you?
1: 오와.
0: 얼마 제가 빚지고 있는 거죠?
1: How much is it보다 조금 고급
0: exactly,
1: 표현?
0: 맞아요.
1: 아.
0: Right? Okay, so 이거를 뭐 지금
1: Do I owe you?
0: 당장 뭐 암기해라 이런 거는 아닌데 여러분들 교재에 필기해 놓고서 참고로 쓰시면 너무 좋을 것
1: 와,
0: 같습니다.
1: 멋있는데요?
0: 진짜 많이 쓰이죠,
1: How
0: 어우가.
1: much is it이 아니라 What do I owe you? 너무
0: 오,
1: 있어
0: What do
1: 보여요.
0: I owe you? How much do I owe you? 이런 거를
1: Yeah.
0: 외국까지 가봤는데 한번
1: 그러게.
0: 해보시는
1: 한번
0: 거예요.
1: 써보는 거 챌린지다,
0: 못
1: 진짜.
0: 알아들어도 그땐 바꿔서 How much is it? I mean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1: 아.
0: Right? Okay. 자, 읽어볼게요.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1: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오케이,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0: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그냥 나중에 할수 있을까요? 저 지쳤어요.
1: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0: 알겠어요. 대신 나중에 제대로 된 휴식을 줘야 돼요.
1: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0: Alright, very nice.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2: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3: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2: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0: Ne, 입으로 하는 이명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0: Alright. 자, 첫 번째 단순하게 later를 문장 뒤에 넣어보겠습니다. 나한테 나중에 문자해. 메시지해.
1: Message me later.
0: Message me later. 그거 나중에 해도 돼. 너 그거 나중에 해도 돼. 할수 있다.
1: You can do it later.
0: You can do it later. 자,

0: 그거 그냥 나중에 할수 있을까요? 우리로 잡을게요. 우리 그거 그냥 나중에 해도 될까요? 할수 있을까요?
1: Oh, can we just do it later?
0: Yes. 읽어보겠습니다. Message me later. You can do it later. Can we just do it later? Alright. 자, 다음은요. Owe someone
1: Yeah.
0: something. 보고하셔도 괜찮아요. 목소리만 키워주세요. 그녀는 그에게 빚진 게 없어. 그녀는 그에게 nothing을 빚졌어.
1: Oh,
0: Owes.
1: she owes him nothing.
0: 그렇죠. There you go. 두 번째. 너 나한테 돈좀 빚지고 있어.
1: Oh, you owe me some money.
0: You owe me some money. Remember that. 이러면서.
1: Yes.
0: 세 번째. 알겠어요. 대신 나중에 제대로 된 휴식을 줘야 돼요. 자, 일단은 오케이 하고 나서 하지만 당신은 나에게 약간의 괜찮은 휴식을 빚지고 있다.
1: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0: Yes, you owe me some good rest. 읽어보겠습니다. She owes him nothing. You owe me some money.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베리 굿.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2: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3: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2: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3: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5: Oh, can we just do it later? I am exhausted.
4: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5: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4: All right, I promise.
5: Yeah. Oh, really?
4: 5 minutes.
5: Okay, fine. Okay, okay. Oh, yeah, hello. Okay, nice to meet you.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네, 다른 건 볼게 없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have nothing else to watch.
0: There you go. 집에서 뭔가 막 돌려보면서 영화를 볼까 하는데 아, 이게 그나마 낫다. 그러면서 딴 건 볼 게 없다.
1: 아하.
0: So I have nothing else to watch.
1: Yeah.
0: 아, 되겠고요.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인데 네. 정말 단어 하나입니다, 여러분. Later.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나한테 그냥 나중에 전화해. 나한테 그냥 나중에 전화해.
1: 아하. 여러 번 영어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Very, very nice.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도 두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게요. K 소리가 나는 알파벳 C와 K 소리가 나는 알파벳 K가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K K K Very good! 그럼 단어 끝에 크 소리 나는 것들을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바위, rock예요. 여기 끝에 크 소리 들렸나요? 아주 커다란 돌을 바위라고 해요. 바위는 영어로 rock, rock, rock. Good job! 끝에 크 소리 나는 그 다음 단어는 두드리다 knock예요. 여기도 역시 끝에 크 소리가 나네요. 우리가 방에 들어가기 전에 똑똑하고 문을 두드리죠. 두드리다 영어로 knock, knock, knock. Very good. 또 어떤 단어가 끝에 크 소리 날까요? 아! 시계, clock가 있었네요. 여기도 끝에 그 소리가 나는데요.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시계. 영어로 clock, clock, clock. Excellent! 끝에 그 소리 나는 그 다음 단어 배워볼게요. 바로 아픈 sick예요. 여기 끝에 그 소리 들렸나요? 우리가 아프지 않게 몸 관리를 아주 잘해야 돼요. 아픈 영어로 sick, sick, sick. Good job! 이 다음 단어도 끝에 크 소리가 나요. 바로 병아리 chick이에요. 크 소리 들렸나요? 병아리가 크면 닭이 되죠. 삐약삐약하고 우는 병아리는 영어로 chick, chick, chick. 발음이 너무 좋아요. 크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는 오리, duck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연못에 가면 발로 헤엄을 아주 잘 치는 오리를 볼 수 있죠. 오리는 영어로 duck, duck, duck. Great job! 와우! 이렇게 크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크 소리 나는 알파벳 C와 크 소리 나는 알파벳 K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난다고 배웠죠? 잘했어요. 크 소리가 나요. 그럼 우리 세 번 발음해 볼게요. 엑셀런트. 그럼 크 소리가 나는 첫 번째 단어는 우리가 배운 아주 커다란 돌을 뭐라고 했죠?
1: Rock.
0: Very good. 바위 rock. 여기 끝에 크 소리 들렸나요? 그럼 우리 로건이가 rock 발음해 주세요.
1: Rock, k, k, rock, k, k, rock.
0: Good job! K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 Logan, what am I doing? 뭐하고 있어요?
1: Knock.
0: That's right! 두드리다, knock. 여기도 끝에 k 소리가 나요. 그럼 우리 로건 같이 두드려볼까요? Good job! 그럼 문을 두드리다, knock. 다시 발음 들어볼게요.
1: Knock, k, knock, k, knock.
0: Good job! 또 어떤 단어가 크 소리 나죠?

0: 하고 알려주는 시계 영어로 뭐죠?
1: Clock.
0: That's right, clock. 여기도 역시 그 소리가 나네요. 로건, 지금은 몇 시일까요? 한번 봐요. 어? 시계가 없어요. 그럼 우리 로건이가 숫자를 적어서 시계를 한번 봐요. 숫자 적을 수 있죠?
1: 네.
0: 네. 2, 3, 4, 5. Okay, Logan, so what's the time now? 지금 몇 시예요?
1: 2 o'clock.
0: Ah, 2 o'clock. Okay, let's draw 2 o'clock. Wow, 여러분, 우리 로건이가 꾸민 시계 한번 볼까요? 짠! 아주 잘했어요. This is a clock. 그럼 시계 clock 다시 발음해 보세요.
1: K-k-clock. K-k-clock. K-k-clock.
0: Good job. K 소리가 나는 그 다음 단어가 있었죠. Logan, 우리가 가끔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플 때 아프죠. 아픈 영어로 뭐라고 했죠?
1: Sick.
0: That's right. 아픈 sick. 여기도 끝에 K 소리가 나요. 그럼 우리 로건이가 힘차게 발음해 주세요.
1: K-k, sick. K-k, sick.
0: Very good. Okay, this is a quiz. Logan, 이게 크면 닭이 돼요. 삐약삐약 우는 이것은 뭘까요?
1: Chick. Chick. Chick.
0: Very good. 크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는요. 우리가 연못에서 볼 수 있어요. 발로 헤엄을 아주 잘 치는 오리 영어로 뭐였죠?
1: Duck.
0: That's right, duck. 여기도 끝에 그 소리가 나는데요. 우리 로건이가 duck를 잘 쓸 수 있는지 써니가 확인해 볼 거예요. How do we spell duck?
1: Something.
0: Okay, d 소리가 나는 d, a 소리 나는 u.
1: C-K.
0: 오늘 우리가 배운 그 소리
1: ck.
0: Excellent. 너무 잘했어요. Then let's say it again. Great job! We did it, Logan! Yay! 여러분도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 불러볼까요?
2: Let's chant!
3: Let's go! Phonics CK K, K, K K, rock
1: K, rock
3: K, knock
1: K, knock
3: K, clock
1: clock k sick
3: k chick
1: k trick
3: k duck
1: k duck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k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k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친구들,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국어 쉽고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요. 단원 확인 평가 5번까지 풀었죠? 오늘은 이어서 6번 문제부터 함께 해결해 볼게요. 오늘 6번

문제부터 20번 문제까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신나게 공부할 준비 되었죠? 오늘 북일 교재 172쪽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6번부터 10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 볼 건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것입니다. 자, 아래 글을 딱 봤더니 어떤 글이에요? 우리가 공부했던 기사문입니다. 우리가 기사문이라고 하면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설명하는 글이잖아요. 또 어떤 일이나 사건을 이제 보도하는 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 기사문은 사실만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요, 친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문에는요, 그 기사를 쓴 기자의 생각, 의견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사문을 읽으면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기사문일까요? 가 부분부터 볼게요. 지난 10일 동그라미 시에 로봇이 일하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문을 열었다. 이 가게에서는 점원과, 자, 점원은 그 상점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점원과 로봇이 함께 근무하면서 일을 나누어 맡는다. 어떻게 하냐면요. 점원이요. 주문을 받은 뒤 아이스크림 통을 로봇에 끼우면 이제 로봇은 일정한 힘과 속도로 아이스크림을 짜서 컵에 담아낸다. 아, 이런 식으로 점원과 로봇이 함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근무를 하고 있군요. 자, 지금 가 부분은 뭡니까? 로봇이 일하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문을 열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 문단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그러니까 앞에 소개했던 내용처럼 같은 공간에서, 자, 우리 지금 앞에서 같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을 하는 거죠? 같은 공간에서 사람을 도와서 일하는 로봇을 뭐라고 한다? 협동 로봇이라고 한다. 자, 협동 로봇의 뜻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도 사실을 말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협동 로봇이 일하고 있다. 다양한 협동 로봇이 일하고 있대요. 이런 문장을 딱 읽었을 때 궁금해야 됩니다. 다양한 협동 로봇? 그러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하는 협동 로봇 말고 또 다른 협동 로봇이 있나?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뒷문장을 읽어야 돼요. 자, 어떤 로봇이 있냐면요.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음료를 만드는 로봇, 또 농장에서 과일을 따서 담는 로봇도 있다. 아, 이렇게 다양한 협동 로봇이 있구나. 협동 로봇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나 문단은요. 협동 로봇의 뜻과 협동 로봇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뭡니까? 정보죠. 지식이죠. 사실을 말하는 문단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가 부분과 나 부분은요. 전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어서 읽을게요. 다 부분입니다. 최근 로봇 연구자들은 이러한 협동 로봇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 자, 이런 문장을 읽었어요. 연구자들이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어떤 연구하고 있지? 이런 궁금증이 있어야 돼요. 뒤에서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신호예요? 지금부터 연구자들이 로봇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내가 구체적으로 알려줄게. 자, 이런 신호입니다. 예를 들면, 로봇에 인공지능 기술을 더하거나, 그러니까 로봇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거죠. 또, 지금보다 더 빠르고 세밀하게 움직이는 로봇을 만드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연구를 하고 있군요. 자,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로봇이 아이스크림을 짭니다. 더 빠르게 짜는 연구를 진행하는 거죠. 또, 세밀하게. 자, 세밀하다는 것은요, 더 꼼꼼한 거예요. 자세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짤때 오차 없이 똑같은 양을 일정하게 더 정확하게 짤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연구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나가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 어떨 때 쓰죠? 앞에 있는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할때 그러나를 씁니다. 자,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연구는 안전에 대한 연구예요. 안전에 대한 연구가 중요해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앞에서 로봇 연구자들이 안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나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글쓴이는요, 안전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글쓴이의 생각이죠. 의견이 드러난 문장입니다. 협동 로봇이 사람과 움직이는 방향이 겹치게 되면 서로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왜 안전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지 그 까닭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안전에 대한 연구가 중요해요? 왜냐고요? 움직이는 방향이 겹치면 부딪힐 수 있잖아요.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협동 로봇을 안전하게 만드는 연구가 꼭 필요하다.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자, 이 부분도 뭡니까? 글쓴이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 문단은요, 로봇 연구자들이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그런데 안전에 대한 연구가 빠졌어. 안전에 대한 연구가 진짜 중요해. 글쓴이의 의견이 드러나 있는 문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라 문단 보겠습니다. 협동 로봇 기술이 지금보다 발전을 한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협동 로봇을 각 가정에서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것도 글쓴이의 의견입니다. 안전한 협동 로봇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도울 때 우리의 삶이 좀더 편리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협동 로봇이 가까운 미래에 각 가정에서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이 편리해질 텐데, 자, 그런데 어떤 협동 로봇이어야 편리해질 수 있다고요? 안전한 협동 로봇이 도울 때 우리의 삶이 더 편리해질 수 있다고요. 자, 따라서 이 문단에서는요, 안전한 협동 로봇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글쓴이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문단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전체 기사문 보았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6번입니다. 이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제목은요, 우리가 읽은 글의 내용을 전부 포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부 아우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 것을 제목으로 우리가 선정할 수 있어요. 자, 1번. 협동 로봇의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안전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부딪힐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말을 하기는 했으나 이글 전체적으로 로봇의 위험성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죠. 2번, 로봇을 만드는 방법 설명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자,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 어때요? 자, 지금 이 글은요, 협동 로봇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발전하면 미래에 이런 협동 로봇을 우리가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협동 로봇이 중요해요? 이거잖아요. 자, 그럼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 어때요? 괜찮죠. 이 글의 내용이 전부 포함될 수 있는 제목이죠. 자, 4번. 인간을 대신할 협동 로봇? 협동 로봇은요, 인간을 대신할 수 없어요. 인간의 일을 도와서 일하는 거예요. 협동 로봇과 인간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죠?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7번 문제예요.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1번. 협동 로봇은 혼자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 있다. 협동 로봇이 혼자 일을 할수 있나요? 아니에요. 사람을 도와서 함께 일을 하는 거죠. 아니고요. 자, 2번. 로봇에 인공지능 기술을 더하는 연구가 가장 중요하다. 자, 글쓴이가 가장 중요한 연구가 뭐라고 했어요? 안전에 대한 연구라고 했죠. 아니고요. 3번. 협동 로봇 기술이 발전한다면 우리의 삶이 좀더 편리해질 것이다. 자, 이런 얘기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협동 로봇? 그래요. 안전한 협동 로봇.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자, 7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번 문제입니다. 각 문단의 내용에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 자, 우리가 지금 읽은 글은 4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문단에서 중심 내용이 뭔지 알맞게 선으로 이으라는 거예요. 친구들, 이런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글 전체를 보고 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글의 흐름만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가 멀리서 글의 흐름만 파악할 수 있다면 정말 쉽게 풀수 있어요. 자, 한번 파악해 볼까요? 자, 가글에서는 뭐 얘기했어요? 로봇이 일하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나글에서는요, 협동 로봇의 뜻을 얘기하고 다양한 협동 로봇의 종류를 얘기했죠. 자, 다글에서는요, 로봇 연구자들이 요즘 진행하고 있는 연구를 소개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연구는 뭐다? 안전에 대한 연구다. 안전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라 문단에서는 뭐예요?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 미래에 각 가정에서 협동 로봇이 사용될 텐데, 안전한 협동

가게가 문을 열었다. 제일 첫 번째 문단이었죠? 같은 공간에서 사람을 도와 일하는 로봇을 협동 로봇이라 한다. 협동 로봇의 뜻은 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 줄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9번 문제 풀어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운데에서 의견을 나타내는 문장의 기호를 쓰시오. 자, 의견, 생각, 느낌 찾아봅시다. 자, 기역, 이 가게에서는 점원과 로봇이 함께 근무하면서 일을 나누어 맡는다. 자,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쵸? 니은, 같은 공간에서 사람을 도와 일하는 로봇을 협동 로봇이라 한다. 협동 로봇의 뜻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식이죠? 사실이에요. 디귿, 최근 로봇 연구자들은 이러한 협동 로봇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자, 과거에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사실이죠. 리을, 협동 로봇을 안전하게 만드는 연구가 필요하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말이죠. 의견입니다. 따라서 의견을 나타내는 문장은 리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10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글쓴이의 의견을 정리하시오. 자, 문장 읽어볼게요. 어떠한 협동 로봇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도울 때 우리의 삶이 좀더 어떠해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요. 안전한 협동 로봇을 계속 강조했잖아요. 안전한 협동 로봇이 사람들의 일상을 도울 때 우리의 삶이 좀더 편리해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마지막 문단에 있는 문장입니다. 마지막 문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글쓴이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11번에서 15번 문제까지 풀어볼 건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자, 이 글은 우리가 공부했던 글, 마음쓰기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쓰기의 과정은 어떻게 되돌아보는지, 고쳐쓰기 하면서 훨씬 좋은 글을 쓸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글 읽어볼게요. 이럴 때 나는 누나가 나보다 5살이나 많다는 사실에 고마움을 느낀다. 왜 그런 거예요? 누나가 앞에서 임시 상담 선생님이 되어주겠다고 했잖아요. 자, 그 부분부터 시작이네요. 나는 누나에게 오늘 학교에서 내가 저지른 일을 말해주었다. 자, 저질렀다 하면은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다는 거죠. 때는 점심 먹고 쉬는 시간이었다. 친구 준영이와 장난을 치다가 그만 지우의 책상을 무릎으로 치고야 말았다. 우당탕 소리와 함께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흉내낸 말입니다. 우당탕 막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지우의 필통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필통이 열려 있어서 안에 있던 물건들이 죄다. 전부 다 쏟아져 나왔다. 이런 일이 있었군요. 교실 뒤편에서 소리가 들려 후다닥 빠르게 움직이는 동작을 흉내낸 말입니다. 후다닥 뒤를 돌아보니 눈이 동그랗게 커진 지우의 얼굴이 보였다. 자, 지우 놀랐습니다. 헉, 이렇게 지우의 눈은 유독 한 색연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별 모양이었을 것 같은 장신구가 달려 있었다. 별 모양이라 할수 없는 까닭은 그것이 정확하게 두 동강 나 있었기 때문이다. 자, 장신구는 선생님이 꾸미는 물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색연필에 꾸미기 위해서 별 모양 장신구를 지우가 단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두 동강 나 있었대요. 자, 동강이라는 거 물건을 세는 단이라고 했습니다. 짤막하게 깨진 것을 세는 단이 동강입니다. 두 개로 깨진 거예요. 지우의 얼굴은 점점 붉은색으로 번지고 있었고, 커진 눈은 금방이라도 눈물로 가득 찰것 같았다. 자, 지우의 기분을 알수 있는 문장이죠. 이어서 큰 볼거리가 생기기라도 한 듯이 걱정 반 장난 반으로 친구들이 각자 웅성웅성. 어떡해. 지우, 별 모양 장신구. 두 동강으로 잘렸어. 어떡해. 막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친구들? 웅성웅성 소리를 흉내낸 말입니다. 자, 이어서 읽을게요. 5교시 내내 수업에 집중이 안 되었다. 무엇을 하면 좋을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 글을 써서 미안한 마음을 전하자. 글을 써서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결심한 나는 네모난 쪽지를 꺼내서 지우에게 전할 말을 썼다. 그리고 책상 위에 던지듯 쪽지를 올려놓고 집으로 후다닥 달려왔다. 자, 빠르게 집으로 온 거죠.

자, 쪽지의 내용은요. 지우야, 미안. 자, 편지를 받는 사람 적혀 있고요. 전하는 마음 적혀 있네요. 미안. 자, 이렇게만 쪽지를 썼습니다. 우리 친구들 5단원에서 공부했지만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때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아마 이렇게 쓰면 진정성이 없어서 이 편지를 쪽지를 받는 친구의 마음이 속상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어서 다 부분도 읽어볼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야기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누나에게 들려주었을 때, 누나가 처음으로 내게 한 말은 다음과 같았다. 잠깐! 정말로 그렇게만 써서 줬어. 자, 누나가 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느낀 것처럼 편지가 너무 성의 없었기 때문이죠.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것도 간신히 겨우 써서 준 거야. 수업 끝나고 가방 챙기면서 잽싸게 빠르게 지우 책상에다가 놓았거든? 역시 직접 전해줄 걸 그랬나? 야, 최석빈, 직접 주든 놓고 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정말로 저두 글자로, 미안이라는 두 글자로 내 마음이 잘 전해졌다고 생각해? 석빈이, 그럼, 미안하니까 미안하다고 썼지. 자, 누나가 아주 중요한 조언을 해주죠. 상대에게 마음이 가닿을 만큼, 그래, 내 생각이 충분히 담기도록 써야지. 미안하니까 미안으로 끝이 아니야. 머릿속으로 계획을 좀 세우면서 쓰라고. 편지를 한편 쓴다고 생각해봐. 자, 누나가 조언을 해줘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요, 상대에게 마음이 가닿을 만큼, 가닿다가 뭐예요? 가닿다? 가서? 닿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너의 마음이 전해질 만큼, 그래, 너의 생각이 충분히 담겨야 된다. 자, 이 조언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글을 쓰기 전에 머릿속으로 계획을 좀 세우면서 써라. 글쓰기 계획을 좀 세워라. 자, 이런 두 가지의 조언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 읽었는데요.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에서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지우가 스스로 넘어져 학용품이 망가졌어요? 아니죠. 2번, 석빈이가 장난으로 지우의 책상을 밀었나요? 아닙니다. 3번, 석빈이가 준영이를 밀어서 지우와 부딪혔어요? 아니고요. 4번, 석빈이의 장난 때문에 준영이의 필통이 쏟아졌나요? 아닙니다. 준영이 필통이 아니라 지우 필통. 그리고 석빈이랑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준영이의 무릎이 지우의 책상을 친 거예요. 5번, 석빈이와 장난치다가 지우의 학용품을 망가뜨렸다. 맞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가을 쪽지에 포함된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가에는요, 지우야, 읽는 사람 있죠? 받는 사람. 그리고 미안, 전하는 마음 있습니다. 자, 쓴 사람 없고요. 있었던 일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 있고 전하는 마음 있네요. 자, 13번 문제입니다. 가의 쪽지를 읽은 지우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해 쓰시오. 자, 가의 쪽지는 지우야 미안입니다. 자, 지우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이렇게 성의 없는 편지에 화가 났겠죠. 적어볼게요. 자, 단순히 미안이라는 두 글자를 보고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잖아요.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은 적어볼게요. 속상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뭐 적어줘도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4번 문제입니다. 알맞은 낱말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우리가 그래서 봤던 낱말이에요. 우당탕, 웅성웅성. 우당탕은요, 물건이 바닥에 떨어질 때 나는 소리를 흉내낸 말. 웅성웅성은 수군거리는 소리를 흉내낸 말이죠. 자, 우당탕, 웅성웅성과 같은 낱말은요, 무엇을 흉내내는 말이라고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소리를 흉내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흉내내는 말을 쓰죠. 흉내내는 말에는요,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 있고,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두 낱말은요, 소리를 흉내낸 말입니다. 알았죠?
자, 이어서 15번입니다. 글 다해서 누나가 석빈이에게 조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였죠. 지우에게 너의 마음이 가닿을 수 있도록 글에 너의 생각이 충분히 담기도록 써라. 두 번째, 글쓰기 계획을 좀 세워라. 자, 1번, 새 학용품을 사주면 화가 풀릴 것이다. 자, 이런 말안 했고요. 누가 쓴 글인지 쓴 사람을 밝혀야 한다. 물론 석빈이가 준 쪽지에 쓴 사람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누나가 해준 조언에는 없는 내용이죠. 글에 생각이 충분히 담기도록 써야 한다. 맞아요. 지우에게 너의 마음이 가닿을 만큼. 지우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사과해야 된다. 이런 말안 했고요. 지우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 말해야 한다. 이런 말도 누나가 하지 않았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6번부터 19번까지도 풀어볼게요.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누나의 조언대로. 자, 앞에서 누나가 조언했죠. 나는 곧바로 글쓰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어우, 좋아요. 물론 누나에게 고맙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래, 누구에게 썼는지도 밝혀야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자세히 써야겠어. 자, 이렇게 쓸 내용을 떠올리네요. 이제는 조금은 더 자세하게 쓰기로 합니다. 잠시 뒤 나는 다음과 같이 글을 써서 누나에게 쪼르르 달려갔다. 글을 다 읽은 듯한 누나는 지그시, 자, 조용히 참고 견디는 모양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지그시 내두 눈을 바라보았다. 나는 감격에, 감동이야. 감격에 휩싸인 누나가 휘몰아치는 고민으로, 고민 많이 했어요. 휘몰아치는 고민으로 헝클어진 내 머리를 더욱 흐트러뜨리며 칭찬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잘했어. 이렇게 생각했대요.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글이고요. 누나의 반응은? 누나는 만세를 하듯 종이를 위로 확 날려버렸다. 그러고는 내 말랑한 볼살을 눈물이 쏙 나도록 두 손가락으로 확 꼬집었다. 아이고, 석빈아, 너 이걸 읽은 지우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 보기는 한 거야. 이건 그저 내 변명으로만 가득 찬 글이잖아. 자, 가글이 어떤 글이에요? 변명으로만 가득 찬 글이었나 보죠. 자, 변명만 쓴 글입니다. 자, 그래서 누나가 이건 아니야 라고 한 거죠. 자, 이어서 읽을게요. 나는 마음을 고쳐잡고 차분히 글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 다시 고쳐 쓰기로 합니다. 반성하는 마음으로 깊이 그리고 오래 생각했다. 또 글을 읽게 될 지우의 마음을 생각하며 써 나갔다. 자, 이 부분이 글을 고쳐 쓰는 바람직한 태도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글을 고쳐 쓸 때는요, 깊이 그리고 오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읽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글을 써야 합니다. 자, 이두 가지는요, 우리가 글을 고쳐 쓸때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예요. 자, 결국 잠잘 시간이 다 되어서야 누나에게 새 글을 보여줄 수 있었다. 많은 고민을 했나 봐요. 시간이 늦었군요. 누나에게 글을 주자마자 바로 잠자리에 뻗어버리는 바람에 누나의 소감이,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죠. 누나의 소감이 어땠는지 모르겠다. 누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요. 잘 썼나 봐요. 지우의 마음을 잘 헤아렸나 봐요. 잠에 빠지기 직전에 누나가 키득거리며 말하는 게 귀에 들려왔다. 이 정도면 꿈에서 지우랑 만나겠는걸? 지우의 마음을 정말 잘 헤아리면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석빈이의 마음을 잘 전한 글을 썼나 봐요. 바로 나 글이 그런 글이겠죠?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6번. 석빈이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글을 고쳐쓰기 하고 있죠? 편지 쓰기 대회에 나가 연습하기 아니고요. 자기가 쓴 편지를 누나에게 자랑하기? 자기가 쓴 글을 누나에게 보여주기는 했어요. 하지만 자랑하려는 의도로 보여준 건 아니죠. 누나 이거 어때? 이런 의도로 보여준 거잖아요. 3번. 누나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자, 방금 우리가 읽은 지문에서는 석빈이가 글을 다시 고쳐 쓰기 하는 부분이에요. 아까 학교에서 있었던 일, 누나에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자, 그 부분은 이 문제에 딸린 지문은 아닙니다. 자, 4번. 글쓰기 계획을 세워 글쓰기 숙제하기, 숙제하는 상황 아니고요. 5번. 자신이 쓴 편지를 되돌아보고 다시 쓰기. 이것이 정답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17번이에요. 가와나에 들어갈 편지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우리 가글은요, 변명으로 가득 찬 글이었고,

그들은 모였어요. 지우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석빈이의 마음을 잘 전달한 글이었죠. 잘쓴 편지글. 자, 그럼 이둘 중에 어떤 것이 가고 나인지 우리가 기호를 적어볼게요. 지우야, 안녕. 나 석빈이야. 내 색연필이 망가져서 많이 속상했지? 지우의 마음 헤아리고 있어요. 너의 소중한 물건을 떨어뜨려서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조심할게. 똑같은 물건이 될 수는 없지만 다시 사주고 싶어. 그렇게 해서라도 내 마음이 풀렸으면 좋겠어. 정말로 미안해. 어때요? 정말로 미안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미안한 마음을 표현할 행동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글은 어떤 글이에요? 나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안녕, 나는 석빈이야. 어제 쉬는 시간에 내가 네 필통을 실수로 떨어뜨렸어. 미안. 그건 준영이가 쫓아오는 바람에 그런 거지. 처음부터 네 필통을 건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야. 네 필통이 책상 바깥으로 아슬아슬하게 나와 있었거든. 이거 뭐예요? 변명으로 가득 찬 글이네요. 가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18번입니다. 기역과 니은과 그 뜻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 자, 기역은 변명이고 니은은 소감입니다. 변명은 뭐예요? 용서받기 위해서 나의 잘못의 까닭을 이야기하는 거고, 소감은 생각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어떤 일에 대해 느끼고 생각한 것은 소감이고요. 이해나 용서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 그 이유를 밝혀서 말하는 것은 변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9번입니다. 누나가 디귿처럼 말한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디귿 이거예요. 히히, 이 정도면 꿈에서 지우랑 만나겠는걸. 자, 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석빈이가 고쳐쓰기 한 글이요. 지우의 마음도 잘 헤아리고 석빈이의 마음도 잘 전달될 수 있게 잘 썼기 때문이죠. 이 글을 읽으면 지우의 마음이 풀릴 글이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석빈이의 마음이 충분히 지우에게 닿을 만큼 편지를 잘 써서 이 편지를 보면 지우의 마음이 풀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꼭 똑같이 적지는 않아도 돼요. 이런 느낌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글을 쓰는 태도에 대해 바르게 말하지 못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민서, 쓰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써야 해? 쓰는 사람이 아니라 글을 쓸 때는요, 그 글을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써야 되죠. J, 계획을 잘 세우면 자신 있게 쓸수 있어. 맞아요. 우정, 글쓰기 계획에는 목표, 대상, 내용이 들어가야 해. 이세 가지 선생님이 항상 강조한 거죠. 자, 따라서 바르게 말하지 못한 친구는 민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20번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 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북 2를 통해 6단원의 내용 정리합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우리 친구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의 길을 비추는 빛 이정은입니다. 중학교 2학년 포텐 영단어 세계를 만나는 말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통과 관련된 5개 영어 단어로 여러분의 영어 포텐을 차근차근 채워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전통과 문화를 표현하는 말을 익혀요인데요. 전통과 문화와 관련된 5개 사진 가져와 봤어요. 네, 사진 보면서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사진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진 보니까 할머니, 아빠 그리고 아이가 함께 모여서 만두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내려오며 사람들이 지켜오는 생각이나 행동. 우리가 전통이라고 부르는 것. 오늘의 주제죠. 영어로는 tradition이라고 합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볼게요. tradition. 한번 더. tradition. 네, 잘하셨어요. 문장 속에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가족의 이야기예요. 함께 만두를 만드는 것은 우리 가족 전통입니다. 이럴 때 making dumplings together is our family.

family tradition. 네, 이런 표현. family tradition. 우리 가족 전통이다. 그래서 가족이 늘 지켜오는 어떤 풍습이 있다면 그것 family tradition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이 전통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this tradition has continued for hundreds of years.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has continued, 네, 현재 완료로서 과거에서부터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통 tradition. 함께 3대가 모여서 만두를 빚고 있는 모습을 잘 기억하시면서 tradition 외워두시고요. 두 번째 사진 봅니다. 아,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한 여인의 모습이네요. 특정한 문화나 행사, 공연 때 입는 옷이에요. 네, 옷은요, 우리가 전통 의상 또는 복장을 우리가 costume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볼게요. costume. 한번 더. costume. 네. costume 넣어서 문장 만나보죠. 그녀는 축제에서 전통 의상을 입었어요. 우리 전통 방금 배우고 왔잖아요. 전통의라는 뜻이 되려면 AL 이렇게 붙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traditional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통 의상은 뭐냐? traditional costume이겠죠. She wore a traditional costume at the festival.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두 번째 예문 봅니다. 배우들은 화려한 의상으로 갈아입었어요. 네, 전통 의상뿐만 아니라 뭐 배우들이 입는 의상도 우리가 costume 얘기할 수 있죠. The actors changed into colorful costumes.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costume, 요옷 의상 얘기하는 거예요. 사진과 함께 잘 기억해 두시고. 네, 다음 사진으로 넘어갑니다. 네, 어른들께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한 사회나 지역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따르는 생활 방습이나 생활 방식이다. 관습을 얘기하죠. 관습은요, costume입니다. 아까 우리가 배운 거는 의상, costume. 네, 이거는 관습, costume이에요. 철자도 비슷하고 발음도 비슷합니다. 같이 가져와 봤어요. 예문 속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한국에서는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관습이에요. 이제 고개를 숙여서 보통 어른께는 이렇게 인사를 하지요. So it is a custom to bow to elders in Korea.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모든 나라는 각자의 관습을 가지고 있어요. 네, 나라마다 그 지키는, 따르는 방식, 생활 습관이 다르죠. Every country has its own customs.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custom, 관습까지 봐주시고, 네,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뭔가요? 한 나라나 민족이 과거로부터 물려받아서 보존해 온 어떤 문화, 그것이 보이는 걸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문화나 가치를 말합니다. 유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heritage라고 얘기를 하죠. 네, 한번 따라해 볼게요. heritage. 한번 더. heritage. 잘하셨습니다. 문장 속에 넣어 볼게요. 그 궁전은 중요한 문화 유산이에요. 이럴 때, The palace is an important cultural heritage. 문화 유산, cultural heritage.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문화 유산을 보호해야 해요. We should protect our heritage for the futur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유산, heritage까지 봤고요. 마지막 사진으로 넘어갑니다. 이 사진은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며 사실과 상상이 섞인 이야기. 이 사진은 스페인의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는 이 동상을 만지면 good luck, 행운이 온다라는 이것이 전해 내려온대요. 네, 전설입니다. 전설, 영어로는 legend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legend. 한번 더. legend. 네, 잘하셨어요. 문장 속에 넣어 보겠습니다. 그 오래된 산에 대한 전설이 있어요. 네, 보통 뭐 오래된 뭔가 공간 장소가 있으면은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잖아요. 그럴 때 There is a legend about the old mountain.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그 전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져 왔어요. The legend has been told for generations. Generations 하면 세대예요. 그래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그 전설이

has been told 현재 완료면서 또 수동태예요. 말해져 왔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그래서 전설 legend가 들어간 문장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배운 5개 단어 짧게 복습해 보고요. 퀴즈 풀면서 확실하게 공부하고 올게요. Quick review 시간입니다. 오늘 배운 단어들과 사진 보면서 확실히 암기해 볼게요. 퀴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우리의 문화 유산을 보호해야 돼요. 빈칸에 들어갈 말 영어로 외쳐주세요. 유산, 네, heritage였습니다. 네, 아주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있던 이 사진, 의상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크게 외쳐주세요. 정답은 costume였습니다. 네, 다음 사진입니다. 어른들께 아주 공손하게 인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관습이죠. 우리나라의 관습이에요. 관습 영어로 크게 외쳐주세요. 네, 정답 costume였습니다. 네, 우리 퀴즈까지 풀어봤으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5개 단어 복습하면서 문장 만들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통이나 문화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오늘 배운 단어 중 하나를 골라서 문장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문장 만들어 봤어요. 한복. 우리 한복 다 알죠? 한복 is a traditional Korean costume. 그래서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문장 만들면서 복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1: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13강 유럽과 아메리카의 국민국가 체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종교개혁과 종교전쟁, 그 다음에 제정군사국가에 대해서 배웠었죠. 유럽의 굉장히 많은 정치적 변화를 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과학과 철학의 발전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사람들의 세계관, 생각을 아예 바꿨었던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들이 많았었던 거죠. 그러한 것들이 모두 씨앗이 돼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시기가 바로 오늘 강의와 다음 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수업의 나침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혁명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강대국인 미국이라고 한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배경, 전개, 결과라고 하는 거 배울 건데 물론 다 중요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을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미국 혁명의 결과에 좀 이렇게 손을 들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미국 혁명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치 체제가 만들어지게 됐고 그게 유럽과 아메리카에 영향을 크게 끼치거든요. 그 다음은 이제 이런 미국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 혁명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 프랑스 혁명은 배경과 전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프랑스 혁명의 전개 부분 좀 복잡한데 제가 간결하게 좀 정리를 잘 해줄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을 한컷 그림으로 요약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언제나 세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세금을 많이 가져가 버리게 되면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모든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낸다면 좀 불합리한 그좀 불만이 있어도 그래, 나만 그런 거 아니지라고 생각할 텐데 저 사람은 나보다 돈도 많은데 세금을 적게 내네라는 걸 인지하게 된 순간, 지금의 세금 제도가 뭔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그 불합리하다가 결국 불만으로 터지게 될 것이고, 그게 혁명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배울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은 뭐 굉장히 많은 배경들이 있고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시민들한테 너무 많은 세금을 걷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 세금을 약간 걷는 제도에 대해서 내가 의견을 낼수 없거나 나보다 돈이 많은 귀족들은 세금을 안 내거나 적게 내네라고 하는 그런 데서 불합리함을 느끼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혁명이랑 프랑스 혁명 볼때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미국 혁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혁명은요, 여러분들 영국에서 이제 식민지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 식민지 개척 첫 번째가 북아메리카 이제 동부 해안이에요. 그래서 북아메리카 동부 해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서 식민지를 개척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영국이 지금 국내 사정도 되게 복잡했어요. 뭐 청교도 혁명 일어나고 명예혁명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식민지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식민지인들한테 자치를 인정해 줍니다. 야, 내가 관리 감독만 할 테니까 너네들이 일단 알아서 한번 여기 한번 다스려 봐라고 하면서 자치를 인정해 줬고 식민지인들은 독자적인 의회를 만들어서 우리 식민지 어떻게 이끌어 갈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의견을 냈다라는 거죠. 그때는 식민지인들이 자신의 의견을 냈고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됐으니까 뭐 크게 불만이 없었을 겁니다. 17세기, 18세기 전반에 영국은 북아메리카 동부 해안에 13개 식민지를 건설했고 여기서는 자치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게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게 변화가 됐던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영국이 돈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프랑스와 7년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하면서 너무 많은 돈을 썼어요. 물론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뭐 아메리카, 인도, 유럽 곳곳에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는 이 지금 부족한 재정난을 극복해야 됩니다. 세금도 많이 걷어야 되고 무역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북아메리카 식민지 얘들 자치를 지금 했는데 자치를 줬는데 여기서 조금 세금을 걷어볼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 간섭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식민지인들한테 세금을 걷기 시작했던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설탕법. 당시에 설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물건이었는데, 감미료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했고요. 인지세법, 특히 이게 식민지인들의 불만을 크게 이제 불러일으켰던 그런 법입니다. 어떤 거냐면, 뭐 종이라든지 우편이라든지 모든 종류의 인쇄물에 세금을 이제 거치게 했던 거죠. 그 다음에는 차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시는 차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여러 가지 세금을 부과하게 됐던 것이죠. 당연히 식민지의 세금 부담이 증가했겠죠. 게다가 그들의 가장 큰 불만은 뭐였냐면 내가 만약에 지금 식민지 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돈이 부족해.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회의에서 세금을 올리자. 이걸 하면은 인정해요. 왜냐하면 내 목소리가 들어갔고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의사결정에 참여를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세금을 걷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식민지 주민들의 의견은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식민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즉, 이 모든 세금은 식민지 의회가 아니라 영국 의회에서 결정.

결정해서 내려온 거란 말이죠. 거기는 식민지인들의 대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식민지인 대표 없는데 왜 우리한테 세금 걷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불만을 터뜨렸던 것이죠. 그래서 대표 없는 곳에 가세할 수 없다가 이 미국 혁명의 배경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제 문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분노가 극에 달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냐? 보스턴 항구에 영국 동인도 회사 배가 정박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차를 바다에 던졌던 것이죠. 이 사건을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영어에서도 보스턴 티파티라고 부릅니다. 왜 티파티라고 부르냐면 차를 그냥 바다에 던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차를 바닷물에 우렸다라고 약간 말장난을 한 것이죠. 조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티파티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이 엄청 화가 났던 것이죠. 아, 식민지 좋게 말했더니 안 되겠네. 내가 좀혼좀 내줘야겠어. 라고 하면서 보스턴 항구를 봉쇄하고 식민지인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스턴 항구 봉쇄하고 강경 대응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식민지 대표들은 어떻게 했냐? 대륙회의를 열면서 지금 영국 의회는 우리 대표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입법권, 법 제정하는 거다 잘, 그,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식민지와 영국 사이에서 불만이, 갈등이 극에 달했을 지점에 독립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식민지 민병대와 영국군이 무력 충돌하게 됐던 것이죠. 당연히 뭔가 딱 봤을 때는 영국군은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 중 하나였고, 식민지 민병대는 제대로 된 군사훈련도 받지 못했던 군대였는데, 붙으면은 당연히 영국군이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결과는, 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그래서 식민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우리 중에서 그나마 군사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조지 워싱턴 언제 군사 경험을 쌓았냐면, 아까 7년 전쟁이 있었죠. 아메리카에서도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때 조지 워싱턴이 식민지 민병대를 이끌고 영국군을 보조하면서 많은 군사적인 경험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총사령관으로 임명시키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다라고 하는 미국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게 됐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보스턴 차 사건으로 시작되고 미국 독립선언문으로 절정을 찍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는 게 미국 독립선언문 발표하고 전쟁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쟁이 시작되고 발표했다라고 하는 흐름도 좀 같이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독립선언 한번 읽어보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대요. 왕 같은 건 없고 모든 사람은 계급이 없다. 창조주는 그들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똑같은 권리를 갖게 된다. 여기에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간은 정부를 조직하였고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누구의 동의? 국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 지금 식민지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세금을 거두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반박하게 됐던 것이죠. 어떤 형태의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을 훼손할 경우 그것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라고 하면서 저항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구절절. 우리가 지금 혁명 일으키는 거는 너무 정당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있었던 계몽 사상의 토대가 많이 들어와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 독립선언문 이후로 격렬하게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뭐 당연하게도 식민지 군대가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활약 그리고 여러 나라의 지원으로 전세가 역전됩니다. 특히 어떤 나라가 지원하냐면 프랑스가 지원했어요. 프랑스는 영국과 여러 번 전쟁하면서 지금 계속 패배했기 때문에 좀 라이벌 의식이 너무 커졌거든요. 그래서 미국 식민지를 이제 지원하면서 영국의 힘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키기를 이제 의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크타운 전투에서 식민지 군대가 승리하게 되면서 영국은 파리 조약을 통해서 식민지 독립을 승인하게 됩니다. 미국 혁명의 결과가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독립 후에 13개 식민지 대표들이 연방 헌법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요, 이 연방 헌법의 특징들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연방주의예요. 이게 뭐냐면 13개 주 식민지는
각각의 독립성을 가진다. 하지만 외적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방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공동으로 대처하겠다라고 하는 게 연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방주의라고 하는 걸 첫 번째로 내세우게 됐고 두 번째는 공화주의입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 청교도 혁명할 때 크로멜이 왕을 죽이고 이제 영국이 왕이 없는 시스템이 됐었죠. 그러한 정치체제를 공화정이라고 불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없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시작하겠다. 공화주의를 내세웠고요. 마지막으로는 삼권 분립을 하면서 권력이 하나로 뭉쳐지지 않게끔 유럽처럼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지 않게끔 권력을 분산했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연방헌법을 바탕으로 연방정부 구성했고요. 그리고 전쟁 과정 중에서 엄청나게 활약했던 조지 워싱턴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러한 상황 끝에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아메리카 합중국, 미국이 탄생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최초의 민주공화국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자, 민주공화국을 뜯어서 보게 되면 민주, 주권은 국민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화국은 왕이 없는 시스템.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의사표현을 해서 자신들의 대표자인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미국인들한테는 이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자부심이고 이게 1차 세계대전이랑 2차 세계대전 때도 약간 홍보수단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민주공화국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 많은 이제 공화정을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었던 계몽사상가들은 와, 미국 멋있다. 우리나라도 저렇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거든요. 생각이. 그래서 프랑스 혁명과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에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결과에서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거 연방헌법, 특징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국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 혁명도 일어나게 됩니다. 유럽에서 전통적인 강대국 하면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거든요. 근데 이 프랑스에서 혁명,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혁명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랑스라고 하는 강대국에서 시민혁명 왜 일어났을까요?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8세기 프랑스의 불평등한 신분제가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즉, 뭔가 1, 2신분, 3신분이라고 하는 신분제도에서 1, 2신분이 너무 많은 거를 독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1신분은 성직자, 2신분은 귀족입니다. 아무래도 좀 상단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관직도 독점하게 되고 많은 돈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제3신분인 평민은 관직에도 되게 제약이 많았고요. 상대적으로 갖고 있는 재산도 적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 이 1신분과 2신분은 돈도 많고 관직도 많고 명예도 있는데 관직과 토지 독점했죠. 하지만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평민들은 세금을 많이 내요. 근데 정치 참여에 제한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평민들 입장에서는 야, 세금은 내가 더 많이 내는데 왜 나는 정치 참여 안 시켜주는 거야?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의견을 내서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뭐야, 나도 저런 나라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평등한 신분제가 첫 번째 배경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림을 볼게요. 이런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그림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1신분, 2신분은 보면 알겠지만 되게 피부도 좋고 되게 좀 잘 먹어서 그런지 좀 포동포동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1신분과 2신분을 업고 있는 3신분, 노인의 모습을 하면서 뭔가 되게 좀 빼짝 말랐죠. 마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1신분과 2신분은 돈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고 3신분은 독점하진 못하지만 진출하지도 못하지만 많은 세금 부담을 갖고 있다. 즉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1, 2신분만 받고 있고 3신분이 그런 고통을 다 분담하고 있다라고 이제 불만을 내세우는 그런 그림인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 교과서마다 그림은 다 다를 수 있는데 본질은 똑같습니다. 1, 2신분 밑에 제3신분이 업고 있거나 깔려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공업의 발달로 제3신분인 평민이 성장합니다. 이들은 계몽사상과 미국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과거의 질서,
과거의 질서라고 하면 왕과 귀족의

다스리는 전제적인, 즉 군주정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걸 벗어나서 자유와 평등 사회를 추구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프랑스 혁명의 배경을 잘 봤습니다. 지금 신분제가 불만이 있었고 평민들은 너무 많은 세금 부담을 받고 있었고 게다가 그 평민들 중에서는 상공업자들이 계몽사상과 미국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저런 공화정 뭐 하다못해 영국처럼 입헌군주정이라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서 어떤 발단이 있었냐? 첫 번째, 프랑스의 재정 위기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태양왕이라고 불렀던 루이 14세 때부터 너무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에 대한 피해를 국민들이, 백성들이 이제 분담하게 됐던 거죠. 왜냐하면 전쟁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그만큼 많이 걷어갔거든요. 전쟁이 많았고 특히나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던 게 미국 독립혁명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식민지를 엄청 지원해주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돈을 썼거든요. 게다가 왕실의 사치까지 굉장히 심했습니다. 루이 14세의 베르사유 궁전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 걸 보면 아 지금 프랑스의 재정위기가 발생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루이 16세가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상황을 내가 혼자 해결하는 건 좀 힘든 것 같으니까 의회를 소집해서 좀 돈이 많은 친구들한테 1신분, 뭐 2신분, 3신분 중에서도 시민계층한테 조금 협조를 받아서 이런 재정난을 극복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의회를 소집합니다. 재정군사국가의 두 가지 유형 기억나시죠? 영국형과 프랑스형이 있는데 프랑스형은 의회랑 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의회를 불렀다라는 거는 그만큼 재정난이 심각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였냐면 어떤 정책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찬반을 투표했냐면 1신분들끼리 투표해서 한 표, 2신분들끼리 투표해서 한 표, 3신분들끼리 투표해서 한 표, 총 세 표를 가지고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앞에서 봤던 그림처럼 1신분과 2신분은 좀 같아요. 약간 좀 성향 같은 게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내리면 1, 2신분은 늘 같은 편이기 때문에 3신분은 불리했던 거죠. 아무리 이걸 투표를 해도 불리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 1, 2신분은 신분만 표결 계속 주장하는데 제 3신분은 신분별 표결이 아니라 머릿수로 표결하자라고 요구하면서 두 신분 대표 간의 대립이 발생했습니다. 너무 이게 대립이 심해지게 됐고 그 왕과 귀족들이 이걸 억압하게 되니까 3신분의 대표들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3부회를 박차고 나와서 새롭게 의회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국민의회입니다. 그러면서 테니스 코트, 쉽게 말하면 테니스장이에요. 테니스장에서 서약을 발표합니다.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우리 국민의회 해서 해체하지 않겠다라고 서약을 발표했던 거죠. 당연히 루이 16세는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탄압을 시도하게 됐던 것이죠. 너무 당연한 흐름이죠. 근데 여기서 파리 시민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신분제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우리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제3신분 대표들이 억압받고 있네?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전국으로 혁명이 확산되게 됐고 결국 루이 16세가 이걸 놀랬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민의회를 인정하게 되면서 국민의회의 개혁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가 국민의회 결성과 테니스 코트의 서약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민의회 개혁 부분 볼 건데 첫 번째로 그동안 엄청나게 불만이 많았던 봉건적 특권을 폐지합니다. 봉건적 특권이라고 하면 중세부터 이어져 오던 영주들, 즉 귀족들이 갖고 있었던 많은 권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권리들을 없애고 그리고 1신분과 2신분이 면세 특권을 받았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없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봉건적 특권 폐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인권 선언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들의 생각, 계몽 사상을 바탕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헌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이 헌법은 입헌 군주제가 됩니다. 헌법이 있고 군주는 이 헌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에 따라서 제한선거하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계급이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재산이 기준이 된 것이죠. 그래서 헌법 만들었으니까 이 헌법에 따라서 법을 이제 입법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입법의회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근데 이런 프랑스에서 혁명을 좀 두려워하던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변에 있었던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같은 국가들인데, 이 국가들은 프랑스 혁명을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자기 국가에서도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왕과 귀족을 공격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입법 의회는 안 되겠다. 얘네들 계속 우리 방해하고 있으니까 이들과 전쟁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혁명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프랑스 내부 사정 자체가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물론 프랑스가 전통적인 강대국이고 기본적인 국가의 체급 자체가 크긴 하지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전쟁이 잘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혁명 전쟁에서 연이어서 패배합니다. 전쟁하니까 자연스럽게 물가도 상승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파리 시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불만이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바로 국왕을 루이 16세에게 향하게 됐던 것이죠. 루이 16세에게 향했던 이유가 뭐냐, 왜 그러냐면 루이 16세의 아내 마리 앙투아네트가 오스트리아 이제 왕가 출신이에요. 그쪽 왕실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랑 연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좀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국왕을 퇴위하라, 퇴위하라 요구하면서 결국에 왕궁을 습격합니다. 입법의회 때 혁명전쟁의 영향으로 루이 16세가 퇴위되게 되고 왕권이 정지되게 되면서 새로운 의회, 국민공회가 구성되게 됐던 것이죠.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인권선언입니다. 인권선언 너무 중요하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미국 독립선언서랑 연결지어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읽어볼게요.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사회적 구별은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만 성립한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닌 빼앗을 수 없는 권리, 인권,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걸 보존하는 데 있다. 이러한 권리는 자유, 재산, 안전,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제3조, 모든 주권의 원천은 본질적으로 누구한테 있다? 국민한테 있다. 지금 미국 독립선언문이랑 뉘앙스가 비슷하죠. 왜?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제6조,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 법의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당시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입법의회 때 루이 16세가 잡히게 되면서 왕권이 정지되게 됐고, 국민공회가 만들어집니다. 국민공회를 이제 만들면서 공화정이라고 하는 게 선포됩니다. 공화정이 되려면 누가 없어야 되죠? 왕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크로메리 했던 것처럼 프랑스의 국민공회도 당시의 왕이었던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처형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때 권력을 잡았던 게 로베스 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급진파가 무섭게 통치했어요. 공포 정치를 시행했던 거죠. 자신의 상대편을 단두대에 보내면서 엄청 무섭게 통치했어요. 영국의 크로메가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죠. 결국에 이런 불만이 쌓이게 돼서 반대파에 의해서 로베스피에르가 역으로 처형당하게 됐고 그 뒤를 이어서 5명의 총재가 이끄는 총재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를 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낸다면 좀 어떻게 내고 싶냐면 영국의 청교도혁명, 명예혁명과 프랑스의 혁명을 좀 비교해서 섞어서 내면 여러분들 진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 초점 맞추면 된다? 청교도혁명 때 크로메리 공포 정치한 거랑 국민공회 때 로베스피에르가 공포 정치한 거랑 공화정 비슷하니까 맥락 기억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미국 독립혁명,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 비교하면서 시민들의 권리에 대한 생각까지 같이 연결지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국민공회 때 로베스피에르가 공포 정치에서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 반대급부로 총재정부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총재정부 때는 어찌됐든 지금 국가가 전쟁도 계속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계속 처형도 많고 혁명의 강기가 미친 듯이 일어나다 보니까 혼란스러웠는데 그 혼란이 극복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국민들의 불만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권력을 잡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이 나폴레옹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군사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명성을 얻었는데 대표적인 전쟁이 어떤 거냐? 여러분들 나폴레옹 하면 가장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림, 이미지가 어떤 거냐면 알프스 산을 올라가면서 말이 있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로 공격하는 데 있어서 알프스

산맥을 등반해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내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뭐 그런 말이 이제 전해질 만큼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건으로 이탈리아를 정복하는 성공하거든요. 그런 전쟁도 있었고 이집트까지 원정을 가서 이집트 그런 여러 가지 로제타 비석이라든지 그런 것들 가지고 오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걸 통해서 프랑스 국민 입장에서는 와, 나폴레옹 진짜 영웅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여론을 힘입어서 나폴레옹 결국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권을 장악하면서 만들었던 게 통령 정부였던 거죠.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통령 정부 역시도 공화정입니다. 공화정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공회부터 총재정부, 통령정부까지 왕이 없어요. 그래서 공화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거는 국민공회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특히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인물이 많이 나오니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신 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신분이 엄청 많은데 1신분과 2신분은 소수입니다. 프랑스의 신분 제도의 모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은 18세기 프랑스의 신분 구조를 표현한 것이다. 가가 이러한 신분제의 부조리에 반발하여 국민의회를 결성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때까지 해산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대요. 자, 가는요. 지금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때까지 해산하지 않겠다라는 건 테니스 코트의 서약입니다. 그리고 루이 16세는 이를 탄압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분은 제3신분을 의미하겠죠. 자, 3신분은 인구도 많았고 세금도 많이 냈는데 정치에 참여 안 시켜줘서 불만이 많았고 특히 산부회에서도 우리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불만이 많았던 거죠. 1번, 면세특권을 누렸다. 아니죠. 이들은 세금을 많이 냈어요. 2번, 성직자와 귀족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1신분과 2신분이죠. 3번, 대부분 관직과 많은 토지를 독점하였다. 이것도 1신분과 2신분입니다. 산부회에서 신분별 표결 방식을 주장하였다. 이것도 1신분과 2신분이고요. 제3신분은 머릿수 표결을 이제 주장했던 것이죠. 5번,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게 정답이죠. 답은 5번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아무튼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강의 끝났다고 바로 교재 덮지 마시고, 복습까지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0: 아부들의 빗다머린 절세 위의 바다 신안 우이도로 갑니다. 육지를 떠나 바다에 나온 지도 어느덧 38일 차에 접어든 젖새우 잡이패. 오늘도 역시 중요한 건 물때 맞추는 일.
1: 오늘은 몇 시가 지금 물때예요?
2: 3시 40분에나 시작하면 썰물.
1: 선장님이 그 딱 집어넣은 틀에 적중도랄까.

0: 잡습니다. 첫 번째 그물을 확인해 보면 그날의 조업 성패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오늘의 명운은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까요? 가로 11m, 세로 5m의 거대한 그물 한 폭에서 건져낸 대망의 첫 번째 성적표는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인지 바구니가 휑하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1: 양이 뚝 떨어졌어요.
2: 예?
1: 양이 떨어졌군요.
2: 양이 떨어졌어요?
0: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쉴 새 없이 젖소를 건져 올리기 바빴던 선원들. 어제 낮 오행령과 비교하면 오늘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저조한 성적인데요. 서둘러 다음 그물도 확인을 해봅니다. 그런데 또다시 젖새우가 보이질 않는군요. 그물 한 폭을 죄다 털어도 양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2: 그러네.
3: 어제부터 젖은 좋아지면서 양이 없어져.
2: 양이 안 돼요?
3: 야, 물이 싸져면 돼, 젖이.
2: 예. 네.
3: 안 되나.
0: 바다의 일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0: 두 번째 어장은 과연 어떤 상황일지 기대 반 걱정 반 그물을 당겨봅니다. 결과를 확인하고선 또다시 허탈해지는데요. 뒤를 이어 두 번째 바구니도 상황이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선상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릅니다.
1: 양이 없어. 없어, 거의 없어.
2: 양이 없으니까 걱정이 대상이더라고.
0: 새우가 얼마나 없었으면 그물이 바람에 나붓길 정도인데요. 저마다 소쿠리 하나씩 손에 들고 그물을 살피는 선원들. 이제는 아예 그물을 이잡듯이 훑어보아도 별반 모이는 게 없는 상황. 이 정도면 거의 빈 그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땐 작은 새우가 더 작게만 보입니다. 열길 물속은 원래 알 수 없다지만 이럴 땐 내심 바다가 원망스럽기도 한데요. 그야말로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기다리는 젖새우는 소식이 없고 애먼 갈매기 때만 몰려드는 상황. 벼룩의 간을 빼먹지라는 속담. 지금이 딱 아닐까 합니다. 350m짜리 그물을 두 군데나 훑었지만 소득은 겨우 젖새우 한 바구니뿐인데요. 풍족했던 어제 상황과 비교해보면 더욱더 초라하게 느껴지는 결과입니다. 잠시 후 선장의 지시에 따라 바다 위에 떠있던 커다란 튜브를 갑판 위로 가져온 선원들.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은데요.
3: 16개.
2: 저기까지 해갖고 16발이요?
3: 17발.
4: 오늘은 주문끈이 내가 볼 때는 한 발 정도 더 내려갔어야 돼. 1m 50 정도.
5: 그러니까 그물을 좀 더 낮춰야 한다는 얘기죠?
4: 그래야 젖이 들었어. 아. 그러니까

0: 해봐야 변호사인데.
1: 네.
2: 서해안 갯벌에선 같은 지점이라 해도 조수 간만의 차로 인해 바닷물의 높이가 매번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때문에 튜브끈의 길이를 조절하면서 그물의 높낮이를 수심에 맞춰야지만 조류를 따라 흐르는 젖새우를 놓치지 않고 잡아낼 수 있답니다.
3: 한발 차이지.
0: 튜브끈은 한 발만 놔주고
2: 밀물로 깊어진 수심에 맞춰 튜브끈을 조금 더 늘리는 김호남 선장. 과연 선장의 묘수가 통할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사뭇 기다려지는데요. 늘여놓은 밧줄의 길이만큼 수중으로 더 깊이 내려가는 젖새우 그물. 여기에 하나 더 특단의 대책을 내립니다. 바로 그물의 수를 추가해 보다 확실하게 승부를 결정짓겠다는 계획인데요.
0: 폭이 많이 잡으려고.
1: 폭이 많이 잡으려고?
0: 세 폭 더 붙이면 한 가구가 다 올라오지.
1: 아.
2: 하지만 수심이 깊어지고 물살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그물을 더 추가한다는 건 그만큼 버텨야 할 수압 또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만선을 향한 승부수는 던져졌고 이제 조용히 다음 물대를 기다리는 김선장. 가만히 조류 흐름을 살피는 모습이 흡사 잠복 근무 중인 형사를 보는 것 같기도 한데요.
1: 이게 저 많이 안 들면 좀 마음이 좀 어떠세요?
0: 네? 아, 뭐 마음은 상관없어. 거시기 어쩌고든지 액수는 채.
1: 아, 그래?
0: 12, 3억 원에.
1: 아, 그래?
2: 지난 수년간의 조업 기록이자 선장의 자부심이 담긴 매출 장부입니다. 기다란 숫자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데요.
0: 저런 판매 못 넘어가고 플러스 해갖고
1: 11억 4,200개고 저게 총 판매액이에요? 저기 작년에?
0: 네. 20년 봄에 봄철만 해갖고요. 6억 3,700. 이 기술이 노하우가 있어야 돼.
2: 잠시 후 드디어 때가 찾아왔습니다. 거듭된 실패 끝에 이젠 물러날 곳도 없는 상황. 총성 없는 전장의 한복판에서 선장은 사활을 걸고 작전을 지휘합니다. 그런데 선상의 분위기가 심상찮은데요.
4: 바깥에 가봐, 바깥에 가봐, 바깥에.
5: 바깥에 가봐.
4: 바깥에 가봐, 얼루.
6: 네, 있어요?
5: 잡았어. 예, 잡았어요. 안 좋아? 별로 안 좋아.
2: 무게 2톤에 달하는 닻을 지탱하고 있던 밧줄이 양망 도중에 끊어져 버렸답니다.
0: 잡아 이거. 잡으러
4: 같이.
0: 안돼 안돼. 여기 있어요. 줄이 짧아버려. 짧아버려.
7: 안 올라버려?
0: 예, 줄이 짧아버려. 짧아버려.
7: 아, 그럼 다들 다 남아야 될게. 아, 채는 좋대.
8: 임시형편으로 단 위치를 기억해놔야 되니까 그 줄 끊어진 부분이 남아 연결시켜서 이제 그 매듭에서 박스를 채워놓으려고.
2: 끊어진 탑줄의 끝자락을 찾아서 임시 부표와 연결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0: 어디요?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짧아서 안돼 짧아서 안돼 아니, 줄이 많이 짧아, 많이 짧아.
3: 안 돼?
0: 짧아. 줄이 많이 짧아, 버려.
7: 그럼 나도 그러나 내일 다음 주 타야 돼, 어쩔 수 없어.
3: 아, 저, 하는 데는 지장이 있는데, 그, 사고 처리하는 거는, 한 두 시간 정도 고생들 하면은, 또, 원상 복귀. 내일 오전에 하든가, 하여튼 해야죠. 낮에 해야죠, 낮에.
2: 이번 어장은 양망 작업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돌아서는데요. 다음 물대를 놓치지 않으려면 잠시도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서둘러 다음 어장으로 달려온 김호남 선장. 도착하자마자 숨 고를 틈도 없이 곧바로 바닷속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양망기 속도에 맞춰 선원들의 손놀림도 빨라지는데요. 잠시 후 갑판 위로 올라온 젖새우 그물. 한눈에 봐도 꽤 묵직해 보입니다. 온종일 모두가 애타게 기다린 대박의 순간. 붉은 새우도 그다지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젖새우의 상태도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칠흑 같은 밤바다를 환히 밝히며 나홀로 불야성을 이루는 야간조업. 평소 같았으면 고단했을 작업이지만 오늘은 묵직하게 올라오는 그물들이 피곤함을 잊게 하는군요. 날마다 오늘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9: 좀 많네. 깨끗하고 이렇게 좋아졌네.
2: 그물을 추가했던 선장의 결단이 적중했습니다.
10: 오또. 그냥 많이 나오겠는데요.
9: 아, 그래. 오, 엄청 많네.
1: 양 많은 거 아니에요?
0: 양 많은 거.
1: 그죠? 새우도 깨끗해요?
0: 좀 깨끗하면 묵사지. 새우가 많이 없다고.
1: 묵새우가 많이 없어요?
2: 밤낮의 경계 없이 분주히 돌아가는 젖새우잡이배 선원들의 일상.

하루 네 번 들고 나는 물때에 맞춰 늘 시간에 쫓기듯 작업을 끝내야 하기에 고단하기로는 첫 손에 꼽히는 일이기도 하죠.

0: 하지만 이 고난의 바다에서도 희망은 피어납니다.
1: 네? 오늘 제일 많이 잡힌 거예요?
2: 네.
1: 어제하고 비교하면 몇 배 차이 날까? 네. 어제 안 잡힌 거 비하면?
2: 네 배.
1: 네 배?
0: 덕분에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양망 작업으로만 나를 꼬박 세웠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1: 많이 잡으면 보너스 줘요?
2: 많이 잡으면 끝나면 보너스 뭐 입항비 줘요.
1: 입발비?
2: 입항비라고 있어요.
1: 입항비.
0: 젖새우잡이 배의 가장 큰 특징은 선상에서 어획과 동시에 곧바로 염장까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한 마리의 젖새우가 최상품의 새우젓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채로 치고 해수로 걸러내는 선별 과정만 무려 5단계. 최대 6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깐깐한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별 작업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곳곳에서 소리 없는 아우성이 터져나옵니다.
1: 어디가 제일 아파요?

0: 허리, 어깨는.
1: 철새우를 가려내는 선별 작업이 모두 끝나고 나면 염장 단계와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작디 작은 티끌을 골라내는 작업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2: 아, 눈 좋으시네요. 빨리 하신 거 보니까.
3: 예?
2: 눈이 좋아요.
3: 옛날에는 아랍아시라 그냥 찍었더라고.
2: 나무젓가락으로? 이야.
4: 근데 이거 하나에 품질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거라서 네. 많이 시간과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되는 편이죠.
1: 드디어 선별 대장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선상에서 염장을 마친 새우젓을 드럼통에 무사히 옮겨주면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데요. 뒷정리까지 끝내고 나니 어느덧 아침입니다.
5: 잠시 쉰다고요.
2: 잠시 쉬어요?
5: 네.
2: 얼마 동안이나?
5: 혼자 모르지 이제.
2: 몰라. 근데 몸이 힘들지 않으세요?
5: 아무래도 힘들지. 힘 안 들지. 힘들죠.
2: 근데
5: 이거 이제 습관이 되는 게 이제 그냥 이 잡고 있는 거지.
2: 습관이 돼서.
1: 밤새 동분서주했던 김선장도 이제 피로가 몰려오는 모양인데요. 그제야 주변을 한번 둘러볼 여유도 생긴답니다.
6: 보고 싶을 때마다 한 번씩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3: 아니, 뭐, 이제, 보고 싶을 때 있겠어. 그냥, 그, 저기, 육장 전화하고 한디. 옛날에는 부모님 제사 때도 못 간 적이 있고, 화장하다가, 그래, 젊었을 때, 그, 누나 결혼식장에도 내가 못 갔어. 생활이 애경사 이런 데를 참석을 못 해요. 내가 이제 1월 달하고 8월 달에 쉬니까 그럴 때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 누가 그렇게 죽었어요? When I was
1: young, I never needed it. 망망대해 고독한 섬처럼 바다 위에서 고립무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저 새우잡이 배 선원들. Those days are gone. 마치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듯 반복되는 고된 육체 노동을 견디며 외로움과도 사투를 벌여야 하는데요. 이런 치열한 삶의 전장도 누군가에겐 내일을 살게 해주는 힘이 되기도 한답니다. 올해로 경력 4년 차 인도네시아 선원 유수만 씨.
7: 그거 짜증 안 하지 마.
8: 짜증. 유수만 차예요?
7: 여기도 샀어? 여기 또 심사 따블 심사 따블
8: 저희 베트남에서 뭐 대놓은 이제 그 월급으로 온 가족이 같이 사는 집 하나 지었어요.
2: 와. 유수만이 번 돈으로 지은 집?
7: 예, 예.
2: 와, 대단하다.
8: 1층이 부모님 집이지, 아빠, 아빠. 1층이.
7: 여기요?
8: 네. 2층이. 유수만.
1: 유수만 가족에게 한국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준 기회의 땅이기도 하답니다. 한국인 선원들에게도 이곳은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찾게 해준 곳이라고 하는데요.
5: 가족이 뭐 쉬니까 딸내미 하나 밖에 없고 전 노인네 있고.
2: 아내분은?
5: 거기서 하늘나라 가버렸어요.
2: 아이고. 혼자 벌써가지고 부모님 모시는 거예요?
5: 그렇죠. 이 생활도 또 안 해본 것도 아니에요. 차 따로 댕기면서 용역 그것도 해봤고 뭐 배송도 해봤고 그랬네요. 인금 문제지.
2: 돈 문제?
5: 인금이 안 맞잖아요.
2: 그 돈 많이 버셨어요?
5: 네, 묵고 뭐 내 집도 있고
3: 바로
5: 그냥 다 해요.
2: 그쵸, 힘들게 일해서 그런 보람이 있어야지.

0: 저마다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오늘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선원들.
1: 보통 4,500, 4,700 썸불 다 안 버려서 오죠. 다 안 빼주지. 세금이 반맥이지. 일단은 10원도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돈이 사람은 2,300을 벌어도 그게 주머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은 안 쓸게. 많이 써받은 거 알고.
2: 힘든 만큼 또 돈을 많이 주는구나.
1: 그러죠.
0: 긴긴 밤을 지새우며 작업한 새우젓들은 곧바로 육지로 실어보내게 됩니다. 최적의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선 가급적 선상에 오래 두지 않는다는군요. 작대작은 젖새우를 드럼통 한가득 채워서 보내는 바로 이 순간들이야말로 가장 뿌듯하고 보람차다는 선원들. 이제는 새우젓 한 마리도 허투루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때 짐을 챙겨들고 작업선에서 운반선으로 옮겨 타는 선주 아들 민성 씨.
3: 야, 연락 주세요. 고생하셨어요. 제가 드릴게. 고생하고 있어. 갔다 올게.
0: 육지 일을 보러 간답니다.
3: 조심해라.
0: 젖새우잡이 일을 시작한 지 이제 7년 차. 조업에서 판매까지 현장을 두루 살피느라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모습인데요. 그날 오후 새우젓 저장고가 있는 회사로 다시 복귀한 민성 씨. 선상에서 염장했던 새우젓을 다시 한번 살피고 확인하는데요. 그런 아들을 곁에서 그림자처럼 지켜보는 든든한 지원군, 바로 아버지입니다.
4: 용도별 또 목적별 해가지고 그때그때 확인해가지고 이 새우젓 간을 맞춰줘야 돼요. 지금 좀 부정가 돼서 저희가 일부러 천일염 담아가지고 정해진 양이 맞춰가지고 위에 간을 좀 맞춰주려고.
0: 천일염을 이렇게 이불처럼 덮어주면 숙성 과정에서 윗부분이 마르지 않게 하면서도 염도까지 조절해주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답니다.
5: 양파망에다 소금 적혀놓은 염이 약은 새우젓은 자동으로 녹아요. 소금 염이 좀 센 놈은 녹지 않고 그대로 있고.
0: 새우젓에도 숙성 과정이 필요하듯이 바다일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배우고 익혀가는 아들 민성 씨. Sunshine. 가난했던 집안의 셋째였던 아버지는 16살에 젖새우잡이배 선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아 한 척씩 배를 샀고 집안을 일으켜 세웠다는데요. 아버지가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는 아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5: 본인이 알아야만이 또 직원들이나 선장들한테 어떠한 일단 일이 생기면 빨리빨리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잡아오는 거 가서 경매보고 이런 것은 아니다 생각해요.
3: 엄마처럼 무슨 색이죠?
0: 가업을 위해 해양경찰의 꿈은 접어야 했지만 아버지의 바다에서 이제는 더 큰 꿈을 꾸고 있다는 민성 씨. 실로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손맛 좋기로 유명하다는 고모님이 모처럼 솜씨를 발휘하는데요. 돼지고기 수육을 삶을 때도 조리 단계에서부터 미리 새우젓을 넣고 오래 푹 끓여내는 것이 이 댁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비법이랍니다. 애호박 볶음에 달큰한 감칠맛을 더해주는 것도 새우젓의 역할인데요. 소금으로만 간을 할 때와는 맛의 차이가 확연히 달라진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족들이 제일 좋아하고 즐겨 먹는다는 민어 미역국에도 새우젓이 들어가는데요. 국간장 대신

0: 데워져서 쓰게 되면 국물의 색도 탁해지지 않으면서 담백한 맛은 더욱더 살아난다는군요.
1: 간을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는 이 새우젓에 국물에 새우젓만 넣어요. 새우젓이 일단 잡내를 없어주고 우리 생선 중에 제일 비리지 않는 게 새우젓이에요. 맛을 제일 낼 수 있는 거. 국물조차도 아까워서 그건 남겨놨다가 저희는 음식에 넣고 해요. 뭐 애들 배앓이 할 때나 그럴 때도 새우젓에다 쌀만 넣고 죽 썰어서 먹이면 금방 좋아지더라고요.
2: 아, 옛날부터 그런 게 있었구나.
0: 푸짐한 새우젓 밥상을 받아들이고 자리에 둘러앉아 식사를 함께하는 가족. 거친 바다에서 평생을 보낸 아버지의 눈엔 이제 고작 7년 차에 접어든 아들이 어쩌면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난관에도 스스로 깨우치고 헤쳐나가길 곁에서 그저 지켜볼 뿐이라고 하는데요.
3: 네, 좀 걱정은 안 되세요? 괜히 나가면?
4: 걱정되죠. 밤에 이렇게 전화 소리가 들리잖아요. 네. 깜짝 놀려요.
3: 사고 났어요?
4: 혹시 잠깐 실수로 해서 참 위험에 많이 따르는데 왜 걱정이 안 되세요? 많이 되지. 하나하나 배우고 배울 땐 배우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가서 배우고 그렇게 지키려고.
0: 새우젓의 고향 신안의 역사는 임자도를 빼고는 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전장포 일대는 젖새우 서식지인 모래해변과 염전까지 지근거리에 두고 있어 천혜의 어장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조선 전기만 해도 왕실이나 양반가에서 소비되던 새우젓은 조선 후기에 접어들며 백성들 사이에서도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도 젖새우를 잡는 즉시 배에서 염장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임자도에서도 전장포는 1970-80년대 젖새우잡이의 황금기를 맞았던 곳인데요. 그래서 지금도 전장포는 젖새우의 본향이라고 불립니다.
5: 가자 가자 강녕호이야 전장포가 어디냐 임자 땅 사막시대 새우젓
0: 한때는 수백 척의 고깃배가 드나들며 새우젓 파시가 열렸다는 전장포
5: 출렁 연기 피고 가는 소리
0: 지금도 화려했던 과거를 추억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3: 그 새우자의 배가 들어오면 어머니는 무슨 일 하셨어요?
6: 새비 고르고 담고 저르고 배에서 잡았고 나오면 우리들은 평상 그 자리 배 서는 대로 잡아다 놔주니까. 아,
3: 그때 어머니 돈 많이 버셨어요?
6: 그때는 가마이로 한나석 벌어서 이고댕했는데
7: 마을이 여기 임자면 24개 마을이 세금을 한 이 전작포에서 절반을 분다했어.
3: 아이고.
7: 마을이 동네 계속 고액고물로 내다기에.
0: 마을 인근 솔계산 자락에는 새우젓을 저장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만들었다는 100여 미터 길이의 토굴이 있는데요. 1970-80년대 전성기 시절에 비하면 그 규모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명맥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8: 이 토굴 쪄서 먹어보면 고소한 맛이 난디. 냉장고 쪄서 이제 조금 그 고소한 맛이 들라. 그래갖고 한번 나도 해봤더니 냉장고 쪄다고 이러더라고요. 맛이 틀려. 그러니까 3-4개월 숙성을 시켰다가 냉장고로 가서 놔뒀다 하면 신선하고 맛이 좋지요.
0: 새우젓 발효의 핵심은 연중 15도 이하로 유지되는 토굴의 온도와 적정한 습도에 있는데요. 때맞춰 일일이 드럼통을 넣었다 뺐다 옮겨야 하는 수고로움을 알기 때문인지 계속해서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이 많다는군요.
9: 인위적인 게 아닌 천연 자연에서 숙성시킨 거라 맛이 다르네요.
3: 아, 그래요?
9: 예, 확실히든.
0: 과거에는 주로 뱃길을 이용해 신안의 새우젓을 내륙으로 옮겼습니다. 군산을 지나 금강을 거쳐

0: 거슬러 올라가면 육지 속의 어촌, 강경에 다다릅니다. 내륙 깊숙이 위치하고 있지만 해상과 육상 교통의 요충지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던 곳인데요. 비록 금강 하굿둑에 뱃길은 막혔지만 지금도 여전히 전국 최대 젓갈시장이라는 명성만큼은 굳건히 지켜오고 있답니다. 강경읍에 자리한 젓갈 가게는 무려 140여 곳. 사실상 읍내 전체가 젓갈시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많은 수인데요. 새우젓은 잡히는 시기에 따라 이름과 가치가 천차만별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상품으로 손꼽히는 건 산란기를 앞둔 음력 6월 무렵의 육젓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1: 작년에 이게 2,100만.
2: 근데 사실 수밖에 없는 건가요?
1: 소비자들이 원하니까. 이런 거 잡수던 분들은 꼭 이것만 잡수세요. 육젓만. 바다에서 많이 안 나오니까 저희도 안타까워요. 너무 비싸니까 저희도 손님한테 거너기가 너무나 좀 어렵죠.
0: 양이 많고 저렴한 물건을 선호하던 소비자들의 새우젓 구매 패턴은 요사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관광버스로 찾아오던 당체 손님 대신 이제는 소량 택배 주문이 줄을 이룬답니다. 그만큼 받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품질에 보다 더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개별 용기에 포장을 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꼼꼼히 선별 과정을 거친답니다.
3: 새우젓은 바로 김치에 넣어서 먹거나 무쳐서 드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새우젓이 아닌 이런 게 어린 게라든지 예. 이런 거를 이제 추려내고 소비자들한테 보내죠.
0: 바다에서부터 식탁에 이르기까지 새우젓 하나에는 참으로 많은 이들의 정성이 들어갑니다.
3: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가정을 모르잖아요. 예. 젓새우가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비싸다 싸다 두 가지만 어머니들은 얘기를 하시는데 잡은 배에서부터 잡아갖고 오는 과정을 알면 결코 비싼 거는 아니고요.
0: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면 새우젓 산지에서 즐기는 별미가 있답니다. 아직 짠맛이 깊게 배지 않은 생새우젓을 갖가지 제철 채소와 함께 부쳐내는 미나리 새우전이라고 하는데요. 빗소리에 곁들여진 고소한 기름 냄새가 구미를 절로 당기게 합니다.
3: 예쁘다.
0: 생새우젓은 제철에 사서 냉동으로 보관해두면 계속해서 이 맛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3: 건배하고 먹을까?
0: 값비싼 재료나 어려운 조리법은 아니지만 새우의 깊고 진한 풍미를 만끽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더없이 간편한 요리랍니다.
4: 새우가 이렇게 씹히는 맛도 있고 야채가 이렇게 같이 곁들여지니까 괜찮아요. 맛있어요.
0: 그 시각 젖새우 배들이 조업 중이던 우이도 해상엔 거센 비바람과 함께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김호남 선장과 선원들도 조업을 중단하고 피항을 선택했는데요. 오늘 하루는 어쩔 수 없이 우이도 내항에서 정박할 예정이랍니다.
5: 주말에
6: 뭐
5: 강진돼
6: 있어 거기다
5: 오나요
6: 여기 얼마나 있어요?
7: 모르겠어요. 이제 바람 지나갈 때까지. 아,
6: 지나갈 때까지.
0: 바다에서의 일이란 것이 늘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게 아니기에 어부들은 그저 자연의 순리대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8: 끝났어요. 끝났어요.

0: 벌일 조금씩 있어도 이럴 때나 쉬지. 바다에서 못쉰 게.
1: 비 오고 바람 부는 날이 쉬는 거네요.
0: 네, 그러죠.
1: 완전히.
0: 생일이 생일.
1: 생일이요?
0: 밤낮이 없으니까
1: 그렇지.
0: 새놈들 일하는 건.
1: 그럼 육지로 안 내려가요?
0: 육지 내려가서 쉴 수도 있는데
1: 예.
0: 특별히 뭐갈 일이 없을 게. 일이 힘들고 뭐 분위기 안 좋고 이러고 적응을 못하는 거는 경력 없는 선원들, 새로 와가지고 하는 사람. 근데 우리 선원들과 보통 선박생활 20년 이상씩 한 사람들이고, 외국 애들이나 뭐 2, 3년 있었을 게, 가라게도 안갈 거예요.
2: 잠시 후 인도네시아 선원 유수만이 동료의 머리를 깎아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막내 무하마드, 잔뜩 긴장한 얼굴이군요. 유수만도 심각한 표정입니다. 그렇게 한참 다듬은 끝에 드디어 이발이 끝난 모양입니다.
3: 좋아요?
4: 좋아.
1: 좋아?
4: 안 좋아?
1: 안 좋아?
3: 나중에 미안해. 왜, 왜요? 미안하지 마, 무슨. 아마, 미안하지 마, 무슨.
5: 많이 사랑해, 인도네시아. 정말 잘하세요.
1: 많이, 많이.
2: 사실, 이곳 선원들의 머리가 모두 유수만의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어쩌겠습니까? 다음을 기약해봐야죠. 모처럼 맞이한 달콤한 휴식의 시간. 평소 시간이 없어 볼 수 없었던 영화도 오늘 같은 날 몰아서 보는데요. 한편에선 파스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조업 중엔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근육통이 쉬는 날 한 번에 몰려오기 때문이죠.
1: 그럼 파스는 그러면 언제 사요? 몇 개 통, 몇 개 사가지고 다니세요?
5: 한 대여섯 개 사가지고.
1: 한 번 살 때, 배 탈 때 대여섯 개?
2: 비록 날굳은 휴일이지만 덕분에 몸도 마음도 잠시 쉬어가는데요.
1: 통화는 좀 하세요?
5: 통화는 한 번씩 해요.
1: 누구랑?
5: 제일 만만하게 엄마입니까?
1: 엄마?
5: 울어서 안 돼.
1: 아, 우셔요? 뭐 왜 우셔?
5: 예?
1: 왜 우시는데?
5: 얼굴을 자주 못 보기 그랬지.
1: 너 아들 배 타고 하니까.
5: 배 타고.
2: 늦은 오후가 되어서도 장대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집니다. 내일 예보도 좋지만은 않은 상황인데요. 기약 없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짙은 어둠이 물러간 바다엔 붉은 여명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선원들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서둘러 각자의 자리로 나섭니다. 또다시 시작되는 젖새우잡이 배의 일상.

0: 인도네시아로 언제 다시 가요?
1: 모랄
0: 다섯 모레 올 거예요?
1: 네.
0: 다시 여기 돌아올 거예요? 이게 힘든데 다시 일을 할 거라고요? 네. 괜찮아요?
2: 2, 3년 더 타고 이제 안 간다 그 생각은 있지요.
0: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으세요?
2: 조금이라도 뭐 부모가게라도 하나 할 있으면 돈만 있으면 되지.
3: 무엇 하나 녹록치 않은 밴일이지만 선원들은 저마다 목표와 꿈이 있는데요.
0: 선장님 행복하세요?
4: 네, 행복하죠. 많이 맞아요. 선원들 몸 안 다치고 잘하고 아직 뭐 아픈 데는 없으니까 한 몇 년은 더 할 것 같은 게 많이 좀 났으면 좋겠네.
5: 혼나 살려야지 이제.
0: 네.
3: 첫 새우잡이 배에서의 첫 번째 단체 사진.
6: 모든 게 다 단체를 찍었네.
0: 자, 붙여. 하나, 둘, 셋.
7: 이팅!

오늘도 그들은 바다 위에 있습니다.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광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집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해당 장소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제 민원이 처리되었습니다.

우리 도시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각종 소음, 냄새, 마찰 등등등.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물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민원을 토대로 민폐 행위를 하나씩 고발하겠습니다. 일처리가 미숙한 신입사원, 그의 실수로 업무가 늦어졌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동료 직원들에게 돌아갑니다. 조직에서는 무능력자야말로 최고의 빌런입니다.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군요. 무해하고 귀엽지 않다면 곤란합니다. 자신이 도시의 아름다움을 해치는 존재인지 아닌지 항상 되돌아봐야 합니다. 올 것이 왔군요. 그들은 질서 자체를 이해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태생적으로 시끄럽고 무질서한 그들. 어린이. 그래서 어린이들에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운동회를 한다고요? 엄청난 소음은 누가 책임지죠?

불편을 예상했다면 더욱이 하지 말아야죠.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청결하고 건강하고 질서정연한 삶을 위해 우리 사회의 불쾌한 요소들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글쎄요, 좋은 지적입니다만 타인을 겪어보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을까요?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출로 정리하는 영문법, 기출로 영문법 송현우입니다.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챕터 1에 있는 내용을 쭉 한번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1형식부터 5형식 동사라고 해서 이 다섯 가지 형식의 동사가 쓰이는 문장들을 다양하게 공부를 해 보았고요. 오늘부터는 그 내용을 정리하는 실전 문제를 푸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객관식 문제를 쭉풀 거예요. 1번부터 25번까지 문제를 풀 거고, 문제풀이 다 끝난 상태에서 수업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자, 바로 한번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교재 26쪽부터 나와 있는 문제이고요. 1번과 2번은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이제 문제풀이에 앞서서 설명을 드리면, 문제를 풀때 빠르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 정답은 이래서 정답이 그거구나. 라고 빠르게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어 드릴 겁니다. 적극적으로 강의를 들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냥, 아, 이래서 정답이 몇 번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문제를 푸시네. 또는 난 이렇게 골라서 틀렸는데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또 설명을 하시는구나. 와 같이 비교하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 수업은요, provides, 제공을 한대요, the learners, 학습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표현이 있어요. provide A with B라고 하면 A에게 B를 제공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표현을 생각을 해야, 그 표현을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었다. 자, 그럼 정답은 몇 번일까? 5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기회냐면, 그들의 관심사와 흥미를 찾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와 같이 해석을 한다. 2번입니다. 그녀는 got some cookies, her grandchildren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아하니 이때 got은 사주었다. 와 같이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녀는 사주었습니다. 쿠키를 몇 개, 그녀의 손자들을,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와 같이 할때뭘 골라야 할까? for를 골라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수여 동사라고 하면서 배웠던 개념이 있습니다. 4형식 동사로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오는 건데, 여기서는 직접 목적어를 썼고, 그 다음에 에게라고 해석이 되었던 그 간접 목적어를 뒤로 미루면서 올바른 전치사를 골라라 라고 할땐 to를 쓰는 전치사로 쓰는 동사와 for를

꽃몇 송이를요? 네개 보냈습니다. 을르에 해당하는 말이 먼저 나왔어요. 그럼 네 개, 나에게라고 해석을 할때 전치사 무엇을 써준다? to를 써준다.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은요? 그 남자가요, 요청을 했어요. 그들에게 뭐 해달라고, 뭐 하기를 요청했냐면 조용히 해달라고, 조용히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이때 ask는 목적어 다음에 여기 목적격 보호자리이고요. to 부정사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to를 쓰면 정답은 몇 번? 3번이다. 자, 이렇게 접근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바로 한번 5번 가볼게요. 기계가요, old just like humans. 인간처럼, 아, 여기는 왠지 낡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기계가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건 낡아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을 보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지 마. 만들지 마. 시키지 마. 아, 목적격 보호로 to 부정사를 쓰고, 자, 여기 위에서는 그러면 되다란 의미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 그러면 공통으로 들어갈 동사는 바로 get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 또 동사가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구나를 알아가면서 우리 이제 몇 번으로 간다? 6번으로 갑니다. 6번에서 8번은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나타낸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자, 이 문제 풀때 팁을 드리면 선택지를 먼저 보는 겁니다. 그러면 공통된 부분이 보여요. 어디까지가 공통되었죠? He mainly까지가 공통되고 잘 보면 remained까지도 똑같습니다. 이미 주어와 동사를 다 주었어요. 그는요, 차분하게 있었대요. 주로라고 하는 의미의 부사는 mainly 잘 이미 쓰였어요. 근데 remain이라고 하는 동사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이다. 이형식 동사 뒤에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무엇? 바로 보호가 나와야 되고요. 그 보호 자리에는 형용사를 써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몇 번으로 고른다? 2번으로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일단 선택지를 보면서 공통된 내용이 없는지 잡아내고, 그 다음에 그 차이에서 정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7번 볼게요. 그 남자는 우리가 노래하는 것을 들었대요. 역시나 공통된 내용을 보면 일단 주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동사부터 차이가 있어요. 동사. 들었다. 이거 시제. 과거잖아요. 보자마자, 과거잖아. 라고 잡아냈다면 스스로 이렇게 토닥여 주셔야 돼요. 나좀 하는구나. 그러면 과거형을 찾아봤더니 1번 아니면 3번이네요. 2번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4, 5번은 지워집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것을 목적어, 목적격 보호어 순서대로 가야겠죠. 목적어는 us 동일한데 이제 to 부정사냐, 혹은 과거형이냐, 원형이냐입니다. 자, 복습해 볼게요. 빨리 떠올리셔야 돼요.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나오는데 짝꿍인 목적격 보호어는 동사 원형을 써도 되고, 진행 중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ing 형태, 현재 분사를 쓸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정답 몇 번? 3번을 자신 있게 골라주는 거예요. 8번입니다. 나는 그 소년에게 그 약을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자, 바로 한번 문장 보면 I told the boy까지는 전부 똑같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는 주었어요. 그 약을 먹으라고 told라고 하는 것,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로는 그 시점에서 하지 않은 행동을, 그 미래의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어로 어떤 형태? to 부정사를 쓴다. 그러면 to 부정사가 어디 나와 있나요? 바로 3번밖에 없네요. 아, I told the boy to take the medicine. 3번 자신 있게 고르고 넘어가는데, 혹시나 확실하게 확인을 다시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에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점검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9번입니다. 어법상 바르게 고쳐 쓴것중 어색한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아, 그럼 무언가 고치긴 고쳤는데 이상하게 고친 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 이상한 게 어디에 있을까? 1번부터 보면 그녀는 했습니다. 그녀의 머리가 어제 잘리도록 했습니다. 자, 이 문장 구조 정말 많이 쓰이는데, have라고 하는 사역 동사는 본인이 하기 힘든 걸 남에게 시키고 부탁하고 요청하는 느낌이 강해요. 대표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머리를 물론 잘라본 경험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릅니다. 부탁을 하는 거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문장 구조를 통해서 머리를 잘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머리카락과 이 자르다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 관계를 보면

그러면 수동이잖아요. 수동이니까 과거분사를 쓰는데 과거분사는 원형과 동일하게 컷입니다. 시도는 좋았지만 원형 그대로 또 과거분사까지 써야 된다는 걸 놓쳤고 올바르게 잘 바꿨어요. 자, 이렇게 지워나가다 보면 분명히 어딘가 딱 걸리는 게 있습니다. 자, 잘 고친 것 같은데 어디가 잘못되었나? 5번 바로 볼게요. 나는 말했습니다. 그에게 크게 말하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스피크는 잘못되었어요. 목적격 보호자리에 원형 안 쓰고요. 텔은요. 뭘 써야 될까요? ing도 아니고요. 투부 정사를 써야 돼요. 여기 앞에 to를 넣어야 되는데 왜 ing로 바꿨지? 잘못되었다. 5번에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나머지도 잘 보면 사역동사라든지 help라든지 여기 또 등장한 사역동사까지 그 목적격 보호의 형태를 올바르게 고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번으로 가볼게요. 어법상 어색한 걸 모두 고르라고 했어요. 아, 이 문제. 자, 실제로 시험 문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유형 딱 접하자마자 아, 이거 못 풀겠다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 문제 유형을 썩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떡해요? 문제 풀어봐야겠죠? 문제 풀 때는 항상 우리가 배웠던 그 핵심 문법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우린 지금 동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의 의미에 따라서 그 뒤에 어떤 말들이 오는지를 생각하면서 1번. 내 가족은 봤습니다. 그 밴드가 연주하는 것을요. 오늘. 동사 다음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잘 왔습니다. 자, 우리는 어색한 걸 골라야 하니까 지워볼게요. 2번. 그 요리사는요, 냄새를 맡았습니다. 무언가가 타고 있는 냄새를 맡았어요.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잘 썼습니다. 3번. 그는 봤습니다. 그의 음식이요, cooking in the kitchen. 직역을 해보면 그의 음식이 요리하고 있는 걸본 거예요. 그게 아니죠. 요리가 되고 있는 걸본 거죠. 여기는 cooking이 아니라 cooked라고 하는 과거 분사로 써줘야 한다. 3번 골라봤습니다. 4번. 그녀는 들었습니다. Johnny요. Talking to himself. 스스로에게 말을 하는 건 혼잣말하는 겁니다. 혼잣말하고 있는 걸 들었습니다. 자연스럽죠?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ing. 5번. 나는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stare라고 하는 건 빤히 바라보고 응시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나를 빤히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과거형과 같이 쓰이는 건안 된다. 원형이 쓰이거나 ing 형태. 그래서 정답은 3번과 5번이에요. 11번과 12번을 같이 풀어볼 겁니다.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야 하는데요. 항상 이런 문제는 문법 포인트를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동사를 일단 잡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그 동사 뒤에 어떤 말들이 와야 될까? 형태는 무엇이지? 라고 좀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자, 정답은 몇 번일까? 이 문제 풀때 어떠셨나요? 나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꽤 있을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4번 선택지를 볼게요. Did you feel? 너 느꼈니? Anxiously about the exam? 그 시험에 대해서 anxious는 뭔가 걱정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feel이라고 하는 동사는요, 이 뒤에 보호를 써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보호 자리에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를 써야 한다. 그래서 ly가 붙으면 안 되는데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자신 있게 고르고 넘어가셔도 되는 거예요. 다음 12번입니다. 자, 이 문제도 앞에서 푼 것처럼 동일하게 접근을 하시면 돼요. 동사를 먼저 잡아내고 어색한 걸 찾아내면 된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어디를 봐야 할까? 5번 볼게요. Will you? 너 할래? 해줄래? Get newspaper. Newspaper 하면 신문입니다. 신문을 그에게 가져다 줄래? 라고 해서 뭔가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우리가 배운 걸 한번 생각해 보면 get이라고 하는 건 수요 동사, 사형식 동사로도 쓰이는데 이렇게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전치사를 써줘야 할 때는 to를 쓰는 게 아니라 뭘 쓴다? for를 써줘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for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답을 몇 번? 5번으로 골라주면 되고 어색한 걸 고르라고 하면 어디가 어색한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저처럼 시험지에 표시해가면서 문제를 풀면 검토할 때도 더 정확하게 검토할 수가 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2번은 어법상 옳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13번과 14번이고요. 자, 빠르게 한번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선택지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번, 그녀는 부릅니다. 그녀의 할머니를 Granny라고 부릅니다. call 다음에 목적어 그리고 명사 형태 잘 쓰였네요. 어법상 옳은 것 정답 1번입니다. 2번, 그들이 요청했어요. 상사에게 the boss는 뭐 상사, 사장 이런 의미입니다. for change the rule 규칙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to 부정사 와야겠죠? to로 바꿔주고요. 선생님들은 항상 get us, 시킵니다, 우리가. 책을 읽도록 하는데 to 부정사 써야 되잖아요. get이니까. 이렇게 지워가면 4번. 우리는 들었습니다. The doorbell. 초인종이 울리는 것을 이겠죠. rang이라고 하는 과거형 쓸수 없습니다. 원형을 쓰든지, ing를 쓰든지. 5번. The storm. 그 폭풍우가요. made the tree. 그 나무가 뭐 하도록 시켰냐면, Falling down, 메이크는 서역동사인데, 그러면 ing가 아니라 원형 써야지, 지우고, 이렇게 fall이라고 써야 알맞다. 정답은 1번이에요. 14번으로 바로 한번 가볼까요? 사람들은 found는 발견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다? 목적어 다음에 보어가 나와서 무엇이라고 느끼다, 여기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과거형이니까, 여겼습니다. 그 책이요. 이 일에. usely? 여기는 목적격 보호가 들어가야 하는데, 부사 아니죠? 형용사로 써야겠죠. 그래서 useful. 유용하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라고 여겼습니다. 2번. 그들은 격려했습니다.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을? 마스크를 쓰는 것을. 마스크를 쓰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었대요. 이때. 투부정사 써야 합니다. wearing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써야 되니까 틀렸다. 다음 3번 보자마자 알아야 되죠. let은 사역동사이다.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안 돼요. 지워야 하고요. 4번 would you 해주실래요? let me your bike 너의 자전거를 좀 내게 빌려줄래? 라는 의미이죠. lend 다음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순으로 잘 왔어요. 정답을 4번으로 골라주면 된다. 자, 5번. Can you find the keys to me? 의미를 보면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find라고 하는 동사는 전치사를 활용을 할때 to가 아니라 for를 써야 된다. 이 부분이 for로 바뀌어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다. 자, 15번입니다. 자, 이번에 밑줄 친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쳐 쓴 것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역시나 배운 대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잘 보면 전부 오형식 문장입니다. 보어 자리에 올바르게 고쳐 쓴걸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일까?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 자, 한번 3번 볼게요.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The boy. 그 남자아이가요, 굉장히 rude는 무례한 이란 뜻이고요, rudely는 부사로 무례하게 란 뜻입니다. 무례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적어와 그 다음에 보어가 나올 때는 형용사가 쓰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를 형용사로 올바르게 바꿔준 3번을 이렇게 골라주면 된다.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은 동사를 잘 보면 올바른 목적격 보어 형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정리하시면 된다. 16번입니다. 자, 이번엔 어법상 옳은 걸 모두 골라볼 건데, 옳은 겁니다. 자,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옳지 않은 걸 골라놓고, 아, 이거 뭐야? 내가 잘못 풀었네? 라고 나중에 후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성급하게 풀지는 말자. 1번. 학생들은 discussed. 논의를 했습니다. The topic for an hour. 1시간 동안 그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대요. 뒤에 전치사 필요 없는 그냥 바로 목적어가 나오면 되는 동사 중에 하나이죠. 맞고요. 네, 2번 보면 resemble은 그 뒤에 전치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지워볼게요. Did you attend? 너 참석을 했어? 참석하다라고 할때 역시나 전치사 필요하지 않고요. 누가 들어갔어 그 방에 몇분 전에? 라고 할때 entered도 바로 목적어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5번 marry with? 누구누구와 결혼한다라고 할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with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쓰지 않는다. 그래서 5번도 틀렸다. 정답은 1번과 4번입니다. 17번. 4형식 문장을 3형식 문장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풀 때는 일단 4형식 문장이라고 하는 건 여기 1번을 보면 에게와 을에 해당하는 말,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순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3형식

식으로 바꿀 때는 그 둘의 위치를 바꿔주면서 동사에 따라서 적절한 전치사를 골라야 한다는 걸 항상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르게 나타낸 건 무엇일까? 우리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택할 거냐면 전치사를 빠르게 확인을 할 거예요. to, for, 그 다음에 to입니다. 자, 그러면 cook은 to가 아니라 for를 써야 합니다. 지워지고요. offer, 자, 제공하다. 라는 건 to를 씁니다. for를 쓰지 않아요. 이렇게 지어나가다 보면 Mr. Kim, 김은요, 김씨는 built a small house, 작은 집을 그의 아내를 위해서 지어준 거겠죠. to가 아니라 for를 써야 합니다. 4번 볼게요. 엄마는 항상 읽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아기에게 책을 읽어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장만 떼놓고 보면 뭔가 좀 어색하기는 해요. 그들의 아기가 누구라는 거지? 싶은데 어떤 주어진 맥락 속에서 뽑아낸 문장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바꿀 때 읽어주셨다에서 이 읽다, 읽어주다라고 하는 건 to를 전치사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골라주면 돼요. 5번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ask라는 건 to가 아니라 of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죠.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골라주면 되고요. 여러분들 좀 시간에 여유가 있다라고 처음 문제를 풀 때는 차분히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서 전치사를 확인해 보면서 문제를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18에서 20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래요. 아, 그러면 선택지를 먼저 볼게요. 전치사를 잘 확인을 하라는 거구나. 그 변호사는요, 물어보았대요. 많은 질문을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ask. 조금 전에 정리한 것처럼 of를 쓰죠. 그녀는요, 요청했습니다. 내게 나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 써야 되니까 to. 그들은 can supply us. supply 라는 건 제공하다 라는 뜻입니다. 제공하다 라고 하는데, 사람이 먼저 나왔어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한다 라고 할 때는 with를 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of to with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음식을 제공해 줄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19번. 그녀는요, had herself은 yesterday. 아마도 이 여기서의 had는 문맥상 시켰다, 하도록 했다 라는 의미의 사역동사인 것 같죠. 그러면 fix를 골라야 할것 같은데, 목적격 보호이니까 의미 관계를 잘 보면 휴대전화 입장에서는 수리가 되는 거겠죠?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이거 능동 아니라 수동이구나. 그래서 fix를 보는 겁니다. 벌써 그럼 감이 와요. 그들은 하도록 두었습니다. The dog, 그 개가요, 낯선 사람에게 짖도록 하게 두었다, 내버려 두다 라고 할때 let 뒤에 목적격 보호로는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bark이고 여긴 볼 것도 없이 그러면 choose가 되겠구나. help 다음에 목적어 동사 원형 쓰거나 to 부정사 쓰거나. 정답은 3번입니다. 20번입니다. 우리는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 영화가, 여기는 목적격 보호 자리로 형용사 나와야겠죠. boring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골라볼게요. 지루하다라고 느꼈대요. 그 남자는요, kept during the game. 게임 동안에, 뭐 경기 동안에 뭐한 걸까요? kept, keep이죠. keep 다음에 바로 어떤 말이 올 때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의미로 형용사가 쓰여야 됩니다. 보호 자리예요. quiet. 조용히 있었습니다.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consider, 고려하다. 무엇이라고? 여기다. 그의 연설이, 자, 여기도 목적격 보호 자리이고 형용사여야 되니까 great이겠죠.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21번이에요. 어법상 틀린 문장의 개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 좋지 않은.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문제 유형이기는 해요. 사실 몇 개인지 정확히 틀린 문장이 무엇인지 몰라도 대강 개수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도 있기 때문에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자, 바로 한번 핵심이 되는 부분을 제가 밑줄을 그어 볼게요. 아, 이거구나. 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밑줄이 그어진 내용을 보면, remain은 뭐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대로 있다의 의미입니다. calmly라고 하면 안 돼요. 보호 자리에는 형용사 써야 됩니다. 우린 지금 틀린 문장 골라야 되니까 표시합니다.

0: 그녀는 만들어 주었습니다. 스웨터에게 그의 남편을 만들어 주었다. 의미가 말도 안 되죠?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면 비도 잘못되었네요. 이 약은요, 도왔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recover, 회복하다는 뜻입니다. 그의 병으로부터 회복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쓸수 있으니 지워지고요. Please keep me posting on any news. Post라고 하는 건 게시하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의미가 있는데, keep 목적어 다음에 posting 말고 posted라고 쓰면은 누군가에게 어떤 연락을 계속하고 소식을 전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posting이라고 쓰면 안 된다. 그럼 세 개가 틀렸으니까 4번이라고 자신 있게 고르고 우리 어디로 간다? 22번으로 갑니다. 이번엔 옳은 문장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시나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제가 밑줄 친 부분만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gave 다음에 a big hand. 큰 손을 줬다라는 건 박수를 쳤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박수를 쳤습니다. 관객들이요. 우리 무대에 대해서, 우리 공연에 대해서 박수를 쳐 주었대요. 맞죠? 전치사 to 잘 썼습니다. 우리는 봤습니다. 그의 자전거가 도둑질하는 것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도난당하는 것을, 도난된 것을 본 거겠죠. 의미관계가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어야 되는데 잘못되었다. 그 뉴스는요,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도록, 그런 감정을 느끼도록 만들었어요. 목적어 형용사 맞아요. 나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내 이웃이 친절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friendly 부사 같지만 형용사예요. 그래서 맞다. 정답을 이렇게 또세 개라고 골라주면 된다.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23번부터 25번까지 더 빠르게 한번 달려볼게요.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나머지와 다른 것을 고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주어진 선택지에 동사를 보면 계십니다. 1번 볼까요? The detective. Detective가 뭔지 모르겠다. 그럼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냥 그 detective라고 하는 게 got him? 그가 뭐 하도록 했냐면 to confess everything. confess가 동사인 것 같아요. 몰라도 문제 풀수 있습니다. 형사란 의미이고요. 고백하다, 자백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자백하도록 시켰습니다. 아, 이거 사역 동사이구나. 하도록 시키다. 이렇게 의미 한번 적어볼게요. 자, 2번 봤는데 이번에는 우리 딸이요. 스윔슛? 이건 뭐죠? 우리 딸에게 수영복을 사 주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1번과 2번 중에 답이 있을 겁니다. 네, 3, 4, 5번을 보면 목적어 다음에 to부 정사, 목적어 다음에 to부 정사, 목적어 다음에 to부 정사 전부 시키다라고 하는 사역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정답 몇 번? 2번을 골라줄 수가 있고, 이렇게 의미를 또 알아야 문제를 풀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또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24번입니다. 어법상 옳은 문장끼리 한번 바르게 짝지어 볼 건데요. I felt sick. 나는 몸이 안 좋았습니다. 뭐한 뒤에요? 빗속을 걸은 뒤에요. 비를 맞으면서 걸은 거겠죠. feel이라고 하는 동사 다음에 형용사 잘 쓰였네. A 맞습니다. The pasta I made. 뭐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처럼 보이는 게 나오면 우리 나중에 관계대명사 하겠지만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내가 만든 파스타는요, awful은 끔찍한 이런 의미입니다. 부정적인 거예요. 근데 awfully는 부사죠. 감각 동사 다음에는 형용사 나와야 되는데 지워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어디에? 그 쇼에요. 그 프로그램에요. 맞습니다. 네 개. 길을 보여줄 수 있나요? To the station. 역으로 가는 길을 이어. 이것도 맞죠? 자, 그러면 선택지에 가장 많은 게 3개죠. A, C, D. 4번 고르면 됩니다. 이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잭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소리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할 때, 목적어 다음에 이 자리, 목적격 보원은 지각동사잖아요. 원형을 쓰거나 ing를 써야 된다. 잘못되었다. 정답은 A, C, D. 4번이다. 자, 마지막 25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풀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A에서 F 중 어법상 어색한 걸 골라야 하는데, 자, 빠르게 포인트만 짚어보면, let 다음에 목적어, 그리고 동사 원형, 목적격 보호로 잘 쓰였고요. 자, 그 다음에 B를 볼게요. 나는 사슴 한 마리가 뛰는 걸 봤대요. 우리 차 앞에서. 이거 맞죠? 목적격 보호 동사 원형. 그 다음, 내 남동생은요, 그 사슴을 피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도 맞아요. 그런데 뒤를 보면 불렀습니다. 경찰을 불렀고요. 상황에 대해 설명하다인데 explain은 뒤에 전치사를 쓰면 안 됩니다. 자, D 고르고요. 그 다음 E로 가볼게요. 그래서 네, 엄마는요. 우리 엄마는 gave to him 그에게 격려의 말을 좀해 주었습니다. 에서 to 없어야 되죠. E 고르고요. 마지막.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할때 to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총 3개. 정답은 3번으로 골라주면 오늘 문제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 풀고 정리해 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와우! 드디어! 와,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까지 공부를 하면 여기까지 올수 있을까요? 와우! 드디어! 48강. 아, 야, 만점왕 국어 4학년 1학기 끝강이에요. 48강째. 우와. 여러분 혹시 띄엄띄엄도 안 하고 1강부터 여기 48강까지 왔다면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와, 나 이런 사람이야? 오,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고 다녀도 돼요. 진짜. 야, 어떻게 48강까지 올수 있어요? 야, 여기서 만나 뵙게 되다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요, 마지막. 예, 만점왕 국어 4학년 1학기. 예,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도 역시, 짜자잔! 여러분을 위해 왕관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왕관을 탁 쓰고, 오늘은 이게 마지막 강의잖아요. 그러니까 다 풀고 난 다음에, 예, 가면 되는 거예요. 한번 미리 가볼까? 안녕!

안녕은 너무 일러. 지금은 안녕하면 안 되고. 네, 오늘 20번까지 다 풀고 나면 정말 홀가분하게 안녕 해봅시다. 아셨죠? 자, 학교 시험 만점 왕.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20번까지 풀어볼게요. 요번에는요, 이 감각적 표현, 예, 감각적 표현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지난 시간에 원인과 결과, 또 이어주는 말까지 한번 다시 되짚어 봤죠? 오늘은 감각적 표현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 가의 1번 그림 볼까요? 예, 어유, 여기 물뿌리개도 웃고 있네요. 이 친구도 열심히 웃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를 키우고 있습니다. 예. 모종을 사다가 심었어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나중에 이것이 무럭무럭 자라서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네요. 자, 열심히 키웠기 때문에 원인, 그 결과로 방울토마토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런 그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글로 쓸 때, 원인과 결과가 잘 드러나게 글로 써야 되고, 또, 이어주는 말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모종을 사와서 열심히 키웠더니,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또, 모종을 사와서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래서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자, 결과 먼저 얘기해 볼게요.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키웠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적절하게 이어주는 말들을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자, 이 경험을 이렇게 차례차례대로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한 것도 여기 나 그래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장에서 방울토마토 모종을 사옴. 니은은 정성껏 물을 주고 지지대도 세워주며 가꿈. 빨간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림. 방울토마토를 수확해서 가족과 함께 먹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방울토마토 모종을 사온 것이 원인이 되지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나는 정성껏 물을 주고 지지대도 세워주면서 가꾸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또 결과가 또 나오게 되지요. 예, 또 다른 결과가 또 계속 이어집니다. 이때는 역시 앞에 일이 원인이 되겠죠. 자,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결국에는 가족과 함께 맛있게 먹었다. 네, 이런 결과가 여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의 그림 1과 2를 설명한 문장을 나에서 찾아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모종을 사와서 지지대를 꽂아가면서 아주 정성껏 키우고 있는 것이죠. 여기 지지대를 한번 그려줘 볼까요? 이게 지지대인가? 뭐 이렇게 지지대가 뭔지 알죠? 옆에다가 이렇게 나무나 철로 된 막대를 심어주고 끈으로 잘 연결해 이어주면 쓰러지지 않고 잘 키울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이런 지지대를 가져다가 꽂아주기도 하고 또 정성껏 지금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니은에 있었었죠? 그 결과 빨간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다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디귿에 있습니다. 그쵸? 마지막 리을은 뭐였어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예, 함께 먹었다. 예, 수확해서 함께 먹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기억은, 네, 모종을 사왔다. 예,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장면은 2번 니은으로, 2번 장면은 3번 디귿으로 연결해주면 되겠어요. 자, 나 있습니다. 나의 기억과 니은을 다음과 같은 차례로 연결할 때 필요한 이어주는 말은 뭘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을 연결시킬 수 있어요? 시장에서 방울토마토 모종을 사옵니다. 자, 모종이 뭐라고요? 어린 뭐 식물이죠? 네. 방울토마토 모종 그러면 어린 방울토마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 자라지 않은 그 모종을 사왔어요. 거기에다가 정성껏 물을 주고 지지대도 세워주면서 가꿨다니까요. 자,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어진 걸 보니까 니은이 앞에 나왔네요. 니은은 뭐예요? 정성껏 물을 주고 지지대도 세워주면서 가꿨어요. 왜? 라고 이때 물어봐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결과만 얘기하면 안 돼. 원인이 뭔지 물어볼 수 있죠. 그럴 때 뭐라고 물어본다고? 왜? 이렇게. 왜기는 시장에서 방울토마토 모종을 사왔으니까 그렇지. 자,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앞에 니은, 결과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결과가 먼저 나와 있고요. 그 뒤에 원인이 되는 기억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는 이어주는 말을 무엇을 사용하면 좋다? 왜냐하면을 사용하면 좋다. 그리고 뒤에는 뭐뭐하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때문이다까지도 넣어주면 좋다고 했죠. 그럼 한번 말을 만들어 볼게요. 정말 맞는지. 정성껏 물을 주고 지지대도 세워주며 가꾸었어. 왜냐하면 시장에서 방울토마토 모종을 사왔으니까 말 되죠? 예, 그렇다면 왜냐하면이 정답이 맞아요. 자, 그러면 그래서를 한번 넣어볼게요. 정성껏 물을 주고 지지대도 세워주며 가꿨어. 그래서 시장에서 방울토마토 모종을 사왔어.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면 그래서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를 사용하고 싶다면 무엇부터 나와야 될까요? 니은이 아니라 기억부터 나와야죠. 시장에서 방울토마토 모종을 사왔어. 그래서 정성껏 물을 주고 지지대도 세워주며 가꾸고 있지. 이래야 말이 되죠.

네, 그래서 둘다 이어주는 말은 맞지만,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말은 맞지만, 앞에 원인이 먼저 나오는지 아니면 결과가 먼저 나오는지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는 이어주는 말은 다를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시인데? 네. 방울토마토는 7살. 예, 이런 시였죠. 그 7살이 누굴까? 내 동생이지. 예. 방울토마토를 보면서 누굴 떠올린 거예요? 내 동생을 떠올린 거죠. 예. 먹을 걸 보고 내 동생을 떠올린다. 그만큼 동생하고 사이가 좋나 봐요. 그렇죠? 동생을 굉장히 사랑하는 예, 그런 그 느낌이 나죠. 자, 일단 앞에 좀 생략이 되었어요. 네. 1년, 2년이 좀 생략이 되었네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엄마가 방울토마토를 씻었어요. 그렇죠? 씻어서 예, 담았어요. 담았는데 물기가 좀 있어요. 물기. 예, 물기가 묻어있는 방울토마토예요. 이 물기가 있는 방울토마토를 보고 누구를 떠올린 거예요? 동생을 떠올린 거죠. 동생이 씻고 나서 다 제대로 닦지도 않았어. 제대로 닦지도 않은 그 동생이 물기가 있는 채로 예, 막 웃고 있어. 예, 그런 걸 지금 떠올린 거죠. 햇살 먹고 이슬 먹고 볼따구니가 뭐야? 볼이죠, 볼. 그러니까 볼이 동생이야. 동생이 아주 귀여워. 코가 이렇게 볼이 어떤 볼이에요? 볼따구니 그랬으니까 홀쭉한 볼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이 없이 홀쭉한 볼이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볼이 이렇게 나와 있어. 뭐 이렇게 막 웃고 있어. 예. 이런 동생이죠. 예. 자, 이런 동생이 지금 생각이 난 거예요. 얼마나 귀여워 보여. 이 볼따구니. 생각만 해도 귀엽지. 이 볼따구니. 볼이라 그러면 덜 귀여워. 볼따구니 이래야 귀여워. 그쵸? 자, 햇살 먹고 이슬 먹고. 자, 햇살 먹고 이슬 먹고는 사실 누가 먹은 거야? 방울토마토가 먹은 거죠.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익어가면서, 커가면서 햇살도 먹고 이슬도 먹고 하면서 볼따구니가 탱글탱글해진 거예요. 그 탱글탱글한 볼이 마치 누구 같아요? 우리 동생 같다 이 말이죠. 네. 여기 탱글탱글. 자, 바구니 한가득 제잘제잘. 자, 여기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가득 있어요. 그런데 그냥 방울토마토에 아, 저저 저, 바구니에 방울토마토가 가득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 이런 말을 썼어요. 제잘제잘 까르륵. 마치 누구처럼? 내 동생처럼. 자, 이렇게 제잘제잘 까르르 이건 뭐예요? 웃음소리죠. 웃음소리를 듣는 것처럼 지금 표현을 했잖아요. 이게 바로 감각적 표현이죠. 감각적 표현. 신체 감각 기관으로. 그죠? 신체 감각 기관으로 받아들인 예, 그 느낌을 예, 표현해 낸 것이죠. 감각적 표현. 그중에서도 제잘제잘 까르르 이거 뭐예요? 귀로 듣는 거죠? 예, 귀. 귀로 이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청각이죠. 청각을, 즉, 듣는 것을 표현해낸 감각적 표현이 되겠죠? 바구니 한 가득 제잘제잘 까르륵 방울토마토가 있어. 그 중에 막 미끄러지려는 놈이 하나 있어. 여기서 방울토마토가 하면서 이렇게 미끄러지려고 해?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걸 확 재빨리 붙잡아. 한 입에 쏙 먹어버려. 그리고 깨물죠. 그 다음에 여기가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깨물었어요. 자, 방울토마토가 탁 터지겠죠. 이빨 사이 새빨간 해님이 터진다. 자, 여기서 말하는 새빨간 해님은 뭘까요? 자, 바로 이거죠. 빨갛고 둥글잖아요. 이것을 새빨간 해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건 뭐예요? 방울토마토를 말하는 거죠. 방울토마토가 터진다. 달콤한 이슬이 터진다. 여기 달콤한 이슬은 뭘까? 달콤한 이슬. 즙이죠. 탁 터지면서 즙이 콱 입안에서 터져요. 이게 달콤한 이슬이죠. 새빨간 해님은 눈으로 보는 것. 달콤한 이슬은 맛을 보는 것. 예. 이런 그 눈과 입에, 눈과 입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감각을 이렇게 표현해낸 것이 바로 이 시의 특징이죠. 이 시는 어떤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인지 쓰세요. 뭐예요? 방울토마토죠? 네, 방울토마토. 이게 동생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예. 가끔 여기다 동생이라고 쓰는 친구 있다면

있을 수 있어. 그렇다면 틀린 답이죠? 어떤 대상이에요? 동생이 아니라 방울토마토를 대상으로 해서 감각적으로 표현한 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려고 보니 동생의 볼까지 생각해 낸 것이죠, 사실은. 그쵸? 우리 여기, 여기 앞에 뭐죠? 생략된 내용이 있잖아요. 이 생략된 내용이 뭔지를 알고, 여기 그 동생을 여기다 쓰시면 안 돼요. 다 정답에. 네. 다음 설명을 통해 알수 있는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햇살 먹고, 이슬 먹고, 볼따구니가, 자, 토마토가 이렇게 텅텅한 것을 볼따구니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볼따구니가 어떨까요? 말랑말랑할까요? 보들보들할까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말은 과일 속이 꽉찬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네. 자, 뭘까요? 햇살 먹고, 이슬 먹고, 이 볼따구니가 말랑말랑해. 보들보들해. 생글생글해. 탱글탱글해, 푹신푹신해. 어떤 것이 좋을까? 속이 꽉찬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은 바로 탱글탱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4번을 정답으로 써주시면 돼요. 볼따구니가 말랑말랑하다, 보들보들하다. 오, 비슷하지 않나? 이것도 정답이 되지 않나? 뭐, 말랑말랑해, 보들보들해. 아니야, 아니야. 여길 봐봐. 속이 꽉찬 모습이래잖아. 속이 꽉 차면 뭐예요? 말랑말랑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죠? 탱글탱글. 그냥 그 탄력이 그냥 확 느껴져. 그죠? 탱글탱글. 예. 뭐 하나 딱 이렇게 만지면은 탁 나올 것 같아. 만진다? 호우! 너무나 이게 말랑말랑하면 푹 들어갈 수 있는데 아주 그냥 속이 꽉 차서 다시 나올 것 같아. 손가락이. 자, 이게 바로 탱글탱글이죠? 니은과 같은 표현 방법을 사용했을 때, 니은이 뭐예요? 요게 바로 감각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감각적 표현. 내가 실제로 눈으로 본 것처럼, 냄새 맡은 것처럼, 입으로 먹어본 것처럼, 귀로 들은 것처럼, 만져본 것처럼, 네. 예, 신체의 기관을 통해서 느껴지는 감각을 생생하고 실감나게 표현한 것을 감각적 표현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면 좋은 점이 무엇일까? 모두 골라서 기호를 써 볼게요. 느낌을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 계속 얘기한 거죠? 실감나게 표현해요. 자, 이빨 사이에 방울토마토가 터진다. 이래도 돼요. 그쵸? 이빨 사이에서 방울토마토가 터진다 해도 되는데, 이걸, 이 방울토마토의 그 동그란 새빨간 그 모습을 새빨간 해님이 터진다. 그러면, 와, 진짜 방울토마토가 동그랗고 터진다 그랬으니까, 막 탱탱한 것이 집이 확 나오면서, 이빨 사이에서 그냥 집이 확 나오는 게 그런 게막 보이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생생하게 나타낼 수 있다. 그쵸? 와, 진짜 방울토마토가 내 앞에서 팍 터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 예.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시를 쓴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 잘 느껴진다. 어때요? 아, 이 사람 지금 방울토마토를 탁 먹으면서 어떤 생각이 든다? 아우, 맛있어. 그런 생각이 들까요? 네. 뭐, 그렇게 또 생각이 들수 있죠. 시에서 고쳐 써야 될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모두 골라서 기호를 한번 써 봅시다. 가. 가,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다. 요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라는, 예, 정답이 될수 없죠? 예, 고쳐 써야 될 부분을 찾을 수 있다고는 거리가 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 경험을 시로 쓰기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뭘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어떤 겪은 일이 있어요. 겪은 일이 있고, 그 겪은 일을 이제 표현해 낼 거예요. 표현해 내는데 거기에서 감각적 표현을 넣어주면 참 좋겠다라는 거죠. 자, 아빠하고 빵집에 갔어요. 여기 아빠의 사랑을 닮았다고 했으니까 아빠하고 빵집에 갔다는 그 경험을 여기다 쓸 거예요. 그리고 그빵 냄새가 풍겼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향긋하다, 고소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그냥 빵 냄새가 났다 해도 돼요. 그쵸? 아빠랑 빵집에 갔어요. 빵 냄새가 났어요. 이래도 되는데 아빠랑 빵집에

갔어요. 향긋하고요. 고소한 빵 냄새가 났어요. 이러면 훨씬 더 생생하고 실감 날수 있겠죠. 그래? 빵 냄새가 그랬겠구나. 라고 있는 사람이 알수 있겠죠. 그냥 빵 냄새가 났어요. 이러면 무슨 빵 냄새가 났을까? 궁금한데.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더 생생하게 느낌이 옵니다. 빵 냄새는 아빠의 사랑을 닮았다고 나는 생각해요. 네. 아빠의 사랑이 어떻길래? 아빠의 사랑은 향긋하죠. 냄새가 좋아. 아빠의 사랑은 고소해요. 기분이 좋아. 네. 그렇게 연결이 될수 있죠. 자,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 볼까요? 예, 네, 아까 계속 얘기했죠? 아빠와 빵집에 간 거예요. 왜? 여기는 아빠의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엄마와 서점에 갔다. 동생은 빵을 좋아한다. 아빠가 라면을 끓여주셨다. 텔레비전에서 빵을 먹는 모습을 보았다. 전혀 아닌 경험입니다. 그래서 겪은 일은 1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가. 예, 문단 가입니다. 할머니께서 우리 집에 오셨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오신 김에 우리 집에 들르신 것이다. 할머니는 뭉게구름처럼, 어쩌고저쩌고 써놨어요. 자, 이제 뭉게구름처럼이 나옵니다. 뭉게구름이 뭐예요? 이런 거죠. 포근해 보이죠? 그쵸? 뭉게구름을 딱 보면, 와, 저기 한번 담겨보고 싶다. 저기 한번 누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예. 그냥 보기만 해도 뾰족뾰족한 게 아니라, 마치 솜사탕처럼 부드러워 보이고, 말랑말랑해 보이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할머니는 뭉게구름처럼 어떻게 나를 안아주시며, 자, 어떤 말이 들어갈까요? 내가 좋아하는 감자전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셨다. 식탁에 마주앉아 할머니와 감자전을 먹었다. 따뜻한 감자전 한 조각을 젓가락으로 집었더니 어떻게 떨어져 나왔어요? 쫀득하게 떨어져 나왔대요. 그냥 접시에서 떨어져 나왔다 이래도 되는데 쫀득하게 떨어져 나왔어요. 우와, 감자전이 어떤 상태인지 그냥 느낌으로 확 오죠? 그냥 생생하게 실감이 나죠? 이게 바로 감각적 표현의 힘이에요. 고소해. 그냥 감자전이 맛있었다 해도 되거든요? 그쵸? 감자전은 맛있었다 해도 되는데, 이거 보세요. 고소해. 짭조름해. 어우, 내가 진짜 먹는 것 같아. 어떤 맛인지 그냥 느낌이 확 오죠? 이게 바로 감각적 표현이라는 거고요. 그냥 감자전이 맛있었어. 그래도 되는데, 살살 녹아, 녹아. 막 이렇게. 네. 할머니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어서 더욱 맛있게 느껴졌다. 할머니의 큰 사랑 덕분에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나 보다. 예,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얘기하고 있죠?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세요. 사랑해요.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손자인지 손녀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겪었던 일을, 감각적인 표현을 이용해서, 예, 아주 잘 표현해내고 있고요. 결론은 할머니의 큰 사랑. 예, 요게 바로 자기가 얘기해주고 싶은 주제가 되겠죠? 자,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할머니는 뭉게구름처럼 차갑게 나를 안아주셨다. 할머니는 뭉게구름처럼 포근하게 나를 안아주셨다. 할머니는 뭉게구름처럼 재빠르게 나를 안아주셨다. 예. 자, 뭉게구름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감각적 표현을 잘 생각해봐요. 자, 뭉게구름. 내 눈에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구름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안아주셨는지, 예. 생생한 느낌이 확 들죠? 뭐예요? 포근하게 안아주신 거죠. 자, 할머니는 차갑게 나를 안아주셨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할머니가 이렇게 안아주셔서. 차갑게. 이렇게. 그러면 어떤 걸 가져오고 싶어요? 뭉게구름 대신에. 얼음처럼. 얼음장처럼. 차갑게 나를 안아주셨다. 뭐 이렇게. 될수 있죠? 자, 재빠르게. 할머니가 가만히 있다가, 어휴! 하면서 나를 빨리 안아주셨어요. 이건 뭘까요? 재빠르게. 할머니는, 뭐가 생각이 날까? 재빠르게. 오, 번개처럼. 좋아. 할머니는 번개처럼 재빠르게 나를 안아주셨다. 게임 중이야, 지금. 자, 앞에 사회자가, 자, 손자 안아주기! 그랬더니, 이기려고 재빠르게 나를 안아주셨어.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요? 번개처럼 재빠르게 나를 안아주셨다. 뭐 이런 거 괜찮죠? 네. 자, 이렇게, 글을 쓸 때, 경험한 것을 글을

쓸때 그냥 써도 되는데 할머니는 포근하게 나를 안아주셨다. 차갑게 나를 안아주셨다. 재빠르게 나를 안아주셨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앞에 감각적인 표현, 네. 감각적인 표현을 넣어서 조금 더 생생하게, 그리고 조금 더 실감나게, 그리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얼음처럼 차갑게, 번개처럼 재빠르게, 뭐다 좋아요. 자, 글쓴이가 할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무엇을 느낄 수 있는?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일로 알맞은 거예요. 할머니께서 병원에 오셨다. 네. 감자전이 더욱 맛있게 느껴졌다. 할머니께서 건강검진을 받으셨다. 글쓴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다. 자, 이 친구가 지금 감자전을 먹으면서 무엇을 느꼈어요? 할머니의 큰 사랑을 느꼈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 음식을 해줘요. 그러면 그 음식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더욱더 맛있게 느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야, 진짜 기특하죠?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감자전 덕분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할머니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 아닐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글쓴이가 할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일. 감자전이 맛있게 느껴졌다는 거. 그리고 글쓴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 자, 그러면서 할머니의 큰 사랑을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오신 것, 그 다음에 건강검진을 거기에서 받으신 것은, 글쓴이와 할머니의 사랑과는 아무 관련이 없죠.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 글을 쓰고 발표하는 과정을 지금 차례대로 기호를, 쓰려고 해요. 이거 지금 기호가 지금 차례대로 안돼 있다는 얘기죠? 자, 차례대로 기호를 한번 써볼게요. 감각적인 표현을 활용해서 글을 쓰고 발표하는 과정. 자신이 고른 경험을 간단히 정리한다. 경험을 떠올리며 감각적 표현을 사용해 발표한다. 경험한 일 가운데에서 글로 쓰고 싶은 내용을 고른다. 아, 좀 어렵죠? 다섯 가지나 되고, 말도 길어요.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감각적 표현을 사용해 경험한 일을 글로 쓴다. 자신이 쓴 글을 다시 읽어보며 어색한 부분이 있다면 자연스럽도록 고쳐 쓴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게 어렵다 보니까 이 글이 굉장히 길고 다섯 가지나 되잖아요. 자, 이러니까 힌트를 좀 줬네요. 앞에는 다래요. 경험한 일 가운데에서 글로 쓰고 싶은 내용을 고른다. 자, 내용을 고른다. 맞아요. 내용을 골라야 그다음 글을 쓸수 있겠죠. 자. 경험한 일 가운데에서 내가 경험한 일 A, B, C가 있는데 이 중에 나는 A를 글로 한번 써봐야겠어 하고 골랐단 말이죠. 자, 그럼 자신이 고른 경험을 간단히 정리를 해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가가 나와야겠네요. 됐죠? 자, 나 그럼, 내가 골랐으니까 이 경험을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어. 이랬었고, 저랬었고, 할머니께서 오셔서 감자전을 만들어주셨고, 막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정리를 했어.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대로 이어지죠. 이게 힌트야.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감각적 표현을 사용해서 한번 내가 글로 써보겠어. 그래서, 라를 써주고요. 자, 가 다음에 라를 썼어요. 자, 글로 썼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쓰고 끝 하고 발표하면 안 되겠죠. 반드시 어색한 부분이 있는지 고쳐 써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발표까지 나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서 경험을 표현한 친구들의 글을 살펴보고 글을 읽고 살펴볼 점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굴까요? 자, 경험을 표현한 친구들의 글을 읽었어요. 읽었어. 그 다음에 살펴볼 점을 말한 친구, 둘 중에 하나겠죠. 친구가 실수하거나 나보다 못한 점이 무엇인지 나 찾아볼래. 친구가 정리한 내용에서
어떤 감각적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나 찾아볼래. 어떤 친구가 제대로 살펴본 걸까요? 네가 실수하나 안 하나 보겠어. 그건 아니죠. 그래서 형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공기문입니다. 내 얼굴 생김새를 감각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얼굴을 다 몰라. 그쵸? 친구들 얼굴 모르죠? 자신의 얼굴은 자기가 알죠? 예, 여러분의 얼굴을 감각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예를 든거 있죠? 삼촌 여자친구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 눈은 호수 같고, 코는 클레오파트라의 코에, 입술은 앵두같이 생겼지. 뭐, 모두 좋아요. 어쨌든 감각적 표현으로 자신의 얼굴을 표현해 주세요. 안녕!

0: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1: 와, 그래? 그럼 이게 다 재활용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0: 쓰레기 자체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요거 아주 아. 아인데? 요거 아주 문제야, 돼요, 이게. 이것처럼 귀찮은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이거는 점점 더 심화될 거고,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가? 전 해결책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석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죠. 무엇을 버립니까? 무언가를 쓰고 남은 것들. 그런 것들을 보통 버리죠. 도대체 뭘 버리는지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 도대체 뭘 많이 버리나? 우리 집에서. 압도적으로 무언가의 포장지가 많더라고요. 쓰레기를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버리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쓰레기가 있습니까? 재활용 쓰레기가 있죠. 뭐 리사이클링 쓰레기라고 있는데 크게는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 또 재활용이 되는 리사이클링 쓰레기 두 종류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 이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쓰레기는 100% 소각이 됩니다. 태워지는 거죠. 서울시를 기준으로 하루에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나오는 양이 3,000톤에서 3,300톤 정도 됩니다. 하루에. 꽤 많은 양이죠. 그런데 서울시에 공공소각장이 4개가 있습니다. 4개의 소각장에서 하루에 소화해낼 수 있는 양이 2,000톤입니다. 그러면 1,000톤에서 1,300톤 정도가 남잖아요. 종량제 일반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에 묻었습니다.

그 안에는 재활용되는 쓰레기를 거기다 버리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페트, 이게 둘 다 페트거든요. 폴리에스터. 이런 거, 비닐, 음식물, 종이를 그냥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버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분리, 배출이 꽤나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재활용되는 쓰레기가 100이라고 그러면 이것 중에서 재활용이 되는 건 몇 퍼센트일까요? 정부 기관이나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게 조금씩 다르긴 한데 환경단체에서는 20%밖에 안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분리배출을 잘 하는 이유는 이거 다 재활용되라고 분리배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30%, 20에서 30%밖에 재활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놀랄 일 아닙니까, 이거?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와, 그래? 그럼 이게 다 재활용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교육이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분리배출이 아니라 쓰레기 자체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교육을 패턴을 좀 바꿔주시는 것이 어떤가. 왜냐면 재활용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무엇이 재활용이 되고 무엇이 재활용이 안 되는지. 자, 여기 지금 가장 많은 쓰레기가 이 두 가지, 최근에. 요거는 페트병입니다. 페트병은 폴리에스터라고 하는 거예요. 폴리에스터. 요거 아죠. 아. 아인데 요거 아주 문제야 한대요, 이게. 아가 아니라 문제야구나. 요거 이제 최근에 빨대 갖고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많았잖아요. 종이빨대 잠깐 얘기 말씀드리면 종이빨대가 단점이 있어요. 젖어요. 젖어. 그러니까 뒀다 보면 이게 그리고 종이가 나와 이렇게. 그래서 아 이게 빨대 만드는 곳에서 이걸 좀 더 두껍게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게 두 겹으로 쌓여져 있거든요, 빨대가. 그래서 한 겹을 더 쌓은 거예요. 근데 한 겹을 더 쌓으려면 접착제를 발라야 됩니다. 접착제를 발라야 돼가지고 그게 세 겹이 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친환경적인 겁니까? 종이빨대가 친환경적인 겁니까? 안 쓰는 게 제거죠. 그래서 종이빨대니 플라스틱빨대니 이거 가지고 논란을 할 게 아니라 아 빨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빨대 갖고 논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두 가지가 똑같이 페트예요. 폴리에스터. 뚜껑은 다르죠, 소재가. 그래서 최근에는 뭐 뚜껑이 없는 제품이 나오기도 하고 뚜껑을 분리배출해서 버리라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요거 잠깐만 말씀드리면 뜯어서 버립니다.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이게? 이거는 뜯어서 버리고 이거는 뚜껑은 뚜껑대로 버리고. 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소재가 다르거든요. 세 가지의 소재가 다른데 뚜껑 소재와 이 페트와 이 커버는 폴리프로필렌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이 되려면 한 소재로 모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 배출을 하라는 건데 이것처럼 귀찮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공부를 해봤는데 해외 선진국은 이게 한 소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뚜껑, 커버를 분리 배출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버리면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페트가 비싸요. 그래서 그렇게 안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환경 정책은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뚜껑, 몸체 이 레벨이 한 소재로 나올 날이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이 폴리에스터 페트는 대부분 재활용이 됩니다. 재활용이 돼서 제가 오늘 그걸 좀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바뀌어요. 펠릿 형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어떻게 가냐면 폴리에스터는 우리 옷을 만드는 데 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면옷을 많이 입었지만 지금은 폴리에스터 옷이 많아. 제 바지도 아마 이게 폴리에스터가 좀 들어왔을 텐데 이걸로 이게 이렇게 바뀌어서 이게 옷으로 재탄생하는 것이 됩니다. 문제는 얘예요. 얘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둘 다 폴리에스터인데 얘는 퀄리티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거의 잘 되고 얘는 퀄리티가 좀 낮아요. 그래서 재활용률이

아주 안 좋습니다.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버리는 것 가운데서 옷이 있습니다. 옷. 옷 얘기하면 정말 할 게 많은데요. 보통 옷을 어디다 버리십니까? 옷을 이제 옷수감에 버리시죠. 옷수감에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5에서 10%는 재판매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80, 90%는 어떻게 되냐면 그 중에서 반은 소각, 반은 수출이에요. 어떤 신문사 기자와 캠페인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옷을 버립니다. 그래서 옷이 어떻게 되는지 그 이동 과정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옷에다가 스마트 태그를 달아놨습니다. 그 네 개를 버렸어요. 그랬더니 두 개는 금세 그 스마트 태그가 꺼졌어요. 전원이 오프된 거 보면 두 개는 소각된 것 같아요. 두 개가 인천으로 보여요. 인천에서 불이 깜빡깜빡해요. 그 다음에 둘이 배를 타요. 태평양을 건너. 그래서 마지막 목적지가 하나는 볼리비아, 남미에. 하나는 인도 북부. 제 옷이 거기 가 있어요. 지금은 불이 꺼졌어요. 왜냐면 뭐 배터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게 누군가 재사용이 되고 누군가 입고 있다면 그건 뭐 괜찮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한 장소에 가만히 있습니다. 거기 창고에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최근에 뭐 그런 신문도 뉴스도 많이 나는데 우리가 버린 옷이 뭐 바다 생태계를 오염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옷이 이런 폴리에스터 소재인데 이게 잘게 좀 부서집니다. 그래서 그게 비가 오거나 하천으로 가면 그게 바다로 흘러간다. 그것을 물고기가 먹고 우리는 또 그 물고기를 먹는다. 그래서 물고기 무슨 돌고래 같은 거를 이렇게 좀 해부를 해보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 뭐 그런 뭐 기사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건데 이 안에 예전에 이거로 물 드신 분 없잖아요. 근데 이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배설이 되죠. 배설이 됩니다. 대부분 배설이 되고 그것보다 더 작은 플라스틱이 포장해서 흡수하면 피를 타고 돕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그리고 마지막 목적지가 뇌입니다. 뇌. 근데 그 미세 플라스틱이 지금 뭐 그 뇌질환, 뭐 치매라든가 뭐 뇌졸중을 많이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뭐 의학계에서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리사이클링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전자제품. 전자제품은 좀 다른데요.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전자제품 그런 대형 폐기물들을 뭐 스티커를 붙여서 이렇게 우리가 뭐 주민센터 갔을 때 스티커를 붙여서 내다 놓으면 가져가고 그러셨는데 요즘은 이순환 거버넌스라고 해서 이 대형 폐기물들을 그냥 가져갑니다. 그냥 가져가서 분류를 해요. 이 대형 그 가전 안에는 여러 가지 훌륭한 그 금속 플라스틱이 많이 있는데 대형 가전 플라스틱은 ABS라는 플라스틱을 씁니다. 굉장히 고가의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분류를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자제품은 재활용률이 굉장히 높다. 자동차. 우리 폐차장에도 한번 가봤는데 폐차장에서 자동차를 막 분류하는데 우리나라 자동차가 굉장히 제품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엔진만 따로 사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플라스틱만 따로 파는 분, 사가시는 분들 있고 뭐 그래서 자동차는 폐차가 되면은 한 50% 이상은 재활용률이 됩니다. 아무튼 그 분리배출을 하는 이유는 이게 다 재탄생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분리배출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지구의 온도를 높이게 하는 거죠. 지구의 온도를 높이게 하는 거고 이것이 지구 온난화가 되고 그것이 올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2026년의 여름이 2027년의 여름보다 분명히 시원할 거예요. 2027년이 더 더울 거거든요. 여기서 무언가를 멈추지 않으면 지금 기온이 1.5도 정도 상승했다고 하죠. 뭐 1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아는 숫자 중에서 가장 적은 숫자지만 이 1.5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상이변이

0: 지난 4월에 4월 19일을 자 기사를 보시면 기상청이 관측한 이래로 4월 최고 온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상청이 관측한 이래로 최고로 높은 온도예요. 30도였거든요. 근데 또 하나 놀라운 뉴스는 4월 20일 뉴스입니다. 기상청이 관측한 이래로 4월 20일이 한파특보가 내려졌어요. 4월 달에 한파특보가 내려질 일이 없거든요.
1: 주말 내내 초여름 더위가 기승이더니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여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2: 충남 공주와 금산, 전북 무주, 강원 남부 산간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4월 하순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건 관측 이래 처음으로 역대 가장 늦은 기록입니다.
0: 그런데 19일 날 30도였는데 20일 날 20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도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10도가 떨어지면 한파특보가 발효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온의 사이클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사람도 이렇게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그리고 또다시 기분이 좋아지고 갑자기 기분이 나빠. 중간이 없어. 이런 사람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상하다. 근데 그 이상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다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그 이상한 사람 때문에. 그게 전염이 돼요. 마찬가지로 기온이 높았다가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요. 그리고 갑자기 올라가요. 그리고 예년과 다르게 비가 요 정도 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와요. 그리고 너무 비가 안 와요. 이거를 기상이변, 이상기후라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뭐 지역 축제, 꽃축제가 많이 있죠. 이렇게 지자체마다 축제가 많이 있는데 꽃이 매화꽃은 4월 달에 펴야 되고 메밀꽃은 9월 달에 펴야 되는데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촬영을 제가 이제 작년에 촬영 드라마 촬영을 했는데 더워서 못 찍어요. 한 여름에는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땀이 비 오듯 하기 때문에 분장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어요. 땀 찍다가. 그리고 비가 예보가 있으면 촬영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보가 있어서 촬영장에 가면 비가 안 오고 갑자기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총 30회 정도 나갔는데 한 60회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나가서 취소되고 나가기 전에 취소되고. 그러니까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는 기후, 이상 기후가 벌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가? 전 해결책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하면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구가 이렇게 끓고 있다면 우린 지구에게 뭔가 해열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편리함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구에게 필요한 해열제는 전 불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 원짜리를 1년간 쓸 것이냐, 3만 원짜리를 5년간 쓸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기용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어 실력을 자연스럽게 책을 읽으면서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쫙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와 문법은 도움이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The Wonderful Wizard of Oz, The Cyclone의 바로 그 일곱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역시나 재밌더라고요. 호기심 가득하게 이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A Number of와 The Number of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원을 들어보고요. 책을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6. The Munchkins. Dorothy saw a number of strange little people by a brook. They were looking at Dorothy with hopeful expressions. The little people all bowed toward Dorothy. The men stood back and a woman approached. "Welcome, most noble witch, to the land of the Oz," she said.
2: "We are the Munchkins, and we thank you heartily,"
1: said one of the men.
3: "You have killed the Wicked Witch of the East,"
1: said another.
4: "You have set us free," said the old woman.
1: The Munchkins lifted Dorothy to celebrate their new hero. "Oh, dear," said Dorothy. Dorothy was sure she had neither killed a witch nor freed any munchkins. She was, after all, just a little girl.
0: The Wonderful Wizard of Oz, The Cyclone. 오즈의 마법사, 오늘 이 책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과연 이 도로시와 토토는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바라보도록 할까요? Chapter 6, 제6장입니다. The Munchkins. 뭐죠? The Munchkins.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Dorothy saw a number of strange little people by a brook이라고 되어 있네요. 도로시는 보았습니다. A number of. A number of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이거 많이 헷갈립니다. A number of는 바로 많은이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이상한 작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기 보니까 이상한 작은 사람들이 막 걸어다니네. 저 뭐지? 라고 하는 거죠. By a brook. Brook이라는 것은 바로 개울입니다. 이 시냇가 개울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옆에 있었던 이상한 작은 사람들을, 많은 이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They were looking at Dorothy with hopeful expressions. 그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사람들이, 이상한 작은 사람들이 전부 다 도로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도로시를 보고 있었습니다. With, 무엇을 가지고? Hopeful, 이 희망에 가득 찬 희망적인 expressions. 무엇을 가지고? 희망적인 expression. express가 표현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여기에서 ion을 떼버리면 여기 있는 ion을 삭제해버리면 express가 되죠. express는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우리 친구들 앞에서 무언가를 계속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저를 한번 표현해볼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맞죠? 이 표현이 표현하다에서 ion이 붙으면 표현이 되거든요. 명사가 되는데 이 표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으로 치면 이제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표현이 어디에 가장 잘 드러납니까? 바로 표정에서도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expression이라고 하면은 표현도 되지만 표정도 된다는 점. 왜? 표정에 표현이 저를 아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제 표정에도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expression은 표정도 된다. 그래서 아주 희망적인, 이렇게 지금 도로시를 막 바라보면서, 희망적인 표정입니다. 희망적인 표정을 가지고 막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우리가 그 다음 내용을 만나기 전에 여기 있는 a number of 우리 친구들이 아주 많이 헷갈려하는 그리고 중학생 그리고 심지어 고등학교 내신 문제에서도 우리 중간기말고사 서술형 평가에서도 이 문제들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외우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이게 효과가 좋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a number of와 the number of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의미부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A number of는 많은이라는 의미고요. The number of는 뭔가의 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연필이 7자루가 있다면 연필의 수가 몇 개인가? 라고 했을 때 뭔가의 개수를 묻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뭐의 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 number of는 참고로 흔히 우리가 many와 거의 유사한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many는 셀수 있는 명사 앞에 붙어서 많은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a number of가 many와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문을 보여드릴게요. A number of cookies are on the plate이라고 되어 있죠. A number of cookies. 자, 그래서 a number of는 뭐다고요? 바로 많은. 그래서 많은 쿠키들이 어디에 있다? 접시 위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the number of cookies is 5가 되죠. 그래서 이 쿠키의 수가 몇 개냐 하면 5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a number of cookies라고 했었죠. 그러면 많은 쿠키들이니까 쿠키가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의 쿠키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복수 are를 적는 것입니다. is를 적지 않고요. 동사도 단복수를 맞춰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많은 쿠키들이니까 여기 are를 적어야 될 것이고요. 이건 다릅니다. 이거는 지금 쿠키가 여러 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긴 한데 뭐한 개가 있든 두 개가 있든 다섯 개가 있든 열 개가 있든 간에 지금 쿠키의 개수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쿠키들의 개수는 그래서 저기 있는 the number이 바로 주어가 돼서 여기는 그 개수 하나를 딱 묻는 것이기 때문에 is를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확실히 정리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친구들, 이거 많이 헷갈리는데요. 하나만 딱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어쩌면 기발한 이제부터 더 이상 헷갈리지 않는 그 암기법인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many 한번 보도록 할까요? many에 보니까 일단 제일 앞에 a number of랑 the number of의 차이잖아요. 이두 개의 차이에서 a와 the만 다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a와 the만 다르죠. 그러면 저기 앞에 있는 a number of에서 a를 기억하고요. 여기에 있는 참고 거의 many와 유사한 동일한 표현이다라고 했었죠. many 안에도 보니까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a가 들어가 있죠. 아, a number of도 a가 있고 many 안에도 a가 있네. 아, 그러니까 many와 a number of는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아, 피식. 아,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기억이 안날 때는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아, 맞다. 그때 효리파파가 이야기했는데, a number of 앞에 a가 있고, many 안에 a가 있어서 두 개가 같은 거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는데, 아주 희한한, 특이한 외우는 방법이지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일이 있을 것입니다. 믿어보세요.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The little people all bow toward Dorothy. 그 작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죠. 고개를 숙여서 절하거나 인사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toward라는 것은 향해서, 도로시를 향해서. bow라는 것은 머리를 숙이다 혹은 절하다라는 것이 되겠죠. The man stood back and a woman approached가 되어 있네요. 남자들은 the man 할때 men이죠. 남자 한 명이에요.

0: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입니다. 남자들은 MANE 바로 한 명, 남자 한 명이고요. MEN은 men, 여러 명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stood back, 뒤로 물러섰고요. A woman, 여성, 어떤 여자, 여성이 한명 나와서 여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Approached,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시에게로 다가갔다, 즉 다가왔다가 되겠죠. 도로시 입장에서는 Welcome, most noble witch. 환영합니다. Most, 가장, noble이라고 하면은 고귀한, 아주 귀한. Most noble witch. 이 말이 좀 이상한데요. 가장 고귀한 마녀입니다. 왜 마녀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환영합니다. 가장 고귀한 이 우리가 아주 귀하게 여기고 존경할 만한 마녀님. 마녀라고 하니까 왠지 좀 이상하게 들리네요. Welcome to the land of Oz. 오즈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장 고귀한 마녀님, 오즈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She said, 그녀가 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조금 더 이야기가 남았는데요. 일단 음원으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마지막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6. The Munchkins. Dorothy saw a number of strange little people by a brook. They were looking at Dorothy with hopeful expressions. The little people all bowed toward Dorothy. The men stood back, and a woman approached. "Welcome, most noble witch, to the land of the Oz," she said.
0: 계속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We are the Munchkins, and we thank you heartily, said one of the men. 이라고 되어 있네요. We are the Munchkins. Munchkins가 약간 이 종족 같은 건가 봐요. 우리는 Munchkins들이고요. And, 그리고 우리는, and we thank you heartily.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heart가 있잖아요. Heart. 우리 이 하트. 하트가 있는데, heart라고 하면은 이 하트도 되지만 우리 심장도 되잖아요. 맞죠? heartily 하면 이 심장에서, 이 하트에서, 혹은 이 심장에서, 맞죠? 그래서 진심으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당신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said one of the men. 남자 중한 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You have killed the wicked witch of the east, said another.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이, 여기서 you라는 것은, 이 문장에서 you라는 것은 바로 도로시가 되겠죠. Dorothy, 도로시. 당신은 have killed, 죽였습니다. 뭘 죽였냐면 the wicked witch of the east. east는 우리 동서남북이라고 했을 때 동쪽입니다. 동쪽의 the wicked witch. wicked라고 하면은 사악한입니다. 저 아니에요. 저는 사악하지 않아요. 저의 반대편. 저는 아주 선하지 않습니까? 선량하고 착하고. 그래서 이 선한, 착하고 선한 것. 맞죠? 그 반대편에 있는 악하고. 맞죠? 마음씨가 아주 이 검고. 이 마음씨가 안 좋고 이 악한 그렇죠. 그래서 사악한 witch 마녀 동쪽의 사악한 마녀를 당신 도로시가 죽였습니다. said another 또 다른 남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도로시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아무도 안 죽였는데 지금 이제 방금까지 나의 집이 태풍 속에 이 열대성 폭풍 사이클론 안에서 막 돌아다니던 난 여기 내렸을 뿐인데 나한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겠죠. 자, 그 다음은요. You have set us free, said the old woman. 그래서 그 나이가 많으신 여성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자유롭게 해줬고 풀어주었습니다. 뭔가 이 문맥상 the wicked witch of the east, 동쪽의 사악한 마녀가 이 먼치킨스들을 이렇게 구속하고 있거나 뭔가 잡아두고 있거나 했는데 뭔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도로시가 이 사람들을, 먼치킨들을 풀어주었다고 하네요. 그런가 봐요. The Munchkins lifted Dorothy to celebrate their new hero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그 Munchkins 작은 이상한 사람들은 lifted 들어올렸습니다. 도로시를 막 들어올렸어요. To celebrate 기념하기 위해서 their new hero 그들의 새로운 영웅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해서 도로시를 막 들어올렸습니다. 그 다음은요. Oh dear, said Dorothy. 도로시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세상에.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 이거 뭐지? 아이구나, 세상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Dorothy was sure she had neither killed a witch nor freed any munchkins. 라고 되어 있네요. 아까 제가 생각했던 게 그대로 나오네요. 도로시는 확실했습니다. 맞죠? 확실히 자신은 알잖아요.

0: 무엇을 확실히 알고 있냐면 she had neither 여기 있는 nor 일단 neither nor 먼저 보도록 할까요? neither A nor B라고 하면은 바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이라는 의미입니다. neither A nor B라고 하면 A와 B 둘다 아닌 이것도 저것도 아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그대로 이 문장에 넣어서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는 was sure 확실했습니다. 본인은 알겠죠? she had neither killed the witch. 본인은 확실히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she had neither killed the witch. 그녀는 마녀를 죽이지도 않았고 nor freed any munchkins. 그리고 그 어떠한 먼치킨도 자유롭게 풀어주거나 해방시켜 주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 마녀를 죽이지도 않았고 마녀를 죽임으로써 먼치킨들을 해방시켜 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도로시 자기 스스로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She was After all, just a little girl. After all이라고 하면 어쨌든, 뭐 아무튼, 어쨌든, 혹은 결국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어쨌든, she was just a little girl. 그녀는, 즉 도로시는 작은 소녀일 뿐이었습니다. 아무 어떤 영웅적인 행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난 그냥 집에 있었고, 헨리 삼촌네 집에 왔고, 그다음에 태풍이 우리 집을 가져갔고, 그다음 잘 내려앉았는데 영웅은 무슨 영웅이야? 나는 마녀도 안 죽였고 먼치킨도 안 죽였어. 먼치킨도 해방시켜 주지 않았어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We are the Munchkins, and we thank you heartily,
2: said one of the men.
3: You have killed the wicked witch of the east,
2: said another.
4: You have set us free, said the old woman.
2: The Munchkins lifted Dorothy to celebrate their new hero.
5: Oh, dear, said Dorothy. Dorothy was sure she had neither killed a witch nor freed any Munchkins. She was, after all, just a little girl.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6: A number of. A number of. We saw a number of birds near the lake. Expression. Expression. They were looking at Dorothy with hopeful expressions. Bow. Bow. The little people all bowed toward Dorothy. Approach. Approach. The men stood back and a woman approached. Set free. Set free. You have set us free. said the old woman.
0: 오늘의 fun reading tips에서 바로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확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lift라는 것인데요. lift는 무언가를 들어 올리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영차 이렇게 무언가를 들어 올리는 것이죠. 예문을 통해서 한번 의미를 확장해 보도록 할까요? Can you lift this box? 이 박스를 들수 있니? 들어 올릴 수 있니? 가장 기본적인 의미죠. 바로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혹은 들어 올리는 것을 사람의 기분에 적용해 보도록 할까요? 뭔가 사람의 기분을 살짝 들어 올리는 거예요. Her smile. 그녀가 웃고 있어요. Her smile lifted my mood. 나의 기분을 살짝 들어 올렸다. 저는 기분이 요 정도 되었는데요. 근데 옆에서 어떤 저의 제 친구인 her이라는 사람이 her smile 그녀가 근데 저를 보고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분이 요 정도에 있었는데 살짝 들어 올려지는 거죠. 바로 기분, 감정 등을 좋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뭔가 들어 올리는 거니까 기분이 살짝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은요. Can you give me a lift to school? 너는 나에게 줄 수 있겠니? 학교까지 리프트 살짝 들어 올려주는 것을 할 수 있겠니? 아, 지금 학교 가야 되는데 누가 나를 탁 들어서 학교에 탁 내려주면 좋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차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이게 영국식 표현입니다. lift라고 하면은 영국식 표현. 살짝 들어 올려서, 그러니까 차에 살짝 타서 살짝 내리는 거. 그러니까 누가 마치 탁 들어서 탁 놔주는 거. 이런 느낌인 것이고요. 미국식에서는 ride라고 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미국이든 영국이든 가서 사용하면 둘 다 이해를 당연히 합니다만은.

이렇게 약간의 지역적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여기까지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이 조금 더 넓어졌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국어 6단원 공부할 차례인데요. 우리 국어 6단원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중요한지 먼저 핵심 개념 내용을 정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교재 4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어 6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이 중요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사실과 의견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6단원에서는 문제 중에 이것이 사실인지, 자, 이것이 의견인지 우리 친구들이 구분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종종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사실이라고 하는 건 현재 있는 일이나 과거에 있었던 이를 우리가 사실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는 것. 그쵸.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또는 소금은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 소화액을 만드는데 쓰이는 것. 자, 이것 역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의견은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한 생각을 의견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사실과 의견을 구분지어야 될 때, 선생님 헷갈려요.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견인지 자꾸 헷갈리는데요. 자, 이렇게 고민이 된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의견은 무엇이다? 생각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또는 정말 정말 당연한 이러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오늘 한거 즐거웠어. 근데 즐거운 건 나는 즐거웠지만 누구는 져서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축구 경기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들,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것. 자, 이게 의견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 또는 어떤 물건이 흔하다고 해서 그것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돼요. 자, 이거는 그 사람의 생각인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의견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면서 읽는 건데요. 자, 먼저 우리 글을 읽고 글의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면서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봐요. 자, 그리고 나서 글에 나온 문장을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해 보는 것이죠. 자, 의견은 무엇이다? 생각이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나의 어떤 판단이 들어가는 것. 자, 이것이 의견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곳의 사실이나 의견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는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글을 읽으면 좋은 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읽으면 도대체 무엇이 좋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자, 이러한 사실에서 새로운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의견을 여러분들 찾아보면요, 글쓴이와 자신의 생각을 비교해 볼수 있죠.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글을 쓴 사람은 나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했구나. 또는, 이 사람도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비교를 해볼 수 있다는 거. 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네 번째로는요, 글쓰기 계획에 따라서 글을 쓰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자, 글을 쓰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이 절차, 방법에 따라서

더 글을 쓴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그렇죠. 잘 가꿔진 글을 우리 친구들이 쓸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잘쓸수 있을까? 먼저 글을 쓸 목표를 정해야 되겠죠. 자, 내가 도대체 왜이 글을 쓰는 것이지? 자, 예를 들어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 자, 나는 이런 로봇 만들고 싶어. 자, 주제를 명확하게 여러분들 정하는 거예요. 아, 이걸 소개하는 글을 쓸 거다. 그러면 목표를 정했으면 다음은 이 글을 읽어줄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읽을 대상을 예상합니다. 나는 이게 우리 반 친구들이 내 글을 읽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써야겠어. 그러면 우리 반 친구들이 이해하려면 조금 더 쉬운 단어들을 사용해야 우리 반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읽을 대상을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는요, 쓸 내용을 생각해 줘야 돼요. 자, 아무 내용이나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목표, 나 이거를 주제로 써야지. 그럼 이 주제에 맞는 내용을, 아, 그럼 이 주제에 맞게 첫 번째, 그러면 어떤 생김새일까? 로봇 생김새가 있을 테니까요. 생김새.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도울까? 어떤 이 로봇의 기능. 자, 이런 것들을 내가 생각해 보면서 쓸 내용을 정리해 보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계획한 내용을 쭉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했죠? 자, 이 주제. 그래서, 아, 이 목표는 소개하는 거야. 자, 소개하는 걸 목표 정하고, 자, 그 다음에 읽을 대상 정했어요? 그리고, 아, 내용은 이렇게 정해야지. 라고 여러분들 계획한 내용 정리한 다음에 이 내용, 이렇게 짠 얼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글을 작성하면 훨씬 더 매끄럽고 잘쓴 글을 지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바탕으로 해서 단원평가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단원평가 1회, 그리고 단원평가 2회 문제까지 함께 해결할 거예요. 자, 총 20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어는 글밥이 많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들에 있는 내용을 전부 하나하나 짚어주지는 않을 거예요. 자,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 맨 처음 오리엔테이션 시간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미 한번 이 글을 읽고 문제를 풀었다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지금부터 가르쳐 줄 거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1번 문제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 1번부터 3번까지는 이 소금과 관련된 글감을 가지고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1번 문제는 글쓴이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찾는 문제예요. 자, 글쓴이가 설명하고 있는 것, 우리 바로 이러한 글을 설명하는 글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자, 그 내용을 찾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꿀팁을 우리 친구들한테 드리자면, 글의 어느 부분을 찾아봐라, 앞부분을 찾아봐라, 글의 앞부분의 대부분, 꼭 모든 글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지만 대부분의 글들은 내가 소개를 할땐 앞에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그 소개하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써줍니다. 그래서, 아, 어디지? 글을 읽어도 찾기가 힘들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앞부분에 조금 더 힘을 줘서 읽어보면 되겠죠. 자, 그럼 앞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이랑? 소금은 우리 생활 곳곳에도 쓰인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요? 우리 생활에서 도대체 이 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가 나오겠죠. 자, 따라서 우리 1번 문제 쉽게 정답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 정답은 그렇죠. 2번. 우리 생활 속 소금의 쓰임이 되겠죠. 그럼 2번 볼까요? 가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이처럼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낱말을 찾는 문제 종종 우리 국어 문제에서 등장하지요. 자, 이런 문제를 풀때 꿀팁! 자, 어떻게 하느냐? 앞문장과 뒷문장을 읽어봅니다. 자, 이걸 읽었을 때 문장은 되게 크게 세 가지의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앞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이어서 받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 자, 앞에 나온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 막 좋은 내용을 막 얘기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확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뒤에 나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갑자기 문장이 확 바뀌는 경우. 자, 세 번째는 또 어떤 경우였냐? 자, 우리가 흔히 인과, 원인과 결과라고 하죠. 자, 앞에 있는 게 원인이 돼서, 그래서 뒤에 이런 일이 생겼어. 자,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요. 자, 우리 이 부분 문장을 읽어보면, 자,
앞에는요, 이 소금이 이렇게 쓰인다.

자, 눈에 녹아서 이렇게 눈이 쌓인 길이 얼지 않게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자, 뒤에 보니까 또 소금이 또 하는 역할을 또 설명해주고 있죠. 아, 이렇게 흙바닥으로 이루어진 곳에서도 소금을 뿌려서 먼지가 안 날리게 해준다. 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과 뒤가 동일한 내용으로 같이 가고 있죠. 자, 이럴 때쓸수 있는 우리 낱말, 바로 그리고가 되겠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1번 하지만,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자, 그 다음에 그렇지만, 자, 이런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랑 갑자기 여러분들 문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바뀌는 그런 낱말들입니다. 자, 그리고 4번,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원인과 그 결과에서 그 원인, 그 왜냐하면 이랬기 때문이야. 자, 원인을 나타낼 때쓸수 있는 낱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2번 문제 정답 3번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기억부터 리을까지 가운데서 의견을 나타내는 문장을 찾아라. 자, 의견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했죠? 의견 나타내는 문장 어떻게 찾지요? 그 사람의 가치 판단. 아,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들어간 문장을 찾으면 됩니다. 자, 기어. 치약, 비누, 플라스틱이나 유리와 같은 물건을 맞는데 소금 성분 들어갔나? 자, 이 소금 성분이 들어간다는 건 있는 그 자체 사실입니다. 자, 니은 볼까요?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물건에까지 소금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요. 그래요. 놀라울 수 있어요. 근데 안 놀라운 사람도 있겠죠. 자, 이거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생각이 들어간 거죠. 자, 따라서 우리 의견을 나타낸 거, 오, 놀랍지요? 자, 놀랍게도 정답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바로 3번은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표를 하시오. 자, 내용을 이해하는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죠, 여러분들. 국어 문제에서는 정말 빠질 수 없는 문제예요. 자, 그러려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봐야 되겠죠. 자, 우리 이 내용은 여러분들 로봇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로봇이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알맞은 거 볼까요? 자, 1번. 자신의 주장을 쓴 글이다. 자, 내 주장. 로봇은 이래야 해. 라고 하는 주장이 아니라, 자, 이러한 로봇들이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 설명, 알려주는 내용의 글이죠. 자, 그래서 우리 1번은 알맞지 않고요. 2번. 상상한 이야기를 쓴 글이다. 아니죠. 자, 지난 10일에, 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상이 아닌 사실을 말해주는 글입니다. 자, 그다음 3번. 소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그렇죠. 바로 어떤 내용? 로봇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4번은 3번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 되겠죠. 그럼 이어서 우리 5번 볼까요? 자, 이 글에서 협동 로봇이 하는 일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글을 읽어봤을 때 로봇이 일하는 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볼까요? 자, 로봇은요, 점원과 함께 일을 해요. 자, 점원이 주문을 받고 아이스크림 통을 로봇에 딱 끼우면, 자, 로봇 첫 번째, 무엇을 하나요? 일정한 힘과 속도로 첫 번째, 아이스크림을 짜서 컵에 담아낸다. 아, 아이스크림을 짜고 그걸 컵에 담는 거, 어우, 잘하고 있네요. 자, 두 번째 볼까요? 같은 공간에서 사람들을 도와 일하는 로봇을 협동로봇이라고 하는데, 자, 이러한 로봇들이 어떤 일을 하냐? 뒤에 나와 있어요.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음료를 만드는 로봇도 있다. 아, 그럼 음료 만들기? 아, 협동로봇이 하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농장에서 과일을 따서 담는다? 과일을 따서 담는다? 이것도 협동로봇이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5번. 아이스크림 주문 받아주세요. 자, 주문 받는 거는 우리 글 속에서 누가 합니까? 맞아요. 점원이 주문을 받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5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6번 문제 볼까요? 사실과 의견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는 문제인데요. 자, 중요해요. 사실과 의견, 우리 친구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헷갈린다면 의견 꼭 기억해 두라고 했어요. 의견은 어떤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것이 바로 의견이에요. 자, 그럼 보면 석준이 볼까요? 의견으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때때 아니죠. 자,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 사실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석준이 알맞게 말하지 않았고요. 자, 미연이 볼까요? 어떤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사실이라고 해. 자,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 자, 우리 생각은 무엇이다?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다. 자, 그래서 미연이, 자, 알맞지 않고요. 자, 현재 있는 일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 일그 자체. 자, 그것을 사실이라고.

한다? 그렇죠. 우리 민재가 정확한 설명을 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 6번 문제 정답은 민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과 8번. 자, 우리 지유야 미안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쪽지를 가지고 우리 누나와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누나와 석빈이가 대화를 나누는 그 이야기 상황이 나와 있는 글이죠. 자, 7번 보면 석빈이와 누나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자, 여기 맨 앞에 나왔습니다. 무엇이라고 나왔나요? 지유야 미안. 자, 우리 지우야 미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우에게 무엇인가를 쓴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편지라고 보기에는 여러분들 편지의 양식을 갖추지 않았죠. 편지에는요, 여러분들 보내는 사람도 나와 있어야 되고요. 이글쓴거 받는 사람이 누군지도 나와 있고 조금 더 내용이 길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네요. 자, 우린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요? 편지가 아니라 쪽지라고 하죠. 자, 따라서 우리 7번 문제 정답은 2번 지우에게 쓴 쪽지에 대해서 석빈이와 석빈이 누나가 서로의 생각을 이렇게 주고받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8번 볼까요? 누나가 석빈이에게 기억처럼 말한 까닭. 자, 기억이 뭔지 볼까요? 정말로 너, 정말로 저두 글자로 네 마음이 잘 전해졌다고 생각해? 자, 누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말했는지는 우리 누나의 그 뒷말을 보면 알수 있지요. 자, 누나가 이야기하기를 자, 상대에게 마음이 가닿을 만큼, 그래, 네 생각이 충분히 담기도록 써야지. 자, 석빈이가 쓴 글에는 어떤 것이 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들 잘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안. 자, 이 말로 여러분들 정말 미안한 마음이 가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누나가 석빈이에게 기억처럼 말한 까닭, 우리 뒤에 있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쓰면, 자, 미안이라는 그단두 글자에서는 상대에게 마음이 가닿을 만큼 그런 진심이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또는 미안이라는 그런 단어로 이 마음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정답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10번. 글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 준영이는요. 나는 글로 써볼 거야. 자,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을. 자, 우리 여자친구는, 자,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우리 남자친구는 여러분들 글로 써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준영이가 계획하고 있는 건 무엇이에요?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 글로 쓰는 거. 자, 그래서 9번 문제 아주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준영이 아래 있는 내용 볼까요? 자, 목표를 정했어요. 어떻게? 아, 책을 소개하는 글을 쓰겠다. 자, 그 다음에 읽을 대상은 여러분들. 아, 아직 책안 읽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쓸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용 정해야 되죠? 자, 내용에서는 재미나 감동을 느꼈던 부분을 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10번 문제가 바로 이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자, 책 읽고 글 쓰는 방법 생각하면서 알맞게 선으로 연결해 볼게요. 자, 책을 소개하는 거, 여러분들, 왜 책을 소개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글의 목표죠. 나는 책을 소개하려고 글을 쓰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책을 읽지 않은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거야. 자, 이거는 내 글을 읽을 대상이겠죠. 그리고 책에서 재미나 어떤 감동을 느꼈던 부분은 내가 쓰는 글의 무엇이 될까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10번 문제, 자, 이렇게 연결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단원평가 2회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단원평가 2회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알맞은 말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 나. 자, 이 글은 여러분들 무엇에 대한 글이냐면, 그렇죠. 바로 소금에 대한 글입니다. 자, 소금이 여러분들, 아, 이렇게 음식값 맞추는 데 쓰이고, 다양하게 쓰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 맨 앞쪽을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대강 알수 있다고 했죠? 자, 앞쪽을 보면 소금은 사람의 몸속에서 여러 역할을 한다. 아하! 나에서는 소금이 사람의 몸속에서 하는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 친구들이 짐작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빈칸에 알맞은 말. 자, 보통 짠맛이 나는 하얀 색가루다. 아하, 여기만 봐도 여러분들 이 괄호 안에 있는 정답 쓸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이 괄호 안에 들어갈 정답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바로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글감이 되는 소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내용으로 알맞은 거. 자, 나는 여러분들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글의 어디를 보라고 했지요? 그렇죠. 글의
앞부분을 보면

대강 이런 내용이 나올 것이야 라고 우리 친구들이 짐작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두괄식이라고 해요. 자, 두. 자, 두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뭐죠? 머리예요. 그렇죠. 글, 우리가 머리, 몸, 다리 이렇게 하죠. 우리 머리가 가장 처음 나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 머리 부분에, 앞부분에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을 쓴다. 자, 이게 두괄식인데, 모든 글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글은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을 어디에 쓴다? 앞에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내용으로 알맞은 거 보면, 아, 소금은 사람의 몸속에서 여러 역할을 한다? 아하, 그럼 우리 선택지 중에서 찾는 거 굉장히 쉽죠. 몇 번? 3번. 몸속에서 소금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구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번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3번 문제 볼까요? 기억의 까닭은 무엇인지 쓰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기억을 볼까요? 기억이 뭔가요? 몸속에 소금이 없다면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자, 몸속에 소금이 없다면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까요? 자, 이 글의 내용, 가장 키가 되는 부분은 어디 있어요? 앞에 있었죠. 앞으로 가볼게요. 쭉 앞으로 가면, 자, 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왜 소금은 사람의 몸속에서 여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서술형에서 조금 더이 기억의 까닭을 구체적으로 적어주기 위해서는, 자, 이 내용을 풀어서 쓴 부분을 찾아야겠죠. 그 내용은 어디 있어요? 바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역할을 해요. 그럼 그 역할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소금이 없으면. 자, 먼저 첫 번째, 소금은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 소화액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뇌에서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신호를 보내주는 일도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세 번째, 또 어떤 역할까지 해주기 때문에, 일정한 양의 물이 몸 안에 머무르도록 해주기 때문에, 자, 이 크게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살수 없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기억에 대한 까닭은 우리 친구들 글에, 본문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를 근거로 제시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번부터 5번 연결된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4번부터 5번까지 연결된 이 문제는 바로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할까요? 로봇에 인공지능 기술을 더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자, 이 내용 어디에 나와 있나요? 맞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줄 보면, 자, 협동 로봇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자, 로봇에 인공지능 기술을 더하거나, 자,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나와 있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1번은 알맞은 내용이 되겠고요. 2번 보겠습니다. 로봇 기술이 발전한다면 우리 생활은 편리해질 것이다. 자, 이 내용 역시 여러분들 어디에 나와 있나요? 맞아요. 너무 잘 찾았어요. 우리 글의 뒷부분에 나와 있죠. 안전한 협동 로봇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도울 때 우리의 삶이 좀더 편리해질 것이다. 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3번 보면, 느리고 단순하게 움직이는 로봇을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 글을 살펴보면, 글에서는 여러분들, 지금보다 더 빠르고 세밀하게 움직이는 로봇을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지요.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이 되니까 3번에 X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기억부터 리을까지 문장의 성격에 알맞게 선으로 연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사실과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사실은 있는 일그 자체고요. 의견은 여러분들 생각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기억. 로봇 연구자들은 이러한 협동 로봇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 하고 있는 일그 자체죠. 따라서 우리 기억은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볼까요? 자, 로봇의 인공지능 기술을 더하거나, 뭐, 지금보다 더 빠르고 세밀하게 움직이는 로봇을 만드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자, 이것도 진행하는 일, 그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니까 사실과 연결 지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디귿 보면, 협동 로봇을 안전하게 만드는 연구가 꼭 필요하다. 자, 그런데 누군가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건 무엇이에요?

0: 라고 정답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어서 7번 보겠습니다. 글, 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보면 세 글 모두 마음을 전하는 글이지요. 미안해.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글 맞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세글 모두 여러분들 글쓴이를 밝히고 있다? 아니지요. 자, 나와 다는 여러분들 밝히고 있지만 우리 쪽지 형태의 가에서는 누가 쓴 것인지 여러분들 나타내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알맞지 않은 거몇 번?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우리 8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글에 대해 말하는 것인지 기호를 써보는 문제예요. 자, 아이고 석빈아, 너 이걸 읽은 지우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 보기는 한 거야? 자, 이건 그저 네 변명으로만 가득 찬 글이잖아. 자, 미안한데 뭔가 구구절절하게 내가 그래서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무엇인가 자기를 변호하듯이 쓴 글이 가와 나와 다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몇 번이었어요? 아, 기호가 어떤 것이었죠? 그렇죠. 나죠. 따라서 우리 이 나가 여러분들 이 내용에 적합한 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로봇에 대한 글쓰기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자, 이 순서에 맞게 차례대로 생각을 하는 문제예요. 자, 글을 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글을 쓰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첫 번째, 내가 왜이 글을 쓰지? 글을 쓰는 목표를 먼저 우리 친구들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자,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글 누가 읽지? 내 글을 읽어줄 대상, 읽을 대상을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나가 첫 번째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가 두 번째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라 볼까요? 내용은 로봇의 생김새와 로봇이 사람들을 돕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어. 자, 어떤 글을 쓸지 그 내용 생각하는 것이 세 번째 나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계획한 내용들을 정리한 다음에 써야 되겠죠? 자, 이것이 네 번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9번 문제 정답은 나, 다, 라, 가가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 계획을 세우면 좋은 점입니다. 도대체 글쓰기 계획 왜 세울까? 자, 우리 선택지 볼까요? 1번. 자, 자신 있는 글쓰기를 할수 있다. 그렇죠. 자, 우리 첫 번째 선택지에서 정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자, 글쓰기 계획을 세운다는 건 내가 글을 이렇게 쓸 거야 라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준비를 하면 좋은 점이 뭐죠? 내가 어떻게 쓸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자신감 있게 할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 10번 문제 좋은 점 1번. 자신 있는 글쓰기를 할수 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국어 6단원 함께 공부해 보았어요. 자, 우리 친구들한테 최종 미션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6단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하였죠? 맞아요. 사실과 의견을 우리 친구들이 구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온다. 그리고 소금은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 소화액을 만드는 데 쓰여요 라고 하는 두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두 가지 문장은 사실일지 의견일지 우리 친구들이 잘 생각해보고 정답을 수강의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은 여러분들 일그 자체였고 의견은 생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수학 6단원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0: 있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1: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앞강의에서 우주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강에 걸쳐서 이와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강의에서는요, 우주와 관련된 필수 탐구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내신 실전 문제 1번부터 14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바로 필수 탐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체 관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천체를 관측하는 활동입니다. 뭐 교과서나 교재에 따라서 활동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르겠지만 뭐 어찌됐든 간에 어떤 천체 관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서 실제로 있는 우리 은하의 구성 천체들을 한번 조사하는 활동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함께 예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정부터 보시면요, 천체 관측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우리나라로 설정한 후에 관측 시간을 오늘 밤 9시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별자리 경계선 그리고 이름이 나타나도록 또 설정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천체들을 살펴볼 거예요. 화면에 은하수가 보일 텐데요. 그 은하수를 확대하면서 우리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천체 중에서 성운 그리고 성난을 찾아서 관측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 중에서 그냥 여러분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성운, 성단 5개 선택해서 해당 천체 모습 확대해서 관찰하고 특징을 기록해보는 활동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것은 뭐 예시인데요. 실제로 우리 은하에 들어있는 천체들입니다. 그래서 뭐 구상성단도 있고 산계성단도 있고 방출성운, 반사성운, 암흑성운으로 이렇게 성운들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활동하기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성단 2개, 성운 3개 이런 식으로 골고루 찾아서 정리를 해두시면 다양한 천체들을 기록할 수 있어서 좋겠죠.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 은하는 결국 별, 성운, 성단 등 다양한 천체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별은 우리 은하의 주된 구성 요소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운이라고 하는 것은 성간물질이 구름처럼 보이는 천체이며 성단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별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다시 산계성단, 구상성단으로 나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한 탐구 활동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수행평가 탐구 문제도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천체 관측 프로그램으로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천체를 관측해 보는 탐구 과정이다 라고 해서 아까 선생님이 한 것 같은 그러한 과정으로 천체 관측 프로그램을 통해서 천체 5개를 선택해서 정리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딱 보니까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뱀성운, 초승달성운, 마귀알몸성운, 그리고 M45, M5 이런 식으로 천체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M은요, 메시아 목록에 해당하는 천체들, 좀 유명하고 잘 천체 관측을 할 때 보기 좋은 그러한 천체들을 이 메시에라고 하는 과학자가 쭉 정리를 해놓은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특징이 나와 있는데 이 종류에는 빈칸이 뚫려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 기역부터 미음까지 들어갈 알맞은 말을 함께 찾아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뱀성운. 성운은 성운인데요. 그림자가 져서 어둡게 보이는 성운입니다. 우리 성운에는 어떠어떠한 성운이 있었나요?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바로 암흑성운, 반사성운, 방출성운이었어요. 이 중에서 어둡게 보이는 성운은 딱 하나였죠. 바로 암흑 성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초승달 성운과 마귀알몸 성운을 보시면요, 둘 다 성운이면서 밝게 보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밝아 보이지만 이렇게 밝게 보이는 원리가 차이가 납니다. 초승달 성운 같은 경우에는 기체가 가열돼서 이렇게 빛나 보이고요, 붉은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체가 가열해서 스스로 빛을 방출하는 방출성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밝게 보이더라도 별빛을 반사해서 주로 파란색으로 보이는 성운은 반사성운의 주요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럼 M45 한번 볼까요? 별들이 모여 있긴 한데요. 엉성하게 흩어져 있다라고 하네요. 자, 이것은 산개성단의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M5를 보면은 공모양으로 빽빽하게 모여 있는 별의 무리를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상성단으로 분류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징들을 보면서 어떤 성운, 어떤 성단인지 이것을 잘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볼까요? 위 탐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별은 우리 은하의 주된 구성 요소이다. 네, 우리 은하에 여러 천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요 구성 요인은 바로 별이었습니다. 니은, 우리 은하에서 성분 물질이 구름처럼 보이는 천체는 구름 운자를 써서 성운이라고 우리가 불렀었고요. 따라서 니은은 틀린 보기입니다. 디귿, 우리 은하는 별, 성운, 성단 등 다양한 천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우리 은하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요. 우리 내신 실전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은하와 은하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은하는요, 수천억 개 많은 별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천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천억 개 많은 별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천체들을 은하라고 통틀어서 부른다? 이것은 맞는 설명입니다. 또, 은하수는 지구에서 본 우리 은하의 일부이다? 우리 은하수가 보이는 원리 설명을 했었죠. 지구에서 별들이 모여있는 그 부분을 바라보면은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밝은 띠로 보인다라고 했었고요. 그것이 바로 은하수였죠. 따라서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은하수가 더 뚜렷하고 폭넓게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여름철 밤에 우리 지구 북반구에서는요, 이 은하의 중심부를 향하게 되기 때문에 별들이 많이 더 몰려 있어서 겨울철에 비해서 더 밝고 뚜렷하게 보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우리 은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은하들 중에서도 우리 은하는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그렇죠. 바로 소중한 우리 태양계가 들어있는 은하였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억, 태양계를 포함한 은하다? 맞는 설명이고요. 또, 니은, 수많은 별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천체이다. 이것이 우리 은하의 또 특징입니다. 약 2천억 개의 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성운, 성단, 이러한 다양한 천체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또, 디귿, 지구에서 관측되는 우리 은하의 모습이 바로 별들이 모여있는 부분, 은하수이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므로 정답은 5번입니다. 3번 넘어가 볼게요. 그림은 우리 은하를 위에서 본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은 이렇게 막대 모양이 있고요. 이 막대의 끝에서부터 소용돌이 치는 나선팔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우리 태양계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 우리 이거 수치로도 외웠지만 이 그림으로 공간 안에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우리 은하의 전체 지름은요, 약 3만 파색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은하의 반지름은 그래서 절반인 15,000파색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은하는 우리 태양계는 우리 은하 중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다라고 알고 있나요? 우리 은하의 중심부로부터 8,500파색 떨어진 나선팔 위에 있다라고 배웠거든요. 따라서 이 중심부로부터 약 8,500파색 떨어진 정도면 약이 정도 해당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나선팔에 위치했기 때문에 아, 이 중에서는 B에 해당했구나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다음은 우리 은하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빈칸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은하를 위에서 보면 방금 본

연습이었죠? 자, 중심부에 무엇이 있었나요? 맞아요. 길다란 막대 구조가 있었습니다. 이 막대의 끝에서부터 소용돌이 모양의 나선파리, 휘감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보게 되면 중심부가 볼록한 원반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말을 올바르게 연결을 한 것은요,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본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 옆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인다고 했었죠? 가운데가 불룩한, 납작한 원반 모양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따라서 아령 모양도 아니고요. 오각형? 네모? 당연히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고르게 퍼져 있는 원반도 아니고요. 가운데가 좀더 불룩한 원반 모양이라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은 우리 은하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바로 방금 문제에서 봤던 이렇게 가운데가 불룩한 원반 모양의 우리 은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가, 우리 은하 중심부에서부터 태양계까지의 거리, 이것이 몇 파색인지와 그리고 나, 우리 은하의 지름이 몇 파색인지 이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계가 중심부로부터 몇 파색 떨어져 있는지 수치로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그림, 공간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그림 위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하의 나선파래 끝에서부터 끝까지 이 나, 지름은요, 바로 산만 파색이었습니다. 그쵸? 자, 이것이 바로 전체 지름이었고요. 그리고 반지름이 15,000파색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태양계는 이 은하의 중심부로부터 몇 파색 떨어져 있다라고 알고 있나요? 맞아요. 8,500파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지름 중에서도 이 중간보다 조금 더 바깥쪽에 향해 있는 요 위치에 우리 태양계가 있다라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는 8,500파색, 그리고 나는 3만파색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은 우리 은하 속 지구에서 은하 수를 관측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지구에서 바라볼 때 은하 수의 폭이 가장 넓고 뚜렷하게 관측되는 시기, 그리고 계절이 언제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 그림 보시면 중앙부에 이렇게 우리 은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약간 나선팔 쪽으로 치우쳐 있는 이곳에 우리 태양계가 위치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 지구가 지금 관측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한 것이고요. 자, 우리가 태양 주변을 1년에 한 바퀴씩 공전을 하면서 밤에 향하게 되는 하늘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은하의 중심부를 밤에 바라보게 된다면 이때는 은하 중심부에 별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밤하늘에 특히나 이 별이 집중되어 보이는 이 은하수가 더 크고 뚜렷하게 보일 겁니다. 따라서 이 A 쪽을 향해 있을 때가 은하수가 넓고 뚜렷하게 관측되는 시기고요. 우리나라의 북반구에 적용을 해보시면은 이때의 계절은 여름에 해당합니다. 자, 반면 이 지구가 밤에 우주를 바라봤을 때 우리 은하의 중심부가 아닌 반대쪽, 즉 나선팔의 가장자리 부분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때는 별들이 많이 모여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없으므로 이렇게 은하수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B 부분을 향할 때가 이제 상대적으로 좁고 더 뚜렷하지 않게 관측되는 시기인데요. 이때는 우리 북반구의 계절로 따지면 겨울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은하수 폭이 가장 넓고 뚜렷하게 관측되는 시기가 언제냐? 라고 물어본다면 A입니다. 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때의 계절은 여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은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천체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앞으로 우리 친구들 이 우주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천체 사진이 많이 많이 등장을 해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그림만 딱 보고도 어떤 천체인지 바로 딱 찾아낼 수 있는 눈을 기르셔야 합니다. 보니까요, 일단 막흰 점들이 많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별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별들의 무리를요, 우리 성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성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공처럼 빽빽하게 모여 있는 구상성단이 있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엉성하게 흩어져 있는 산계성단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아, 뭔가 빽빽하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별들의 무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상성단이구나라고 바로 찾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얘는 구상성단인데요. 자, 그럼 구상성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 모양의 구상성단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 분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보면 이렇게 가운데가 불룩한 원반 모양을 하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 구상성단은 우리 은하의 중심부 또는 이 우주 공간에 이렇게 엉성하게 흩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므로 2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3번 구상성단의 특징은 주로 붉은색 나이가 좀 있는 늙은 별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3번도 맞는 설명이 되는 것이고요. 구상성단의 이 별의 개수는요, 약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5번, 성간물질이 모여서 뿌옇게 보이는 천체. 이것은요, 마치 성간물질이 구름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이름 붙여진 성운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5번이 성단에 대한 설명이 아니므로 틀린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은 수십에서 수만 개의 별들이 엉성하게 모여 있는 천체의 모습이다. 이 천체의 종류는 무엇인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의 문제와 거의 결이 비슷한 문제죠. 이번에도 역시 별들이 모여 있습니다. 별들의 무리니까 일단 성단은 성단인데요. 성단을 구상성단과 산계성단으로 나누어서 보았을 때 지금 이 성단은 수십에서 수만 개의 별들, 그리고 엉성하게 모여 있다라는 점에서, 아, 산계성단의 특징이구나라고 바로 찾아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천체의 종류는요, 바로 산계성단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산계성단의 특징으로는요, 주로 젊고 파란색 별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로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많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함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천체는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사진과 힌트를 보면서 어떤 천체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보니까 뭔가 뿌옇고 뭔가 이렇게 구름처럼 보이는 물질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설명을 보니까 성간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주변의 별빛을 반사해서 밝게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먼지나 가스, 티끌 등이 모여서 뿌연 구름처럼 보이는 천체를 우리 구름 운자를 써서 성운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운은 또다시 보이는 원리에 의해서 세 가지 종류로 분류를 했었는데, 그게 바로 별빛을 반사해서 밝게 보이는 반사성운과 별빛이 아니지만, 이제 빛을 스스로 방출해서 밝게 보이는 방출성운과 그리고 뒤에서 오는 별빛을 가로막아서 어둡게 보이는 암흑성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세 가지 중에서 주변의 별빛을 반사해서 밝게 보이는 것은 바로 첫 번째, 이 반사성운이 되겠죠. 따라서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천체는요, 반사성운입니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은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천체를 나타낸 것이다.
이 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또 같은 패턴이죠. 사진을 보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사진의 어떤 천체인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 가스 먼지 티끌처럼 이런 성간 물질이 모여가지고 구름처럼 보이는 특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일단 성운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성운 중에서도 또다시 반사성운, 방출성운, 암흑성운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그셋 중에서 이렇게 어두워 보이는 성운은 딱한 가지밖에 없었죠. 뭐였죠? 맞습니다. 바로 뒤에서 오는 별빛을 가로막아서 검게 보이는 암흑성운이 해당했습니다. 따라서 이 천체는 암흑성운이구나 이렇게 찾아주시고 이제 보기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름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되죠. 자, 이 성운은요 구름처럼 보이긴 하지만 누가 모여서 구름처럼 보이는 것이냐? 바로 성간 물질이 모여서 구름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가스, 먼지, 티끌, 작은 암석 알갱이, 뭐 얼음 알갱이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것이므로 별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시면 틀린 설명이 되는 겁니다. 니은 뒤쪽에서 오는 별빛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어둡게 보인다. 암흑성운의 원리를 잘 설명한 문장 맞고요. 디귿, 가스와 티끌로 이루어진 성간물질이 많이 모여 있다. 성운의 특징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인 4번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성간물질이 주변의 별빛에 의해 가열되어 스스로 빛을 내는 모습이다라고 해서 또 사진이 하나 나와 있고요. 이 천체의 종류는 무엇인지 쓰시오가 이제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자, 이 그림을 보면서 특징을 추출해서 어떤 천체인지 한번 추론해 보도록 하죠. 일단 힌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는 힌트는요. 성간 물질이라는 점, 그리고 그 성간 물질이 주변의 별빛에 의해 가열돼서 스스로 빛을 낸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성간 물질이 모여서 이 그림처럼 구름 형태로 보이는 천체를 우리 모두 통틀어서 성운이라고 분류를 먼저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 얘는 성간물질이 모여서 생긴 성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또다시 성운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누었죠.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성운은 주변의 별빛을 반사해서 밝게 보이는 반사성운과 그리고 주변의 별빛에 의해 가열이 되어서 스스로 빛을 내게 되는 방출성운과 그리고 뒤에서 오는 별빛을 가로막아서 어둡게 보이는 암흑성운으로 나누어 볼수 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지금 답을 주고 있죠. 별빛에 의해 가열돼서 스스로 빛을 내는 것, 이 중에서는 방출성운에 해당했습니다. 따라서 이 천체의 종류를 적을 때는요, 방출성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이 방출성운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주로 붉은색을 띠고 있는 요런 특징이 있는데요. 자, 이거 왜 이렇게 주로 붉은색을 띠게 되는지 선생님이 본강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또다시 간략하게 또 설명을 한번 해주면요. 자, 지금 이 주변에 가스와 먼지들 중에서 가장 많은 성분은 사실 수소입니다. 우주에 가장 많은 이 원자들이 바로 수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소라고 하는 기체가 가열이 됐다가 다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빛을 내게 될 때, 그때 주로 빨간 빛의 파장에 에너지를 내뿜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방출 성운들은 이 수소 기체 때문에 붉은색으로 보인다까지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면 아주 완벽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3번과 1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천체다라고 해서 우리 앞에서 열심히 배웠었던 성단과 성운들이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부터 마까지 천체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럼 13번 문제 보시면요. 가부터 마 중에서 가스나 티끌 등의 성간 물질이 많이 모여 있는 천체를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인 만큼 우리 다시 한번 천체들을 크게 특징별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부터 마까지 이 천체들을 크게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그쵸? 공통점을 찾아보시면 성단들과

그리고 성운들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별들의 무리인 성단으로 하나 나누고, 그리고 성간물질의 집합인 성운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다시 특징에 따라서 구상성단과 산계성단으로 나누어 볼수 있었고요. 그래서 구상성단과 산계성단이 단순히 그냥 생김새 차이 때문에 이렇게 이름 붙은 것뿐만이 아니라 규모의 차이, 그리고 색깔의 차이, 평균 나이의 차이, 그리고 우리 은하 속에서 분포하는 이 장소의 차이까지 우리 친구들이 모든 항목 꼼꼼하게 비교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운도 나누어 볼수 있었는데요. 성운은 크게 세 가지로 주변의 별빛을 반사해서 밝게 보이는 반사성운과 별빛을 흡수해서 가열되어서 스스로 빛을 방출해내는 방출성운. 그리고 뒤에서 오는 별빛을 가로막아서 어둡게 보이는 암흑성운, 이렇게 세 가지로 또다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가스나 티끌 등의 성간물질이 많이 모여있는 천체를 모두 고르라라고 되어 있다면 이 중에서도 성간물질이 모여서 구름처럼 보이는 성운들을 모두 골라주시면 되는 것이었죠. 따라서 정답은 우리 성운들을 모두 고른 나, 라, 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문제도 한번 볼게요. 가부터 마 중에서 수많은 별들이 모여 있는 천체를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정리했었던 그 분류에 따르면요. 자,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별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 무리를 성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따라서 이 보기 중에서 성단을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단을 골라주시면 정답은 구상성단과 산계성단, 가와 다인데요. 우리 이제 또 마지막인 만큼 구상성단과 산계성단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상성단과 산계성단, 별의 개수부터 한번 비교를 해 볼까요? 구상성단과 산계성단 중에 더 규모가 큰 것은 일반적으로 구상성단이었습니다. 보통 수만에서 이제 수십만 개까지 해당을 했었고요. 수십만. 그리고 산계성단은 그보다는 규모가 작아서 수십 개에서 수만 개까지 개수에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별들의 나이는요, 주로 나이가 많은 늙은 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늙은 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산계성단에는 젊은 별들이 많이 분포했습니다. 그리고 별의 색깔을 비교해 보면 구상성단은 늙은 별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붉은색 계열의 별들이 많이 분포하는 반면, 산계성단은 막 태어난 젊고 뜨거운 별들이 있어서 파란색 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은하의 공간 속에서 어디에 분포하는지를 또 비교를 해 보시면요. 구상성단은 우리 은하의 중심부와 그리고 구형의 공간에 주로 분포하는 반면 산계성단은 나선판에 분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성단, 산계성단 둘다 수많은 별들이 모여 있는 천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까지 함께 우리 친구들 필기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신 실전 문제 14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이어지는 문제 15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인원 중앙영어. 자, 오늘은 208강 자,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수요일이고요. 자, 우리 월요일날 수동태 이야기를 시작했죠. 자, 오늘은 그 수동태를 가지고 문장을 직접 자, 여러분께서 만들어 보시는 자, 쓰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공부할 순서는 다음과 같죠. 수동태를 활용해서 자,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자, 오늘 배우신 문장들 다시 한번 듣고 따라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자,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문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2년에 FIFA 월드컵 결승전이 카타르에서 개최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제시된 영어의 어구는 이렇게 됩니다. 먼저 기둥을 먼저 세우시는 것이 원칙이죠. 자, 그래서 핵심 성분. 우리가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자 여러분들이 기둥을 먼저 박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누가 뭐 했다가 기본이 되겠죠. 뭡니까? 자, 이게 1번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때요? 개최되었대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 밑에서 찾으시면 어떨까요? 자,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꽤 길지만 전체가 한 덩어리예요. 자, 그 다음에 개최되었다는 지금 B+PP의 수동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old라고 하는 단어가 붙잡다 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는 과정 수업 영어의 과정에서는 특히 개최하다의 뜻으로 너무너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모르셨으면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문장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수식어구란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언제 개최됐어요? 이때. 또 어디서 개최됐어요? 여기서. 그래서 둘 다 MD가 되겠습니다. 그 MD는 문장 맨 앞에 올 수도 있고 뭐 뒤로 갈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요 아이들이 둘 다 뭐예요? 지금 두 단어 이상의 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 동사 앞에서만 수식을 못 하고요. 문장 맨 앞이나 맨 끝으로 가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배치하기로 마음을 먹었냐면 요거는 문장 맨 앞에 자 1번의 앞에 배치하기로 자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요 부분은 맨 끝에다가 배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번의 뒤쪽에 배치하기로 결정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재구성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영어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자, in 2022 이렇게 되고요. 자, 우리 연도를 읽을 땐 이렇게 두 개씩 잘라서 이렇게 읽는 거죠. 2022, the FIFA World Cup Finals. 자, Finals는 근데 왜 S가 붙었을까요? 결승전인데. 자, 우리말로는 결승전이라고 하지만요. 여러분들 그 결승전이 열릴 때 동시에 3, 4위전이 함께 열리거든요.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몇 경기예요? 마지막으로 열리는 경기는 두 경기인 거죠. 파이널이라고 하는 단어는 최후에라고 하는 형용사로도 쓰이지만 이렇게 마지막에 열리는 경기라고 하는 자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두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파이널즈가 됐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수동태 이하에는 어떻다? 자, 그렇죠. 목적어가 없다라고 하는 구조 월요일날 배우신 거예요. 자, 그래서 in Qatar 이렇게 자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자, 이 문장 깔끔하게 이해가 잘 되셨죠? 잘 만들어 보셨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복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2022, the FIFA World Cup Finals were held in Qat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번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어때요? 덩어리가 다섯 덩어리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퍼즐을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제시된 영어는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기도 먼저 기둥부터 먼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어떻게 됐죠? 바로 지붕이 훼손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것을 아래쪽 자 영어 어구에서 우리가 좀 찾아보면 자, 평평한 지붕이 뭐죠? 이거죠. 두 번째는 어때요, 여러분들? 예, 훼손될 수 있다. 근데, 자, 요거는 지금 요렇게 can be damag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번 주가 수동태 문장을, 특히 삼형식의 수동태 문장을 연습하는 그런, 예,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동사가 주로 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기둥이 1, 2번이 박혀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주어와 수동태 동사가 나오면 이제 삼형식은 일형식이 되는 거니까 필수 성분은 없는 거겠죠. 나머지 아이들은 다 수식 성분이에요. 자, 그런데 누구를 수식합니까?
바로 뭐 때문에 훼손될 수 있다고요? 요거는 그 MD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는 누구예요? 눈의라고 하면 무게는 무게인데 누구의 무게예요? 눈의 무게래잖아요. 그럼 이거는 MA가 되는 것이고 얘는 어때요? 그 눈을 또 설명하죠? 그 눈이 어떤 눈이에요? 지붕 위에 놓여 있는 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어구들이 한 단어짜리면 또 명사의 앞에서 수식을 하겠지만 최다 다두 단어 이상으로 제시가 되어져 있어요, 지금.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어디 나온다? 바로 무게 다음에 요 놈이 나올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눈은 눈인데 어떤 눈이에요? 자, 그 지붕에 위에 놓여 있는 눈이다라고 해서 요게 나오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재구성을 하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게 3번, 요게 4번, 요게 5번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영문으로 다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로 flat이라고 하는 단어는 평평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flat roofs라고 하면 평평한 지붕이고요. 평평한 지붕이 어떻게 될수 있다고요? damage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 명사, 동일형입니다. 손상시키다, 훼손시키다의 뜻이죠. 훼손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weight는 무게고요. 누구의 무게인가요? 바로 눈의 무게가 되고요. 그 눈이 어때요? 라인은 사람을 설명할 때는 눕다가 되지만 사물을 설명할 때는 사물이 누울 수는 없잖아요. 눕는 건 놓여 있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점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의 댐은 누구를 대신하는 대명사다? flat roofs를 대신하는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퍼즐 5개 여러분들 잘 맞추실 수 있었나요? 자, 그러시면 자, 이 문장도 복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lat roofs can be damaged because of weight of snow lying on them.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이었어요. 깔끔하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장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세 번째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 덩어리가 등장하고 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둥부터 먼저 세워보겠습니다. 누가 뭐뭐 했다. 이게 영어의 기본이죠? 임무가 취소됐다. 아유,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rides의 세 번째 임무는 어떻게 될까요? rides가 나올 것이고, third mission. 이렇게 되겠죠? 예. 네. 자, third mission.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1번일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취소됐네요. 자, 동사가 수동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어와 수동태 동사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나머지는 수식어구일 텐데, 그러면 얘는 누구를 수식하나요? 취소된 시점이 언젠지를 자세히 수식하는 부사 덩어리예요. 근데, 오, 되게 기니까? 구 아니면 절이겠죠. 부사구와 절은 어디에 오죠? 문장 맨 앞에 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동사의 뒤로 가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길게 이렇게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는 1번에 앞으로 가도 되고 2번에 뒤로 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퍼즐 맞추시면 되겠고요. 저는 앞에다가 한번 집어 넣어 봤어요. 자, 아, 뒤에다가 집어넣어 봤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문장 꼬랑지에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봤고요. 요거는 문장 맨 앞으로 옮겨가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 세 번째 미션이 캔슬됐는데, 요 이유 때문에, 아, 요때 캔슬됐대요. 자, 그 안에 내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 어휘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중등용으로 조금 어려운 어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장 외우시지는 않아도 중학교 과정의 영어를 공부하시는데 불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explode라고 하면, 자, 폭발되다라고 하는 자동사와 뭐뭐뭐를 폭발시키다라고 하는 타동사가 둘다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자동사로 사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86년도에 스페이스 셔틀.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그죠? 자, 우주왕복선을 우리가 스페이스 셔틀이라고 하죠. 스페이스는 공간의 뜻이 있지만 특히나 우주 공간의 뜻이 있는 거고요. 우주 공간을 왔다 갔다

왔다 하는 셔틀 알죠, 여러분들? 셔틀버스 들어봤잖아요. 자, 그래서 왕복선이라고 하고요. 이름이 챌린저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덩어리 잘 구성하셨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수동태가 구성됐더니 뒤에는 뭐만 나오더라? 바로 부사부사구 부사절밖에는 못 나오더라라고 하는 문장 구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자, 그러시면 자, 이 문장도 한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가 뭐였나요? Rise third mission. 어떻게 됐어요? Was cancelled. 자, 과거에 cancel 됐대요. 근데 언제 cancel 됐대요? When the Space Shuttle Challenger exploded in 1986.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됐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따라서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3번도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안에 글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죠. 특히 이제 21세기에 수업 영어에서는 당연히 지금 이제 환경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 이런 것들이 지문 안에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도 한번 좀 뽑아봤는데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햇빛 혹은 바람 같은 재생에너지원들은 자연에 의해 지속적으로 만들어진다. 자, 기둥, 누구예요? 재생에너지원들이 만들어진다. 중학생 수준에서 이 한글만 가지고 글을 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재생에너지를 뭐라 그러지, 영어로? 이런 것도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재생에너지는 다시 new, 새로워질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아, renewable.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거구나. 좋아요. energy sources. 자, source는 원천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energy one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얘가 1번.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이? 만들어진대요. 자, create는 창조하다, 만들어내다의 뜻이니까 만들어진다. 이렇게 기둥 여러분들이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수식어군데요. 얘는 누구를 수식하나요? 이렇게 수식하죠. 근데 한 단어짜리예요,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sunlight, 햇빛과, 그 다음 wind, 바람과 같은. 자, 예시를 나타낼 때는 such as도 많이 쓰지만 like도 쓸수 있죠. 따라서 얘는 어디 들어가면 돼요? 1번에 뒤에 들어가는 것이 옳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때요? 만들어지는데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자연에 의해서 만들어진대요. 전부 다 M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장 맨 앞으로 가도 되고, 자, 그다음 한 단어짜리면 동사 앞으로 가도 되고 문장 맨 끝으로 가도 되는데요. 저는 요 문장 안에서는 둘다다 동사 뒤에 집어넣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자, 그래서 이 아이와 이 아이를 배치하시면 되는데 누구를 앞에 쓸까요? 아무거나 앞에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짧은 것을 먼저 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먼저, 요것이 나중에 요렇게 여러분들 되시면 그렇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 다시 재구성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수식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부사가 하나, 부사구가 하나, 이렇게 와 있습니다. 자,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식하고요. 그 다음에 한 단어짜리가 수식하고 두 단어짜리 부사구가 수식하는, 자, 요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수동태가 되니까 어떻게 되더라? 자, 이하에는 필수 성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삼형식의 수동태는 일형식이다.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태로 앞으로 시험을 보게 되면 결정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다 같이 한번 이 문장도 복기 한번 해볼까요? 자, 주어가 뭐였습니까? 재생에너지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Renewable energy sources. Like sunlight and wind. 그 다음에 are created continually. 자, 누구에 의해서? By nature.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요 URE가 붙으면 명사가 된다. 자, 지난번 어휘 시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것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려 볼게요. 마지막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도 그다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은 누군가요? 어떠어떠한 것들이 퍼질 수 있다. 이게 기둥이에요, 이 문장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어의 억구 중에서 이걸 찾아보면 things가 주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요? 퍼질 수 있대요. 그런데 요 동사도 역시 수동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수식어고요.

0: 그런데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바로 행복, 슬픔, 그리고 비만과 같은 것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디 들어가면 되겠어요? 두 단어 이상일 테니까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such as가 예시를 나타낸다라고 여러 번 우리 수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자, a, b, and c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길지만 별건 없는 거죠. 자, 요 중에서 주의하셔야 될 단어, 자, obesity 같은 단어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비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과 슬픔과 그다음 비만과 같은 것들. 요거는 그러니까 1번에 뒤에 들어가면 될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퍼지는데 뭐처럼 퍼져요? 들불처럼. 어딜 통해서 퍼져요? 이건 다 MD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단어 이상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단어 이상,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단어 이상. 따라서 문장 맨 앞으로 가도 좋고요. 자, 동사의 뒤편에 배치돼도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들 전부 다 동사 뒤편으로 배치하려고 하고요. 얘를 먼저 쓸 거냐, 얘를 먼저 쓸 거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재배치를 해봤더니 자, 요런 순서가 되는 것이죠. 동사를 중심으로 주어가 있고 주어를 수식하는 형용사고 그 다음에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고가 자, 요렇게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요걸 영문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자, 인간의 감정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SNS의 영향을 워낙에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것과 같은 것들이 자, can be spread가 되겠습니다. spread는 자타동사 동일형이고 여기서는 타동사의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 다음에 들불은 wildfires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것과 같이 요걸 통해서 자, 퍼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hings. 그 다음에는요. 자, such as가 나왔었죠. such as A, B, C 이렇게 나왔어요. happiness, sadness, and obesity can be spread. 뭐처럼요? like wildfires. 뭘 통해서요? 자, through the social networks.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5번까지 다 마무리 해봤고요. 자, 이제 남은 것은, 자, 반복이 되겠습니다. 자, 잘 듣고 돌아오시면 좋겠네요.
1: In 2022, the FIFA World Cup finals were held in Qatar. Flat roofs can be damaged because of weight of snow lying on them. Ride's third mission was cancelled when the Space Shuttle Challenger exploded in 1986.

0: 자, 오늘 수동태를 이용해서 자, 여러분들 문장 다섯 개 저랑 만들어 보셨어요. 자, 그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자, 수업이었으려고 생각됩니다. 자, 필요한 복습들 잘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어요.
1: Bali,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이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시험에서 10문제가 출제가 되는 파트인데요. 자, 계약법이라는 파트 중에서 자, 계약법 총론, 즉 계약이 뭔지, 그리고 계약의 종류하고

자, 전체 틀을 잡는 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인데요. 계약이라는 말은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종류 내용 불문하고 전부 다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윤리적이다, 비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 도덕적이지 않다 따지지 아니하고요. 그냥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전부 다 그냥 계약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그 부첩 계약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옥동자를 놔주세요. 건물을 이전해 줄게요. 어쨌든 뒤에다가 계약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이제 계약에 이제 종류가 있는데, 종류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계약을 나눠보면 전형 계약이 있고 비전형 계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민법전의 형태가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걸 유명히 뭐 famous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있을료 이름명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전에 이 계약이 이름이 나와 있다. 뭐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증여 계약, 사용대차 계약, 뭐 임대차 계약, 소비대차 계약 이런 형태로요. 그래서 이름이 있으면 그걸 부를 때 전형 계약이라고 하는 거고요. 비전형이라는 말은 민법전의 형태가 없다. 그래서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형 계약이다, 비전형이다. 이 뜻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쌍무 계약과 편무 계약이 있는데요. 계약이라고 하는 게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쌍무니까 쌍방이 채무를 부담한대요. 쌍무가 되는 거고요. 편무 그러면 일방이 채무를 부담한답니다. 이걸 편무 계약이라고 그래요. 아하. 채무가 양쪽에 다 있대. 한쪽만 채무를 부담한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쌍무 계약과 편무 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동시이행 항변권이란 말은 이건데, 자, 항변권은 잠시 보류하고 동시이행입니다. 동시이행한다는 말은 둘이 동시에 주고받는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러면 양쪽에 채무가 있어야 동시이행이란 말을 쓸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말이죠. 동시이행 항변권은 편무계약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위헌부담이 무슨 얘기냐면, 위헌부담. 내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할수 없으니, 자,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하고라고요. 둘이 매매계약을 했는데, 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자, 불가항력으로 건물이 멸실됐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건물이 없으니 갑은 을에게 이전을 할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채무를 이행 못하니, 자, 얘한테 을에게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이걸 법률용어로 위헌부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위헌부담이라는 말을 사용하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양쪽의 채무가 다 있으니 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시이행항변권이랄지 위헌부담은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에서만 나온다. 자, 편무계약에서는 이 말을 쓸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 편무계약 이네 가지를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증여 무상으로 일방적으로 주는 거죠. 자, 주는 거다. 상대방은 의무 없다. 그리고 현상 광고 이렇습니다. 이게 참 독특한 계약인데, 여러분들 오다가다 보셨을 것 같아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뭐 뽑기를 찾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항상 보면 그걸 현상 광고라 하거든요. 자, 목격자를 찾습니다. 띵띵띵 아래쪽에 보면 뭐가 붙습니까? 사례금이 나오잖아요. 사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민법 강의에는 이승현을 찾습니다. 자, 보신 분 연락 주세요 하고 띵띵띵띵. 자, 우리 집에 계신 분이 자, 10,000원 이렇게. 그러면 이 계약은 독특하다는 게, 자, 이승현 선생 어제 강의하고 있던데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사례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례금이 넘어가는 일반적인 칙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편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대차가 있는데 사용대차 계약도 편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잡을 때 말이죠. 대차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소비대차는 돈을 빌려가고 빌려가서 쓰는 행위, 빌려주고 빌려가는 행위를 소비대차라는 거고요. 임대차는 그 물건을 봐보세요. 자, 빌려 임대차니까 빌려서 사용하고 차임을 지급하기로 한 모든 계약을 우리가 자, 임대차라 그런 거예요. 근데 임대차는 쌍무거든요. 그런데 사용대차는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그제 강의 특징이 생활 밀접형 강의라고 하는데요. 제가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집에 있는데요. 띵동. 자, 누구세요? 그랬더니 앞집에 이사가 오나 봐요. 근데 이삿짐 그 차가 오기 전에 그 집주인이 청소를 좀 대충 하고 싶다고 참 독특했어요. 저보고 청소기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새로 이사 온 사람하고 얼굴 붉힐 일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소기를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 집 청소기를 사용하겠죠. 사용. 그리고 그 청소기 저한테 반납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편무라고 하는 게 저한테 반납할 의무만 있는 거지 내가 할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편무라고 합니다. 무상 임치 그래요. 그러니까 얘도 출제가 됐었는데 임치는 보관이거든요. 그런데 무상 임치가 있고 유상 임치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유상은요, 이상은 쌍무입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그랬더니 유상 임치부터 해볼까요? 그 지하철을 보면 사물함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돈 넣어야 되나요? 뭐 지금도 500원인지 모르겠는데 돈을 넣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유상이라는 거지. 그럼 무상 임치는 뭐냐면요, 그 사우나 같은데 사우나 갑니다. 그럼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귀중품 보관하라고 돼 있죠. 자, 그럼 보관했습니다. 제가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걸 받기만 하죠. 그래서 그 사우나 주인이 저한테 줄 의무만 있는 거지. 갑자기, 자, 보관 좀 주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걸 우리가 무상 임치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 암기해야 됩니다. 자, 편무계약 네 가지. 증여, 현상 광고, 사용대차, 무상 임치 계약은 뭐라고 한다? 편무계약이에요. 편무계약. 시험 문제는요, 저는 얘네들을 편무계약이라고 했는데 이걸 쌍무계약이다 이러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A랑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유상계약이 있고 무상계약이 있거든요.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 그랬더니 자, 일단 경제적 출연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출연. 경제적 출연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것도 한번 출제가 됐는데 자기 재산의 감소가 일어나는 행위를 경제적 출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재산은 감소하고 그로 말미암아 타인의 재산의 증가가 일어난 행위를 우리가 경제적 출연이라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요. 갑이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고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하세요. 자, 건물 가지고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매매 대금은 예를 들어서 10억 이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볼까요? 갑이 을하고 건물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부동산이 건물, 토지, 아파트가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넘어가니 부동산의 재산이 감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로 말미암아 얘는 이제 받아오니까 증가. 이걸 출연이라고 한다니까요. 다시 지금 매매 대금이 10억이라고 했기 때문에 통장에 예를 들어서 20억이 들어 있었는데 10억을 지금 갑에게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20억에서 10억으로 줄었다. 얘는 현금 재산의 증가. 이걸 출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적 출연이 양쪽에 다 있는 계약. 이런 계약을 우리가 유상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상은요? 무상은 이 경제적 출연이 한쪽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가 아니라 이걸 증여로 바꿔버리면 증여. 그러면 건물을 일방적으로 그냥 준대요. 그럼 얘는 감소고 얘는 증가인데 상대방은 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출연이 한쪽에만 있다. 이걸 무상 계약이라 하는데 증여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리고 어디가 중요하냐면 자, 유상 계약일 때만 지금 계약금이라는 말 담보 책임이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럼 말을 뒤집어 보면 계약금이라는 말 담보 책임이라는 말은 무상 계약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앞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음 주에 제 차를 가지고 와서 공짜로 줄게요. 이걸 증여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땡큐 하고 끝나야 되는 거지.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선생님 계약금 거세요. 이상하죠. 그럼 빈정 상할 거 아닙니까? 안 주고 싶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계약금이란 말이 없다. 무상에서는. 담보 책임은 어떤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배웠으니 자, 다음 주에 와서 차를 공짜로 줄게요. 무상으로 줄게요. 자, 증여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계약금 그런 말안 했어요. 차를 줬단 말이에요. 가지고 갔단 말이지. 근데 한 시간 후에 전화를 해가지고 선생님 차를 준건 고마운데요. 차 뒤에 보니까 타이어가 좀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새 타이어로 교체하고 다시 주세요. 담보 책임. 이거 이상하잖아요. 또 빈정 상할 건데요. 자, 그래서 유상 계약에서는 두 가지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 계약금이라는 말, 담보 책임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유상 계약이 매매하고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교환 그리고 임대차 이렇습니다. 이세 가지를 시험 범위가 우리 시험은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출제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매매 아니면 임대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만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자, 아까 좀 전에 현상 광고를 말씀드렸는데 목격자를 찾습니다. 돼 있었잖아요. 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돈이 넘어가야 돼요. 그 사례금이 넘어가야 성립되는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대물변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계신 분에게 100만 원을 빌렸는데 자, 돈을 갚기로 날짜가 됐어요. 변제기가. 근데 100만 원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자, 그래서 대신 물건으로 대신 그래서 노트북으로 대신 또 받으면 안 될까요? 100만 원 현찰 없으니.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물건으로 대신 갚았다잖아요. 그러면 변제라는 말을 사용하려면 이제는 물건 자체가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넘어가야 변제라고 하는 말을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대물변제도 마찬가지 뭐가 넘어가야 된다. 사례금이 넘어가야 된다. 물건이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말이죠. 계약금 계약이 있고 보증금 계약이 있는데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보라고 말이죠. 자, 매매를 할때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계약금이란 걸 걸잖아요. 매매할 때. 계약금? 왜 계약금을 받습니까? 계약금을 받는 이유가?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갑이 매도인데, 자, 아파트를 팔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광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을이 온 거예요. 이제 집을 보러. 이렇게. 그런데, 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마음에 들어요. 근데, 다른 데도 또 보기로 약속을 했걸랑요? 보고 올 테니, 자, 내일 다시 올게요. 자, 팔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그러니까, 이 착한 매도인이 그 말만 듣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10년이 돼도 안온 겁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은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너그네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뭔가를 걸고 가라. 계약금을 걸고 가라 이거예요. 근데 을이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계약금도 내려와서 줄게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약금이 넘어가면 우리는 계약금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부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그냥 매매하면서 계약금을 주고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이걸 이론상으로 나눠 보면 자, 매매라고는 주된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이 넘어가면 우리는 계약금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부른 데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금. 자, 보증금이 나왔다는 말은 둘이 임대차를 했다는 거예요. 임대차. 타인의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고 임대차. 차임을 주기로 하는 모든 계약을 우리가 임대차라고 해요. 그런데 내가 남의 집에 월세를 살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증금을 받잖아요. 이거 왜 받습니까? 임차를 못 믿는 거예요. 월세를 안 주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매달 15일 날 내가 월세 50만씩 낼게요. 못 믿어. 안 주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보증금을 받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계약금을 받습니다. 불안하니까 보증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 보증금을 이것도 다음 달 15일 날 줄게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증금은 바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증금이 넘어가면 우리는 보증금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례금이 넘어가야 돼요. 물건이 넘어가야 돼요. 계약금이 넘어가야 돼요. 보증금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도. 그래야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줄게라고 뽁구기만 날려서 될 일이 아니라 자, 뭔가 실제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요물 계약이라 하고 현대 계보라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요물 계약은요. 이네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네 개만 요물 계약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낙성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출제는 현상 광고 계약은 낙성 계약의 일종이다. OX. 뭐예요? 요물 계약.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음 중 우리 오지 산다니까 딱네 개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중, 자, 요물 계약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대 계보라고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요. 그리고 일시적 계약이 있고 계속적 계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말은 채권 채무가 한 번이라는 거예요. 매매 계약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회성 계약을, 자, 깨려고 그래. 매매를 깨려고 그래요. 그걸 우리는 해제한다 하는 거고요. 해제가 되면 자, 소급에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받은 것들 되돌려 주셔야 합니다. 이걸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거고요. 계속적 계약은 임대차가 대표적인 겁니다. 임대차. 그러니까 나머지 우리가 월세를 사면 매달 15일날 월세 50만 원줄 거예요. 이번 달 주고 다음 달 주고 계속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채권 채무 발생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된대요. 이걸 우리가 자, 임대차가 그렇고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고
이 계약을 깰 때는

해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요. 해제는 단호하게 이렇게 처음부터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해지를 읽을 때는 해지 이런다니까요. 약간 초싹거리면서 해지 이렇게. 이걸 우리가 장내효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내효이기 때문에 청산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청산을 해주셔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요. 가방을 하고 임대차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1년짜리 했는데 자, 1월, 2월, 3월, 4월, 자, 그리고 5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차임 줬습니다. 월세 줬습니다. 차임 줬습니다. 안 줘요. 안 줘요. 그래서 여기서 자, 이걸 해지를 했다니까요. 그러면 임대차는 계속적 계약인데 이걸 만약에 해지가 아니라 해제를 해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없던 일이 되는 거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없던 상태가 되는 거니 임대인은 오히려 받은 월세를 되돌려준다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속적 계약은 해지할 시점부터 자, 해지가 되기 전까지는 유효로 하시는 거고요. 자, 해지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무효입니다. 여기서부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효니 월세 안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월세 주고 나가셔야 된다. 그걸 우리가 청산이라고 합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어떤 용어를 쓰냐면요. 해약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저도 민법 선생이지만 사실은 저도 해제, 해지란 말보다 해약이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은행 가서 적금을, 저는 그냥 적금 해지로 하러 왔는데요 라고 주로 하겠지만 그냥 편할 때는 자, 적금 해약으로 왔습니다. 해약으로 왔습니다. 이 해약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해제라는 말이 있고요. 해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해제와 해지를 구별을 못하니 이걸 아우르는 말이 해약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배웠으니 자 일회성이야 한 번으로 끝나는 거야 그런 계약을 낄 때는 해지한다는 거고요. 그냥 매매 해제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계속적 계약은 이제 뭐 한다? 해지한다 이렇게 적금을 해지할 겁니다. 보험 어떻습니까? 보험도 매달 보험을 내잖아요. 보험을 그러면 자 보험을 깬다고 하잖아요. 뭐 보험을 아 요즘 힘들어가지고 보험 깨려고 보험 해약하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더 고급진 언어를 쓰려면 어떻게 볼까요? 보험은 해제입니까? 해지입니까? 계속 납입을 했으니까 보험 해지하려고요. 이렇게 좀폼 나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 시험 문제는 계약을 이렇게 나옵니다. 계약을 해제를 하게 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된다? 그러면 틀린 거죠. 해제를 하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이 되는데, 해지라고 했잖아요. 해지를 하게 되면 청산의 의무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식계약, 불요식계약이 있습니다. 방식을 요한다, 요식이고, 불요식은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요식이 원칙입니다. 선생님 이상한데요? 요식이 원칙 아닙니까? 아닙니다. 불요식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할때 주로 자 요식이란 말은 방식을 갖추란 소리니까 우리는 무조건 계약서를 써야 되나요? 아파트 매매할 때는 계약서를 쓰죠. 근데 그 아파트 매매만 생각하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편의점 가서 뭐 물건 하나 사려고 그래요? 그것도 매매입니다. 그럴 때 알바생한테 야 계약서 쓰자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두로 해도 되고요, 서면으로 해도 되고요, 자유롭게 할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불요식 계약이 원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법 체계도가 있는데요. 총론. 자, 계약법은 모든 법은 이제 총론하고 강론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 총론은 우리가 이제 계약이라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계약이 성립이 됩니까? 이 소리인 거예요. 계약이 성립. 그래서 자, 계약이 성립이 되려면 뭔가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주관적 합치와 객관적 합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이 되려면 주관적 합치, 사람이 합치가 되어야 하고 객관적 합치, 내용이 합치가 되어야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 어떻게 하면 계약이 성립이 됩니까? 이거잖아요. 그래서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청약이란 제의하는 겁니다. 여기서 청약을 만약에 여러분들 아파트 청약이라고 머릿속에 딱 입력이 되어버리면 이 문제 못 풉니다. 아파트 청약도 청약인데 그렇게 한정해서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고요. 잠시 보류하고

상대방에게 제의하는 걸 청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운전하고 가는데 주유소에 입간판이 걸려 있어요. 휘발유 얼마, 뭐 경유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청약인 거예요. 제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유소에서 우리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이 금액에 팔 건데 너희들 이 금액 주맥 주고 기름 넣을 거니? 제의? 이걸 청약이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됩니다. 매도인은 청약하고 매수인은 승낙한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의만 하면 다 청약이다. 제의만. 그 제의에 대해서 자, 뭘 하게 되면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하더라 이거예요. 주관적 가치, 객관적 가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갑이 을에게 자, 제의를 해요. 자, 청약. 청약을 했다. 너 10억에 살래? 이랬다니까요. 자, 그런데 얘가 말이죠. 자, 승낙을 하는데 승낙을 병에게 했다니까요. 청약은 갑이었는데 을이 갑에게 승낙을 하는 게 맞지. 병에게 승낙을 했다면 지금 어디가 안 맞습니까? 주관적 가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다시 객관적 가치. 자, 얘가 얘한테 승낙을 합니다. 그런데 나 8억이면 살 거야. 이렇게. 그러면 사람은 일치가 됐지만 지금은 내용이 일치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은 성립한다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가치와 객관적 가치가 둘다 맞아야 된다. 그 형태가 첫 번째가 청승인 거고요. 두 번째가 청청 그렇습니다. 이걸 교차 청약이라고 해요. 자, 무슨 말일까요? 둘이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제의하는 걸 청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갑이 청약을 해요. 너 10억에 살래라고. 앞으로 말이죠. 이 계약법 공부를 하실 때자 청약이라는 말이 보이면 이게 의사표시를 하는 건데 의사표시하는 방법은 제한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화를 걸어가지고 너 얼마에 살래?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 소리가 아니라 청약서를 보냈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청약서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을이 이 청약서를 받기 전에 얘도 제의를 했다니까요. 제의하는 걸 청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 10억에 팔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승낙은 없지만 결론이 주관적 가치와 객관적 가치가 일어나면 계약은 성립을 한다고 했으니 자, 승낙은 없더라도 상호간에 청약만 했다 하더라도 사람이 일치가 되고 내용이 일치가 되면 계약은 성립한다. 이걸 교차 청약이라고 합니다. 자, 청승을 떨면 되는 거고요. 청의 형태로 또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계약이 성립이 되면 다음으로 따라와야 될게 뭐냐면 언제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봐보세요. 갑이 을에게 청약서를 보냈어요.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을이 갑에게 청약서를 보냈어요.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달한 때라고. 발송한 때가 아니라요. 그래서 발송한 때가 아니라 도달한 때 계약은 성립한다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기해야 되겠는데, 청도. 그 소싸움으로 유명한 데가 청도 아닙니까? 청도. 청도 암기해 주시면 되는 거고. 또 어떤 형태로 계약이 성립이 됩니까? 그랬더니 청사라는 게 있어요. 청약에 대해서 사실. 이게 뭐냐면요. 내용 자체가. 청약을 했는데 승낙 안 했어요. 청약에 대해서 자, 청약도 없습니다. 그런데 승낙으로 볼수 있는 사실 행위를 했다 이거예요. 어떤 경우야? 그랬더니 주차장 같은 경우에 주차장 입간판에 자, 10분당 얼마, 1시간에 얼마라고 이렇게 제의한 겁니다. 그걸 청약을 했어요. 근데 주인이 잠깐 자리를 비웠대. 근데 그 사이에 자, 차를 주차를 했대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승낙이란 말안 했을 거고요. 그리고 청약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는 건그 주차비를 내겠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승낙으로 볼수 있는 사실행위를 했다면 그때 계약은 성립이 된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이 되면 언제요?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자, 사실이 있는 때다, 안 때가 아니라 주차비 계산을 언제부터 하는 게 맞아요? 주차 한 때부터 주차비를 계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안 때가 아니라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일방이 잘못했을 때 책임자라는 소리고 계약 교섭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깨버렸대. 그러면 불법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책임져라 이거고요. 그리고 약관법이 있는데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 약관이 붙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근데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그 무슨 말인지 모르고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약관이 우리한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예요. 근데 이미 사인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의 제기를 해서

약관 규제에 관한 법이 이제 제정이 돼서 그 약관이 우리 고객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약관이더라, 뭐 효력이 없다, 이런 내용들이 배우는 겁니다. 이게 성립이고요. 이제 자, 효력인데 쌍무계약 효력이라는 말은 내가 매매계약을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잡아가지고 자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쌍무죠. 그러니까 매매계약을 했다면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공부한 것처럼 뭐 동시이행 항변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쌍무라고 그랬으니까 양쪽에 채무가 있고 둘이 동시에 주고받아야 돼요. 그런데 일방 자기는 주지도 않으면서 달라고만 요구하면 싫어요라고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헌부담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헌부담 자 불가항력으로 후발적 불능이 빠졌습니다. 내가 이행을 못하니 상대방에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이걸 위헌부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3자를 위하는 계약 그래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보험계약이 그렇습니다. 보험계약.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자 둘이 매매계약을 하고 그러면 원칙은 얘들이 효력을 갖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얘들이 계약을 하고 이 매매계약을 성립을 시켜놓고요. 하고 자 효력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다른 애가 갖더라. 이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보험계약, 이거. 저도 사실 그러는데, 저도 사실 실질적으로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험회사랑 보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죽으면, 죽어서 제가 어떻게 보험금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죽으면 그 보험금은 우리 딸내미가 받기로 돼 있거든, 수익자를. 그러니까 계약을 한 자와 효력을 받는 자가 달라지는 계약이 있더라. 그걸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보험계약이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해제와 해지인데 뭐100% 나오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인중개사 업무라고 그랬으니 자 매매 교환 임대차인데 이것만 한다니까요. 매매하고 임대차 주로 공부할게. 그래서 내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매매계약을 깰 거예요. 그럼 뭐 한다고 그래야 돼? 해제요. 일시적 계약. 그리고 자 임대차를 했어요. 이 임대차를 깨고 싶어요. 그러면 뭐요? 해지. 그래서 해제와 해지를 배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계약법의 틀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 열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오늘 수업은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변함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김하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졸수학 시험 대비 강좌 두 번째 시간이지요.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방정식을 추가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어서 부등식, 그리고 도형의 방정식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우는 이 내용만 정확하게 아셔도요, 도형의 방정식 문항들, 그리고 네, 방정식과 부등식 문항들, 꽤 많은 문항들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정리한 위에 이렇게 세 가지 같이 정리하셔 보셨고요. 이번에는 여러 가지 방정식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정식은요, 네, 고차 방정식이다라고

있다고 해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풀이 그리고 연립 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우 복잡한 3차나 4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렵게 할 수 있어야지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방정식의 해의 의미만 알면은 풀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자, 이 단원은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어서 연립방정식도 마찬가지인데요. 연립방정식 자체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주제인데 그 중에서도 연립방정식을 그냥 풀어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연립방정식의 해의 의미만 알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신다면 기출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보니까 4차 방정식, 무려 4차 방정식을 풀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연립 방정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둘 다 4차 방정식의 풀이를 가지고 푸는 문항들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저렇게 어려워 보이는데 과연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또 어떤 개념들을 알아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방정식의 해의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방정식이라는 건요, 우리 지난 강의에서 항등식 같이 정리해 보셨죠. 네, 등식의 종류 중에 항등식은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이 항상 참이 되는 식이었다라고 한다면 방정식은 매우 특별한 값에 대해서만 참이 되는 식을 말해요. 즉,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식의 참 거짓이 바뀌는 식을 말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참이 되게 하는 우리 x의 값을 방정식의 해 혹은 근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문장 속에 굉장한 내용들이 있는 건데요. 자, 무슨 얘기냐?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방정식의 해라고 한다고? 그러면 방정식의 해는 언제든지 식에 넣으면 참이 되겠네 라는 것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요, 방정식의 해의 의미가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림인지 함께 살펴보시면, 예를 들어 가운데 있는 이 노란색, ex 플러스 1은 3이다 라는 방정식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것은 우리 간단한 1차 방정식의 풀이를 이용해서 풀 수 있지만요, 그 방법 말고, 이렇게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서 꺼낸 식이에요. 흐름이 보이시죠? 오른쪽은 x에다 0을 대입해서 꺼낸 식이에요. 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대입을 하려면 대입이라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입의 기초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x자리에다가 x 대신에 1을 넣을 건데 이렇게 숫자 문자 사이에는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대입할 때는 반드시 곱하기를 살려서 적어주셔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요, 2 곱하기 1은 2가 되고요. 거기에다가 1을 넣으면 3이 되니까 식이 참이 돼요. 이렇게 식을 참이 되게 하는 것을 방정식의 해라고 한다. 이해 가시나요? 자, 이번에는 0을 한번 넣어봤어요. 그럼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0을 넣어봤더니 마찬가지로 x자리에다가 이렇게 0을 대신 대입한 식이고요. 2에다 0을 곱하면 0이 되고요. 0에다 1을 더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호는 뭐냐면 좌변이 1이 되기 때문에 1은 3이 아니다. 그럼 어떤 얘기죠? 아, x에다 0을 대입했더니 식이 참이 되지 않았죠. 이것은 우리는 방정식의 해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네, 이렇게 특별한 식을 참이 되게끔 하는 미지수의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식에다가 대입할 수 있다. 그 말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식에다가 대입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방정식의 해가 딱 나왔다. 그럼 우린 무엇을 한다고요? 식에다가 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같이 살펴보셨던 기출문제 다시 한번 해결해 본다면 네, 여기 한 근이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방정식의 해의 의미는 뭐라고요? 다시 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이다.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다? 식에다 넣어서 참이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한 근이 2라고 했으니까 식에다 정말 미지수 x 대신에 2를 대입해 볼 거예요. 네, 대입. 자, 그래서 여기 x 자리에다가 2를 넣으실 건데요. 지금 보시면 x 4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a는 0이라고 적혀 있죠? 이 x 자리에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괄호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x 자리에 이렇게 2를 넣고요. x 4제곱이니까 4제곱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입은요, 원래 x가 음수일 때는 반드시 괄호를 쳐주셔야 되고 지금은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 괄호를 치지 않으셔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 근데 난좀 자신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괄호를 항상 치는 습관도 매우 좋겠죠. 그리고 숫자와 문자 사이에는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시 살려주시고요. 이렇게 제곱. 더하기 a는 0이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러면 2를 4번 곱한다라는 거듭 제곱의 기호인데요. 2의 4제곱은요. 바로 16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2의 제곱은 4가 되기 때문에 4, 3, 12 더하기 a는 0이다. 해서 좌변을 끝까지 정리해 주시면 16에서 11을 빼면 4가 되기 때문에 4 더하기 a는 0이다. 로 완성이 되고요. 간단한 1차 방정식이죠. 4를 우변으로 넘겨줄 수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이항이라고 해요.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이죠. 그래서 a는 4가 우변으로 넘어가면서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다라는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좀 복잡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대입이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4차 방정식의 풀이는 엄청 복잡해요.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아 이렇게 간단하게 풀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대입이라는 걸 정확하게 할수 있도록 공부하면 되겠다라고 자신 있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마이너스 4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아까 보셨던 연립방정식도 과연 이 방법으로 풀리는지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자, 연립방정식의 해도 역시나 방정식의 해가 되기 때문에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연립이라는 말이 추가로 있기 때문에 연립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계셔야겠죠. 자,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두개 이상의 방정식을 이러한 기호로 연결해 놓은 걸 말해요. 두 개, 세 개, 네 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두 개라고 한다면 두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문자의 값 또는 순서쌍을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이다라는 건 동일한 거죠. 그래서 공통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식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두 개가 있다면 하나만 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참이 되게 하는 걸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는요, 연립되어 있는, 네, 모든 방정식을 전부 다 동시에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을 말한다. 라는 것이고요. 이 내용 이용해서 같이 한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연립방정식이 나왔는데요. 연립방정식이 지금 x 더하기 y는 5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x 곱하기 y는 A라고 적혀 있죠. 자, 이러한 식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2차 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 더 복잡한 식의 형태로도 출제가 됩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되던 간에 풀이 방법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것의 의미는 식이 복잡해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연립방정식의 해는요, 모든 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 그리고 순서쌍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수 있다고요? 식에다가 넣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방정식의 해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대입한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연립되어 있는 식에다가 차례로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연립 기호를 하나 적어 주시고요. 자, 여기 X 자리에다가는 무엇을 넣었죠? 네, 3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3. 그 다음에 Y 자리에다가는요, B를 넣어 주시면 돼요. 지금 그대로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x 더하기 y는 얼마라고 했죠? 5라고 했기 때문에 5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아래식은요, 이게 붙어 있어요. 이거는 문자와 문자 사이에도 곱하기가 생략되기 때문인데요. 마찬가지로 x에다가 3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네, y에다가 b를 넣어주시는데, 지금은 b는 문자죠. 그러니까 숫자와 문자 사이에는 곱하기를 생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여기 나와 있는 이것도 숫자로 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반드시 곱하기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적을게요. 그래서 지금은 생략이 가능하지만 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대로 식을 옮겨 적었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둘다 참이 되게 하는 식이다라고 했으니까요. 지금 둘 중에 미지수가 적은 쪽은 위의 식이죠. 위의 식을 풀어주시면 b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1차 방정식인데요. b에 관한 1차 방정식. b의 값은 지금 우변이 5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5에서 좌변에 있는 3을 우변으로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3. 그래서 b는 2라는 값이라는 걸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한 b의 값을요. 아래에다 넣으면 돼요.

넣어도 되나요? 네. 왜냐면 연립방 정식이니까 둘다 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구한 b의 값을 여기다 넣어 보니까 어떻게 되죠? 3 곱하기 b 대신에 넣어야 되니까 2가 되겠죠. 이것은 우변 a이다.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되고요. 3하고 1을 곱하면 6이 되니까요. a의 값은 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6, b는 2라는 것을 쉽게 구할 수 있었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은 a와 b를 더하세요라고 했으니까요. 둘을 더해 주시면 정답은 8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연립방정식의 풀이까지도 함께 해결해 보셨는데요. 어떤가요? 아, 연립방정식이던 4차 방정식이던 3차 방정식이던 어떤 식이 나오던 간에 해가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대입해서 풀수 있겠구나라는 거 보이시죠? 주로 출제가 되는 것들이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내용은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부등식을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부등식과 연립부등식, 그리고 2차 부등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 부등식에서는 주제에서 한 문항 혹은 두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총 6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부등식에서는 주로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이 출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연립 1차 부등식 혹은 연립 1차와 2차가 연립되어 있는 부등식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2차 부등식도 자주 출제가 되는 주제. 그래서 이두 개의 주제는 매우 자주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문제가 동시에 출제가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둘 중에 하나만 출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오늘은 이 내용, 부등식과 연립부등식에서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보시면은요, 절대값이라는 이 기호가 보이시나요? 양쪽에 뭔가 이렇게 벽이 서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절대값 기호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자주 출제가 되고요. 이 절대값이 포함한 1차 부등식을 푸는 요령은 나중에 2차 부등식의 요령과도 동일하기 때문에 약간의 이해를 한 후에 암기를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어떤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대값이라는 이 기호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절대값이란 이렇다라고 우리 교재에 적혀 있는데요. 네. 이 내용을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절대값은요, 수직선이 있어요. 수직선이 쭉 있을 때, 원점, 즉, 0이라는 원점이 있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우리는 절대값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표시된 숫자 3까지는 오른쪽으로 세 칸이 되겠죠. 그래서 기호로 플러스 3까지의 거리, 이런 기호예요. 어디로부터? 원점으로부터. 그러니까 0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세 칸이니까 거리는 세 칸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는 얼마인가요? 거리는 똑같이 세 칸이죠. 오른쪽, 왼쪽일 뿐이지 거리는 똑같아요. 아, 그래서 절대값의 성질은요, 거리이기 때문에 언제나 0 또는 양수밖에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호가 없어진다. 그쵸? 부호가 없어진다. 그런데 숫자일 경우에는 부호를 떼어버릴 수 있지만 문자일 경우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절대값의 성질들을 문자일 경우도 공부를 같이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절대값의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보시면은요, 지금 어떤 기호죠? 부등식이고요. 절대값은 3보다 작다. x의 절대값은 3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기호를 그냥 문자구나라고 보시면 절대 안 되고, 어떻게 읽어주셔야 되느냐? 절대값이 뭐라 그랬죠? 절대값은 원점, 0으로부터의 미지수 x까지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거리가 3보다 작다라는 건 가깝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림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왜저 부등식이 이렇게 그려지느냐? 그 이유는요, 바로 이 뜻은 절대값이 3보다 작다라는 뜻. 그 말은 원점으로부터 3보다 가깝다는 뜻. 맞나요? 자, 그러면 이거 보지 마시고요. 그냥 혼자 해보는 거예요. 원점, 0으로부터 거리가 딱 3인 점을 찍어 볼게요. 그럼 오른쪽으로 세 칸, 왼쪽으로 세 칸, 두 개가 있겠죠. 그러면 이 수직선 전체의 숫자들 중에서, 수들 중에서, 원점으로부터, 0을 기준으로 거리가 3보다 가깝다는 건 무슨 얘기죠? 딱 3인 것부터 안에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저 그림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해한 후에는 아, 절대값이 3보다 작다라는 말은 가깝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모이는구나. 그래서 작으면 모인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좋아요. 이해 가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이 그림을 그리실 수 있으면 매우 좋고요. 이것을 우리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크다도 정리해 보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 크다는요, 동일해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첫 번째, 절대값이 3인 지점 두 개를 찍으셔야겠죠? 마이너스 3과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크다는 뭐예요? 더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수직선에서 거리가 딱 3인 지점보다 더 멀다는 건 어떻게 그려질까요? 네, 한번 그려보시고요. 자, 같이 비교해 본다면 이렇게 벌어진다. 양쪽으로 점점, 여기 원점이죠. 0을 기준으로 멀리 간다라는 기호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이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절대값이 3보다 크다라는 뜻이니까 절대값의 의미에 따라서 원점으로부터 3인 지점보다 더 멀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멀어지는 지점을 같이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네, 이렇게 양쪽으로 구간이 벌어진 모양이 되겠죠. 따라서 부등식은요, 똑같이 읽어주시면,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혹은 또는 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3보다는 크다. 요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그림과 함께 나오기 때문에 이 그림도 같이 익혀주시고요. 때로는 갑자기 그림이 등장하지 않고 식으로 보기에서 찾으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 그림을 이렇게 바꾸는 것까지는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셨는데요. 뭐 정리해보자면 어떻게 되나요? 절대값이 작을 때는 가까우니까 모이는 그림이 되겠고요. 클 때는요, 머니까 벌어지는 그림이 되겠다. 두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응용된 버전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뭐냐? 이제 그림으로 아예 제가 교재를 써놨는데요. 보시면, 요 안에가 x가 아니라 x 빼기 1, 뭐 x 더하기 2, 이런 식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식이 있을 때 제가 그 식을 네모라고 그냥 그려놓은 거예요. 자, 네모라고 할지라도 어때요? 뭐보다 작다는 거는 네, 사이값 똑같죠. 클 때는 벌어진 값. 그래서 똑같이 암기해 주시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렇게 그림으로 공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 요 안에 꼭 X 문자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식 전체를 넣어도 동일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 기출 문제를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아까보다는 조금 쉬워 보이지 않나요? 보시면 절대값이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모여진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 아까 방금 보신 그림. 절대값 기호 안에 어떤 식이 이렇게 들어 있고요. 작다라는 그림은 이렇게 동그라미 작다라는 그림은 어떻게 된다고요? 수직선에서 얘가 양수일 때니까 마이너스 얘부터 얘까지다. 이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작거나 같다라고 했잖아요. 작거나 같다면 이 경계까지 들어간다. 라고만 바꿔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크게 다르지 않죠?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이걸 표현해 보면은 이만큼이 네모가 되는 거니까 똑같이 해볼게요. 네모, 즉 x-1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네, 숫자 4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4부터 4까지가 되는 거죠. 그럼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4보다는 얘가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여기부터는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해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x만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없애야 되겠죠. 이 마이너스 1을 없애려면 이 부분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될까요? 플러스 1을 더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부터의 영역은 그냥 부등식의 성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각 변에다가 더하기 1을 할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4에다 1을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x 마이너스 1에다가도 1을 더해 주시면 마이너스 1이 사라져서 x만 남겠고요.

마지막으로 숫자 4에다가도 1을 똑같이 더해주시면 네, 5가 된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적어보자면 모든 각 변에다가 이렇게 1을 다 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동일한 숫자를 더해도 부등호 방향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 있었고요. 그럼 A는 얼마가 될까요? A는 지금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처음 쭉 들었을 때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대값의 의미를 생각하셔서 절대값은 원래 정석대로 풀면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렇게 푸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절대값의 의미를 알고 풀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주제, 이 개념은 이렇게 학습해 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되셨죠? 자, 이번에는 도형의 방정식에 대해서 같이 볼 텐데요. 도형의 방정식은 소단원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죠. 첫 번째 주제는 점과 좌표다라고 해서 중점 혹은 내분점 혹은 두점 사이의 거리를 간단하게 구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주제에서는 실제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주로 출제가 되는 소재는요, 어떤 식을 주고 이 식과 평행하다 혹은 수직이다 이런 조건들이 주로 출제가 되니까요, 자주 출제가 되는 소재부터 공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어서 원의 방정식에서는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들, 여러 가지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마지막 도형의 이동에서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배운 이 도형의 방정식을 이동하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 중에서 오늘 저와 함께 원의 방정식을 가장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의 기출문제 하나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보시면은요, 원의 방정식은 대부분 그림과 함께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중심에 좌표가 주어져 있고요. 이 원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접한다는 뜻은요, 이렇게 X축과 Y축이 있을 때 접한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렇게 되는 건 접하는 게 아니에요. Y축을 하고 이렇게 두번 만나는 거거든요. 접한다는 건한 점에서 만나면서 이렇게 통과하지 않고요. 이렇게 만나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런 상태에 우린 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의 접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이런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고, 식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일단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의 표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어떤 걸 공부하셔야 이 문항을 맞출 수 있는지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원이란 어떤 도형인지가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원은 어떤 도형이죠? 원이라는 건 일단 평면 도형이에요. 평면에서 한 점, 그럼 우리는 원의 중심이라고 부르는데, 한 점을 기준으로 거리가 항상 일정한 도형을 우리는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 처음 배울 때요, 이렇게 운동장에 가운데 학생이 하나 서 있고요. 이 학생의 몸에다가 이렇게 실을 매달아서 평평하게 다른 친구가 돌면서 원을 그리는 것들을 초등과정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이게 원의 정의예요. 그래서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한 점, 기준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원의 중심이라는 용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죠? 일정한 거리. 거리가 똑같다 그랬어요. 일정한 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거리는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또 다른 이름으로 네, 반지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마디로 원이라는 것은 중심과 반지름만 있으면 전부 다 문제를 네, 원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약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두 가지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식을 작성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는 것은 한눈에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수 있도록 작성한 형태를 말하고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형태가 있어요. 무엇인가 어떤 과로식의 제곱, 그리고 또 과로식의 제곱을 더했을 때 여기 반지름의 제곱이 된다. 이 형태만 좀 자주 보면서 익혀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암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요. 원이 이렇게 있을 때

0: 때 원의 중심의 좌표가 a, b일 때 그리고 반지름이 r이 될때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x에서 원의 중심을 한번 어떻게 한 거죠? 뺀 거예요. 뺀 거, 더하기 아니죠. 빼서 제곱. 그리고 y에서 y의 중심의 y 좌표를 역시나 빼서 제곱. 한 것은 반지름의 제곱과 같다. 이것만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거꾸로 우리가 식에서 중심의 좌표를 꺼내는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은 이 안에 있는 요 식, 제곱 아래에 있는 요 식이 0이 되는 값을 꺼내 주시면 바로 중심의 x좌표와 y좌표를 꺼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에서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반대로 말해서 이것만 알면 다 푸실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복습해 볼게요. 보시면 중심이 나와 있대요. 반지름이 있어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x에서 중심의 x좌표를 빼서 제곱. 한번 적어 보셔야 돼요. 그리고 y에서 중심의 y좌표. 얼마죠? 4가 되죠. 빼서 제곱. 한 것은 반지름의 무엇이다? 제곱이다. 빼먹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작성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나는 아직 안 되는데 하시면요. 그림으로 같이 암기를 계속 해 주셔야 돼요. 이 내용들을 같이 한번 머릿속에 넣을 수 있도록 사진으로 계속, 눈으로 계속 쳐다봐 주시면 언젠가는 갑자기 암기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만 가지고 정말 기출문제가 풀리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중심의 좌표가 3,3이라고 했어요. 아까 어떻게 얘기했죠, 우리? 아, 원에서는 중심이 있으면 된다. 그러면 x 빼기 제곱, 그쵸? 그 다음에 y 빼기 제곱. 이렇게 중심의 x좌표를 빼서 제곱, 중심의 y좌표를 빼서 제곱하시면 돼요. 중심의 좌표가 음수일 땐 어떡하나요? 음수를 빼면 양수가 되겠죠? 똑같이 빼서 언제나 제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우변은 무엇이 됐었죠? 우변은 반지름의, 그렇죠, 제곱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기에서 찾아주시면 되는데, 이미 딱 봐도, 이미 봤을 때, 1번은 아니고요. 2번도 아니고요. 그쵸? 똑같은 거. 정답이 이미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충분히 맞출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축에 접하는 원이 나왔을 때는 축에 접하기 위해서는 이 원의 반지름이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중심의 x좌표, y좌표의 절대값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3이라는 걸 그냥 그림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반지름을 제곱을 하니까 3이 아니라 9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원의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같이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의 표준형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남은 부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능금에 대한 모든 걸 알려드리는 저는 최경석이고요. 자, 우리 EBS에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출 특강 하고 있는데요. 기출 이번 시간 4강이고 고려시대에 대해서 한번 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고려시대는 많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바로 선지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게 어느 왕, 어느 시기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굳이 어려운 연도 외우려고 하지는 맙시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문제 속에서 고려의 이론편의 내용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73의 11번 보시면 가 왕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 고창전투에서 가을을 도와 견훤을 물리치는 권세가 또쭉 나와서 얘기인데 고창전투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보면 고창군을 안동부로 승격시켰다. 그러니 따라서 이건 여러분들 고려 태조 왕건의 얘기예요. 그래서 공산 전투에서는 졌지만 고창 전투와 1, 2천 전투에서는 이겼다라고 우리가 이론편에서 했던 부분이고 참 많이 나온다라고 말했던 부분이죠. 자, 그래서 태조 왕건에 대한 얘기인데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하였다. 이제 점점 어려워져. 고려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론편에서도 어렵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딱 남경 나오면 개경, 서경, 동경에서 개경, 서경, 남경으로 했다. 문정. 문종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주전도감 설치했고 해동통보를 발행했다 이러면 지금 고려 숙종입니다. 자, 이렇게 쓸게요. 3번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제 실시했다. 이건 쉬운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심화 펴서 쉬운 거예요. 자, 4번에 청년각과 보문각을 두고 학문 연구를 장려했다. 어려운 선지예요. 근데 이거 예종이에요. 실제와 함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정계와 개벽 요소인데, 자, 여기서 우리 뭘 봤죠? 그렇죠. 한번 우리가 웃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지난 3강에서 개벽요소 나왔고 제가 전개도 말씀드렸죠. 따라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로 빠르게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자겸의 난, 그다음 묘청의 난, 그리고 김부식의 삼국사기까지 모두 다 인종이다. 자, 그러면 인종에 대한 요 제위식에 썼던 사실을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좀 전에 보다시피 제가 말로 쭉 했지만 뭐가 없었으니까 여기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 김부식도 나왔고 정답은 4번. 어려운 건 아닌데 1점 주긴 뭐하고 2점짜리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최충원이 봉사 10절을 올렸다. 이거 여러분들 어느 왕인지 몰라도 돼요. 무신증권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명종인데 고려 명종인데 굳이 이걸 알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2번. 그다음 동북구성이 여진에 반환되었다. 이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진짜 알아둬야 돼. 이건 여러분들 예종이에요, 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3번. 국자감이 성균관으로 계층되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뭐예요? 공민왕이죠. 공민왕이라고 알아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5번 광덕준풍 광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종에 관련된 거 알아두시라 말씀드렸던 부분 기억하시면서 정답은 4번인데 쉬웠다. 자, 그다음 73에 16번 가게 되면요. 자, 고려 후기 이승휴가 중국과 우리의 모든 왕들, 역대 왕들을 다 모아서 했는데 자, 그래서 제왕운기라고 하죠. 그럼 제왕운기인데, 자, 제왕운기에 대한 얘기로 여기 보시면 쭈루룩 해서 쭉 나는 부분, 요 부분과 관련된 걸 쓰라라고 했으니, 1번,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다 나오죠? 이거 여러분들, 조선 후기 유득공의 발해고라는 역사서입니다. 이게 되는 것이고, 이번에 불교사를 중심으로, 그래서 민간설화를 담았다라고 돼 있죠? 이건 여러분들, 일련의 삼국유사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가 수록되었다라고 나오는 부분이죠. 그럼 여러분들 제왕운기에 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정답은 3번이고. 4번에 왕명에 의해 고승들의 전기가 기록되었다 그러면 각훈. 어렵죠. 해동 고승전. 보시면 되겠고요. 자, 5번. 본기 열전 등으로 구성된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됐으면 여러분들 이게 삼국사기예요. 그럼 김부식이니까 이건 안 쓸게요. 앞에 나왔기 때문에. 자, 빠르게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인데 가왕의 제위식에 쓴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여기 보면 이 왕이 돌아간 다음에 어린 왕을 새로 옹립한 이인임이 원과의 관계회복에 나섰다는군이라 해서 이인임이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결정적으로 힌트가 있죠. 기처를 숙청했고 쌍성총관부를 수복했으니까 공민왕에 대한 얘기죠. 자, 그러면 공민왕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도 선지들이 좀 어려워요. 1번 대각국사 의천 우리가 알아. 천태종을 개창한 것도 알아. 이게 어느 왕이지? 이게 숙종 때예요. 어려운 거예요. 네. 근데 다만 이건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요거는 외우기보다 이거 외우면 너무 머리가 아파. 그냥 고려 전기라고 하셔도 돼요. 지금은 공민왕 고려 후기니까. 2번 신돈을 중심으로 전민변종 사업이 추진되었으니까 정답은 2번이죠. 자, 3번 만적이 개경에서 노비를 모아 반란을 모의하였다라고 해서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무신 집권기고 이게 1198년인데 왕으로는 여러분들 이게 너무 어렵긴 한데 여기 신종 때예요. 근데 이게 그 여러분들 신종까지 외우기 너무 힘들어. 4번 최충이 문헌공도를 설립해 유학 교육에 힘썼다 이러면 문왕. 문왕이라서 안 되죠. 문종이죠, 문종. 네, 이런 것이고. 5번 이규보가 고구려 계승에 강조한 동명왕 편을 지었는데
최씨 정도

사건이라고 알아두셔도 되고요. 굳이 이건 오답선지긴 한데 최씨 정권 때라는 게 좀 더 중요하고요. 이걸 굳이 말한다면 이것 명종 때예요. 고려 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가도록 할게요. 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최무선과 화포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진포대첩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자, 진포대첩에서 왜구를 물리쳤단 말이죠. 나세, 신복, 신덕부 등과 함께 화포를 이용해서, 자, 그럼 왜구를 물리친 거, 그러면 왜구에 대한 고려의 대응을 찾아라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세, 신덕부는 알아두라라고 제가 예전에 이 해설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1번. 광군을 조직하여 침입에 대비하였는데 지금 여러분들 왜구에 대한 얘기고 이거 여러분들 고려 정종으로 우선 알아두시고 고려 정종 때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예, 바로 거란을 막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경성과 경원의 무역소를 설치했다라고 해서 나오죠. 자, 경성과 경원의 무역소를 설치했다라고 나오는 부분은 요거는 여러분들 여진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그리고 조선 전기에 있었던 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박의를 파견하여 근거지를 토벌하였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쓰시마섬. 쓰시마섬을 토벌했던 바로 그 얘기거든요. 대마도를 공격했던 막그 부분인데. 자, 요거 여러분들 왜구를 토벌하기 위해서 그들의 근거지를 토벌한 거 맞단 말이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고요. 4번에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을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어영청은 조선 후기 인조 때 만들었고, 이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부를 추진한 건 효종이에요. 어쨌거나 이거는 청, 만주족과 싸우겠다라고 해서 원래 만들었던 거니까 오답이 되는 것이고요. 5번, 대장도감을 설치해 8만 대기 대장경을 간행하였다라고 나왔는데요. 자, 이거 여러분들 몽골 침입 당시죠. 그래서 몽골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정리를 할게요. 자, 빠르게 1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시기 문제였는데 2점짜리예요.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인데?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거란에서 사신과 함께 이제 낙타 50피를 보냈는데 왕이 발에도 무너뜨렸고 너희들 안 되겠어라 하면서 친선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어라고 했기 때문에 낙타는 만부교 아래에 메어두니 모두 굶어 죽었다고 했는데 요 낙타 만부교가 우리 이론편에서 제 교환에 써 있었던 거 그래서 강조했던 부분이죠. 그럼 이건 뭐예요? 태조 왕건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럼 나에 보면 왕이 나주가 나왔어. 왜 나주가 나왔냐라고 했더니 보니까 거란 군사들이 이르렀습니다라고 했다라는 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거란이 침략했네. 그러면 거란 1차, 2차, 3차 때인데 자, 여기서 보면 왕이 크게 놀라서 밖으로 달려 나오자 지체물이 아래 길을 나옵니다. 그래서 쭉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요거 현종 때 고려 현종 때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거란의 침략 때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여러분들 이게 이제 2차 침략 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요 때가 등장하면 주로 여러분들 서인이 생각나겠네요. 자, 그럼 실제로 봤더니 1번 묘청이 층제 거론을 주장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거란의 침략 이후기 때문에 틀렸고, 이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쓰면 인종 때란 말이에요. 네, 틀렸고. 이번에 강감찬이 흥화진 전투에 승리하였다라고 했던 부분. 자,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 이제 3차로 흥화진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귀주대첩에서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딱 끝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틀렸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서희가 이렇게 짜잔 등장했잖아요. 자, 4번 몽골은 나중에 이르니까 틀렸고요. 5번에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동북구성을 개척하였다고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르게 74의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가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내했는데, 자, 문화유산에 대한 부분이고요. 우리 모듬은 영주 부속사 소조열의 좌상을 손재로 하는데, 영주 부속사 소조열의 좌상에 대해서 여기 보면 나오는데요. 자, 요게 보통 고려시대 때 통일신라의 불상을 계승한 형태로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청자, 그 다음에 청자 다 나오잖아요. 특히 상감 청자가 나오고 있으니까 고려에 뭉뚱그려서 묶어놨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 1번이 뭐냐면 여기 여러분들 신라 기마 말 타고 있잖아요. 인물형 토기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 양쪽으로 뿔이 달려 있으면 뿔잔이 달려 있으면 그건 가야 거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신라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것이고요. 자, 2번 여러분들 이렇게 청자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당연히 맞고 3번을 좀 알아두세요. 3번이 정병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여러분들 이게 크게 확대해 놨는데 그 버드나무가 있어. 그래서 이게 청동으로

팔각부층 석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려 것이 아닌 거는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14번 가겠습니다. 14번 가, 달을 일어난 순서를 옳게 나른 것을 했는데 와, 어렵게 나오긴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가, 김보당이 정중부 일방을 토벌하겠다라고 하면서 김보당의 난이 일어났고 자, 김보당의 난에 대한 얘기인데 그가 이제 동북면지 병사 한원국가의 군사를 일으켰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중부 일병 이 얘기를 듣고 이혜민 등을 쭉 모아오고 있으니까 무신정권이 들어선 초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중부가 지금 보이니까. 이제 그러다가 나이 봤더니까 최충헌이 나오죠. 그래서 최충헌이 최충수와 함께 봉사를 올렸다라고 해서 봉사 10조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최충헌이 잡게 되는, 권력을 잡게 되는 최씨 정권에 대한 얘기고, 달을 봤더니까 왕가 세자가 몽골에서 개경으로 돌아온 이후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진도에 운고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여러분들 그 이후 보시면 되겠죠. 순서는 그래서 가, 나,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어려운 거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이 무신 정권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이 없으면 되게 힘들겠다. 그래서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의민, 최충헌, 최우, 최양, 최의, 임년, 임유무, 아, 김준, 임년, 임유무까지 여러분들이 제가 심화편에서는 이론에서 알아둬야 된다라고 했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16번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불일 보조국사인데 원래 우리가 보통 외울 때 대각국사, 의천, 보조국사 진호를 이렇게 외우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조국사가 잘안 나왔는데 지금 여기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건 없겠다. 왜냐하면 송광사가 나오고 있고요. 정예결사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도노점수, 정예쌍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 수선사까지 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원래 여기 보시면 그가 머물던 송강산 길상사를 조계산 수선사로 이름을 바꿔주며라고 나오는 부분.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진울이다. 자, 그러면 진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1번. 법화신앙에 중점을 둔 백년결사. 이거 요새죠? 어렵습니다. 요새. 자, 도노점수가 지금 아까 정예쌍수에 대한 정예는 나오는데 지금 도노점수가 없었죠? 그래서 정답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노라는 건빡한 번에 깨우치는 걸 도노라고 하고요. 이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걸 점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음을 얻었으면 계속해서 수행을 하란 얘기예요. 자, 이게 바로 진울에 대한 얘기. 정답 2번이고요. 해동고승전은 앞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각훈이고요. 4번에 선문염송집을 편찬하고, 이거 어려워. 이거 어려운데, 뒤에 유불일치설이 있으니까 회심이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갈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5번에 성상융회를 제창하여 교정 내 대립을 해소하고자 했다. 이게 여러분들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한능검 심화편이 아니라 되게 어려운 한국사가 훅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균여예요. 보현시본가의 그 균여, 균여는 광종 때 승려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걸 갖고 지금 막 외우려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균여가 광종 때 승려라는 건좀 알아주세요. 광종 관련해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74의 1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리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했는데요. 기역 이성육부, 니은은 중추원, 그 다음 디귿은 삼사, 리을 도병마사인데, 자, 기역이 나오죠. 이성육부에 대한 얘기인데, 좌우사정이 육부를 나누어 관할했다. 이건 발해죠. 지금 우리 고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 니은 군사기밀과 왕명출납을 중추원이 담당한 게 맞죠, 그쵸? 자, 그 다음 디귿 오품 이하의 관원에 대한 서경권을 행사했는데 디귿 보시면 삼사가 나오잖아요. 삼사는 단순한 회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서경권을 행사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회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리을 자 제출을 중심으로 도병마사 군사 문제를 논의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다. 니은과 리을 4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5회 10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75회 갔더니 이제 고려 문제가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 왕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후삼국 통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고창 전투 보듯이 또 나왔다. 근데 이번에 또 어렵게 3점짜리예요. 이 봤더니 견훤이 나오죠. 견훤이 신라 막 수도로 들어가서 포석정에서 연애를 부르겠던 신라 왕을 이제 막 핍박해서 자결하게 만들어요. 저 왕이 이제 경혜왕이거든요. 경혜왕이 이제 결국 죽게 되는 얘기죠. 그리고 견훤이 경순왕을 안치고 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정말 견훤이 기세등등할 때고, 나를 봤더니 견훤이 고창

행운을 포위하자라고 쭉 나오면서 이렇게 해서 싸워보지도 않고 먼저 패배를 걱정해서 쭉 나오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 고창 전투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 바로 이때는 왕건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려 태조 왕건이 지금 고창 전투에서 이제 곧 이길 거예요. 그쵸? 요 얘기. 그럼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갈까에 대한 얘기잖아요. 자, 그럼 왕건이 이미 왕이 됐고 견원이랑 고창 전투에서 싸워서 이길 거란 말이죠. 그러니 고창 전투에 대한 걸 예전에 냈는데 비슷하게 내면서 어렵게 사이시기 문제로 낸 거죠. 그래서 1번 신순겸이 공산 전투에서 전사였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공산 전투만은 지고 고창과 1, 2차전에서 이긴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이 이게 1번이 되는 거예요. 네, 1번. 자, 그리고 신순겸에 대해서는 우리 교환, 우리가 이론편에서 했었습니다. 바로 그때 공산 전투에서 전사한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자, 2번. 안승이 보덕국왕으로 책봉되었다. 이거 여러분들 문무왕이 책봉했던 것이고, 바로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신라에, 이제 통일신라로 가는, 그래서 나당전쟁 고 직전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3번. 흑치상지가 임전성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야, 흑치상지 나오는데 이거는 백제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흑치상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4번. 최치원이 왕에게, 진성여왕에게 시무십여조를 올렸다 이러면 신라말, 통일신라 말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5번은 왜안 되냐? 1, 2차 전투가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고창 전투 다음에 견훤이 항복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신검과 싸우게 되는 1, 2차 전투가 이게 맨 마지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1, 5번 중에서 사회식이 들어갈 건 1번이다라고 했던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 이론편에서 한번 했습니다. 요 시기를 순서대로 제가 쫙 나열해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11번 가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태학조교 쭉 나오는데 경학박사가 힌트입니다. 전보이니라고 쭉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설이 있는데 여기 봤더니 태학조교와 경학박사를 치한다라고 나온 것뿐만 아니라 12목을 설치하고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파견했다. 자, 12목, 경학박사, 의학박사 교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바로 고려성종이라고 했죠? 고려성종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우리가 정리를 잘해야 되겠다. 앞으로도 고려성종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바로 성종에 대한 얘기. 1번 광덕 준풍 나오면 무조건 광종으로 가셔라. 2번 신돈의 전민변종 도감이 나오면 공민왕인데 앞서서 여러분들 이게 정답이었는데 2번 75에서 이게 오답인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 3번 청년각과 보문각을 두었다. 이거 예종 이제 여러분들 알겠죠? 4번의 정계와 개벽류에서 또 나왔죠. 그렇죠? 기출의 힘. 이거 왕건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고려 태조. 자, 그럼 정답은 못밖에 없으니까. 정답이 쉬웠어요. 네. 최승로의 시무 28조.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보면 가에 들어갈 내용인데요. 고려 학자인 문헌공 최충에 대한 얘기고요. 자, 이 사람, 기본적으로 구제학당 만들었던 사람, 문종 때 사람이죠. 자, 그러면 1번. 불시잡변을 지어 불교를 비판하였다. 불시잡변. 네. 여러분들, 이러면, 부처를 굉장히 이렇게 낮게 표현하면서 잡변이라고 했단 말이죠. 불교를 비판했다. 정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만권당에서 원외 학자들과 교류했습니다. 만권당은 충선왕이 만들었고요. 자, 이 원외 학자들과 교류했으면, 이거는 여러분들, 충선왕이 만들었고, 교류했다 그러면 이재연이다. 충선왕의 측근이었던, 네, 신진사대의 이재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3번에 지공고 출신으로 구제학당 설립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지공고 출신 몰라도 구제학당이니까 아까 말했기 때문에 정답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공고, 여러분들 우리 배웠죠, 그쵸? 지공고에 대한 얘기를 배웠기 때문에, 과거에서 문제를 내는 지공고와, 그 다음 문생까지 우리가 좌주와 문생 관계 얘기하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운 거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입학도서를 저술하여 성리학의 기본 원리를 해설했는데요. 여러분들, 입학도서이지 성악식도 아니죠? 입학도서, 이건 되게 어려워. 이건 권근이라는 사람인데. 어려웠습니다. 네.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5번, 성균관의 대사성에 대해 정몽주 등을 학관으로 천거했습니다. 이게 공민왕 때. 여러분들, 성리학 관련돼서 성균관이 있고요. 이때 이제 이색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어려워. 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14번 상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했는데요. 자, 서경 반란군이 검교 첨사 최경을 개경으로 보냈다. 지금 서경하고 개경 나오니까 당연히 고려 문제에 대한 얘기고 쭉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대화궁을 창건하시니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천계, 대위, 대화궁까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천재의 도읍을 본떠 만드신 것입니다 라고 쭉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서경 반란군이기 때문에 묘청 생각하시면 되겠죠. 묘청에 난, 그럼 언제예요? 인종 떼고 이자겸에 난 다음에 바로 묘청에 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나, 이렇게 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75회 심화 18번인데 이게 봐, 여러분들 바로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위에 서 있습니다. 돌로 만들었고 정말 어마어마하고요. 이게 저 여러분들 한약 18m 정도 되는데 굉장히 크고 광종 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한능검에서 나왔는데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 뭐냐면 고려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고려 시대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뭡니까? 1번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서 최근에 이제 복원을 한 형태인데 이게 바로 백제 미륵사지 석탑이에요. 최근에 이렇게 복원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그 다음 여러분들 2번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이중기단에 이렇게 옥계석이 세 가지가 있고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통일신라 불국사 3층 석탑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명 석가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의 탑은, 3번의 탑은 국립중앙박물관 복도 끝에 보면 있는 바로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이고 이게 바로 원의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지금 우리 고려에 대한 얘기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고요. 4번은 우리 통일신라 발해. 지난 시간에 봤죠? 이게 뭡니까? 영광탑이죠? 발해 겁니다. 발해. 5번을 봐주세요. 5번 뭐처럼 생겼어요? 요게 신라 거고요. 이게 분황사. 벽돌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전탑을 모방했다. 그래서 분황사 모전석탑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그런데 고려시대 문화유산만 찾아야 되기 때문에 특정한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고려. 그래서 어렵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76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76회 11번이 등장하는데, 자, 제가 좀더 속도를 낼게요, 여러분들. 자, 다음 장면에 등장하는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했는데요. 드디어 이때 요 76회 때 청연각 보문각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양연고가 나와서 예종 때에 대한 얘기, 예종. 그래서 정답은 되게 쉬웠어요. 7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학 박사 나오면 이건 성종이고요. 서적포 나오면 여러분들 이거 숙종입니다. 고려 숙종이고요. 만권당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충선왕이고. 5번은 되게 어려워요. 이거 외국어 교육과 통렬 관장하는 통문관.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충렬왕이에요. 어려워. 5번 선지는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1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인물에 대한 얘기로 쭉 나오는데요. 야별처를 좌우결처로 나왔으니까 삼별초에 대한 얘기잖아요. 최후. 최총으로 나왔으면 그 다음 최후죠. 그럼 최후에 대한 얘기로 나오는 거죠. 1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운데. 원종을 폐위하고 안경공 창을 즉위시킨 거, 여러분, 임년, 김준 임년, 임유무할 때 임년입니다. 어려워. 자, 구제학 등 설립했다. 최충. 정답은 3점짜리지만 쉬웠다. 왜? 정방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민면용도감의 책임자, 그럼 신돈 보시면 되겠고요. 5번 선지 계속해서 오답 선지인데 5월에 사신을 보냈다. 견원에 대한 얘기죠. 이렇게 계속 돌고 돌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보시면 되겠는데 15번은 쭉 나면 만월대와 고려 최고 격인 국자감이 있으니까 이거 개경이지. 지금 개경에서 거란이 보낸 낙타 굶어 죽겠다고요? 자, 그러면 개경 1번. 몽골에 사신 저고요가 피살된 곳 압록강 쪽이에요. 서희가 외교 단판을 통해 획득한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강동 육주. 자, 압록강 동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 강감찬이 건의해서 건설된 성곽이 개경 주변에 나성이라고 있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인 거예요. 그래서 개경 주변에 나성, 그리고 그 다음에 천리장성 있잖아요. 바로 요 문제로 보시면 되겠고요. 김보당이 무신 정권에 저항하여 봉기한 곳, 이건 동북면 병마사였기 때문에 동북면 쪽. 최무선이 화포를 이용해서 왜구를 물리쳤다. 진포대첩. 우리 앞서서 진포대첩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문제 진짜 많아서 제가 쭉쭉 풀고 했는데요. 계속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지금 개념 정리해드리고 있죠. 이 인물 나오는데요. 소수서원에 봉안됐는데 소수서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충렬왕 때 원에 가서 성리학을 소개한 사람 안향입니다. 안향. 주세붕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그럼 안향이니까 고려 말이잖아요. 그러면 고려

0: 시대 제왕운기 맞나요? 정답이 1번이에요. 만동묘를 복구해달라라고 돼 있죠. 이거 흥선대원군 때예요. 흥선대원군 때. 자, 3번 동몽손습 나왔죠. 동몽손습 여러분들 어렵죠. 나왔습니다. 동몽손습 언제였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동몽손습 나왔는데 동몽손습은 바로 여러분들 조선 중기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중종이죠. 아동교육. 자, 4번의 독수산품과 통일신라 때 원성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8세기.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5번 봐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다음 강의에서 조선시 나올 건데, 주자소도 나왔고, 개미제 나왔죠. 조선 태종이죠. 자,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고, 문제가 되게 많아서 제가 쭉쭉 풀고 있는데요. 자, 17번 갈게요.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됐는데요. 자, 삼국사기를 지었으니까 김부식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일연이죠. 삼국 유사에 대한 얘기니까. 그러면 1번. 자, 김부식이 묘청에 난 진압했나요? 바로 정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바로 뚫렸다 보시면 되겠고요. 시무 28조는 최승로죠. 그쵸? 백년 결사를 이끈 건 요새입니다. 일연이 아니에요. 주전도감 설치가 나오죠. 주전도감 설치. 이거 알으셔야 되는데, 화폐를 발행을 위해서 주전도감 설치한 거, 이거 앞으로 위해서, 의천이에요. 그래서 숙종 때, 고려 숙종 때 주전도감 맞는 거 알아두시고요. 유불일치설 해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되게 쉬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려시대 문제가 많기도 하고 어느 왕인지 쫙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 예종 한번 나왔죠. 근데 예종 선지들 앞으로도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거 풀고 있는데 나올 사람 고려 숙종 꼭 기억해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고려시대 되게 촘촘한 부분 한번더 여러분들 이론 강의 보시고 앞으로 준비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4강 고려에 대한 부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5강에서 조선 전기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시험에서 10문제가 출제가 되는 파트인데요. 자, 계약법이라는 파트 중에서 자, 계약법 총론, 즉 계약이 뭔지, 그리고 계약의 종류하고 자, 전체 틀을 잡는 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인데요. 계약이라는 말은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종류 내용 불문하고 전부 다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윤리적이다, 비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 도덕적이지 않다 따지지 아니하고요. 그냥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전부 다 그냥 계약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그 부첩 계약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옥동자를 놔주세요. 건물을 이전해 줄게요. 어쨌든 뒤에다가 계약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이제 계약의 이제 종류가 있는데 종류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계약을 나눠보면 전형 계약이 있고 비전형 계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민법전의 형태가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걸 유명히 뭐 famous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있을류 이름명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전에 이 계약이 이름이 나와 있다. 뭐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증여 계약, 사용대차 계약, 뭐 임대차 계약.

계약, 소비대차 계약 이런 형태로요. 그래서 이름이 있으면 그걸 부를 때 전형 계약이라고 하는 거고요. 비전형이라는 말은 민법전의 형태가 없다. 그래서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형 계약이다, 비전형이다. 이 뜻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이 있는데요. 계약이라고 하는 게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쌍무니까 쌍방이 채무를 부담한대요. 쌍무가 되는 거고요. 편무 그러면 일방이 채무를 부담한답니다. 이걸 편무 계약이라고 그래요. 아하. 채무가 양쪽에 다 있대. 한쪽만 채무를 부담한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쌍무 계약과 편무 계약을 구별한 실익은 동시이행 항변권이란 말은 이건데, 자, 항변권은 잠시 보류하고 동시이행입니다. 동시이행 한다는 말은 둘이 동시에 주고받는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러면 양쪽에 채무가 있어야 동시이행이란 말을 쓸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말이죠. 동시이행 항변권은 편무계약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위헌부담이 무슨 얘기냐면, 위헌부담. 내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할수 없으니, 자,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바구라고요. 둘이 매매계약을 했는데, 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자, 불가항력으로 건물이 멸실이 됐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건물이 없으니 갑원을에게 이전을 할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채무를 이해 못하니, 자, 얘한테 을에게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이걸 법률용어로 위헌부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위헌부담이라는 말을 사용하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양쪽의 채무가 다 있으니 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시에 항변권이랄지 위헌부담은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에서만 나온다. 자, 편무계약에서는 이 말을 쓸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 편무계약 이네 가지를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증여, 무상으로 일방적으로 주는 거죠. 자, 주는 거다. 상대방은 의무 없다. 그리고 현상 광고 이렇습니다. 이게 참 독특한 계약인데, 여러분들 오다 가다 보셨을 것 같아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뭐 뽑기를 찾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항상 보면 그걸 현상 광고라 하거든요. 자, 목격자를 찾습니다. 띵띵띵. 아래쪽에 보면 뭐가 붙습니까? 사례금이 나오잖아요. 사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민법 강의에는 이승현을 찾습니다. 자, 보신 분 연락 주세요. 하고 띵띵띵띵. 자, 우리 집에 계신 분이, 자, 10,000원. 이렇게. 그러면 이 계약은 독특하다는 게, 자, 이승현 선생 어제 강의하고 있던데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사례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례금이 넘어가는 일반적인 칙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편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대차가 있는데 사용대차 계약도 편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잡을 때 말이죠. 대차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소비대차는 돈을 빌려가고 빌려가서 쓰는 행위, 빌려주고 빌려가는 행위를 소비대차라는 거고요. 임대차는 그 물건을 봐보세요. 자, 빌려, 임대차니까 빌려서 사용하고 차임을 지급하기로 한 모든 계약을 우리가 자, 임대차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임대차는 쌍무거든요. 그런데 사용대차는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그제 강의 특징이 생활 밀접형 강의라고 하는데요. 제가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집에 있는데요. 띵동. 자, 누구세요? 그랬더니 앞집에 이사가 오나 봐요. 근데 이삿짐 그 차가 오기 전에 그 집주인이 청소를 좀 대충 하고 싶다고 와, 참 독특했어요. 저보고 청소기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새로 이사 온 사람하고 얼굴 붉힐 일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소기를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 집 청소기를 사용하겠죠. 사용. 그리고 그 청소기 저한테 반납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편무라고 하는 게 저한테 반납할 의무만 있는 거지 내가 할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편무라고 합니다. 무상 임치 그래요. 그러니까 얘도 출제가 됐었는데 임치는 보관이거든요. 그런데 무상 임치가 있고 유상 임치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유상은요, 이상은 쌍무입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그랬더니 유상 임치부터 해볼까요? 그 지하철을 보면 사물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돈 넣어야 되나요? 뭐 지금도 500원인지 모르겠는데 돈을 넣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유상이라는 거지. 그럼 그 무상 임치는 뭐냐면요, 그 사우나 같은데 사우나 갑니다. 그럼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귀중품 보관하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보관했습니다. 제가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걸 받기만 하죠. 그래서
그 사우나 주인이 저한테 줄 운만 있는 거지. 갑자기, 자, 보관료 주세요. 이러진 않아요.

않잖아요. 그걸 우리가 무상 임치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 암기해야 됩니다. 자, 편무계약 네 가지. 증여, 현상 광고, 사용 대차, 무상 임치 계약은 뭐라고 한다? 편무계약이요. 편무계약. 시험 문제는요. 저는 얘네들을 편무계약이라고 했는데 이걸 쌍무계약이다 이러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랑 얘랑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유상계약이 있고 무상계약이 있거든요.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그럼 차이점은 뭐냐? 그랬더니 자, 일단 경제적 출연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출연. 경제적 출연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것도 한번 출제가 됐는데 자기 재산의 감소가 일어나는 행위를 경제적 출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재산은 감소하고 그로 말미암아 타인의 재산의 증가가 일어난 행위를 우리가 경제적 출연이라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요. 갑이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고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하세요. 자, 건물 가지고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매매 대금은 예를 들어서 10억 이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볼까요? 갑이 을하고 건물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부동산이 건물, 토지, 아파트가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넘어가니 부동산의 재산이 감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로 말미암아 얘는 이제 받아오니까 증가. 이걸 출연이라고 한다니까요. 다시 지금 매매 대금이 10억이라고 했기 때문에 통장에 예를 들어서 20억이 들어 있었는데 10억을 지금 갑에게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20억에서 10억으로 줄었다. 얘는 현금 재산의 증가. 이걸 출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적 출연이 양쪽에 다 있는 계약. 이런 계약을 우리가 유상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상은요? 무상은 이 경제적 출연이 한쪽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가 아니라 이걸 증여로 바꿔버리면 증여? 그러면 건물을 일방적으로 그냥 준대요. 그럼 얘는 감소고 얘는 증가인데 상대방은 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출연이 한쪽에만 있다. 이걸 무상 계약이라 하는데 증여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리고 어디가 중요하냐면 자, 유상 계약일 때만 지금 계약금이라는 말 담보 책임이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럼 말을 뒤집어 보면 계약금이라는 말 담보 책임이라는 말은 무상 계약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앞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음 주에 제 차를 가지고 와서 공짜로 줄게요. 이걸 증여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땡큐 하고 끝나야 되는 거지.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선생님 계약금 거세요. 오, 이상하죠. 그럼 빈정 상할 거 아닙니까? 안 주고 싶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계약금이란 말이 없다. 무상에서는 담보 책임은 어떤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배웠으니 자, 다음 주에 와서 차를 공짜로 줄게요. 무상으로 줄게요. 자, 증여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계약금 그런 말안 했어요. 차를 줬단 말이에요. 가지고 갔단 말이지. 근데 한 시간 후에 전화를 해가지고 선생님, 차를 준건 고마운데요. 차 뒤에 보니까 타이어가 좀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새 타이어로 교체하고 다시 주세요. 담보 책임. 이거 이상하잖아요. 또 빈정 상할 건데요. 자, 그래서 유상 계약에서는 두 가지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 계약금이라는 말, 담보 책임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유상 계약이 매매하고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교환, 그리고 임대차 이렇습니다. 이세 가지를, 시험 범위가 우리 시험은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출제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매매 아니면 임대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만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묶어줄 때 매매교환 임대차를 한 덕으로 묶어가지고 얘네들을 유상계약이라 하고 유상계약이면 무조건 담보 책임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실 거고요. 자, 낙성계약이라는 게 있고 요물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랬더니 낙성계약은 앞으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줄게라고 약속만 하면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그래요. 당장 뭐줄 필요 없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거기에 반해서 말이죠. 요물계약은 자 당사자 합의만 가지고 성립되지 아니하고 요물 인도입니다. 여기서 말한 요물이라는 게 이런 요물스러운 그런 뜻이 아니라 뭐가 넘어가야 성립하는 계약이란 말. 이걸 요물계약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자 아까 좀 전에 현상 광고를 말씀드렸는데 목격자를 찾습니다 돼 있었잖아요. 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돈이 넘어가야 돼요. 그 사례금이 넘어가야 성립되는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대물변제가 있습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계신 분에게 100만 원을 빌렸는데 자, 돈을 갚기로 날짜가 됐어요. 변제기가. 근데 100만 원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자, 그래서 대신 물건으로 대신 그래서 노트북으로 대신 또 받으면 안 될까요? 100만 원 현찰 없으니.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물건으로 대신 갚았다잖아요. 그러면 변제라는 말을 사용하려면 이제는 물건 자체가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넘어가야 변제라고 하는 말을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대물변제도 마찬가지. 뭐가 넘어가야 된다. 사례금이 넘어가야 된다. 물건이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말이죠. 계약금 계약이 있고 보증금 계약이 있는데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말이죠. 자, 매매를 할때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계약금이란 걸 걸잖아요. 매매할 때. 계약금. 왜 계약금을 받습니까? 계약금을 받는 이유가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갑이 매도인데 자, 아파트를 팔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광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을이 온 거예요. 이제 집을 보러. 이렇게. 그런데 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마음에 들어요. 근데 다른 데도 또 보기로 약속을 했걸랑요. 보고 올 테니 자 내일 다시 올게요. 자 팔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그러니까 이 착한 매도인이 그 말만 듣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10년이 돼도 안온 겁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은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너그네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뭔가를 걸고 가라. 계약금을 걸고 가라 이거예요. 근데 을이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계약금도 내려와서 줄게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약금이 넘어가면 우리는 계약금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부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그냥 매매하면서 계약금을 주고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이걸 이론상으로 나눠 보면 자, 매매라고는 주된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이 넘어가면 우리는 계약금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부른다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금. 자, 보증금이 나왔다는 말은 둘이 임대차를 했다는 거예요. 임대차. 타인의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고 임대차, 차임을 주기로 하는 모든 계약을 우리가 임대차라고 해요. 그런데 내가 남의 집에 월세를 살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증금을 받잖아요. 이거 왜 받습니까? 임차를 못 믿는 거예요. 월세를 안 주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매달 15일 날 내가 월세 50만씩 낼게요. 못 믿어. 안 주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보증금을 받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계약금을 받습니다. 불안하니까 보증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 보증금을 이것도 다음 달 15일 날 줄게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증금은 바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증금이 넘어가면 우리는 보증금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례금이 넘어가야 돼요. 물건이 넘어가야 돼요. 계약금이 넘어가야 돼요. 보증금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도. 그래야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줄게라고 뽑구이만 날려서 될 일이 아니라 자 뭔가 실제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요물 계약이라 하고 현대 계보라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요물 계약은요 이네개네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네 개만 요물 계약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낙성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출제는 현상 광고 계약은 낙성 계약의 일종이다. OX 뭐예요? 요물 계약.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음 중 우리 오지 산다니까 딱네 개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중 자, 요물 계약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대 계보라고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요. 그리고 일시적 계약이 있고 계속적 계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말은 채권 채무가 한 번이라는 거예요. 매매 계약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회성 계약을 자 깨려고 그래 매매를 깨려고 그래요. 그걸 우리는 해제한다 하는 거고요. 해제가 되면 자 소급에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받은 것들 되돌려 주셔야 합니다. 이걸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거고요. 계속적 계약은 임대차가 대표적인 겁니다. 임대차. 그러니까 나머지 우리가 월세를 살면 매달 15일 날 월세 50만 원줄 거예요. 이번 달 주고 다음 달 주고 계속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채무 채권 채무 발생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된대요. 이걸 우리가 자 임대차가 그렇고 계속적 계약을 하고 이 계약을 깰 때는 해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요. 해제는 단호하게 해제 이렇게 제 이렇게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해지를 읽을 때는 해지 이런다니까요. 약간 촌싹거리면서 해지 이렇게.

이걸 우리가 장래효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래효기 때문에 청산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청산을 해주셔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요. 가방을 하고 임대차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1년짜리 했는데, 자, 1월, 2월, 3월, 4월, 자, 그리고 5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차임 좋습니다. 월세 좋습니다. 차임 좋습니다. 안 줘요. 안 줘요. 그래서 여기서, 자, 이걸 해지를 했다니까요. 그러면 임대차는 계속적 계약인데 이걸 만약에 해지가 아니라 해제를 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없던 일이 되는 거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없던 상태가 되는 거니 임대인은 오히려 받은 월세를 되돌려준다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속적 계약은 해지할 시점부터, 자, 해지가 되기 전까지는 유효로 하시는 거고요. 자, 해지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무효입니다. 여기서부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효니 월세 안준거 아닙니까? 그래서 월세 주고 나가셔야 된다. 그걸 우리가 청산이라고 합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어떤 용어를 쓰냐면요. 해약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저도 민법 선생이지만 사실은 저도 해제, 해지란 말보다 해약이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은행 가서 적금을, 저는 그냥 적금 해지로 하러 왔는데요라고 주로 하겠지만, 그냥 편할 때는, 자, 적금 해약으로 왔습니다. 해약으로 왔습니다. 이 해약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해제라는 말이 있고요. 해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해제와 해지를 구별을 못하니 이걸 아우르는 말이 해약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배웠으니, 자, 일회성이야. 한 번으로 끝나는 거야. 그런 계약을 낄 때는 해지한다는 거고요. 그냥 매매 해제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계속적 계약은 이제 뭐 한다? 해지한다. 이렇게. 적금을 해지할 겁니다. 보험 어떻습니까? 보험도 매달 보험을 내잖아요. 보험을. 그러면, 자, 보험을 깬다고 하잖아요. 뭐, 보험을, 아, 요즘 힘들어가지고 보험 깨려고, 보험 해약하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더 고급진 언어를 쓰려면 어떻게 볼까요? 보험은 해제입니까? 해지입니까? 계속 납입을 했으니까 보험 해지하려고요. 이렇게. 좀폼 나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 시험 문제는 계약을 이렇게 나옵니다. 계약을 해제, 해지를 하게 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된다? 그러면 틀린 거죠. 해제를 하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이 되는데, 해지라고 했잖아요. 해지를 하게 되면 청산의 의무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식계약, 불요식계약이 있습니다. 방식을 요한다, 요식이고, 불요식은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요식이 원칙입니다. 선생 이상한데요? 요식이 원칙 아닙니까? 아닙니다. 불요식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매매계약을 할때 주로, 자, 요식이란 말은 방식을 갖추란 소리니까 우리는 무조건 계약서를 써야 되나요? 아파트 매매할 때는 계약서를 쓰죠. 근데 그 아파트 매매만 생각하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편의점 가서 뭐 물건 하나 사려고 그래요? 그것도 매매입니다. 그럴 때, 알바생한테, 야, 계약서 쓰자!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두로 해도 되고요. 서면으로 해도 되고요. 자유롭게 할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불요식 계약이 원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법 체계도가 있는데요. 총론. 자, 계약법은 모든 법은 이제 총론하고 강론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 총론은 우리가 이제 계약이라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계약이 성립이 됩니까? 이 소리인 거예요. 계약이 성립. 그래서, 자, 계약이 성립이 되려면 뭔가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주관적 합치와 객관적 합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이 되려면 주관적 합치, 사람이 합치가 되어야 하고, 객관적 합치, 내용이 합치가 되어야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 어떻게 하면 계약이 성립이 됩니까? 이거잖아요. 그래서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청약이란 제의하는 겁니다. 여기서 청약을 만약에 여러분들 아파트 청약이라고 머릿속에 딱 입력이 되어버리면 이 문제 못 풉니다. 아파트 청약도 청약인데 그렇게 한정해서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고요. 잠시 보류하고 상대방에게 제의하는 걸 청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운전하고 가는데 주유소에 입간판이 걸려 있어요. 휘발유 얼마, 뭐 경유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청약인 거예요. 제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유소에서 우리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이 금액에 팔 건데 너희들 이 금액 금액 주고 기름 넣을 거니? 제2 이걸 청약이라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됩니다. 매도인은 청약하고 매수는 성당한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만 하면 다 청약이다. 제2만. 그 제에 대해서 자, 뭘 하게 되면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하더라 이거예요. 주관적 합치, 객관적 합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갑이 을에게 자, 제의를 해요. 자, 청약. 청약을 했다. 너 10억에 살래? 이랬다니까요. 자. 그런데 얘가 말이죠. 자, 승낙을 하는데 승낙을 병에게 했다니까요. 청약은 갑이었는데 을이 갑에게 승낙을 하는 게 맞지. 병에게 승낙을 했다면 지금 어디가 안 맞습니까? 주관적 합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다시 객관적 합치. 자, 얘가 얘한테 승낙을 합니다. 그런데 나 8억이면 살 거야. 이렇게. 그러면 사람은 일치가 됐지만 지금은 내용이 일치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은 성립한다,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합치와 객관적 합치가 둘다 맞아야 된다. 그 형태가 첫 번째가 청승인 거고요. 두 번째가 청청 그렇습니다. 이걸 교차청약이라고 해요. 자, 무슨 말일까요? 둘이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제의하는 걸 청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갑이 청약을 해요. 너 10억에 살래라고. 앞으로 말이죠. 이 계약법 공부를 하실 때자 청약이라는 말이 보이면 이게 의사표시를 하는 건데 의사표시하는 방법은 제한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화를 걸어가지고 너 얼마에 살래?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 소리가 아니라 청약서를 보냈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청약서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을이 이 청약서를 받기 전에 얘도 제의를 했다니까요. 제의하는 걸 청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 10억에 팔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승낙은 없지만 결론이 주관적 합치와 객관적 합치가 일어나면 계약은 성립을 한다고 했으니 자, 승낙은 없더라도 상호간에 청약만 했다 하더라도 사람이 일치가 되고 내용이 일치가 되면 계약은 성립한다. 이걸 교차 청약이라고 합니다. 자, 청승을 떨면 되는 거고요. 청의 형태로 또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계약이 성립이 되면 다음으로 따라와야 될게 뭐냐면 언제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봐보세요. 갑이 을에게 청약서를 보냈어요.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을이 갑에게 청약서를 보냈어요.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달한 때라고. 발송한 때가 아니라요. 그래서 발송한 때가 아니라 도달한 때 계약은 성립한다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기해야 되겠는데, 청도. 그 소싸움으로 유명한 데가 청도 아닙니까? 청도. 청도 암기해 주시면 되는 거고. 또 어떤 형태로 계약이 성립이 됩니까? 그랬더니 청사라는 게 있어요. 청약에 대해서 사실. 이게 뭐냐면요. 내용 자체가. 청약을 했는데 승낙 안 했어요. 청약에 대해서 자 청약도 없습니다. 그런데 승낙으로 볼수 있는 사실 행위를 했다 이거예요. 어떤 경우야? 그랬더니 주차장 같은 경우에 주차장 입간판에 자 10분당 얼마, 1시간에 얼마라고 이렇게 제의한 겁니다. 그걸 청약을 했어요. 근데 주인이 잠깐 자리를 비웠대. 근데 그 사이에 자 차를 주차를 했대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승낙이란 말안 했을 거고요. 그리고 청약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는 건그 주차비를 내겠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승낙으로 볼수 있는 사실행위를 했다면 그때 계약은 성립이 된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이 되면 언제요?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자, 사실이 있는 때다, 안 때가 아니라 주차비 계산을 언제부터 하는 게 맞아요? 주차 한 때부터 주차비를 계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안 때가 아니라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일방이 잘못했대 책임져라는 소리고 계약 교섭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깨버렸대. 그러면 불법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책임져라 이거고요. 그리고 약관법이 있는데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 약관이 붙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근데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그 무슨 말인지 모르고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약관이 우리한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예요. 근데 이미 사인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의제기를 해서 약관 규제에 관한 법이 이제 제정이 돼서 그 약관이 우리 고객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약관이더라? 뭐 효력이 없다? 이런 내용들이 배우는 겁니다. 이건 성립이고요. 이제. 자, 효력인데, 쌍무계약 효력이란 말은
내가 매매 계약을

0: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잡아가지고, 자,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쌍무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했다면,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공부한 것처럼, 뭐, 동시이행 항변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쌍무라고 그랬으니까, 양쪽에 채무가 있고, 둘이 동시에 주고받아야 돼요. 그런데, 일방 자기는 주지도 않으면서, 달라고만 요구하면 싫어요라고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헌부담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헌부담 자 불가항력으로 후발적 불능이 빠졌습니다. 내가 이행을 못하니 상대방에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이걸 위헌부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3자를 위하는 계약 그래요. 그러니까 대표인 게 뭐냐면 보험계약이 그렇습니다. 보험계약.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자 둘이 매매 계약을 하고 그러면 원칙은 얘들이 효력을 갖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얘들이 계약을 하고 이 매매 계약을 성립을 시켜놓고요. 하고 자 효력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다른 애가 갖더라. 이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합니다. 대표인 게 뭘까요? 보험 계약 이거. 저도 사실 그러는데 저도 사실 실질적으로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험회사랑 보험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죽으면 죽어서 제가 어떻게 보험금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죽으면 그 보험금은 우리 딸내미가 받기로 돼 있거든. 수익자를. 그러니까 계약을 한 자와 효력을 받는 자가 달라지는 계약이 있더라. 그걸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고 대표님의 보험 계약이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해제와 해지인데 뭐100% 나오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인중개사 업무라고 그랬으니 자 매매 교환 임대차인데 이것만 한다니까요. 매매하고 임대차 주로 공부할게. 그래서 내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매매 계약을 깰 거예요. 그럼 뭐 한다고 그래야 돼? 해제요. 일시적 계약. 그리고 자 임대차를 했어요. 이 임대차를 깨고 싶어요. 그러면 뭐요? 해지. 그래서 해제와 해지를 배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계약법의 틀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 열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오늘 수업은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34강이고요. 오늘도 아주 중요한 영단어들 같이 암기해 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까요?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바로 알아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고 학교에서는 반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운동하죠. 우리는 서로 돕고 어울려 지내며 하루하루를 보내요. 오늘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우리는 보통 누구와 함께 살아갈까요? 우리 그림을 보면서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자, 먼저 동네에 옆집 이웃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웃과 함께 살아가게 되죠. 또 오른쪽을 볼게요. 함께 공부하는 학급 친구가 있을 거예요. 또 오른쪽을 보면 서로 이렇게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 영어로 어떻게 얘기할까요? 오늘 강의 마지막에 우리 친구들이 해당하는 표현들을 직접 영어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영단어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영단어는 classmate, classmate. 반 친구 혹은 급우라는 표현인데요.